0: 먹보이기만 한 게 아닌가 보네.
1: 왜 이리 꾸물거리나, 딥바이트. 빨리 그 녀석들을 해줘. 조용히 해.
2: 괜찮아, 딥바이트. 마음껏 싸워. 피닉스 파이어, 다이건을 향해 돌진.
3: 뭐? 준 나중에 얘기 좀 해.
0: 놓치지 마, 딥바이트.
2: 그래, 빔 트라이던트로 날려버려.
1: 알겠어, 빔 트라이던트.
2: 맞지? 남에게 봉인당했어도 우리는 마음으로 이어져 있는 사이라니까.
1: 뭐라고? 그렇긴 하지. 뭐라? 난 누구 말을 들은다.
4: 안 차가. 뜨겁게 잘 싸우고 있었는데.
0: 플레이온 셋업.

0: 노린다!
1: 블루칸 제노!
0: 울프 하오이!
1: 샹!
0: 이건! 브리즈 심!

0: 이제야 봉인했네.
1: 딥바이튼, 솔레유가 승부에서 패배했다. 네 녀석의 그 알 수 없는 행동 때문에.
2: 이제 됐어, 플레이언.
1: 뭐, 하지만.
2: 돌려줄게.
0: 어째서.
2: 오늘은 네가 이겼어. 그렇지만 다음엔 지지 않아.
0: 솔레유, 어째서 우리가 싸워야 하냐고. 우리 잘 지낼 수도 있잖아.
2: 그건 네 멋대로의 착각 아닐까?
0: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3: 학교에서 만나면 어색하겠군.
0: 그런 건 안 알려줘도 돼. 뭐야, 버스터 갤런? 어느새 크레스틴의 연구실에 갔어? 농사일은 접은 거야?
4: 그럴리가요. 수박이 불티나게 팔리는데 왜 그만두겠어요?
0: 맛있긴 했어.
4: 메탈 카드봇을 폭주시키는 비스트 바이러스. 그리고 그것을 정복할 핵심. 천재 발명가이자 과학자인 제가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5: 덕분에 핵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4: 그쵸?
0: 그렇다면 다행인데.
5: 아, 그리고 딥바이트도 여기에 와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내일 와줄 수 있을까?
0: 아, 괜찮을 것 같아. 아, 저기, 너한테 알려줘야 할 게 있는데.
5: 응? 뭔데?
6: 그게...
7: 뭐라고? 내 여동생이 너희 학교로 전학을 왔다고?
0: 놀란 건 우리거든.
8: 설마 솔레이유가 크리스틴 쌍둥이 여동생이었다니.
7: 대체 누가 그런 얘기?
8: 누구긴 너희 어머니가 알려주셨어.
7: 우리 어머니?
8: 레이아 하이유엔 박사님 말이야. 로봇공학의 1인자. 나 사인도 받았다.
7: 그렇게 된 거군. 백신 개발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5: 그때까지 동생을 잘 부탁해.
0: 잠깐!
6: 기대가 어긋나 버렸네.
9: 오빠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0: 뭐지?
1: 내 눈에 띄는 녀석은 모조리 짓밟아주겠다.
7: 그만! 고쳐주고 먹여주고 해줬더니 뭐하는 짓이야!
1: 쟤 너무 야만스러워. 공인당에도 야생의 본능을 잃지 않다니 인정한다.
6: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1: 준, 내가 타이거를 진정시켜볼게.
0: 부탁해.
7: 그만해, 타이거! 싸울 필요가 없잖아!
1: 나는 호랑이다! 야생의 호랑이는 누구의 말도 따르지 않아!
7: 저 녀석 네 메탈 브레스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냐?
0: 잠시만요.
1: 전 선수 교체다. 우리도 갈게. 시끄럽다. 이걸로 난 자유의 몸이시다.

0: 고양이다.
1: 뭐냐 이 녀석은. 그런 쬐끄만 몸으로 이 타이거님한테 덤비겠다는 거냐. 어, 쭈구리 발방 옮겨줘봐.
0: 안 돼 타이거.
2: 생명을 소홀히 하는 녀석은 내가 용서 못해.
0: 데스터.
3: 이제 괜찮아.
0: 아, 큰일 날 뻔했네. 그치?
4: 뭐야 덱스터, 웬일로 카센터에 온 거야?
3: 근처에서 건물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포 쏘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 안 그래도 애들 카센터 방향이어서 황급히 달려와 봤더니 이 난리지 뭐야.
2: 저기
1: 쥐어박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던데.
4: 고양이 때문이지?
0: 에드 아저씨 컷센터엔 이 동네 고양이들이 잘 모여들잖아.
3: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
5: 뭐, 덕분에 사고 나기 전에 무사히 넘어갔네.
6: 무사히 넘어가긴 바퀴 정골은 어쩔 거야. 저 녀석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고.
7: 야생 호랑이.
3: 저 녀석 그 와일드카드 보시곤 용인을 한 거야?
4: 어, 그런데도 소란을 피우더라니까.
6: 또 난동 부리기만 해봐라. 이 녀석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시장님한테 통보해버릴 테니까.
0: 아니, 그건.
8: 와일드 카드봇도 메탈 카드봇도 상관없어. 마키나 행성에서 온 녀석들은 전원 추방이다.
3: 추방?
0: 바이바이.
5: 싫어. 대기권 돌파는 두 번 다시 싫다고.
6: 집중해, 크리스파이어. 알겠지?
4: 알겠다고요. 타이거는 돌아와. 얜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그럼 불만 없죠?
6: 진작에 그럴 것이지. 빨랑 데려가.
4: 그럼 피닉스 파이어랑 딥바이트 점검만 부탁할게요.
5: 어, 전 온도 센서만 봐주세요.
6: 스킬링 좀 부탁할게.
9: 알았다, 알았어. 호랑이 봐주는 것보다 훨씬 낫지.
6: 어, 내가 먼저.
4: 가자, 블루캅. 안나, 태호, 우리 먼저 간다.
6: 준.
3: 준도 매번 고생이 많군.
0: 안나,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어, 준? 괜찮아?
10: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대.
0: 아, 진짜?
11: 타이거 녀석, 메탈 브리스 안에서 밤새 소란을 피워서.
12: 대답해! 죽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아. 여기서 꺼내줘!
4: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조용히 해!
12: 답답하다고! 꺼내달라고, 전! 꺼내줘! 꺼내달라고, 빨리 꺼내줘! 녀석 꺼내달라고!
13: 이게 무슨 소리야?
14: 냉장고가 고장났나 봐.
13: 어디 어디.
4: 준! 냉장고에 호랑이를 넣어두면 어떡해?
3: 이웃들한테 배가 되지 않냐? 어떻게든 수습 좀 해봐.
15: 준! 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0: 그래서 밤새 드라이브를 했다는 거야?
11: 아이고 녀석, 차 안에서도 계속 소란을 피웠다고. 덕분에 난 한숨도 못 자고.
16: 바보구나. 말을 안 들으면 굴복시키면 되지. 네 메탈 브레스에는 그 기능이 있을 텐데.
4: 알거든. 난 사용하고 싶지 않아.
16: 기계는 충분히 활용할 때 가치가 있는 거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
4: 녀석들은 기계가 아니라 친구야.
16: 친구?
4: 그래, 친구. 녀석들에겐 마음이 있어. 태어난 행성이 다르고 덩치가 달라도 마음이 통하면 친구가 될 수 있어.
16: 이해가 안 되네. 말도 듣지 않고 이득은커녕 피해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
4: 너 친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블루캅이 폭주할 때 진정시켜주고 나한테 돌려줬잖아.
16: 소중한 친구지?
4: 그건 대체 뭐였는데? 블루캅과 내 사이를 이해해준 거 아니었어?
16: 그건...
4: 너랑 블레이오는 친구 아니야?
16: 뭐?
17: 그건 너희와 상관없는 얘기다.
15: 아니, 있어 블레이오. 넌 왜 솔레이유에게...
12: 시끄러워! 얼른 나를 여기서 꺼내줘!
4: 아우, 또 시작이네. 나 조퇴할게. 선생님께 잘 말씀 드려줘.
0: 아, 알았어. 조심히 가.
18: 블루캅은요, 저의 소중한 친구예요.
15: 준은 저의 소중한 친구죠.
19: 둘 사이가 정말 좋은가 봐요.
6: 소품용으로 둔 차였는데 이거야 원. 폐기물로도 못 쓰게 생겼네.
20: 우리가 구해올까요?
21: 여기저기 굴러다니던데 하나 가져와 줄게.
6: 야, 그건 안 돼.
21: 농담이야, 농담.
3: 알았어, 애드. 다 떨어졌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
6: 아휴. 가지고 따라와.
3: 고마워.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돌봐줘서.

0: 내쫓을 순 없잖아. 입양해 갈 사람이 나타날 때까진 가족이나 다름없지 뭐. 예전에 너희들 같다, 그치?
1: 애들, 나는 준 덕분에 이 행성의 인간을 믿어도 되겠다 생각하게 됐어. 그러니까 준을 너무...
0: 바보야, 나는 준이 요만할 때부터 돌봐왔어. 그 녀석이 뭘 하고 싶은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녀석은 내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1: 나이트크롤러가 안 보이네.
0: 나이트... 뭐? 내 말 듣고 있지?
1: 검은 녀석이 안 보여. 타이건에게 덤비던.
0: 걱정하지 않아도. 저기 봐, 나왔네.
1: 나이트크롤러, 거기 있었구나. 어? 이봐, 애들! 응? 이 녀석이 타이거에게 덤볐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 준에게 연락해줘.
0: 어?
2: 뭐하러 가면 좋을까요?
3: 호랑이?
4: 근데 애드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네, 괜찮겠어요? 네, 이따 봐요. 좋아, 타이건. 알았으니까 꺼내줄게. 좀만 기다려봐.
5: 어, 정말?
4: 타이건, 나와.
5: 예! 역시 바깥 공기가 최고구만. 이제 맘껏 날뛰어볼... 응? 뭐야, 너희들. 또 한번 겨뤄보겠다는 분위기인데 나야 좋지. 어라? 기린업! 나한테 기습 공격을 날렸던 녀석 맞지?
1: 작은 생명을 지키려면 불가피했지.
5: 오랴! 이제 내 뜻대로 짐승의 힘을 못 쓰게 됐지만 얕보지 마라!
1: 잠깐! 어? 이걸 보라고.
5: 그럼 조그마한 주제에 나에게 덤빈 녀석. 게다가 순간으로 났어! 이 녀석도 팬텀 오네 같은 기술을 쓴 거야!
4: 아니야.
1: 나이트크롤러는 엄마였어.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고 너한테 덤볐던 거야. 이해가 되나?
5: 어? 엄마라고? 그게 뭐야?
4: 뭐야? 무서워서 그래?
6: 귀여운데?
0: 엄마, 아빠, 부모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하지.
5: 저리가! 이쪽으로 오지 마! 저는 이 지력 속 강렬히 불타는 태양과 같은 눈. 그저 싸움이 좋을 뿐인 나나 다른 녀석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강한 눈을 하고 있어. 이것이 지키고자 하는 자의 각오!
7: 사랑의 힘에는 와일드 카드부터 당할 수 없나 보군.
8: 타이건, 우리와 이 지구에서 함께 살자.
9: 우리처럼 같이 친구가 돼서 새로운 미래로 달려가 보자고.
5: 친구라고? 난 평생 싸움만한 한 마리의 고독한 야수란 말이다.
9: 알았어, 그럼. 우리가 너의 엄마 아빠가 돼서 끝까지 지켜주고 돌봐줄게.
8: 타이건, 날 엄마라 불러도 좋아.
0: 징그럽다, 블루카.
9: 에드 아저씨가 아빠야.
5: 네? 지켜준다고? 나는 와일드 카드봇이다. 영원히 싸워야 할 메탈 카드봇이 네 녀석들에게 언제 발톱을 드러낼지 모른다고.
9: 그때는 내가 보는 눈이 없었던 걸로 치고 포기하지 뭐.
6: 준, 농담으로 넘길 일이 아니야.
9: 나는 너를 믿어, 타이건. 그러니까 너도 나를 믿어줘.
5: 지켜준다라. 싸움만이 아닌 삶도 함 살아보지 뭐.
9: 고마워, 타이거.
6: 잠깐.
7: 먼저 나이트크롤러랑 친해져야겠군.
10: 타이건 씨의 싸움의 냄새가 나길래 왔더니 뭐야 저건? 저 화기애애한 꼴이라니 실망이군.
5: 아니지, 좀 더 사냥하던 꼬시 걱정 마. 그렇지, 발톱도 세우고 너의 무기를 최대한 사냥하고.
1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날뛰기만 했던 타이건이 아기 고양이들이랑 놀아주다니.
9: 꼭 아기랑 놀아주는 아빠 같아.
12: 우리 아빠보다 낫네.
5: 좋아, 꼬맹이들. 이 타이건님이 진짜 사냥이 뭔지 알려주지.
0: 야야, 뭐 망가뜨리지 마라, 알겠지?
5: 알겠어, 애드 아빠.
0: 애드 정의랬지.
5: 나와, 나와.

이어서 처음 배우는 AI가 방송됩니다.

0: 넣어서 눈물이 나요.
1: 아이고, 아이고. 누군말은 괜찮네. 나만 그러네. 아이고, 허리까지도 아프네.
2: 개병은 아니죠?
3: 할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셔. 도와드려.
1: 다니엘, 마리아, 가서 물 한 잔 가져와.
2: 어?
1: 다니엘.
4: 바로 놀지가 않고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기 시작합니다.
5: 예전에는 이렇게 안고 있다가도 그냥 통으로.
4: 아, 진짜 예측할 수 없어요.
2: 아!
5: 오! 오! 물렸다, 어떡해!
6: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의 허성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어 공부 해볼 건데요. 아, 저는 아직도 좀 어려운 게, 한국말이랑 영어랑 어쨌든 문장 구조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영어 문장을 능숙하게 막 만들어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문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문장 구조나 어순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AI와 함께 공부 도와주실 김지원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AI어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지원 선생님입니다.
3: 반갑습니다.
4: 네.
3: 오늘은 또 우리가 능숙하게 문장 구조를 좀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4: 맞아요. 한국어랑 영어는 말의 순서 자체가 다르거든요.
3: 맞습니다.
4: 그래서 그런 순서가 다른 부분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이제 소위 writing, 쓰기를 할 때 어려움을 많이 느끼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맞춤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부족한 개념을 찾아서 부족한 그 문장 구조, 내가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나만의 학습지 만들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3: 와, 학습지까지?
4: 네. 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시중에 정말 네. 유명한 또 영어 뭐 독해라던가 문법이라던가 쓰기 교재 정말 많아요.
3: 정말 많아요.
4: 근데 그 중에 나만을 위한 맞춤 교재는 당연히 없겠죠.
3: 없어요.
4: 근데 우리에겐 AI가 있다. 이 친구랑 같이 나한테 필요한 거를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한번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 현재 공부하고 있는 문제집이 있다면 있을 겁니다. 핸드폰으로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부분을 사진으로 이렇게 툭툭툭 찍으세요. 그 다음에 그 사진을 AI에 업로드를 하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게 학습지를 제작해달라고 하는 게 기본입니다.
3: 어허.
4: 저 선생님 같은 경우는 EBS에서 현재 열어주고 계시는 자료를 한번 써볼 건데요.
3: 네.
4: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으로 관련해서 우리가 나만을 위한 학습지를 어떻게 제작할 수 있는지 볼 건데요.
3: 네.
4: 자, 만약에 내가 이미 나는 어떤 개념을 어려워하는지 알고 있다.
3: 알고 있다.
4: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나는 문장에 어떤 게 부족해, 어려워 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 잘 모르고 뭔가 좀 어려운데 하는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이 프롬프트를 아주 재밌게 짜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내가 첨부한 사진이나 파일이 뭔지에 대한 설명,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영어 독해책이야 라고 해주었고요. 우리 AI에게 진단평가를 내달라고 해볼 겁니다. 자, 나한테 다섯 문제 정도 진단평가처럼 퀴즈를 주고 내가 그걸 맞춰보면서 내 수준을 그걸로 파악해도 좋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나만의 학습지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고요. 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게 되면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AI가 퀴즈를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어떤 걸 알고 어떤 걸 모르는지를 AI가 진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휘, 주제, 뭐가 어려워.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는 문제로 다섯 개를 뽑았다고 합니다. 모르면 모름이라고 적어도 진단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하면서 다섯 문제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3: rash의 의미, rash. 저는 뭐 좀 거칠거칠한 이런 느낌이니까.
4: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단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우리가 주었고요. 그거를 토대로 지금 독해학습지를 제작하는 걸 보고 있는데요. 와, 무슨, 잠시만요.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3: 왜 이래?
4: 굉장히. 아, 그쵸. 근데 극단적으로 선생님이 푸시긴 했습니다. 지금 진단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학습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답을 하게 되면 된다. 그리고 뒤에 정답과 해설까지.
3: 뭐야, 이거 나도 좀 해야겠다. 저도 좀 해야겠는데, 정말.
4: 아, 그럴 수 있죠.
3: 오.
4: 자, 그래서 사실은 이거 보면 여러분. 시중에 나오는 교재 남부럽지 않은
3: 퀄리티가 말이 안 돼요, 진짜.
4: 그쵸.
3: 이거를 그냥 장수를 또 늘려달라고 하면.
4: 그럼요, 그럼요.
3: 아, 너무 재밌다.
4: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학습지 만드는 건 우리가 너무 좀 재밌게 봤잖아요.
3: 네.
4: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바라는 건 언제나 좀 더 재밌게, 좀 더 내가 영어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도 이 영어 문장을 만드는, 어순을 만드는 걸 가지고 좀 게임화해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좀 AI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미나이로 넘어와서 한번 게임을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3: 네.
4: 자, 선생님은 프롬프트 이렇게 한번 써볼 겁니다. 일단 AI에게 역할을 부여해주는 거 중요했죠.
3: 네.
4: 그래서 너는 10년차 영어 선생님이야 라고 역할을 부여해준 다음에 나는 초등학생이고 내가 재밌게 영어 단어를 익히고 영어 문장의 기본적인 어순을 익히는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영어 교육의 원리에 기반해서 최대한 재밌는 게이미피케이션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게임 웹페이지를 만들어줘 라는 건데요. 게이미피케이션 말이 좀 어려운데 게임화한다는 뜻입니다.
3: 그렇죠.
4: 게임화해서 이렇게 기다려 보았더니 짜잔.
3: 단어 탄원대 문장을 완성해줘 뭔가 나왔습니다.
4: 좋아요. 생각 한번 해보시죠.
3: 네.
4: 오!
3: 나는 이 문장이요. 나는 사과를 좋아해. I likes an apples.
4: 정답 확인! 아, 손 떨어 때린 것 같아. 다시 해봐.
3: I like apples로 해야 되는 건가?
4: 그렇죠.
3: Apples.
4: 와, 정답! 아. 최고입니다.
3: 힌트 보기를 할 수 있네요.
4: 네.
3: 너무 귀여운 게.
4: 하나를 가르킬 땐 어를 쓴다.
3: 똑같은 게 나오고.
4: 네.
3: 쓸 때마다 점수가 깎여. 대박.
4: 어머. 오. 하는 걸로 하고요. 예.
3: 이자 기다.
4: 와. 네. 스코어 다시 올랐습니다. 175점.

0: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 실제로 이 한국어 문장에 맞게 영어 문장을 실제로 만들어보는 이게 네. 진짜 우선 연습이죠. 이런 걸 한번 게임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떠신가요?
1: 해보니까 즐겁습니다. We are happy. 우리 지금 행복하죠?
0: 예문이 딱 적절하게 나왔습니다.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즐겁게 이 영어 문장을 만드는 것조차 게임화해서 해보는 방법들 한번 가르쳐 드려보았습니다.
1: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영어를 한층 더 깊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선생님, 마지막 한마디 있을까요?
0: 네, 여러분. 우리 또 영어 관련해가지고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랑 또 길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영어 단어를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이거를 꾸준히, 오래, 재밌게 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하는 것도 참 좋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냥 보고 우와 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먼저 써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1: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0: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1: 우리 취미문과학에서 사실 생명과학 주제를 다룰 때마다 매번 단백질이 참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2: 네. 우리 몸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3: 단백질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저희를 이해시켜주실 아주 대단한 분을 모셨어요.
2: 혹시 그분?
3: 맞습니다.
2: 세계적인 석학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4: 생명현상의 신비를 밝히는데 이 단백질을 이해하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1: 단백질도 종류가 좀 많은가요? 한 가지가 아니고요?
4: 한 가지가 아니고요. 100만 가지 이상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100만 가지요? 네.
4: 완전히 기존에 어떤 새로운 단백질 설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이 많은 질병들을 그 지식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2: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프로틴 퀸이세요.
4: 한 10년, 15년 정도면 뭐 거의 모든 질병을 극복할 거다.
2: 아, 진짜요?
1: 단백질을 완벽하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냥 영생까지도 가능하겠네요.
5: 지금 놔야 된다니까.
6: 이 분위기?
7: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6: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8: 이게 뭐야?
6: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연이라고 해요. 작은 연이나 어린 연이라고 부르셔도 좋아요. 오늘 성으로 갈 거예요. 너무 무섭습니다.

병자년에서 13해가 지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갓난쟁이어서 잘 모르는데 오랑캐가 쳐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와 사람을, 아니 정확히는 여자를 요구했다지 뭐예요.

그런 요구가 처음이 아니래요. 그래서 나라님들이 몰래 따님을 숨기거나 나이를 속여서 혼인을 피했대요. 하지만 불쌍한 우리 공주 아기씨, 꼼짝없이 청으로 불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공주 아기씨의 뒤를 따르는 시녀 16 중 하나예요. 나라님께서 세문 밖까지 배웅을 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람들도 모일 거래요. 그렇담 올 어멈도 그 자리에 있을까요? 언감생심이죠. 얼굴을 못 뵌 지 오래되어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불쌍한 우리 어멈, 그냥 살아계시기라도 하면 좋겠어요. 제 나이 10, 갑자기 청나라로 끌려간다는 소식에 울다 지쳐 몸져 누우셨거든요. 하지만 공노비의 딸인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라가 부르면 무조건 따르는 것이 신분인 것을요. 이번에 청으로 갈 시녀들은 각 도의 공노비 가운데서 선발한다. 궁인은 안 된다잖아요. 그래도 연말 순위는 끌려오지 않았대요. 참 다행이죠. 선발된 시녀 16, 그리고 유모, 은녀, 궁녀. 우리는 오늘 이역만리로 떠나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할 거예요. 이제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 생각해야 해요. 아직 제 일이 안 정해졌는데 옷을 입고 벗으실 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요. 귀한 분 옷가지가 참 고와서 만지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거든요. 아, 그런데 만약에요. 청의 도르곤이 공주 아기씨를 보고 흡족해하지 않고 시녀들도 추하다라는 불호령이 떨어진다면 어떡하죠? 만약 공주 아기씨보다 23살이나 많은 도르곤이 죽은 다음 나쁜 세력에 발고라도 당하면요? 공주 아기씨는 물론 저희도 파리 목숨이겠죠? 혹시 공주 아기씨가 재가를 한다면 저희는 세간처럼 같이 끌려갈 거예요. 아니면 만약

정말 만약에 공주 아기씨가 미망인이라 가여운 마음이 든다면 조선으로 귀환을 시킨다 해도 우리는 어찌 될지 알 수 없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테니까요. 자꾸 나쁜 생각만 들어 안 되겠어요. 빨래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빨래는 잘하거든요. 8살 적부터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한겨울에도 떼꾸정물이 잘 빠지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사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서 좋은 거지만요. 우리 어머 옷 한번 빨아주고 왔으면 좋으련만. 불호령이 떨어지기 전에 떠날 채비를 해야겠어요. 한 달을 걷고 또 걸어야 한다니 마음 단단히 먹어야지요. 아마 괜찮을 거예요.

0: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1: 진흙 속에 있었던 건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2: 이 진동을 주면 파장을 주면 쫓겨요.
3: 황소물에 키우는 물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0: 손님들이 하는 게 사찰 음식이죠.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드는 건 다 해요.
1: 이왕 하는 거 이렇게 식탁에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2: 땅에서 우리가 농사 지은 거니까 사온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3: 우와,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지금부터 집중!
4: 주로 포메라니안이라든지 말티즈 이런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슬개골탈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관절 정형 수술들은 수술비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3: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병원비 걱정이 제일 크죠?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펫보험은 연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청구가 가능하고 여기에 당일 수술비가 업계 최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강영욱 펫보험을 검색해보세요.
5: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6: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7: 오늘의 주인공은 예비역 특전사, 김권수 씨. 강아지와 사랑에 빠져 무려 20마리의 강아지들을 키우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모두 진돗개입니다. 20년 넘게 진돗개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다는 권수 씨.
8: 한번 키워보시면은 아주 정말 그 매력에 빠집니다. 전통 진돗개를 좀 보존하고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7: 20마리 진돗개들의 먹는 것부터 자는 곳까지 꼼꼼히 신경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진돗개들에게 애정을 쏟다 보니 이제는 모두 한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중 유독 마음이 쓰이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무리해서 어울리지도 못하고 견사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뾰리. 심지어 보호자에게도 곁을 주지 않습니다.
9: 지금도 한 1년 6개월 됐는데 저를 아직도 따르지 않아요.
7: 평소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 있는데
9: 저도 어느 순간부터 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7: 산책조차 할수 없는 뾰리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충북 보은의 깊은 산속. 1200평의 넓은 부지에 터를 잡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8: 안녕하세요. 진돗개를 사랑하는 남자, 예비역 특전사, 김권수입니다. 반갑습니다.
7: 26년 동안 특전사로 복무했던 권수 씨.
8: 이제 그 대문에서 들어오는데 이제 사과 파워는 1200평을 지금 하고 있어요. 뉴질랜드 사과고 이제 진돗개 아이들 돌보는데 견사 관리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제 뒤쪽에 제가 약한 300평 정도. 이제 암컷은 제일 견사라고 해서 칸칸이 해서 열두를 키우고 있고요. 수컷들은 이제 원래는 밖에 있었어요. 묶고 키웠는데 이제 애들이 목줄하고 키우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2견사를 요번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약한 500만 원 정도 제가 이제 예산이 들었는데.
7: 1200평 부지에 사과 과수원과 넓은 견사를 갖추고 있습니다. 권수 씨의 손이 안 닿은 곳이 없다는데요.
8: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다 구매해서 심고 돌 갖다 석축 제가 직접 다 쌓고 뭐 하나하나 다 제가 일구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7: 이 모든 것이 20마리의 토종 진돗개를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8: 정말 세계 어느 품종에서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그 외형과 성품을, 좋은 성품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고. 오래 두고 보면 볼수록 다 멋있어요.
7: 과연 진수 씨는 토종 진돗개의 어떤 매력에 빠진 걸까요? 진돗개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진도군 일대에서 길러온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53호. 보호자에 대한 충성심과 복종심이 강하고 귀소 본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10: 팔려간 진돗개가 주인 찾아 돌아간 실제 이야기입니다. 살아서는 버리지 못할 그리움.
7: 당시 보호자였던 할머니를 찾아 300km나 되는 거리를 되돌아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할머니와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어진 영원한 단짝임을 증명한 백보.
8: 세계 어떤 여러 품종들은 한 가지만 잘하는 개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골든리버는 좋은 성품, 착한 성품 때문에 장애인 안내견으로 쓴다거나, 또 예를 들어 피플은 경비견, 루트와일러 경비견,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데, 진돗개는 다양한 어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개가 정말 흔치 않습니다. 진돗개는 1등은 아니지만 2등 아니면 3등 정도 하는 골고루의 특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돗개가 잘만 그 견주분이 관리하시면은 애견 생활하는 데는 정말 최고의 그 명견이다, 이렇게 저는 자부합니다.
7: 진돗개에 매료된 권수 씨의 원래 직업은 특전사였습니다.
9: 88년 3월 8일 날 입대했다가 제가 2013년도 3월 31일부로 전역을 했습니다.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하고 싶었고, 근데 제가 이제 부딪히지 않게 방화사고로 몸을 좀 많이 다쳐서, 또 부대나 전우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전역하게 됐어요.
7: 훈련 도중 낙하산 사고로 큰 부상을 입어 전역하게 된 권수 씨.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고향에 내려와 쉬면서 다행히 건강은 회복했지만 외로울 때가 많았다는데요.
9: 제가 고향이라는 데를 왔는데 저희 또래들이 또 여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적응하다 보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달랠까 생각하다가 진돗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됐습니다.
7: 그렇게 진돗개와 만나게 된 권수 씨. 토종 진돗개의 매력에 푹 빠져 진돗개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다양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진돗개들. 검은 줄무늬가 있는 호구부터 가장 대중적이며 귀소 본능이 뛰어난 백구와 황구 외에도 내눈박이, 흑구가 있습니다.
9: 저는 이제 백구, 황구, 내눈박이, 흑구 이렇게 갖고 있어요.
7: 그중 권수 씨네 집을 지키고 있는 경비견 백두부터 보실까요?
9: 일로와, 일로와, 백두, 일로와,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조금 이제 외부인이 오면은 뭐 물거나 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조금 잘 짓고 또 이렇게 경호견 역할을 잘하는 것 같아요. 똑똑하고. 앉아, 그렇지. 손, 손, 그렇지. 점프, 옳지. 됐어.
7: 용맹한 백두는 이 집의 지킴이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가장 잘생긴 태백이. 야, 걸음걸이부터가 늠름한데요. 내 눈박이에 이상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답니다. 잘생긴 외모만큼이나 영리하고 용맹합니다. 날쌘 몸놀림을 보여주는 태백이. 종종 라이벌인 경비견 백두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는데요. 둘이 마주치자 냉랭한 분위기가 감도는데 위풍당당하게 다가오는 태백이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백두. 그리고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기선을 제압하는 태백이. 과연 둘 사이의 승자는?

0: 한국이야, 한국.
1: 사람마다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싸워서 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듬직한 외형, 탄탄한 체형, 요런 진돗개가 좀 좋지 않나, 제 취향에는. 여기 바닥에서 엮어진 오는 높이를 최고라고 해요. 요 최고가, 이제 암깨는 45에서 48, 숫깨는 48에서 53,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 앞다리부터 뒷다리까지는 최장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정사각형을 이루는 개가 가장 이상적인 개다. 이 얘가 이제 보면은 이 두상하고 등선이 이렇게 수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니까 이 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사. 그러니까 그 소가 뿔이 향하듯이 이렇게 향하고 있죠. 그죠? 진돗개의 귀는 앞으로 향한다.
2: 자나 깨나 진돗개 생각뿐이라는 권수 씨.
1: 진돗개가 잘 보존이 돼서 이제 후세에도 좀 남겨졌으면 좋겠는데 혈통 보존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은 인생을 보호 육성해서 또 좋은 분들께 이렇게 보급을 하면 참 좋지 않나.
2: 진돗개들을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챙기는데요. 진돗개들에게 생고기를 먹이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3: 일로 와, 일로 와. 얼씨, 야, 일로 와.
1: 그러니까 이제 진돗개는 늑대하고 유전자가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개량하지 않은 개예요. 그래서 사실 사료에 뭐 고기 성분 있는 물은 그런 사료도 있지만은 어쨌든 삶은 고기든 사료에 들어있는 그런 것보다는 이 신선한 그 생육을 공급을 하면은 가장 그 우리 반려견이 건강한 것 같아요, 진돗개. 그리고 뭐 모질이라든가 이런 그 신체적인 그런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로 와. 야.
4: 이렇게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주세요?
1: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4: 일주일에. 네. 네.
2: 그리고 진돗개들이 넓은 견사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견사 환경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요. 덕분에 이곳의 진돗개들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녀석들을 보살피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권수 씨. 오늘은 수컷 견사를 만드는 날. 손수 견사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4: 이게 뭐예요?
1: 아, 이게 그 장비를 요 안에다 넣어갖고 그 이동하는 화물 박스예요. 근데 제가 우리 애들 이제 개집 용도로 하우스를 좀 사용하려고 좀.
2: 저 큰 걸 혼자 옮기시는 거예요? 우와, 힘 좋으시다. 무더위에 이렇게 무거운 걸 혼자 옮기려면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요. 하지만 뭐든지 척척 해내는 권수 씨.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4: 안 들어가잖아.
1: 아, 네, 이거 안 되면 대기해라. 네, 이거 목재는 좋은 게 겨울철에 따뜻하거든요. 뭐 별도로 안 깔아줘도 되고 뭐 집이라든가 뭐 이런 거 좀 깔아줘도 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목재 소재가 적합한 것 같아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2: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견사를 만드는 권수 씨. 뭐든지 대충하는 법이 없습니다. 밑그림부터 그리고 톱으로 능숙하게 잘라내는데 이마에서 땀방울이 비오듯 합니다. 권수 씨는 진돗개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데요.
1: 박수 한번 쳐주세요.
2: 직접 만들려고 하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 이게 힘든 거 고생은 순간이잖아요.

0: 또 제가 이렇게 고생해서 아이들이 행복하면 좋죠.
1: 서서히 완성되어가는 견사.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0: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이팅! 힘내고 안 되면 되게 하라!
1: 그런데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네요. 잠시 쉴 틈도 없이 쏟아지는 빗줄기. 권수 씨는 간신히 우비만 걸치고 살을 챙겨 어디론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사과 과수원. 긴 배수로에 쌓인 토사들을 바쁘게 삽으로 퍼냅니다.
0: 배수로가 흙이 차여있는지 뭐 토사 같은 게 막히면 또 물이 안 빠지거든요.
1: 비 때문에 1년 사과 농사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거친 비바람에 쓰러진 나뭇가지를 보니 그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10월 수확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 마음이 쓰이는데. 쓰러진 나뭇가지들을 임시방편으로 묶어 고정시켰지만 악천 후에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0: 이 가지가 부러지니까 우선 이렇게 고정해놓고 비 그치면 좀 고정해야 될 것 같아요.
2: 비 오면 이거 사과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0: 지금 거의 한 주먹만 하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면 무게를 못 느끼고 가지가 다 부러져요. 떨어지고 낙가되고. 그래서 제일 걱정이 많고 이 사과 농사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재해 피해가 또 많고 병충해도 심하고 그런 것 같아요. 농민들이 참 많이 좀 고생을 하는 것 같은 거를 제가 농사지면서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1: 또다시 마음이 급해진 권수 씨. 어디로 가는 걸까요?
0: 아니 출산한 아이가 그 진주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좀 비 와갖고 혹시라도 애들 좀 이상이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 진주야, 왜 나왔네. 우리 진수입니다. 진수, 새끼 난 애들 아버지인데 이제 요거 둘이 이렇게 신방 꾸려갖고 요번에 이제 번식을 해서 새끼가 있어요. 나와, 나와, 들어가.
1: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진돗개 새끼들이 있는 공간으로 갑니다.
0: 진주야. 어디 보자. 아이고. 좀 시켜갖고 올게.
1: 아이고, 너네들이구나.
0: 두 마리 출산했습니다. 그게 수컷.
1: 아, 귀여워라. 요즘 권수 씨는 이 녀석들 때문에 행복하다는데요. 황구인 진수가 부견. 흑구인 진주가 녀석들의 모견입니다. 새끼들 돌보는 재미에 푹 빠진 권수 씨. 녀석들이 눈에 아른거려 자꾸 들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0: 뜨거운 물 나온대. 뜨거운 물 나오는데.
1: 따뜻한 물로 새끼들의 목욕을 시키는데 어리둥절해하는 진돗개 남매. 그런데 두 마리는 굉장히 적게 나왔네요.
0: 근데 진돗개 애들은 새끼를 이렇게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많이 안 낳아요. 뭐 두 마리, 세 마리, 많이 낳을 때는 한 다섯 마리도 낳는데 이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이 엄마가 깜댕인데 흑군데 그게 내눈박이가 나왔어요. 이제 아버지 혈통에 이제 내눈박이가 있거든요.
1: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진돗개 새끼들.
0: 지금 이제 한 13일 정도 됐죠. 아직 이제 엄마 젖도 더 먹고 그래야 돼요. 근데 아주 건강하고 이제 그 이 새끼라고 하는데 황군은 이렇게 조금 검은 빛이 노는 게 조용히 좋은 아이고 그게 이제 내눈박이잖아요. 내눈박이는 옷을 잘 입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옷을 잘 입어야 된다는 거는 내눈박이 고유의 그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쉽지 않아요. 근데 아주 색깔이 이쁘게 내눈박이가 잘 나와서 아주 사랑스러운 애들. 장수하게 그렇게 생활하기를 간절히 조금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새끼 진돗개들은 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가 언제 왔냐는 듯 날이 개었습니다. 오늘은 3개월 동안 임시 보호했던 미진이를 돌려보내는 앉아. 날. 앉아. 꽃단장을 하는 미진이.
0: 할머니 말 잘 듣고 미진이.
2: 그리고 얘는 왜 갑자기 꽃단장 해주시는 거예요?
0: 아 그래도 오래간만에 이제 할머님 댁에 가는데 원 주인 댁에 가는데 그래도 이쁘면 좋잖아요.
1: 몇 년 전 이웃 할머니에게 입양 갔던 미진이. 3개월 전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이곳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할머니가 퇴원하셨다네요.
3: 엄마, 미진이 좀 있으면 미진이 온대. 엄마 얼마만에 보는 거야?
4: 두 달 반.
3: 한 3개월은 다 됐네. 빨리 왔으면 좋겠다.
4: 저희 엄마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는데 어느 자녀분이 케어를 할 수 없어서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급하게 하고서 엄마를 좀 돌보러 제가 내려왔어요. 지금
2: 병원에서 많이 보고 싶으셨죠?
5: 보고 싶으면 오들 못하는 거. 앉아도 나가도 못해 놓고서 나가도 꽉 들어서
1: 퇴원 후 미진이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렸던 할머니. 아픈 몸을 이끌고 미진이를 마중하러 갑니다. 미진이도 할머니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과연 미진이는 3개월 만에 만나는 할머니를 반길까요?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미진이가 왔습니다.
5: 오늘
6: 미진아
5: 이뻐라 이쁜 사람.
1: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는 미진이. 그 모습에 할머니도 반가워서 눈시울을 붉힙니다. 휠체어 주변을 맴돌며 반겨주는 미진이를 보니 가슴이 뭉클해지는 할머니.
5: 아이고 아파.
0: 건강하시고요.
5: 아이고.
0: 예, 조금 찾아뵐게요.
5: 그래.
0: 건강하세요. 미진이가 이제 앞으로 행복하려면은 그 어르신이 좀 건강을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반려견이 우리 순수 토종진돗개가 참 그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이 좀 오랜 시간 어르신 곁에서 서로 윙윙하면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 집에 돌아오자마자 농사일을 시작하는 권수 씨.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0: 저는 이제 그게 몸에 뼈에 이렇게 아주 그냥 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군생활을 하면서 군생활 자체가 제가 특전사에서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 사회에 나와서도 몸을 가만히 편하게 두면은 저는 조금 뭐 이게 좀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고 예. 저는 열심히 막 땀 흘려 일하지 잠도 잘 오고 또 건강도 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행복한 것 같아요.
1: 땀 흘려 일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는데요. 20마리의 진돗개와 행복을 일궈나가고 있습니다.

0: 하지만 진수 씨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있는데요. 아직도 이곳에 적응하지 못하는 진돗개 뾰리. 하루 종일 견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조금 가는 듯 하다 멈추길 반복하는 뾰리. 결국 산책을 거부하는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네요. 그래도 다시 한번 산책을 시도해보는데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이는 뾰리. 결국 얼마 가지 않아 가던 길을 멈춰섭니다.
1: 저도 조금 무서워하고 막 그 전에는 산책에 가면은 막 꼬이시고 막 앵기고 막 했는데.
0: 그러니까 얼마 전까진 괜찮았다는 거죠? 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기 시작한 건 견사를 이동하고 난 다음부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뾰리가 전에 살았던 견사로 찾아가 봤습니다. 왠지 편안해 보이는 네. 녀석.
2: 곳인가요, 이거?
1: 예, 여기가 그 입양해서 한 4개월 전까지 여기서 성장을 했습니다.
0: 이곳에 오자마자 과수원 옆 견사에서 혼자 지냈던 뾰리. 그곳에선 보호자와 잘 지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과 과수원 옆이다 보니 살충제를 살포하면 뾰리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견사를 옮기게 됐다는데요. 그 후로 견사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뾰리. 도대체 무엇이 녀석을 공포에 질리게 한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뾰리를 견사 밖으로 꺼내보는데 소스라치게 놀라며 권수 씨를 피해 달아나는 뾰리.

0: 세월, 일로 와.
1: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 녀석. 다가가면 도망가고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걸 멀리서 지켜보는 권수 씨.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게다가 다른 진돗개들에게 공격까지 당하는데.
0: 하지마.
1: 급하게 뜯어말리자.
0: 세월, 해봐. 세월, 옳지.
1: 견사로 들어가 버리는 뾰리. 권수 씨의 속이 까만.

0: 이렇게 타들어갑니다.
1: 일반 애견인 분들을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얼마나 좀 힘드실까, 이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동기가 뾰리입니다. 어쨌든 해결 방법이 저로서는 없고, 그래서 제가 그게 좀 도움을 주신다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0: 나름 진돗개 전문가인 권수 씨도 겁에 질린 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고민이 많다는데, 과연 설쌤이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뾰리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설쌤의 방문이 간절한데요. 저 멀리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2: 아유,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3: 처음 뵙겠습니다. 이야, 과수원도 있고. 안녕?
2: 마중 나왔어?
3: 안녕.
1: 빛납니다.
3: 빛나?
1: 11살.
3: 11살이에요? 네. 근데 너무 동안인데요?
1: 아, 그래요.
3: 아니, 원래 이제 진도들도 소형견은 아니기 때문에, 네, 다른 대형견들보다는 수명이 좀 더 길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그걸 감안해서 보더라도 11살처럼 전혀 안 보이는데?
0: 설쌤, 감사해요.
3: 다른 애들도 많은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3: 한번 올라가서 다른, 네, 친구들도 봐볼까요?
1: 3일 날 출산애가 두 마리 출산했어요. 야, 한번 보여드릴게요.
3: 어떡해. 안녕.
1: 누구의 수컷이고 누구의 암컷이고.
3: 사회화 좀 하자. 야, 근데 야, 너무 그런 거 치고 성장이 아주 괜찮은 거 아니니? 아니, 두 마리밖에 안 태어나서, 네, 애들이 다 포동포동하네요.
1: 확실히 건강상태, 발육상태가 좋아요.
3: 네, 좋네요. 이게 새끼가 많으면 지들끼리 싸우느라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고, 이렇게 포동포동하는데 지금 배가 그냥 내 한 손에 안 들어와. 13일 된 애가.
4: 저 건강하죠?
0: 이번엔 설쌤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뾰리를 만나볼 차례.
3: 저도 같이 들어가서 봐도 되나요?
1: 예, 예. 뭐 공격적인 성격은 전혀 없어요.
5: 보면은 괜찮은.
1: 많이 말랐거든요?
5: 네, 네.
0: 설쌤을 보자마자 견사로 숨어버리는 뾰리.
5: 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게 있겠네요. 성격이?
1: 저도 무서워. 애들하고도 친화력이 좀 안 되고. 그 산책하면 막 쳐발라고 막 해.
5: 팡팡 치죠?
1: 예, 예.
5: 네. 패닉 오는 건데, 예, 지금 표정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보이는 게 있어요. 예.
0: 사회성이 없어 보이는 뾰리.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먼저 설쌤과 진돗개들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3: 이 진돗개라는 개가, 예, 사실 상당히 매력적이면서도, 예, 또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이잖아요. 예. 그리고 국기원이네. 사실 진도라는 종은 자연 발생종이잖아요.
1: 예, 그렇죠.
3: 많은 외래종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일부러 막, 예,
1: 개량해서
3: 개량하고 똑같은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영어로는 인브리딩이라고 하는데, 근친교배를 계속 시켜서 만든 종이라고 한다면, 예, 진돗개는 진도라는 이 섬이라는 특성상 그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 아이들끼리 교배하다 보니까 비슷한 모습들이 나오지만, 사실 그 외래종들보다는 훨씬 더 다양성이 많은, 약간 그런 걸 느꼈거든요.
0: 다양한 생김새의 진돗개들. 개성 넘치는 외모뿐만 아니라 영리함과 충성심을 갖춘 명견인데요.
3: 외모도 막 진짜 막 딱 정형화된 게 아니고, 색깔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좀 더 다양하고 뭔가 더 자연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와서 직접 보니까.
0: 그런 진돗개의 매력에 푹 빠져 20년 동안 진돗개만 키우고 있는 권수 씨. 하지만 뾰리를 만나고 나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또 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했던 게 자꾸 부작용이 되는 거예요. 눈이, 눈빛이 좀 겁이 잔뜩.
3: 맞아요.
0: 새끼 때 입양한 뷰리. 과수원 옆 견사에서 혼자 있을 땐 보호자와 잘 지냈는데 암컷 무리가 있는 견사로 옮긴 뒤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 아까 얘기했던 어렸을 적 경험 부족으로 인한 감각 박탈 증후군. 애기 때 오기는 했는데 우리 보호자님이랑은 잘 알지만 저 견사에서 생활하는 자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만나보지 못한 거죠. 근데 지금 뷰리는 불안 반응, 그러니까 두려움, 공포로 인한 불안 반응까지도 있고 그로 인한 약간 지금 상태로 보면 사람으로 보면 약간 우울 성향까지 있어 보입니다. 네.
0: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녀석. 과연 뷰리의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요?
3: 그래서 보통 두려움이나 공포가 만성화되면 불안이 돼요. 근데 저 지금은 만성화가 돼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불안까지 갖고 그 불안이 약간의 우울 성향을 한 것 같은데 아마 거의 활동을 안 할 것 같은데.
0: 견사에서조차 거의 움직이지 않는 뷰리. 하루 종일 누워서 시간을 보냅니다.
3: 근데 그래도 희망적인 건 3개월이면 제가 지금까지 많은 봤던 아이들 중에 그렇게 희망이 없는 건 아닌데요? 저기 간 지 3개월이면?
0: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말에 다시 희망을 걸어보는 권수 씨.
3: 도와주는 강아지. 네. 원래 그 강아지랑 미리 친해져 있으면 가장 좋은데 네. 그게 아니라면 좀 친해질 수 있는 애들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과 활동하게 하는 게 또 진짜 실제로 솔루션에 있거든요. 네.
0: 하지만 소심한 뷰리에게 친구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3: 여기가 다 암컷만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암컷 애들이 암컷 친구들을 더 라이벌로 생각하고 무서워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컷 아이들 사이에서 약간 어떤 행동을 하는지 좀 보고 싶거든요.
0: 먼저 뷰리와 친해질 만한 수컷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과연 뷰리는 둘 중 누구에게 관심을 보일까요?
1: 진수는 좀 성격이 좀 상남자 이렇게 듬직한 면이 있고 태력이는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장수 같은 좀 기질이 있어요.
3: 진수랑 태백이랑 싸웠는데요? 확실히 암컷 들어오니까, 네.
0: 뷰리를 가운데 두고 흥분하는 두 마리 수컷.
5: 잔잔한 호수에 지금 뷰리가 돌을 던졌어. 뷰리가 얼굴은 계속 태백이 쪽을 보기는 하는데.
0: 오, 뷰리의 행동을 보니 태백이가 마음에 든 것 같습니다.
1: 진수를 저쪽 그 암컷들 있는데 지금 빈 공간에 넣어놓고 태백이하고 둘이 좀 있게 하면 어떨까요?
5: 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 너무 수컷 둘이 있으니까 과흥분이 있으니까 한번 진수만 우선 빼고 한번 볼까요?
3: 네, 알겠습니다.
0: 뷰리의 관심을 받지 못한 진수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이제 견사에 남은 건 태백이와 뷰리인데요. 과연 태백이가 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5: 얘네 둘이 뭔가 관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저건 서로.
0: 서로를 응시하는 태백이와 뷰리. 한참을 그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견사문을 열어주자마자 밖으로 나오는 태백이.
5: 관심 가지는지 보고 싶어.
0: 바로 뷰리에게 갑니다.
6: 반응이 나쁘지 않은데.

0: 계속해서 뷰리의 주변을 맴도는 태백이와 달리 옴짝달싹하지 않는 뷰리.
1: 제가 그러면 저희 하나만 확인해 볼게. 여기다가 좀 최대한 많이 뿌려놓고 예. 이 안에다가도 뿌려놓고요. 밖에다가 얘 태백이 밖에다가 한번 뿌려볼게. 태백!
2: 태백아!
1: 다 나갈 준비하세요. 태백!
0: 여기. 그리고 뷰리가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설샘.
1: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보호자님이랑은 분명히 지금 위치만 바꿔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다 빠져보자. 우리 다 빠져보고.
0: 과연 제작진이 빠진 상황에선 뷰리가 움직일까요?
3: 간식 먹는다.
0: 드디어 간식을 먹기 시작한 뷰리.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을 일으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돌아다니며 먹이를 먹는 뷰리. 오, 점점 태백이와도 가까워지는데요.
1: 좀 괜찮지 않았어요, 방금 반응?
2: 제가 먹여주니까 둘이 먹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요. 그냥 둘이 같이 먹었어.
4: 우리 아예 뒤로 빠질게요. 그리고 아예 그냥 못 보고 10분 뒤에 올게요.
0: 이번엔 권수 씨가 견사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평소와는 달리 편안하게 누워있는 뷰리. 이젠 권수 씨가 주는 간식을 받아 먹기도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도 가만히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권수 씨를 피해 달아나던 뷰리.
2: 태호, 일로
0: 다가가면 더 멀어지고 공포와 불안에 떨던 뷰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권수 씨의 옆에 누워 그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녀석. 이제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견사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뷰리.
1: 와, 좋다, 좋다. 와, 좋다. 와, 보자님한테 간다. 그렇지. 야, 됐어, 됐어. 됐어. 왜? 이거. 그냥 꾸준히 하면 돼요.
0: 이젠 보호자가 주는 간식도 받아먹고 태백이와 놀러 나가기까지 하는데요. 야, 뷰리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1: 네. 저희 뷰리 너무 좋은 모습 보여서 방금처럼 태백이랑 더 친해지게 하면 점점 좋은 모습 보일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암컷 친구들이 너무 무서웠고 또 어렸을 때 경험 못해본 저희 제작진들이 너무 무서워서 더 이렇게 불안한 모습 그리고 우울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것만 딱 떼주니까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서 저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 모습을 뷰리가 그 첫 단계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잘하실 거라서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3: 앞으로 좋은 모습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3: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 튀기라! 바로 보지도 않고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안고 있다가도 그냥 탐구했어. 그 진짜 예측할 수 없어요.
1: 오! 오! 물렸다 어떡해!
2: 배추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빗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3: 3도만료시 진공 밀폐와 압력으로 더 맛있게, 원터치 오픈으로 간편하게, 저압 압력솥에 청골냄비까지 저압 압력솥 3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3도만료시 저압 압력솥에 청골냄비까지 저압 압력솥 3종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3도만료시 저압 압력솥에 청골냄비까지 저압 압력솥 3종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4: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0: 나와서 눈물이 나려고.
1: 아이고, 아이고. 누군가는 괜찮네. 나만 그래. 아이고, 허리까지도 아프네.
2: 깨병은 아니죠?
3: 할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셔. 도와드려.
1: 다니엘, 마리아, 가서 물 한 잔 가져와.
2: 어?
1: 다니엘, 다니엘.

우리나라에 난민이 있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지만 난민이 과연 누구인가 또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관해서는 사실은 예전하고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는 거죠.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친구들은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만들기는 쉬운데 맛은 기가 막힌 한명숙의 맛보장 한 끼 레시피. 구수하면서 담백하고 시원하면서 깊은 맛이 나는 최고의 국요리. 친숙한 재료들로 만들어 매일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콩나물 두부 된장국부터 요리 초보자들도 자신있게 만드는 밥상 위의 단골 반찬. 버섯과 콩나물만 있으면 오케이. 버섯 콩나물 무침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4: 안녕하세요. 체육의 에너지 광이고요.
5: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4: 네. 선생님, 이 아침에는 훌훌 밥 말아 먹기 좋고 저녁에는 편하고 간단한 걸 찾게 되는데요. 이 구수하고 맛있는 콩나물 두부 된장국.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 재료를 한번 볼까요?
5: 네. 그래서 이제 재료 살펴보시면 이제 콩나물 그리고 이제 두부하고 이제 향채소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네. 이제 멸치랑 다시마 육수 이제 뽑으실 거라 이렇게 네. 국물 재료 또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4: 네.
5: 이제 간은 간단하게 된장 뭐 국간장 마늘 정도 그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4: 자, 이제 가을이 오면서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는데요. 이런 뜨끈한 국물이가 생각이 나거든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리를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이런 재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5: 네, 그래서 이제 콩나물 이제 씻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4: 네.
5: 이게 한 줌 정도 이렇게 이제 100g, 뭐 좀 좋아하시면 한 150g 그 정도 하시는데 이제 뿌리는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뿌리의 영양이 아스파라기산 같은 이제 뭐 영양이 더 있기는 하지만
4: 네.
5: 요 끝부분이 약간 끓여지고 나면 좀 질겨지기

0: 하고 좀 지저분해 보여서 저는 이렇게 이제 뿌리 있는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서 네.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재료들은 다 냉장고 열어보시면 이제 있는 재료들이라
1: 네, 조금씩 남아 있고 네. 또 요리하다 보면
0: 이거 이제 한번 썰어볼게요. 네. 그래서 자, 두부는 요거 뭐 좀 크게 썰으실 거면은 한 요 정도 크기로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 반 정도 되는 크기로 썰으셔도 되는데 네. 두께는 너무 얇지 않게. 두부는 끓으면 두께가 얇아지니까 네. 한 1cm 정도 두께로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대파.
1: 대파.
0: 네, 어슷하게.
1: 저는 있잖아요. 이 국 요리 있잖아요. 네. 콩나물국도 그렇고 저는 아침에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엄마가.
0: 네.
1: 저 아빠랑 저를 이제 아침에 많이 끓여주셨는데 오늘은 이 콩나물국과 된장국이 또 합쳐진 네. 그런 느낌일 것
0: 네,
1: 같아요.
0: 네, 그래서 된장들은 좀 구수하고 네. 또 이제 감칠맛도 더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준비해주시고
1: 네.
0: 네, 그리고 고추.
1: 고추 넣고 그리고 오늘 두부까지 해서 네. 담백하면서 고소하게.
0: 네, 그래서 좀 칼칼하게 네. 콩나물국 저희가 드시면서 아우 시원하다 뭐 이런 느낌들 표현들 많이 하세요.
1: 맞아요.
0: 그래서 고추를 청양고추로 넣으시면 좀 더 칼칼하고 시원한 맛으로 드실 수 있고
1: 네.
0: 그리고 저는 이제 있어서 갖고 왔는데 홍고추 네. 없으시면 그냥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1: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냉장고에 있을 법한 네. 재료들로 준비를 했어요.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했죠. 네.
1: 자, 이렇게 모든 준비가 됐는데요, 재료가.
0: 네. 네.
1: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콩나물 두부 된장국을 끓여보겠습니다.
0: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국물 준비를 해야 돼요. 콩나물국 네. 그냥 콩나물만 끓이면 정말 맛이 너무 밋밋해서.
1: 그쵸?
0: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밑국물 이제 올려주시는데요.
1: 네.
0: 그래서 물을 대략 뭐 한 7컵? 여기 이제 그 정도.
1: 네.
0: 이렇게 해서.
1: 7컵 정도.
0: 네, 그 정도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마도 이렇게 이제 한 장해서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1: 네.
0: 그 다음에 멸치도 한 줌 준비하시는데, 보시고, 내장은 다 이렇게 뺐어요. 멸치 내장 들어가면은 약간 좀 쓰고
1: 쓴맛.
0: 텁텁한 느낌 맛이 있어서 내장 뺐고.
1: 네.
0: 보관을 냉장고나 냉동실에 오래 하고 있었으면 한번 볶아서 덮어서.
1: 네.
0: 근데 저는 이제 바로 이렇게 좀. 신선한 거 준비를 했고요.
1: 네.
0: 그리고 양파도 이제 좀 넣어주시는데, 네. 보통, 근데 이제 너무 크면은 맛 잘 안 우러나오니까,
1: 네.
0: 이렇게 큼지막하게 썰어서 이제 양파도 한 4분의 1개.
1: 약간의 단맛도 나오겠네요.
0: 그렇죠. 이거 사실 양파를 저희가 그 국의 재료로, 콩나물 두부 된장국의 재료로 써도 되는데,
1: 네.
0: 오늘 콩나물국을 오래 안 끓여요. 그래서 차라리 멸치 끓이실 때 밑국물에 넣으시면,
1: 네.
0: 양파에 약간 개운한 맛까지 같이 더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중불 정도에 끓여서
1: 네.
0: 100도씨 팔팔팔 끓어오르면 한 15분 정도
1: 네.
0: 끓인 다음에 걸러서
1: 네.
0: 거기에다가 이제 된장 풀어서 끓이시면 되죠.
1: 자, 그럼 선생님 뚜껑 닫고 한번 끓이나요?
0: 네, 네. 그래서 빨리 끓으라고
1: 예.
0: 이제 뚜껑 덮으시고 끓어오르면은 뚜껑을 여세요. 그래야
1: 오.
0: 멸치 비린내들이 좀 날아가서
1: 예.
0: 좀 더 깔끔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1: 자, 그럼 맛있게 한번 밑국물을 끓여볼게요. 선생님,
0: 네.
1: 지금 이제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오고
0: 네,
1: 있는데
0: 네.
1: 맛있게 밑국물이 끓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네.
1: 열어볼까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끓었죠.
1: 네.
0: 그러면은 이제 뚜껑 이렇게 여시고 네. 좀 비린내 좀 날리신 다음에
1: 네.
0: 그리고 이제 불 끄시고 걸르시는데
1: 네.
0: 이때 시간 여유 되시면 좀 어느 정도 약간 식을 때까지 한 10분 정도 놔뒀다 걸르시면 네, 더 좋고 오늘은
1: 네.
0: 이제 바로 한번 걸러볼까요? 오늘은 뭐 내용물을 많이 넣은 게 아니라 그럴 경우는 그냥 이렇게 건져내셔도 돼요.
1: 채로?
0: 네, 채로. 여기다 이제 바로 그냥 푸시면 되니까.
1: 야, 이 감칠맛 나는 향이
0: 네.
1: 정말 이 밑국물 이렇게 만들어뒀다가
0: 네.
1: 보관했다가 다른 국물을 할 때 써도 되나요?
0: 그렇죠. 그래서 다른 국찌개 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셔도 되고
1: 네.
0: 오늘은 이제 된장 풀고 할 거기 때문에 아주 막 맑게 우리가 맑은 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해서 뭐 꺼지나 이런 것도 넣고 걸르시지만
1: 네.
0: 오늘은 사실은 된장 풀어줄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쉽게 재료들 이렇게 떠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 요거를 이제 된장국이잖아요. 오늘 콩나물 넣은 된장국이라서 된장
1: 네.
0: 푸시는데 혹시 깍지 있는 거 싫으시면 채에 넣고 풀으셔도 돼요.
1: 오.
0: 오늘은 제가
1: 예.
0: 예, 채에 이렇게 넣고
1: 아,
0: 이제
1: 맞아요.
0: 풀을 푸시고
1: 된장국 할 때도
0: 네.
1: 깔끔하게 드시고 싶어 하시는
0: 그쵸.
1: 분들도 계시고
0: 예, 그래서 이렇게 채를 거시고
1: 네.
0: 이제 된장 근데 깍지가 없는 된장이다 그러시면 그냥 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좀 약간
1: 된장국이니까
0: 네.
1: 또
0: 네. 그래서
1: 또 이렇게 먹으면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1: 물론 다 넣어서 먹어도 맛있지만 진짜 어떨 때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이제 뭐

0: 먹고 그냥 빵도 좋아하고 네. 막 하기도 해요. 네. 급할 땐 막 배달 음식도 아침에 미리 시켜놓은 거 먹기도 하는데 이렇게 따뜻한 국, 콩나물 된장국 이런 거 먹으면 네. 정말 하루가 속이 편하거든요.
1: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깍지는 맑은 국이니까 네. 이렇게 이제 걸러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국물이 이제 팔팔팔팔 네. 이제 끓어오르면은 여기다 이제 콩나물 이제 네. 넣으시는 거예요.
0: 자, 근데 이제 이제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은 게 사실은 이 네. 콩나물국, 네. 콩나물 된장국 많은 분들이 네. 좋아하실 거예요. 네. 그 콩나물국도 많이 드시는데 네. 이 콩나물국을 맛있게 끓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1: 네, 이게 재료는 쉬운데 네. 그래서 일단은 콩나물국 맛있게 끓이시려면 밑국물을 조금 네. 만드셔야 돼요. 뭐 이렇게 멸치가 됐든 뭐 다시마가 됐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좀 개운한 느낌으로 드시는 게 좋아서 밑국물에 너무 여러 가지 재료 넣는 것보다는 네. 진짜 핵심 재료 다시마, 뭐 멸치, 뭐 네. 양파, 대파 약간 이제 가벼운 재료들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콩나물국 맛있게 드시려면
0: 맞아요. 이거
1: 오래 끓이지 않아요.
0: 오래 끓이지 않고
1: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끓일 때. 콩나물을 이제 한 줌.
0: 비린내.
1: 예,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비린내 잡아야 되니까 뚜껑 오픈하시고 한 2, 3분 정도. 얘가 부드럽게 벌써 지금 보면은 이렇게 약간 이제 투명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0: 맞아요.
1: 팔팔팔 끓어서 예? 이제 2, 3분. 이제 콩나물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한 이거 같기 이제 시작을 그렇죠? 하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3분 됐어요. 그럼 네. 이제 두부 넣어볼게요.
0: 아, 3분 되고. 네. 콩나물이 어느 정도 익은 네. 상태에서
1: 네. 그래서 이제
0: 두부 들어간 후부터는 네. 얼마 정도 익혀주면 될까요?
1: 두부는 보통 저희가 일반적인 국찌개 다른 음식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오래 끓이게 되면 특히 찌개 같은 경우는 네. 두부가 수분을 다 흡수해요. 네. 그래서 국물이 너무 없어지는 그런 이제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사실 두부는 이미 다 익어져 있는 거니까 그냥 속 안에 간이나 맛이 배이면서 약간 이렇게 따뜻해질 정도로 네네. 하시니까 요것도 들어가고 나서 한 2, 3분 정도, 그 정도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 자, 선생님, 네. 지금 맛있게 네. 지금 된장국이 끓고 있는데요. 자, 이제 나머지 재료도 한번 넣어볼까요?
1: 네, 그래서 이제 한 3분 정도 끓었더니 이제 두부도 이렇게 약간 이제 부들부들 네. 이렇게 이제 됐죠. 그럼 이제 여기다 좀 칼칼하라고 이렇게 이제 고추, 홍고추 넣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마늘. 마늘 넣고 마늘? 그리고 된장국 끓이실 때 이제 국간장을 좀 넣으시면 조금 더 이렇게 맛의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된장이 좀 이렇게 색깔이 좀 흐리죠. 이런 맞아요. 경우는 간을 이제 국간장으로 같이 자 이렇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간을 한번 보시고 예. 이게 파는 된장 이제 간장들은 간이 그렇게 짜지 않으니까 혹시 간이 약하다 그러시면은. 이제 소금간. 이거는 집집마다 된장 간이 틀리니까 맞아요, 이제 소금으로 조절해 주시고.
0: 마무리는.
1: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파. 네. 파 좀 들어가면 콩나물국은 좀 시원한 느낌 더해 주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파 넣고
0: 파 넣고
1: 한 딱 1분 정도만. 예. 파가 좀 숨이 죽을 정도로. 네. 그 정도 이제 끓이고 나면 이제 청양고추 넣고 불 꺼서 이렇게 드시면 네. 약간 칼칼하면서 개운한 느낌 더 살리실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청양고추까지. 고추.
1: 네. 매콤한 거, 난 조금 더 매운맛을 원한다 하시면 고추를 넣고 좀 더 끓이시고요. 예. 그냥 적당히 그냥 톡 쏘는 개운한 느낌이 좋겠다 하시면은 이제 넣으시면서 이제 불 꺼주시면 됩니다.
0: 네.
1: 이제 한번 담아볼게요. 아,
0: 이렇게 네. 맛있게 국이 끓여졌는데요. 제가 옮겨 담아볼게요.
1: 그래서 된장을 넣었지만 된장이 이렇게 진하게 많지 않아서 예. 좀 개운한 느낌으로 드실 수 있죠. 콩나물.
0: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네. 다 들어가서 네. 콩나물 들어갔죠. 된장 들어갔죠. 두부 들어갔죠. 네. 그 마지막에 저희가 넣었던 청양고추가 아주 그냥 칼칼하게 매콤한 향을 네. 내주는 것 같아요. 된장의 구수함과.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색감도.
0: 예. 이 콩나물은 표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콩나물 그 맛 표현을 어떻게 하죠?
1: 콩나물 약간 아삭아삭 시원한 느낌?
0: 맞아, 시원한.
1: 예, 콩나물 시원하죠.
0: 맞아요.
1: 그리고, 예.
0: 아삭아삭. 예.
1: 그래서 이제 이렇게.
0: 예.
1: 네. 두부까지 이제 들어간. 국 만들어봤습니다.
0: 맞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국이 땡길 때 근세 만들어 먹으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콩나물 두부 된장국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콩나물 두부 된장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콩나물은 뿌리를 제거하고 두부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는 어슷 썰어줍니다. 냄비에 물, 다시마, 국멸치, 양파를 넣어 중불에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육수가 한 소끔 끓은 뒤 뚜껑을 열면 멸치의 비린내가 날아가요. 그런 다음 건더기를 건진 뒤 체에 된장을 풀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콩나물을 넣어 3분 끓인 뒤 두부를 넣어 3분 더 끓여주세요. 홍고추, 다진 마늘, 국간장, 소금, 대파를 넣어 1분 더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청양고추를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콩나물 두부 된장국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이 영양 많고 살찔 걱정 덜어주고 이 가격 착한 게 콩나물 그리고 느타리 버섯인데요. 네. 이 버섯 콩나물 무침 재료 한번 볼까요?
1: 네, 그래서 이제 콩나물하고요. 그리고 이제 느타리 버섯, 네. 그리고 적양파, 미나리도 같이 이제 준비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콩나물 무침에 이제 좀 약간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드셨다면 네. 오늘은 제가 양념에 고추장,
0: 네, 네
1: 그리고 고춧가루, 네. 매실청, 그리고 설탕 뭐 이제 이런 거 집어넣어서 약간 매콤 달콤한 그런 이제 무침 반찬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0: 오, 약간 이 찐득한 고추장 양념에 맛있게 무친 게 핵심이라고 들었어요. 자, 그럼 오늘 요리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식재료들이 네. 다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콩나물은 네.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네. 혹시 이제 이것도 꼬리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시면은 떼셔도 되고, 네. 아우 나는 그냥 그리고 콩나물이 사다 놓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 끝 부분이 실처럼 가늘어져요.
0: 맞아요.
1: 그러면 보기에도 안 좋고 하니까 떼시고, 네. 그냥 오늘 사갖고 와서 이렇게 바로 신선하다 그러시면은. 뿌리 굳이 안 자르고 그대로 하셔도 돼서 네. 오늘은 한번 안 자르고 한번 제가 해볼게요.
0: 그럴까요?
1: 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적양파.
0: 적양파. 네. 집에 적양파가 없으면 그냥 양파 그냥, 써도 되죠?
1: 네, 그냥 양파 쓰셔도 되고 파프리카를 조금 넣으셔도 되세요.
0: 아, 파프리카.
1: 네, 그래서 길이로 얇게.
0: 네. 양파는 이 무침에 안 들어가면 섭섭한
1: 네,
0: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어느 요리에는 잘 어울리니까. 그리고 또 정양파가 예. 단맛이 있어요.
0: 어, 맞아요.
1: 네, 그래서 이런 무침 요리에 좀 부담이 적죠.
0: 그리고 또 향긋한 우리 미나리까지.
1: 네, 그리고 이제 미나리는 잎사귀는 좀 정리를 했고,
0: 예.
1: 예, 길이는 이렇게 해서 이제 자. 네, 한 4, 5cm 정도. 네. 너무 길지 않게.
0: 이렇게 미나리는 썰기만 해도 향이 그냥
1: 네,
0: 확 올라와요.
1: 맞아요.
0: 오랜만에 또 이제 무침 요리가 먹고 싶었는데
1: 네.
0: 무침도 이렇게 이따금씩 생각이 나요. 자주 나요.
1: 그렇죠. 집에 다 있는 재료들이라 그냥 이렇게 한번 새롭게 이제 무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0: 네.
1: 이게 이제 준비됐고 그다음에 네. 이거 한번 이제 데쳐볼게요.
0: 될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데치려고 보니까
1: 네.
0: 지금 냄비에 물을 두 개 끓고 있어요.
1: 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콩나물, 하나는 이제 버섯 이제 데칠 거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 팔팔 끓을 때 여기 예. 소금 있어요.
0: 예.
1: 네. 소금을 넣어주시고 근데 미리 넣지 말고 이렇게 물이 끓을 때 그리고 이제 콩나물 넣고
0: 자 아까 국 끓일 때도 마찬가지로 네. 비린내를 날리는
1: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끓을 때 이렇게 넣으시고 뚜껑 덮지 마시고
0: 네?
1: 그냥 뚜껑 열고 익히는 시간은 한 2, 3분 정도.
0: 2, 3분?
1: 네,
0: 네. 아삭아삭하게
1: 먹어야
0: 되니까.
1: 오늘은 아삭아삭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벌써 끓는 물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0: 네.
1: 이게 투명해지면서
0: 맞아요.
1: 그리고 이제 젓가락에 나중에 대보면 이게 익으면 젓가락에 착착 감기고
0: 아, 휘 감겨요.
1: 네. 그리고 이제 다 익으면 오히려 콩나물이 들어갔을 때 처음에 올라왔던 비린내들이 오히려 없어져요.
0: 맞아요. 네.
1: 그리고 나면은 건져서
0: 네.
1: 그냥 두시면 콩나물이 좀 질겨지고 가늘어지고 해지거든요. 그래서
0: 네.
1: 이거를 건진 다음에 차가운 물에 한번 헹궜다 쓰시면 되고요.
0: 오.
1: 그리고 이제 우리 옆에 물에다가 버섯
0: 예?
1: 한번 데쳐볼까요?
0: 버섯 살짝 데쳐볼까요? 이렇게 채소들을 데칠 때만 소금을 조금 넣는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1: 소금을 넣으면 이제 그 식감이나 색감도 선명해지고
0: 네.
1: 그다음에 물이 끓는 점이 조금 순간적으로 상승이 돼요. 그래서
0: 네.
1: 재료를 데치는 시간을 줄여주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수용성 이제 성분들의 파괴도 좀 줄여줄 수 있죠.
0: 네.
1: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넣고
0: 네.
1: 이제
0: 버섯 한 몇 분 정도?
1: 버섯도 한 1, 2분 정도?
0: 예.
1: 요거 넣고
0: 예.
1: 그다음에 이제 콩나물 한번 건져볼게요.
0: 네.

0: 근데 선생님, 네. 저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데, 네. 저는
1: 이 버섯을 무침 요리로 먹어본 적이 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그쵸? 안 나요, 저는. 네.
2: 버섯을 보통 저희 국찌개에 예, 넣어서 예. 드시거나 이제 볶아서 드시는데,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데친 다음에.
1: 네, 항상 궁금했어요. 네, 아, 이 버섯을 거예요. 무침으로 먹으면 어떨까?
2: 오히려 쫄깃쫄깃한 식감. 네. 그래서, 무쳐 드시면은 자주 앞으로 무치시게 될 것 같아요.
1: 그쵸.
2: 네.
1: 자, 오늘 한번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고, 이 버섯도 맛있게 네. 무침에 넣어서 네.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2: 요거 이제 너무 가늘게 찢지 마시고, 요거는 약간 굵기감이 있게. 네. 그래서 가는 거는 가느니까 지금 네. 굵은 것만 이렇게 찢어서 이제 체에 넣고, 수분 제거는 이렇게 짜시면 꺼지 없이 짜실 수 있어요.
1: 물기 꼭 짜야겠죠, 선생님?
2: 네, 물기 안 생기게.
1: 무침이니까요.
2: 네, 그렇죠? 무침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자, 이렇게 이제 준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양념장. 네. 고추장 양념. 네. 만들어 볼게요.
0: 자, 일단 무침 요리에서 또 중요한 건 재료도 네. 중요하지만. 네. 이 무침이에요.
2: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양념. 아예 무칠 볼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0: 큰 볼에다 네. 할까요?
2: 오늘 이제 메인 재료가 고추장. 요 양념에 무치시면은 굉장히 네. 색감도 먹음직스럽고 좋거든요. 근데 네. 고추장만 하지 마시고 고춧가루 좀 넣어야 이제 좀 칼칼한 맛이 있으니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설탕은 약간만 넣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약간 상큼한 맛은 매실청. 오. 네, 매실청 일찍 담그신 분들 요즘 매실청 아마 걸르실 거예요. 네. 라서 이제 그 매실청 쓰시고 저는 이제 작년에 담근 거.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 다진 마늘.
0: 다진 마늘.
2: 그리고 깨까지 넣고 요거를 이제 저 섞어줍니다.
0: 선생님, 지금 만들었던 네. 이 양념에 네. 무침 양념은 다른 무침에도
2: 다른 무침 거죠? 다 괜찮아요. 그래서 네. 저 여기에다가 혹시 좋아하시면 오징어나 낙지 데친 거 콩나물을 네. 같이 우리 볶아서 드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무쳐서 드셔도 괜찮고 네. 요거 여기에다가 이제 좀 신맛 원하시면 식초 정도 약간 넣으시면 네. 내고 뭐 요거에다가 생강 조금 더 추가하시면 겉절이도 우리 고춧가루로 하지만 네. 요런 뭐 느낌의 약간 진하게. 포장기 같은 경우 예, 진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드실 수 있거든요. 자, 해서
0: 설탕이 녹을 정도로
2: 네, 녹았어요. 그럼 이제 한번 무쳐 볼게요. 제가 장갑 끼고 해 볼게요.
0: 자. 이 무침을 또 이렇게 네. 손으로 무치는 게 또
2: 맞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순서는
0: 뭐부터 할까요?
2: 버섯 이렇게 이제 넣어 주시고 네. 양파.
0: 양파. 네.

0: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1: 네, 이게 이제 콩나물보다 버섯 자체의 간이 예. 콩나물은 여린데 막 주물르면은 이게 이렇게 너무 식감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네. 버섯은 반대로 좀 약간 힘을 줘도 돼요. 그래서 버섯 먼저 충분히 묻히시다가 콩나물을 넣고는 가볍게 툭툭툭 털듯이.
0: 툭툭 털듯이. 네. 확실히 저희가 네. 물을 잘 짜서 그런지
1: 네 물기 안 나오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미나리.
0: 미나리.
1: 뭐 매콤한 거 원하시면은 고추도 청양고추도 한두 개 썰어 넣으셔도 되고.
2: 근데 선생님 오늘 조합이 너무 좋은 네. 게 이 미나리랑 콩나물은 아삭아삭하고 향도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버섯은
1: 네. 쫄깃쫄깃. 네. 그래서 마치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 오. 드시면 막 고기가 씹히는 느낌도 들고. 네. 그래서 냉동실 열어보시고 뭐 오징어나 새우 같은 해산물 있으면 몇 개 넣으셔도 되고
0: 예?
1: 이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우리 얘기하는 사이에
0: 빨갛게
1: 아, 다 이렇게 이제 묻혀졌어요.
0: 예예. 예. 네,
1: 그 이제 담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젓가락 딱 들면 예. 아삭아삭 이제 콩나물 양파에 향긋한 미나리까지
0: 예, 그리고
1: 쫄깃한 버섯까지.
0: 네. 어 맛있겠다. 이것만 있어도 밥 한 공기 먹겠어요.
1: 어 그렇죠. 예. 냉장고 열어보시면 아마 다 버섯도 조금, 콩나물도 국끓이고 좀 남은 거 예. 있으실 거라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진짜로 고기가 들어가지 않아도 고기의 식감 아니까.
1: 맞아요. 그래서 고기 좀 줄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또 이렇게 지난주에 고기들 아마 이제 명절 보내시면서 많이 드셨을 거라
0: 예.
1: 이렇게 개운한 반찬들 가볍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너무 신선해 보이는데요.
1: 네, 완성을 했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버섯 콩나물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3: 버섯 콩나물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적양파는 얇게 채 썰고

다리는 손가락 길이로 썰어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과 콩나물을 넣어 3분 정도 데쳐줍니다. 여기에 소금과 느타리 버섯도 넣어 2분 정도 더 데쳐주세요. 이렇게 채소를 데칠 때 소금을 넣으면 식감과 색감이 살고 데치는 시간도 줄일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콩나물과 느타리 버섯을 건져 찬물에 헹군 뒤 체에 받쳐줍니다. 느타리 버섯은 결대로 찢고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고추장, 고춧가루, 설탕, 매실청, 다진 마늘,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양념에 느타리 버섯, 적양파를 넣어 무치다가 콩나물과 미나리도 넣어 무쳐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버섯 콩나물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은 껍질째 튀겨 먹기도 편하고 영양도 두 배인 꽃게 강정부터 가을에 바다내음이 물씬 풍기는 새우장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랩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쇼크듯이 쫙 와버렸죠. 여기 막 불 붙는 것 같아요. 이쪽 불대기요.
1: 환자분들이 그 통증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두려워합니다.
2: 얼굴이 이제 좀 흉측하게 이제 몸 위로 쏠린다 그러냐?
3: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고 힘들어. 스트레스가 막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1: 떨림에 의한 불안감 또는 그로 인한 우울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호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0: 시끌고 시끌했죠.
1: 여자가 락을? 그런 반응 진짜 의외 많아.
0: 음악이 좀 샤프해. 야, 이거 히트 하겠다.
2: 너무 다 흥미롭고 어딘가 범상치 않은 소재들과 서사인데?
3: 여성 보컬이 다 깨부수니까.
4: 헤이헤이로 데뷔를 했는데 카메라가 저를 다리부터 이렇게 비춰가지고 올라온다? 왜? 왜 그래? 우리 기타리스트도 발부터 찍지.
5: 무엇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사고방식이 갑갑했어요. 김유나로서만 할 수 있는 장르의 음악이 있거든요. 여성으로서의 김유나, 인간으로서의 김유나, 내 인생을 살아온 김유나.
6: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밭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4: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5: 먹는 즐거움.
4: 잇몸 튼튼 이가탄.
6: 우와, 6,400km. 그럼 우리가 지구의 반지름만큼을 달려온 거네요.
7: 장대한 협곡이 나왔습니다.
8: 와, 감탄사가 저도 나오는 풍경입니다.
9: 83세이신데 지금도 말을 잘 타신대요.
10: 떡서서 나간지.
8: 우와.
6: 아, 오케이.

0: 중국 서역, 그 매력의 끝은 어디일까요? 굽이굽이 물길에 비친 장엄한 일몰 뒤 두쿠공루의 마지막 비경을 담습니다.
1: 타클라마칸 사막은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
0: 사막을 넘고 만난 오아시스 도시에선 이국적이면서도 화려한 문화가 살아 숨쉬고,
2: 드디어 설산이 가깝게 보입니다. 파미르 공원의 저 멋진 설산.
0: 자연이 만드는 장관은 긴 여운을 남기죠. 매혹의 서역당, 그 마지막 여정을 떠납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서역을 여행하며 달린 길이가 약 6,400km입니다. 그 숫자는 실크로드 전체 길이와도 같죠. 오늘 저는 그 실크로드의 흔적을 찾아가려는데요. 먼저 대초원 파인브루커를 거쳐갑니다.
3: 좀 구름에 많이 가려있긴 하지만 그냥 병풍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12폭이 아니라 뭐 한 300폭 병풍이 지금 펼쳐져 있거든요. 와, 멋지다.
0: 텐샨 산맥을 가로지르는 총 길이 561km의 두쿠공루를 달립니다.
3: 오, 지금 영문도 알 수 없이 가다가 서버렸어요.
0: 곳곳에 절경을 품고 있어 도로에서 수도 없이 멈췄는데 이번엔 또 무슨 이유일까요?
3: 오호! 이번 여정에서 처음으로 야크를 만났습니다. 오, 여기가 3000m 거의 되기 때문에 야크가 있네요. 야크 때!
0: 중국, 몽골, 티베트, 히말라야 지역 등 고산지대에 사는 유목민들에게 야크는 상징적인 가축인데요.
3: 자세히 보시면 야크라고 불러도 무방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야크와 버팔로의 교배종이에요. 야크는 보통 4000m 되는 곳에 있고, 예, 그보다 좀 낮은 지역은 야크 버팔로 교배종인 좁기호, 네팔 쪽에서는 좁기호라고 부르는 동물들을 이용하는데, 소를 이용하는데, 보시면 털이 아래쪽은 상당히 긴데 위쪽 등 쪽에 털이 적잖아요. 야크는 등에도 털이 무성합니다. 순수한 야크는.
0: 야크와 좁교의 구분 쉽지 않죠? 몽골족 자치주에 속한 이곳은 몽골족의 오랜 터전입니다. 몽골족의 여름 목장으로 자신들의 전통적인 유목 생활을 유지하고 있죠. 중국 서역당 몽골족 유래는 동쪽으로 돌아간다는 동기 문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징기스칸의 원나라가 멸망하고 서역에 머물렀던 몽골족 일부가 고향으로 가기 위해 동쪽으로 가다 이곳에 정착한 것이죠.
3: 이 지역은 어디 농경지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습니다. 완전히 대초원. 몽고에서 볼 수 있는 대초원.
0: 면적이 2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경기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대초원인데 많은 볼거리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 풍경 때문이죠. 텐산 산맥에서 발원한 카이두강이 굽이쳐 흐르며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많은 이들의 사진 촬영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 이분들 인생 사진의 진심입니다. 풍경보다 더 눈길을 끕니다. 주위 사람 아랑곳하지 않는 열정. 어떻게 마음에 드는 사진은 찍으셨나요? 그런데 그 마음 이해할 것 같습니다. 강물이 뱀처럼 휘도는 대평원 앞에서니 말이죠. 하지만 아직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일몰 명소. 해가 떨어질 때 더 아름답게 빛난답니다.
4: 죽겠네.
5: 이야, 저 빛 내림 좀 보세요. 와,
4: 하나, 둘, 셋.
0: 강물이 아홉 번 굽고 18번 휘어 흐른다는 곳. 일몰 때는 굽이치는 강물에 해가 비쳐 여러 개의 태양이 뜨는데 보는 위치에 따라 그 개수가 정해지죠.
6: 멀리서 사람들이 이 장관을 보며 동시에 함성을 무슨 운동 경기 보는 줄 알았어요.
0: 몽골족의 초원 파인부르커, 그곳에 아득한 그리움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0: 다시 길은 두쿠 공로를 따라 오아시스 도시 쿠처로 향합니다. 텐샨 산맥 중부 설산 아래로 푸른 초원을 들여놓은 풍경길을 달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친 산길로 접어들었는데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 협곡길을 지났더니 와, 두쿠 공로가 선사하는 마지막 풍경이 놓여 있습니다.
1: 와, 드디어 두쿠 공로 남단에 도착했습니다.
0: 561km의 두쿠 공로가 이곳에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여정의 여운을 저는 기념사진보단 풍경을 보며 가슴으로 느껴보려 합니다.

0: 3일 동안 텐샨 산맥의 협곡을 오르내리며 마침내 이곳에 닿았습니다. 그 길은 때론 서역당의 온갖 비경들을 모아놓은 전시장 같았고, 때론 오랜 삶이 이어진 사람들의 소중한 터전이었죠. 그 여정이 저를 풍요롭게 채워주었는데요.
1: 저는 오래전에 어떤 책에선가 독서는 앉아서 경험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걸으면서 하는 독서다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는데 여행을 하면 할수록 그 글귀가 참 마음에 들어요.
0: 끝은 또 다른 시작. 두쿠공루의 종착지에서 이어진 길은 저를 새로운 풍경 속으로 이끕니다. 켜켜이 세월의 흔적을 남긴 황토빛 삼지대 끝에 붉은빛 협곡이 강렬하게 다가오는데요. 이곳은 웅장하고 경이로운 협곡의 세계가 펼쳐진 천산 신비 대협곡 티엔샨 션미 따샤구입니다. 1억 4천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되어 수억 년간 비바람과 강물에 의해 깎이고 조각된 곳이죠. 붉은 대협곡 앞에 마치 수호신처럼 서 있는 두 개의 거대한 청동상이 있는데요. 중국 불교의 중요한 두 인물, 후마라지바와 현장입니다. 현장 스님은 고전소설 서유기의 삼장법사로 우리에게 알려진 분이죠. 그는 실제로 인도에서 불경을 구해와 번역한 당나라의 고승인데요.
1: 현장법사 앞에는 삼장법사라는 말이 따라 붙습니다. 사실 현장이 고유명사로 저 스님의 이름인 것이고 삼장이라 하면 경장, 율장, 논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경장이라는 것은 불교 경전을 읽혀놓은 말이고요. 율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계율을 말합니다. 또 하나 논장은 불교의 경전 혹은 불교의 계율과 관련된 논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삼장법사라 하면 이 세 가지를 두루 통달한 석학이자 또 종교의 최고 고승이라고 초칭하는 것이죠.
0: 한 번쯤 들어보셨을 불교 경전 반야심경의 한문본도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것. 중국 당나라와 주변국의 불교 부흥을 이끌었던 스님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삼장법사의 칭호를 받은 스님이 있습니다. 이곳의 고대 국가였던 구좌국에서 활동한 쿠마라지바입니다.
1: 그 우리나라의 불교는 알려진 바와 같이 고구려 소수림왕 때 전진이라는 국가에서 불교를 전래받았잖아요. 근데 그 전진이 이 쿠마라지바 이분의 학식과 여러 가지의 고승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인정하고 이분을 모셔옵니다. 그때 불교 경전을 완역을 하게 되고 그 완역본이 놀랍게도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꼭 불교와 관련 없는 분들도 가끔씩 그 언급하거나 혹은 들어보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도 이 쿠마라지바 삼장법사가 번역한 산스크리트 경전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0: 현장 스님보다 약 200년 앞서 300여 권의 불경을 번역하여 동아시아 불교사에 길이 남을 공적을 이뤘는데요. 중국 불교의 걸출한 두 인물이 황량한 땅을 빛나게 합니다. 두 고승의 숨결이 남아있는 구처, 그 중심가로 향합니다. 그런데 길에서 마주친 이 풍경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노점에서는 지금 막 신선한 양고기를 손질하고 있는데요. 한편에서 양꼬치를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냄새를 맡으니 그 맛이 생각나 입에 침이 고입니다. 게다가 이 집은 특별한 비법으로 꼬치 맛을 냈다는데요.
1: 이 호향나무가 사실 신장의 또 대표적인 이름난 나무거든요. 또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천년 주목해서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하잖아요. 신장에서 호향나무는 한 박자 더 나갑니다. 거기서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쓰러져서 천년. 그러니까 죽어서 천년인데 천년 동안 쓰러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쓰러져 있는데 천년 동안 썩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나무가 이 계곡에 많은데.
0: 호양, 중국어로 후양이라 불리는 나무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타클라마칸 사막에서도 자랍니다. 신장 지역, 서역에서는 생명력과 인내를 상징하는 나무죠. 타림강 인근에서는 호양나무로 카누를 만들기도 한답니다. 여기선 꼬치를 구울 때 사용하는데 그래서 양꼬치가 더 특별한 맛이 있다네요.
1: 갈비야, 갈비. 오, 맛있다. 와, 이거 한국에 가져가고 싶다. 그리고 여기에 독특한 양념이 있거든요.
0: 아들에게도 안 가르쳐준 양념 비법이랍니다. 신장을 여행하며 거의 매일 양고기를 먹은 것 같은데 그중 최고의 맛입니다. 지금 저희가 향하는 쿠천은 옛날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는데요. 8세기 통일신라 때 인도를 여행한 해초스님도 쿠처를 거쳐 신라로 돌아왔는데 어쩌면 이 길을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해초스님도 여기서 잠시 쉬며 고된 여정을 달랬을 것 같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 도시 쿠처에 도착했습니다. 쿠처는 텐샨 산맥 남부 타클라마칸 사막과 맞닿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텐샨 산맥 남쪽으로 연결된 실크로드 중로에서 가장 크고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남겨놓은 문화유산도 많아서 이곳의 거리엔 볼거리도 풍부합니다. 쿠처의 구시가지 골목을 건너라면 옛 실크로드 때 번성했던 분위기가 상상됩니다. 곳곳을 장식한 색채와 문양이 무척이나 화려하고 독특합니다. 중국과 이슬람 문화의 만남이랄까요? 특히나 집의 문이나 기둥에 파랑색을 많이 사용한 것이 인상적인데요.
1: 굉장히 이국적이에요. 여기 중국어만 적혀있지 않으면 어디 이란이나 터키에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중국 사람들은 저랑 똑같은 감정을 느끼겠죠? 여기 이국적이라고 느낄 겁니다.
0: 2억의 정서이자 중동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곳. 왠지 여기에 알라딘의 요술 램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대로부터 쿠처가 유명했던 건 악무, 즉 음악과 춤이었습니다. 선율과 리듬 감각이 남달랐던 쿠처인들의 음악과 춤은 중앙아시아는 물론 중국 중원까지 풍미했는데요.
1: 지금의 쿠차에 있었던 고대 오아시스 국가, 그러니까 구자국은 인구는 당시 오아시스 국가로서는 가장 많은 8만이었지만 다른 지역으로 볼 때는 아주 작은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가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친 한 분야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문화, 특히 음악 분야였습니다. 모두가, 특히 당나라 시대에 모두가 이곳의 음악에 열광했다고 합니다. 춤과 노래, 악기 모두의 말이죠.
0: 음악 못지않게 쿠처의 무용수들도 각광받았는데 호선무를 추는 호선녀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겐 고구려 백제의 춤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당시 여러 나라의 버전이 있었던 거죠. 양귀비도 잘 쳤다고 전해지는 호선무는 당나라 시인의 시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1: 백거이라는 시인은 그 호선무의 동작과 이 묘사에 대해서 아주 멋진 시를 남겼습니다. 후쉔니, 후쉔니, 호선녀야, 호선녀야. 그 다음에 신닝쉔, 쇼잉구. 아, 이 문장이 끝내줍니다. 그 마음은 현악기 가락을 타고 또 손은 타악기 장단을 타는구나. 쉔구, 이성, 쇼앙쇼쥐. 현악기와 타악기 장단이 나오니 두 손이 올라가는구나. 쉐회이 표여 주안펑우 휘날리는 눈꽃처럼 돌다가

0: 다시 흩날리는 풀꽃처럼 춤추네. 캬, 역시 이 위대한 시인들은 그 문장이 아 진짜 멋집니다.
1: 가무의 도시로 이름 높았던 쿠처. 이들의 춤과 음악을 안 볼 수 없겠죠? 빠르고 리드미컬한 음악과 함께 공연이 시작되었는데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무카무는 위구르족의 문화와 역사를 춤과 노래로 표현한 전통예술입니다. 호선무에서 선은 회전하다, 돌다란 뜻이죠. 즉, 호선무는 회전하는 춤인데요. 여러 문화와 접해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답니다. 실크로드의 시작점이었던 당나라에서도 장안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다는 호선무를 그 본산에서 직접 봅니다.
0: 와! 멋지죠? 진짜 마음은 현악기를 타고 손은 타악기를 탄다는 게 바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 너무 멋있다.
1: 음악과 춤으로 멀리 중원까지 이름을 떨쳤던 쿠처. 이들의 피에도 춤과 음악을 사랑하는 DNA가 흐르나 봅니다. 구자국 시절 불교 국가였던 이곳은 14세기 위구르족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서 이슬람 사원을 세웠는데요. 쿠처 따시, 쿠처 대사는 신장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이슬람 사원이죠. 본당 옆에 목조 건물이 눈길을 끕니다.
0: 이 모스크가 건설되기 시작한 지는 1559년인데요. 그때는 흙과 목조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한 460여 년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셈인데
1: 이 사원은 15세기에 처음 지을 때는 흙집이었고 17세기에 목조 사원으로 개조됐는데요. 이후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일부를 다시 복원했다고 합니다. 많은 이슬람 사원을 봤지만 목조 건축 사원은 처음 봅니다.
2: 이야, 목조로 된 모스크는 또.
1: 내부는 위구르족 전통 문화와 이슬람 건축 양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데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곳에 유독 파란색이 눈에 많이 띕니다.
0: 쿠처 사람들은 고대나 또 근세나 이 파란색을 무척 좋아했다고 해요. 고대로부터 키지석굴에 남아있는 그 벽화를 보면 이 파란색을 또 많이 썼는데 이 파란색은 이 지역에서 구할 수 없었던 안료라고 해요. 이 미술 안료를 찾기 위해서는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서 구해오는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와, 그 비용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하지만 이 안료의 장점은 되게 오래 간다는 겁니다.
1: 쿠처의 이슬람 사원엔 위구르인들의 종교적 신앙뿐 아니라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죠. 아마 여기도 그저 지나가지 못할 것 같은데요. 여기가 낭으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낭은 위구르족의 전통 빵인데요. 밀가루 반죽을 화덕에 구워 만듭니다. 그런데 크기가 엄청납니다. 피자 라지 사이즈보다 훨씬 큽니다.
3: 빵 하나가 지통이
4: 우와.
3: 뜨거.
1: 화덕에서 갓 꺼내 뜨거운데 바로 사서 먹어봤습니다.
5: 따뜻한 빵을 먹어봐야 되겠어요.

0: 너무 맛있어. 고소한 마늘 향기와 깨 맛이 아주 풍깁니다. 쿠차다 好吃요. 쿠차다 점점 따. 좋아.
1: 낭은 보통 밀가루나 옥수수 가루로 만든 반죽을 넓게 펴 화덕에 구워내는데요. 지역별로 크기나 모양도 가지각색이라 합니다. 이곳 쿠처에만 50여 개가 넘는 종류가 있다네요. 얇고 바삭바삭해 인근에서도 쿠처 낭을 많이들 찾는데요. 낭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는 위구르족. 그들에게 낭은 2000년 역사를 가진 전통 먹거리입니다. 이제 저는 쿠처를 떠나 타클라마칸 사막 서쪽에 있는 실크로드의 마지막 중국 도시 카스로 갑니다. 텐샨 산맥과 쿨룬 산맥 사이 타림분지 중앙에 자리한 타클라마칸 사막. 고운 모래 언덕인 사구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약 85%가 바람에 따라 끝없이 이동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막, 즉 유동 사막이라 부릅니다. 20세기에 들어와 이 모래 사막을 관통하는 도로가 처음 생겨났는데요.
2: 사막의 이 난, 이 큰 길, 사막 도로는 사실 만든 것도 힘들었지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래가 사막 공로를 덮어버리면 갑자기 길이 없어져 버리고 또 사고가 날 위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막으로 차가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막 공로는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어떻게 하면 이 유동 사막의 모래들이 이 도로 안으로 들어와서 덮어버리지 않도록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1: 갓길에 억새를 심어 모래가 도로로 넘어오지 못하게 했는데요. 식피대는 억새풀을 바둑판처럼 줄지어 심어 모래를 붙잡아 놓도록 한 것이죠. 또 다른 방식으로는 방풍림을 조성하는 것. 모래를 막기 위해 방풍림을 심고 5km 간격으로 수정방이라는 우물집을 만들어 나무에 물을 댔답니다. 지금은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 타클라마칸 사막을 건널 수 있는 길이 생겼지만 옛날에는 그 어디로도 통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막이 가로막고 있었기에 실크로드는 타클라마칸 사막 남북에 퍼져 있는 오아시스 도시를 에둘러가며 형성되었던 것이죠.
3: 타클라마칸 사막은 위구르 말로 해석을 하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끊어읽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타크 끊고 라마칸 끊으면 거친 황무지의 산, 이렇게도 하나가 해석이 되고, 또 하나는 타클라라고 끊고 뒤를 마칸이라고 하면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죠.
1: 젊은 시절 이 낙타를 타고 타클라마칸 사막을 횡단한 적이 있는데요. 뜨거운 태양과 때때로 만나는 모래바람, 그야말로 죽음길 같았습니다. 그런 죽음의 사막을 뚫은 것은 상인들의 돈과 종교인의 신앙이었는데요. 끝도 없이 펼쳐진 사막 위에서 새로운 역사를 쓴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 의해 죽음의 사막은 삶의 바다를 꿈꾸게 되었죠. 타클라마칸 사막 서쪽 끝. 파미르 고원이 맞닿은 곳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 카스, 현지어로 카슈가르. 도시 중심에는 카스 고성이 2000년의 역사를 품고 있죠. 카스가 동서 문화의 교차점에 있기에 카스를 보지 않으면 실크로드를 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 생겼고, 카스를 실크로드의 진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2: 지금 우루무치가 전체 신강성 위구르족 자치구의 성도이긴 하나 이 카슈카르, 카스가 바로 위구르인들에게는 마음의 수도라고 하더니 정말 여기만 와도 딱 느껴집니다.
1: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는 이곳은 여전히 위구르족 현지 주민의 거주지이기도 한데요. 과거 중국, 중앙아시아, 중동 간의 문화와 물품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 마치 그때로 돌아가 시간여행을 하는 듯 즐비한 상점에는 옛 화려했던 시절이 남겨져 있는데요. 고성의 골목골목에서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는 것이 요즘 유행이라는데요. 하지만 수백 년이 넘은 오래된 집들은 삶의 채취가 짙게 풍깁니다. 이곳의 위구르인들은 자녀가 결혼하면 집을 증축해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로와 같은 골목길이 생겼다네요.
2: 오랜 역사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계획된 도시와는 다르게 골목들이 아주 제각각 방향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다시 틀고 좁아졌다 넓어지고를 반복하는데요. 이게 자연스러운 역사 도시의 모습 아닐까요?
1: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흥겨운 음악 소리에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발걸음. 그 길에 카스 고성의 명소를 만났습니다. 3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위구르족 대저택인데요. 흙벽돌과 목재를 사용한 건물은 위구르족 특유의 장식과 패턴이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2: 위구르족 중에서도 부자이신 어떤 중요한 인물의 전통 가옥이었죠? 좀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구조 자체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1: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지하로 내려가 봅니다. 지하 공간은 주로 식량을 저장하거나 귀중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됐답니다. 밖에서 볼 때와 달리 지하가 아주 넓은데요. 도자기와 천을 보관한 방을 보니 집주인의 재력이 느껴집니다.
2: 와, 이 안에 또 이렇게 넓은 공간이.
1: 면적이 700제곱미터, 200평이 훨씬 넘는 저택은 중앙에 넓은 중정이 있고 중정이 잘 보이는 1층에 응접실이 마련돼 있죠. 당시 이곳을 오가던 수많은 상인들, 이방인들과 다가를 하며 저택의 주인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2: 현재로 치면은 일종의 플랫폼인 거죠. 정보가 모이는 플랫폼. 그래서 여기 주인은 이곳에 앉아서도 예를 들면 올해 그 중앙아시아에서 후추의 가격이 폭등했다든가 비단의 가격이 폭락했다든가 아니면 중원에서 어느 나라가 그 굉장히 어려워지고 멸망할 것 같다라든 등등의 정보를 앉은 채로 소유했을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더욱 막대한 부를 쌓는 데 기반이 됐을 겁니다. 뭐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또 정보를 예를 들면 좀 돈을 주고 제공할 수도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플랫폼으로서.
1: 저택의 2층은 주인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에 안방이 놓여 있습니다. 큰 창을 두어 통풍이 잘 되게 해놨는데요. 뿐만 아니라 마당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게 배치해 마당을 관찰하는 용도로도 사용했답니다. 위구르족의 전통과 문화가 숨쉬는 공간입니다.

0: 다시 거리로 나와 길을 따라 걸으니 그곳에선 뜻밖의 길거리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쾌한 음악 소리에 맞춰 여유롭고 우아하게 동작을 선보입니다. 아이들도 흥에 겨운지 넘치는 끼를 주체 못하고 함께 춤을 춥니다. 그런데 예사솜씨가 아니죠. 리듬을 타고 났나 봅니다. 저도 얼떨결에 춤을 추게 됐는데요. 어째 좀 어색하죠? 전 나름 열심히 따라한다고는 했는데 몸이 영 안 따라줍니다. 보다 못한 아이들이 한수 가르쳐주려는 듯 무대로 나섰습니다. 골목골목 위그르족의 삶이 살아있는 카스고섬. 위그르족의 춤과 음악을 여기서도 만납니다. 사실 제가 이번 신장 지역 여행이 세 번째인데요. 처음 왔을 땐 대자연에 쏙 빠졌고 두 번째 왔을 땐 척박한 땅에서 꽃핀 서역의 문명에 관심을 가졌었죠. 그런데 이번엔 서역의 노래와 춤에 관심이 더 가더라고요. 그동안 여러 번 여행하는 동안 서역 땅은 어딜 가든 사람들이 노래와 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1: 현악기 종류만 해도 한 10여 종, 20종 있는 것 같고요. 현의 숫자도 각양각색이고 현과 현 사이의 간격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는 그 균일한 간격이 현도 아니에요. 좀 연주하기도 좀 힘들었을 것 같고 독특한 기법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아까가 끝이 아니었어요. 엄청나다. 아유, 저것도 와,
0: 민속 악기로는 타악기, 관악기 등 수십 종에 이르는 위그르족. 음악 분야에서 강한 민족적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1: 이게 독수리의 팔뼈를 가지고 만든 악기랍니다. 와, 날개 뼈 있죠? 와, 독수리가 되게 큰 독수리네. 오, 생각보다 무거운데. 와, 신기하다. 뼈로 보이십니까?
0: 모든 악기는 철저히 수작업으로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개 공예처럼 정교한 작업으로 현악기 두 타워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1: 와, 이게 하얀색은 소뿔이고요. 검은색은 야크뿔이에요. 와, 이거 보세요.
0: 뿔을 잘게 잘라서 작은 조각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 만들어지는 악기들은 전통 기술과 장인 정신이 만든 또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0: 악기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연주도 수준급입니다.
1: 와, 이거 춤이 절로 나온다, 춤이. 우와.
0: 제 춤에 화답하듯 가이드도 춤을 선보입니다. 이번 서역 여행에서 많이 보고 들었던 러와프. 7현에 간격도 불규칙해 연주는 보는 것과 다릅니다.
1: 매우 성인. 제가 하는 여기 소리가 이렇게 아 구리지? 이게 코드도 못 잡겠어. 이거 어디 잡아야 될지. 요 직권 시행. 7건 7.
0: 다음에 올 땐 연주법을 제대로 배워야겠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위그르족의 춤과 음악. 전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역 여행의 마지막 여정은 세계의 지붕, 파미르 고원으로 향합니다. 오아시스 도시 카스를 떠나 남서쪽으로 달려갑니다.
1: 드디어 설산이 가깝게 보입니다. 파미르 고원의 저 멋진 설산. 지금 이 길이 그 유명한 카라코람 하이웨이예요. 전 세계에서 국경을 통과하는 가장 높은 도로로 알려져 있죠.
0: 실크로드의 카라코람 고속도로는 중국에서 파키스탄을 통해 인도로 이어지는 길로 세계의 지붕이며 오아시스의 용로의 동서분수령인 파미르 고원을 넘나드는 길입니다. 파미르 고원에 굽이굽이 이어지는 설산을 보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1: 마음이 떨립니다. 제가 예전에 우주 여행 많이 할 때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제 여행객들이 만나서 정보도 나누고 자기 무용담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중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넘어갔다 그러면 마이크가 그쪽으로 넘어가서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주도권을 완전 장악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배낭여행객들 또 굉장히 탐험여행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이 길을 넘었다는 건 마치 여행객으로서는 훈장 하나 다를 만큼의 그런 엄청난 무용담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 그런 여정의 길이에요. 예전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떨립니다. 저도.
0: 높고 거친 카라코람 고속도로는 지구상에 있는 험로 중에서도 최상 난이도. 하지만 그만큼 풍경도 환상적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바위산도 모두 대자연의 작품. 그러다 옥빛 호수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호수를 안고 있는 산은 순백의 모래로 덮인 백사산 바이샤샨입니다. 수만 년 동안의 풍화를 거쳐 만들어진 모래가 하얗게 반짝입니다.
1: 우와, 와, 저것 좀 보세요. 산이 사막으로 된 산이 이렇게 가는 모래가. 우와, 무슨 멋있다.
0: 호숫가에 서서 백사산을 직접 보고 있어도 실제처럼 느껴지지 않는 비현실적인 풍경. 마치 꿈을 꾸는 듯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감흥 없이 흘러가는 일상. 야크도 백사산 풍경을 등지고 서서 쉬고 있는데요. 백사산 풍경 아래서 관광객들만 한껏 들떠 있습니다. 그 사이 전 백사산 풍경에 잠겨 한참을 걸었습니다. 고요한 풍경이 제 마음도 물들입니다.

0: 다시 카라코람 고속도로를 타고 파미르고원의 더 깊은 곳을 향해 달립니다. 길엔 만년설의 설산이 배경처럼 따라다니는데요. 설산의 풍경을 담으며 제 눈은 호사를 누리는데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1: 지금 5,000m 넘는 설산에 사방으로 포위돼서 이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해초스님은 이 길을 어떻게 넘으셨을까요? 참. 그러니 해초스님이 그런 말을 하실 만합니다. 자기는 평생 울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천 갈래 눈물이 흐른다라고 하셨었거든요.
0: 마침내 길 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무스타크봉. 설산 중에 설산이라 불리는 산입니다. 빨리 더 가까이 보고 싶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야말로 설산의 아버지, 얼음을 아는 거대한 산입니다.
1: 이름도 너무 멋진 무스타크봉이에요. 멋지다. 높이가 무려 7,546m.

0: 미터. 아, 너무 멋지지 않나요? 와.
1: 하늘을 향해 서 있는 설사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풍깁니다. 신의 영역인 듯 태고의 침묵 속에 경건함을 안겨주는 무스타크산. 그 자체만으로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무스타크봉 아래 신비로운 전설을 간직한 카리쿨리 호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천상의 낙원이 이런 모습일까요? 다들 파미르고원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빨리 가고 찬란한 시간은 짧죠. 이제 파미르고원에서의 시간도 끝이 다가옵니다.
2: 향원 이부시 기차 등高原 시양 무限好 只是近黄昏. 20대 때 봐도 뭔가 이게 쫙 와닿고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시의 마지막 구절, 석양은 한없이 좋은데 단지 황혼이 너무 가깝게 있네. 이 말이 너무 패부를 찌르는 겁니다. 지금 이 여정도 이제 마지막을 달려왔고 또 오늘 밤도 또 곧 오면 이 아름다운 모습을 다 덮겠죠?
1: 벌써부터 그리워집니다. 6,400km 신장에서의 여정이 오랫동안 고대했던 여행에서 서역당의 장구한 역사와 만나고 광활한 풍경 속을 걸었습니다. 그 찬란한 시간이 제 가슴에 긴 여운을 남깁니다.

삶의 터전을 일구면서 살다 보니까 다채로운 색깔을 이 자연에 입힌 것 같다.

0: 펄광, 펄광. 백주에 백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1: 아, 또 완전 겨울이에요.
0: 우와, 너무 멋지잖아요. 와, 초원이에 쌍무지개가 떴어요. 그리고 이 선명도가, 와, 이리 많았었어요. 제가 본 무지개 중에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무지개. 와.
2: 방문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4: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5: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6: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5: 네?
6: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5: 와.
6: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낄 셈인 거죠.
5: 어떻게?
6: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3: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1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0: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1: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2: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푸른 게 어딨어?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EBS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을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제 성장률과 학령 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공청회에서는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과 실제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첫 소식 금창호 기자입니다.
1: 정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은 안정성입니다. 세수 변화와 관계없이 교부금 총액을 적어도 전년보다 줄이지는 않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방식이 교육 수요자의 변화를 반영하고 변동성을 줄여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오히려 교부금 총액이 줄지 않게 국가가 보전하도록 한 안이 경직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 경제가 역성장하는 위기 상황,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시도교육청은 전년도 수준의 교부금을 보장받아 다른 국가기관과는 다른 재정 여건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특정 기관만 여유로운 재정을 향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1: 이런 주장에 대해선 곧장 반박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학령 인구 변화를 적용해 과거 추세를 살펴봐도 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겁니다.
3: GDP 성장률보다 학령 인구 감소율이 작기 때문에 그 갭이 가장 작은 데가 2022년인데 1.28%까지 증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 김학수 박사님은 교부금법 개정안 4조가 문제라 그랬는데 당분간은 4조가 문제가 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1: 그동안 교육계에선 교부금 개편안이 AI 교육과 학생 정신건강관리, 특수교육 등 미래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와 관련해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언급됐습니다.
4: 미래 수요는 총액 산식 밖에 미래 교육 전환 특별 교부로 분리하여 뒷받침하되 중앙 집권적 하향식 배분보다는 시도별 조례에 기반한 미래 교육 기금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볼수 있습니다.
1: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많은 데다 정부가 입법 예고 기간을 단 5일만 둬 충분한 수기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한 채 국회에서 개편안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5: 현행법과 정부안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한 중장기 재정 추계와 17개 시도별 영향을 확인하고 실제 교육 수요를 기준으로 필요한 재정 규모를 다시 검증해야 합니다.
1: 전국 시도교육감들 역시 새 산식엔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반영해 재원을 보장하는 장치가 없다며 현행법 대비 교육 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BS 뉴스 큰창호입니다.
0: 최근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면서 학교에서도 감염병 예방 교육이 한창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직접 만든 안전 교과서를 활용해 감염병은 물론이고 생활 속 다양한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자율 시간입니다. 환절기를 맞아 독감과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읽고 감염 경로에 대해 배우거나 보드 게임을 통해 생활 방역 수칙을 익혀갑니다.
7: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 상대방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8: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독감이나 코로나19를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6: 이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이 학교 교사들이 직접 집필했습니다. 교육감 승인 도서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 수준에 맞춰 매년 최대 32차 시의 안전교육에 활용됩니다.
9: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뭔가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그 학년별 발달 수준에 맞게 그리고 또 시기에 맞게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함이고요.
6: 감염병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교과와 활동에 흩어져 있던 안전교육을 하나의 교과서에 체계적으로 담았습니다.
10: 아이들에게 위험을

0: 지하고 그걸 탐색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힘을 기르는 게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1: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확대된 학교 자율시간. 교사들의 전문성과 아이디어가 더해지면서 교과서 밖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2: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면서 예전 같으면 현장 체험학습을 떠나는 학교가 많을 시기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학교 밖 체험학습이 크게 위축됐는데요. 한국관광공사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업무협약을 맺고 현장 체험학습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지역 학생과 교사 등 3천여 명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3: 인천 강화도의 한 박물관을 찾은 초등학생들. 교실을 벗어나 교과서에서만 봤던 지역의 역사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4: 일본과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 이름은 뭐지? 강화도 조약이에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맺고 우리는 서양 세력에게 우리의 문호를 개방을 했어요.
3: 친구들과 함께 유적지를 직접 보고 배우는 시간. 교실에서 배운 내용이 생생한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5: 원래는 그 학교에서 사회책으로만 배우는 것보다 직접 친구들과 함께 나와서 박물관에서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거니까 뭔가 더 기억에 남고 되게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요.
3: 이번 현장 학습은 교사 한 명이 30명 가까운 학생을 혼자 인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문 인력이 참여해 학생들을 소규모 모둠으로 나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담임 교사는 학생 안전 관리와 개별 지원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6: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전담해 주시고 담임 교사들은 다니면서 아이들의 안전 관리라든가 아니면 뭔가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만 챙기면 되니까.
3: 한국관광공사와 인천교육청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위축된 현장 체험 학습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안전 관리 부담이 커지면서 서울 지역의 경우 초중고교 일일형 현장 체험학습 실시율이 86%에서 31%로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7: AI 기반의 안전관리 지원을 통한 학교 부담을 이제 경감하고 학교 현장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여행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3: 인천교육청도 학교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8: 교육청과 관광 분야가 서로의 역할을 나누어 맡으면서 함께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교육, 관광 협력 구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3: 이번 업무 협약으로 현장 체험 학습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는 인천 지역 학생과 교사는 3천여 명. 안전과 인솔 부담으로 위축됐던 학교 밖 배움이 기관 간 협력으로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2: 네, 이상으로 9월 17일 EBS 뉴스 12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9: <목소리도 괜찮네. 나만 그래.
10: 아이고, 허리까지도 아프네.
11: 개병은 아니죠?
12: 할아버지가 몸이 좀안 좋으셔. 도와드려.
9: 다니엘, 마리아, 가서 물한잔 가져와.
12: 어?
9: 다니엘, 다니엘.

0: 두 선배님 여전하신데?
1: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0: 나일상 팀메이트.
2: 역시 우리 과일.
0: 언제 먹는 거야? 아, 지금 먹어, 지금. 누나는 사과?
1: 사과야.
3: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4: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5: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4: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6: 평생 후회하지 않는 집을 짓고 싶기 때문에 제가 우고집이잖아요.
7: 전부 이 사람이라 이거죠.
8: 멋대로웠어요?
7: 그렇죠, 멋대로웠어.
9: 불도저와 내가 완성한 집. 그런데 그 고집엔 사실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는데.
6: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를 누리시면 너무 좋겠다.
9: 온 동네 사랑방이 된 집. 부부사랑도 녹리고 가는 집이겠죠, 분명.
10: 퇴직 후 프로젝트 1번이 이곳의 집 직격.
9: 숨 가쁘게 내달리기만 했던 삶에 처음으로 쉼표를 찍고 인생 후반전을 위해 집을 지었답니다.
7: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무력감에 빠졌을 때 미뤄뒀던 일들을 해보자.
9: 고층 빌딩 대신 자연 속으로 출근하는 일상. 가족과 눈 맞춤하는 시간도 늘었죠.
7: 괜찮아. 너 나쁘지 않아. 그런 용기를 집에서 많이 얻은 것 같아요.
9: 오늘은 집을 짓고 나이 드는 일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건축주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은퇴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죠. 용인 수지로 갑니다.
11: 아, 광교산도 있고 아래에 낙생 저수지도 바로 있고 도심지하고 가깝고 도심의 편의성과 자연을 같이 느끼는 주거단지입니다.
9: 푸르른 숲을 끼고 예쁜 단독주택들이 아늑하게 들어서 있네요.
11: 와, 많이 올라왔습니다.
9: 제일 꼭대기 집인가 보네요.
11: 아, 여기 건축탐구집 붙어있네요. 아, 이 집이네요. 야, 이게 지하주차장을 파고 높이 올렸는데 매스가 이렇게 또 분절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저쪽으로 뷰가 좋고 이쪽으로 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반겨 두 개, 이 장미꽃이 딱 위에 있네요.
9: 동네 가장 위쪽에 높게 올려지은 집. 전망을 전후 좌우로 다 누리기에 딱 좋겠는데요.
12: 어유, 안녕하세요, 소장님.
11: 제가 제대로 찾아왔죠.
12: 네, 맞습니다.
11: 아이고, 장미눈꽃하고 이렇게 딱 이어져서 나오니까 장미가 나온 줄 알았습니다.
13: 네.
11: 제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13: 아, 예, 저희가 내려갈게요. 예, 예.
11: 집 지을 때 진짜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이 언덕이나 이 폭도 좁아서.
13: 네, 맞아요. 네. 저희가 벽돌집이잖아요. 네. 차가 돌을 운반하려고 여기 옷까지 올라올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일일이 지게에 싣고서 올라왔어요.
11: 그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매스가 이렇게 두 개로 탁 쪼개졌어요. 그게 혹시 한쪽은 뭐 남자의 공간, 한쪽은 아내의 공간 이렇게 나눠진 건가요?
14: 아니요, 그거는 예. 조금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9: 궁금하다. 무슨 사연일까?
14: 안녕하세요.
13: 안녕하세요. 제 우시 고집으로 이 집을 기어코 완성시킨 우명심입니다.
14: 우시 고집에 결국에

0: 뒷수습까지 책임져야 될 상황까지 온 이화수입니다. 단층에 혼자기 한 층으로 이렇게 딱 아담하게.
1: 전 단층 아주 싫어해요. 뷰를 살리려면 당연히 높이 져야지 된다라고 생각해서.
0: 금액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건축비에 대한 문제들이.
1: 근데 전 걱정 안 하는데 이 사람 보고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뵙기 우리는 내일이 없다. 내일 일은 내일이 하라 그러거든요.
0: 이런 표현이 뭐냐면은 그 전문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
2: 우거집 가스라이팅으로 지은 집 탐구해 볼까요?
3: 어우, 저런 분이 있습니다. 네.
2: 지하 주차장에 출입문이 있는 구조로군요. 예쁜 정원이 먼저 맞아주네요.
3: 아니 올라와 보니까 아니 밑에서는 요 담벼락에 장미눈꼴 정도만 보였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진짜 정원이네요. 진짜 수목원.
1: 꽃은 아마 3년, 2년 됐을 거예요. 와. 이 동네가요, 마사가 없고요. 네. 진흙의 돌짝밭이었는데 그걸 다 제가 빼서 세 번을 갈아엎어서
3: 흙을 마사를, 또 갈고.
1: 네.
2: 척박했던 땅을 손수 일고 온갖 꽃이 가득한 화사한 정원을 만들었대요. 남편도 설마 꽃은 좋아하시겠죠?
0: 어차피 여기 전부 다 뒤에 다 숲이고 그렇죠. 자연인데 저 자연을 우리 집 여기 마당까지 들여놓는 게 좀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 생각한 거는 그냥 여기다 아스팔트.
3: 시멘트.
0: 시멘트를 그냥 전부 다 깔아가지고 그다음에 화분 몇 개 탁 놓으면 되잖아요.
2: 아내 혼자 조경 공부를 해가며 완성한 집념의 정원. 아우 이렇게 이쁜데 시멘트 깔았으면 어쩔 뻔했어. 아유.
3: 집안도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2: 내부는 또 어떤 녹신각신 줄다리 그 끝에 완성을 했을지 들어가 보자고요. 거실에 평상을 두었군요. 그런데 안쪽에 소파를 둔 거실이 또 있네요. 주방은 왜 이렇게 작아?
3: 절대로 일반적인 주택이 아니에요. 딱 보면 그 전원에 있는 조그만 카페 같은 느낌?
1: 아, 저는 네. 어릴 때부터 네. 이렇게 서로 이웃집과 공유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3: 네, 이게 완전 그 손님들하고 마음대로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
1: 그래서 저는 막 광고해요. 여기 동네 사람들 오며 가며 제가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저희 집에 장미꽃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동네에서.
0: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막 몇 시간씩 있고 이러면은 저는 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3: 대부분의. 아니, 그렇죠. 손님이.
0: 손님은, 저 손님은 뭐 일절 없습니다. 다 이
2: 호텔 주재원이던 남편을 따라 일본, 미국 등 해외 생활을 오래 한 명심 씨. 남편 퇴직 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잠시 지냈는데요.
1: 저희가 그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로 있다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만났거든요. 더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해서 우리 집을 저 카페처럼 하면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겠다. 제가 사실 정원을 저 혼자 보려고 꾸미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를 이렇게 막 누리시면 너무 좋겠다.
2: 한국에 돌아와 집을 지으며 가장 중점을 둔 거는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대요. 그래서 사시사철 꽃도 가득, 더불어 손님도 가득한 집이 되었답니다.
4: 안 힘드나? 저게 재밌나?
1: 재밌어요.
4: 그게 재밌어요?
1: 네, 우리 딸도 재밌어 하고요. 이 사람도 재밌어
0: 하고. 저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전혀 처음 본 사람들이 저쪽에 다 1층에 장악하고 다 막 그냥 소리가 넘치고 기쁨의 소리 웃으면서 즐겁게 놀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리에 안 끼고 몰래 싹 올라오죠.
3: 그러니까 이 공간은 많은 주민들이 웬만하면 뭐 모임이 있거나 할 때 언제든지 네.

0: 찾아와도 좋다라는 네. 그런 열린 마음으로.
1: 네.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이 공간이 더욱 아기자기 따스하게 느껴지네요. 주방이 왜 이리 작나 했더니 딱 손님 접대용이었군요.
0: 아, 아까부터 이쪽에 먼저 와보고 싶었어요. 예. 네. 아, 여기가 진짜 또 포근하고 딱 느낌이 좋아요. 예. 네. 사실은 이게 현관 입구인데 들어오자마자 이 분위기가 크지 않은 공간인데 너무 좋습니다. 특히나 이 지금 들어오자마자 비가 와가지고 네.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너무 풍경도 멋있고.
2: 네. 근데 여기다가 햇빛이 쫙 들면 얼마나 멋있겠어. 눈이 또 쫙 내리면.
0: 여기 누워서 병상에.
2: 예, 근데 네. 넌 눕기 싫어요. 여기.
0: 왜요?
2: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이 아니었거든요.
3: 아. 아니 소파가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네. 이게 딱 있으면 사람들이 뭔가 안정감이 있고 혹시라도 외국에서라든지 어디서 손님이 오시면 여기서 방처럼 쓸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1: 안에 그런 큰 그림이 담긴 공간이로구만요. 평상과 유럽 감성의 고가구도 아주 참 조화롭네요.
0: 근데 굉장히 단단한 나무로 이렇게 엄청 튼튼하게 어우, 근데 이게 수납하고 이렇게 무거워요. 오, 이거 한번 열어봐. 오, 이게. 와.
3: 제가 누워도 돼요. 사람이 뭐 관짝처럼.
2: 아, 이거는 거의.
3: 네.
2: 우리 딸이 여기서 자고, 제가 저기서 자고, 여기서 잡니다.
1: 아니, 농담인데, 서랍장 크기 보니까 진담 같잖아요. 역시나 손님용 이불 자리가 가득합니다.
3: 아, 저희가 수납 공간이 없어요. 내가 머리를 쓴 게, 평상을 하고 밑에 수납 공간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해서 제가 그거를 하고 또 손님이 우리 집에 올 때 자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방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누워서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라 이 사람도 자기가 한번 어느 날 거길 눕더라고요. 왜 그렇게 반대하더니 여기 누웠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좋은지.
2: 누우면은 좋아요. 이렇게 구름도 있고 구름과 산이 쫙 보이고 한번 누워서 그런 느낌을 봤으면 됐지. 그 뭐 이렇게 계속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는 지금도 마음에는 안 들었습니다.
3: 지금도 그렇다고?
2: 그렇습니다.
3: 이 사람은 웃기는 수납은?
2: 수납도 마찬가지.
3: 웃기고 있어.
2: 일본에서 업무차 한국 들어왔을 때 이제 들어가는 날 여행사에서 비행기 티켓을 끊는데 그때 마침 우리 이 여자분이 자기도 비행기 티켓을 끊으러 그 자리에 왔을 때 너무 이쁘고 너무 제 마음에 많이 들어서 그때부터 한 6개월을 계속 이 여자분이 계속 얼굴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인형 같았어요. 인형 같았어요. 그때 당시는 말랐고 눈도 크고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1: 오, 상사병 독하게 앓을 만 하셨네 진짜. 어떻게 내 여자를 꽉 붙잡으셨대?
3: 그리고 저한테 얘기했던 게 있어요. 나는 여자를 갖다가 내 부인으로 맞이하면 뭐든지 하게 해준대요.
2: 그러니까 아까 그 약속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집, 그 집을 제가 꺾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3: 99% 다 여자 마음대로.
2: 그게 일생일대의 나의 실책이었어. 그 말이.
1: 어쨌거나 공수표 안 날리고 30년 넘게 그 약속을 지킨 남자여서 이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1층과 달리 2층은 가족만의 오붓한 공간으로 꾸몄답니다.
0: 와, 2층이 일반적인 주택의 거실, 응접실, 주방이네요. 네. 이 공간도 이게 한눈에 다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나누어져 있어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그런데 통으로 넓게 내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참, 매수를 각기 다른 방향으로 쪼갠 사연이 있다고 했죠?
2: 저희들이 이제 여기를 건축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바로 앞집에서 어떻게 짓느냐, 집을 어떤 모양으로 짓고 또 창을 어떻게 내느냐, 이제 대충 이렇게 해서 짓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은 안 되고 우리 집의 그 어떤 시선을 좀 차단을 해야 되니까 집의 방향을 좀 틀어달라. 설계사님이 아, 그러면은 한 방향은 정면으로 하고 나머지 한쪽 방향은 좀 이거를 이렇게 방향을 틀자.
1: 당황스런 요구였지만 동네에서 가장 늦게 들어선 집이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죠. 뚫었던 창문도 다시 막았다네요.
0: 요거는 그 아랫집에 대한 배려로 살짝 돌렸는데 오히려 더 좋아진 거 아닌가.
3: 맞아요. 네. 진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공간이에요. 네. 여기가 동남향이라 네. 저는 설거지할 때 그 살균 소독되는 거 되게 원했는데 네. 자연 살균 소독이에요. 햇빛을 다 받거든요. 네. 동쪽 남쪽.
1: 이렇게 별살 드는 주방은 나도 탐난다. 이거야말로 최고의 전화의 위법. 요새 유행하는 말로 럭키비키인 거죠.
0: 저기 저 뒤에 작은 마당, 시크릿한 마당, 저거는 또 앞쪽 정원하고 완전 다른 실생활의 느낌.
3: 저는 이제 텃밭 같은 거. 네.
1: 여기도 볕이 잘 들어선지 고추며 호박이며 실하게 여물었네요.
0: 저기는 또 두 분이서 나가서.
2: 아니요, 주로 제가 저길 나가고 네. 저희 가면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저쪽은. 아~ 근데 일로 나갔다 그러면은 여보, 저거 와서 좀 뽑아달라. 아~ 저기 좀 치워달라.
4: 여기는.
2: 그러니까 여기로 딱 나가가지고 여기서.
0: 저기는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2: 네, 할 일이.
3: 여기서 아침에 커피 마시고 앉아있더라고요.
0: 그래서 두 분이서 저기서 왠지 커피 마시고 고기 좀
2: 굽고. 아, 두 분은 싫어요. 혼자 나가.
0: 아, 예, 예.
1: 아침에 눈 뜨면 부부는 각자 좋아하는 공간으로 향하는데요. 아내는 1층 정원에서 남편은 2층 마당에서 여는 하루. 집이 선사한 소확행이랍니다.
2: 아침에 일어나면 그 뭐랄까 그 자연의 공기를 들여 마시는 느낌에 건강한 공기를 마시는 느낌.
1: 강력하게 단층을 원했던 마음 아직도 유효하려나 어쩌려나.
2: 그렇게 원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나 보니까 좋은 면이 또 있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뭐 잘했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1: 자고로 아내 말 잘 들어야 자다가도 똑이 생기는 법이라니까요, 글쎄.

0: 2층과 3층은 온전한 심의 공간이로군요. 방향을 틀어서 얻은 코너창이 3층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하네요.
1: 제가 이제 3층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1층의 공간을 주거 공간이 아닌 좀 약간 공적 영역의 공간으로 만들면서 3층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지하층에서 벌써 4개층이에요. 다리가 아파요.
2: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 혹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편할까봐 미리 좀 엘리베이터 자리를 확보해 놓고는 있었어요.
1: 아, 그래서 이게 창고 공간이 이게 나중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는 게 똑같은 위치에 창고가 이렇게 있는 거네요.
0: 그러면 그렇지. 안에는 계획이 다 있었죠. 지금은 수납장으로 알차게 활용 중이랍니다.
1: 이제 여기 3층이 끝인 거죠?
3: 아닙니다.
1: 한 층 더 있어요?
3: 한 층 더 있어요.
1: 아, 같이 한번 가보시죠.
3: 벌써 지치셨나봐.
0: 아직은 두 분 다 관절이 쓸만하다.

0: 그래도 4층까지 낸 거는 대단하시다. 4층 다락방 창문으로는요, 숲속 고라니랑 눈 인사도 종종 나눈다네요.
1: 아, 여기는 꽤나 넓은 다락인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2: 주로, 예. 뭐, 답답하고 우울할 때나, 예. 또, 뭐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네. 짜증날 때 이제 일로 올라오죠.
1: 요 다락은 남편의 힐링 공간으로 좀 더 힐링할 수 있게, 영화관이나, 여기 신벽이 있는 게 영화관이나, 아니면 가족 서재 겸, 뭐, 영화관. 와,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2: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은 안 올라올 거예요.
1: 그러니까 느낌 좋은 거죠.
2: 맞습니다. 네.
0: 단층으로 지었으면, 언감생심 이런 아늑한 동굴은 꿈도 못 꿨을 거라네요.
3: 제가 한 3년 정도 해봤는데, 어떠세요? 4층이나요?
2: 아니, 4층까지니까요. 근데 살아보면 그렇게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이 집은 이제 다 오픈이 돼 있어서 창이 봄이 되면은 봄이 되는 대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여름이 되면 여름 되는 대로 또 아름답고, 간혹 이제 전화기 찾다 보면은 몇 번 왔다 갔다, 여기 위에 있나, 4층에 있나, 1층에 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외에 주는 것들이 더 많으니까, 그것이 그거를 다 덮어버리는,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 오늘 굉장히 좀 재미있는 집을 저 탐구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1층을 마을 주민들하고 언제든지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고, 개인적인 주택은 2층부터 만들어내고,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어마어마한 정성으로 정원을 가꾸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에너지가, 기쁨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그 안에 건축주분 표정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아내분한테는 이 마당이 어마어마한 앞으로의 가능성, 남편분은 그런 아내분을 배려하면서 정말 자기 집 1층을 이렇게 꾸미는 걸 동의하실 남편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것도 배려하고 인정하면서, 또 제가 보니까 다락에 가능성이 있는 남편의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또 좀 가능성과 기쁨을 찾아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도 흐뭇하지만 앞으로도 흐뭇할 집일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0: 오늘은 어쩐 일로 정원에 같이 나와 계신데? 겉으로는 투덜투덜 해도 아내를 꽃처럼 귀히 여긴다는 거 사실 내 이미 다 알아봤다고요.
4: 지금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철이 들잖아요. 그 나이가 되니까 사람들하고 나눈다는 게 되게 즐거운 것도 알게 되고, 비로소 남이 보이고 자연이 보이고, 그러면서 이 기쁨들을 나누고 싶다는 거에 때문에 그 행복한 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온다는 거를 알았죠.
2: 진심으로 집사람이 여기에 푹 빠져서 이곳에서 즐거움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이곳에서 어떤 일들을 앞으로 또 계획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으로서 성공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아내의 행복이 곧 남편의 성공이라니. 어우, 이 남자 멋지다. 내가 다 심쿵합니다. 이 집에서 부부도 행복하고 더불어 이웃들까지 즐거우니 결론은 완벽한 해피엔딩 맞죠? 이번에는 은퇴자들의 성지죠? 경기도 양평에 왔습니다.
5: 정말 좋은 날씨에 북한강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진짜 배산 임수의 좋은 땅입니다. 은퇴하신 분이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여기 터를 잡았다고 하는데, 진짜 이런 좋은 풍광이 있는 얼마나 좋은 땅일지 기대가 됩니다.
0: 흐르는 강물처럼 유유자적, 지친 몸과 마음이 절로 치유될 것 같은 경치네요.

0: 어? 아, 이 집이네.
1: 단층 구조에 동양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집.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살기 위한 집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0: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진짜 이 큰 긴 옹벽, 그 다음에 한 켠 뒤에 또 블랙으로 돼 있는 옹벽, 저 위에 집, 토목공사비가 엄청 들었을 것 같아요. 와, 근데 부담감을 좀 줄이려고 이 큰 월을 계단으로 모양으로 잘라내고 한 켠 뒤에 또 다른 색으로 재미있게 구성을 했네요. 위압감을 좀 덜 주려고.
1: 시작부터 특별한 미감이 느껴지는지, 이댁 주인장이 어떤 분이실지 기대되네요.
0: 소장님,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대로 찾아왔죠?
2: 네. 네.
3: 와, 양평박, 양평박.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선녀와 나뭇가지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1: 양평 주민들 반상회인가요?
0: 근데 이거 옹벽 비용이 꽤나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2: 네, 많이 나왔습니다.
3: 저희가 꼭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부분이 이렇게 시야이거든요. 그렇죠. 집은 작게 짓더라도 높이 짓자.
0: 자연 환경에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비용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뺄 땐 다 빼고 할 건 꼭 하고 그렇게 지은 집이네요.
2: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올라가 보시면 딱 아실 것 같아요.
0: 아니, 여기서도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4: 안녕하십니까. 365일 회사로 출근하다가 요즘은 집으로 출근하고 있는 남편 한호경입니다.
2: 이제 서야 서로 눈 바라보고 신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윤현주입니다.
4: 영화를 전공했었는데 전공한 이후 택했던 직업이 광고회사의 프로듀서였고요. 프로듀서, 뭐 감독, 그리고 작은 회사들의 대표 같은 광고업을 한 30년 했습니다.
1: TV 광고와 유명 가수들의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30년을 전력 질주한 호경 씨. 2년 전 운영하던 회사를 정리했다는데요.
4: 올해 제작사 상을 받고 한국 광고대상 수상하고 그런 회사가 1년 만에 매출이 25%까지 줄었어요. 그거를 회복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약간 무리수들을 계속 두게 되니까 크게 부도를 맞는 일들 있잖아요. 위험한 일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부도를 세 번 맞았어요. 더 이상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 멋있게 퇴장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지금인가 보다.
5: 퇴직하겠다고 그러면 일단 집에 뭐 먹고서 이런 것들도 하시잖아요.
2: 그게 제 단점인데요. 네, 안 했어. 아니, 기본적으로 저희는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을 팔아가지고 뭘 해도 되죠. 네, 그러니까 걱정할 거는 없었어요.
0: 한번 오늘 가보실까요?
2: 네.
0: 와, 여기가 진짜 뷰 맛집이 많네요.
2: 너무 예쁘죠? 네.

0: 여기 올라오는 계단이 일반적인 주택 계단이 아니고 카페나 미술관 같은 느낌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맞죠? 아, 네. 저쪽으로는 강이 보이고 뷰가 너무 좋고 네. 이쪽으로는 굉장히 넓게 이렇게 당당하게 진입하게.
1: 이왕에 짓는 거 네. 우리가 마음에 들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2: 예, 예.
1: 나를 맞이하는 현관이 넓게 펼쳐 있고 양옆에 이렇게 화단까지 있으면 되게 멋있겠다.
3: 그런데 화단이 너무 허전한데요? 화초를 좀 더 심어야 할 것 같은데.
1: 관리를 안 하고 싶어서.
0: 네, 그러니까 집에서도 느껴져요. 나는 저 한강을 보면서 온전히 쉬고 싶다.
3: 네. 한옥의 멋이 느껴지는 묵직한 중목 기둥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양평의 자연.

0: 뭔가도 저 하룻게 어우러지는 집입니다.
1: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2: 네. 네. 안으로 오시겠습니다.
0: 네. 네. 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원하게 트인 공간이네요. 집 안에서도 자연 속에 안겨있는 기분이겠어요?
1: 들어와 보니까 진짜 의도하셨던 대로 이 뷰가 진짜 끝내줍니다.
2: 네, 아주 네. 착 펼쳐진 겁니다.
1: 특히 이 대공간, 주택에서는 보기 힘든 대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공항 용목재까지 써서 만들어냈으니까 너무 개방적으로 보여서 좋아요.
3: 저희가 집을 지을 때 이 로케이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을 좀 담아달라고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1번이 이 거실이었던 것 같아요.
0: 통창에 담긴 전망이 12폭 산수와 병풍 같네요. 터를 정말 잘 잡으셨다.
2: 어머니께서 여기에 저쪽 마당 쪽이 저희 어머니 땅이에요. 이쪽에 원두막이 있었고 그게 벌써 20년도 전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풍경이 너무 좋으니까 자주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같이 오고 여기다 집을 지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지는 좀 됐었죠.
0: 아내가 10년 전부터 이곳에 집을 짓자 노래를 불렀지만 남편은 엄두가 나지 않았답니다.
3: 추억하는 단독 생활이 추억이 다른 거예요. 대치동의 단독주택에서 살았던 와이프의 기억과 상계동의 산비탈에 있던 단독주택에 4대가 모여서 살았던 저의 단독주택에 대한 기억이 사뭇 달랐던 거죠.
0: 대치동 아가씨와 상계동 청년은 대학에서 신입생과 복학생으로 만났대요. 아내가 졸업하던 해 결혼을 한 뒤 시부모님의 시할머니까지 계신 층층시하 상계동 집에서 신혼 시절을 보냈답니다.
3: 저의 단독주택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쥐 잡으러 다니고 지붕에 물 새고 일요일이면 회사 갔다가 들어와서 새벽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데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아버님 따라서 매일매일 집수리를 해야 했던 이게 저의 단독주택에 대한 기억이었기 때문에 집을 짓는 게 어때? 라고 와이프가 의견을 제안했을 때 저는 그래도 될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컸었죠.
1: 이 집 안에 들어와 보니까 더 명쾌하게 보이는 게 재료들이 순수하게 그대로 다 보여요. 콘크리트, 목재, 금속 이 세 개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거든요. 자연 소재 그대로 최대한 보여주시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좀 취향이신지.
2: 아, 예, 예. 저는 제 취향이 어떤지 전혀 몰랐었고요. 예, 예.
3: 제 클라이언트가 뭘 좋아하는지를 고민해보고 우리 직원들이 뭘 좋아하는지는 고민해봤지만 제가 뭘 좋아하는지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0: 뭘 모를 때는 크고 웅장한 집이 최고인 줄 알았다가 설계를 여러 번 바꾸며 비로소 뭘 좋아하는지 깨닫게 됐답니다.
2: 저희가 어떤 취향이 정확하게 있는 건 예뻐야 되는구나. 풍경이 예쁘게 펼쳐진 것을 담을 수 있는 큰 창, 얘를 받쳐줄 만한 높이, 예, 그리고 안에서도 예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천장의 형태라든가 이런 게 저희 머릿속에 정확한 어떤 것은 없었는데 저희가 예쁜 걸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무색도 좋아하고 돌도 좋아하고 아 우리한테 취향이 있었구나. 이거를 집 지어가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0: 사실 전공도 하던 일도 미감 없이는 안 되는 분야잖아요. 기본 감각에 뒤늦게 깨달은 취향을 보태 구석구석을 채웠다네요. 그런데 주방에 살림 흔적이 이거 없어도 너무 없는데요? 어머.
1: 주방이 미술관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도.

0: 낮춰가지고 우리 천장을 넓히고 이렇게 단촐하게 딱돼 있고 보통은 장을 수납을 많이 하려고 꽉꽉 채우는데 다 비우셨어요 또 위하고 옆을
1: 여기를 비운 이유는 여기 위가 되게 예쁘게 되어져 있잖아요. 주목 구조로. 근데 그게 여기서 잘라버리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여기를 공간을 앞으로 당겼더라도 위에서 느껴지는 느낌 때문에 훨씬 이렇게 넓은 느낌, 한옥스러운 느낌을 더잘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 주방 살림은 다이 안에 있었군요. 깔끔한 공간을 위해 작은 주방 가전들은 서랍장 뒤편으로 숨겼답니다. 집을 지으며 감각도 일취월장했다는데 아일랜드를 콘크리트로 마감한 이유가 있대요.
3: 실내와 실외가 마구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인 거예요. 외부의 그 콘크리트 구조를 내부에 아주 상징적인 아일랜드로 끌고 나서 안과 밖에 굉장히 연결되는 것 같은 실내로부터 실외로 확장되어 있는 중목 구조들 이런 것들은 실내와 실외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연결하고 하는 그런 의도로
2: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회사 대신 여기로 출근한 지 이제 3개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휴식에 당황하고 적응해가는 시간이었답니다.
3: 굉장히 힘들었죠. 새벽이면 가족들 몰래 밖에 나와서 담배 피든 혼자 생각을 하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죠. 심지어는 지금도 문득문득 그런 두려움이 있죠. 한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재산, 금전적인 부분보다 어쩌면 나한테 더 중요한 게 시간이 아닐까? 지금 이때가 지나가면 아무리 제가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아닐까?
2: 네, 그럼요, 그럼요. 새로운 시간을 선사해준 이 집, 중정을 품은 디귿자 구조인데요. 여기는 이따금 오시는 장모님 방. 복도 안쪽으로는 아들 방이 있습니다.
0: 와, 여기는 또 천장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완전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네요.
1: 저희 부부만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0: 아, 부부만의 세계로 가는 길.
2: 복도 가장 안쪽에 자리한 아늑한 부부의 공간. 그런데 각방을 쓰시는구나. 욕실과 세탁실이 부부의 오작교랍니다.
0: 여기가 안방인가요?
1: 둘로 쪼개진 안방입니다.
0: 아, 사이즈 너무 아담하고 오히려 딱 진짜 포근한 느낌 들 정도로.
3: 부부가 이제 각방을 쓴 지가 좀 됐는데 각자 자기가 공부를 하거나 뭐 해야 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 지을 때는 아예 각방을 만들었고요.
0: 아, 요런 작은 공간에서 저 일도 하시고.
3: 대신에 오면서 컴퓨터도 새로 장만하고 네. 방에 TV도 놓고 근데 아직 한 번도 못 켜봤어요.
0: 볼 시간이 없는
3: 그래서 아주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매일매일 아주 즐거운 일거리들이 온 마당과 집안에 있더라고요.
0: 갈대제가 가져가야 되겠다.
2: 과거의 영광보다는 현재의 시간에 집중하는 날들. 이제 타인의 인정 대신 인생의 트로피를 스스로에게 안겨줄 수 있도록 말이죠.
3: 직업적인 졸업을 하고 나면 새로운 것들을 또 배우고, 아,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이렇게 점점 깨닫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퇴직을 하고 나서 가장 좀 힘들고, 너무 많은 자기 반성의 시간들을 갖고 있을 때 집을 지었던 건 그런 의미로 되게 좋았던 좋은 선택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집을 짓고 마당이 새로운 직장이 되었다는데요. 30년 경력 베테랑 광고 감독도 이 직장에선 왕 초보 신입사원.
1: 두근두근 두근두근.
2: 되게 조그매.
1: 아니야, 제일. 오. 오. 오. 제법 근사. 오.
0: 갈 길이 머네요. 어, 누가 오셨는데?
3: 엄마 왔다.
1: 어머니 여기 있어요?
0: 어, 이 땅을 선뜻 내주신 장모님이시군요.
2: 엄마 너무 놀라지 마요. 몇 달 없어.
1: 거대한 짜잔.
3: 아유, 조금해.
0: 집을 짓지 않았으면 몰랐을 새로운 즐거움들을 매일매일 수확한답니다. 사위님 첫인상 어떠셨어요?
4: 결혼 전에 레스토랑에서 우리 딸이 우리 사위하고 같이 들어오는데 참 능력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뭐 조건 같은 걸 보지 않았어요. 시할머니, 시어머니, 층층시하이고 이런데도 제가 그냥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넓어가지고 참 큰아들 같은 생각이 들었죠.
0: 사위사랑은 장모님이죠. 사위의 퇴직 결정도 적극 지지해 주셨대요.
4: 우리 사위가 굉장히 바빴어요. 우리 사위도 아주 바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제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몸 건강만 하면은 뭐 되는 거 아니에요. 먹고는 살 수 있어요. 예, 그럼 되지. 안 그래요, 그쵸?
2: 내가 엄마 닮았네.
0: 중정은 온통 돌로 덮여 있는데요. 색감부터 디자인까지 남편의 감각으로 완성했답니다.
5: 완전 미술관의 조각공원 같네요.
6: 사실은 조각들이긴 한데 조각품보다는 저의 장난감들이죠. 집에 창고 안에 담겨있던 한 10년 전에 모아놨던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2: 제가 되게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 갖다 놓은 사람이 저의 남편이거든요. 네. 이런 걸 갖다 놓고 저한테 짠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5: 아, 이 자랑하듯이. 네.
2: 근데 너무 기발하고 재밌잖아요. 네. 아, 나의 남편에게 있는 예술적 감각이 이런 걸 이렇게 하나하나 놓으면서 저렇게 즐거워하는 면모가 또 있구나 하면서 남편을 또다시 알게 되는?
5: 놀이터가 되는 거죠. 남편의 새로운 놀이터가 되는 거죠.
0: 구석구석 지루할 새 없는 듯 넓은 놀이터네요.
7: 아버지.
0: 이대 아드님인가 보다.
7: 지난번에 만들어보자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까마귀.
1: 까마귀.
0: 아들은 다큐멘터리 감독 지망생인데요. 같은 영상 분야 대선배님의 아버지는 늘 최고의 조언자랍니다. 요즘 아버지 모습 아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8: 일단 좀 밭일이 좀 줄었으면 좋겠고요.
9: 아니, 얼마나 일을 하시는데.
8: 아유, 완전히 워크홀릭이세요, 여기서도. 그래도 좋은 거라면은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살도 빠졌고 이제 잠도 잘 오고 그런 쪽에 대해서 큰 변화랑 표정이 더 좋아지셨나? 그래서 좀 더 뭐랄까 다양해졌다? 좀 활기가 있는 것 같아요.
10: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대난도 자연이 만들지만 가장 강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자연이거든요. 도심 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소소한 기쁨,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이 소품이 마당과 어울리네, 이 기쁨, 그 소소한 기쁨들이 쌓이면 어마어마한 기쁨을 주거든요. 퇴직 전후에 많은 사람들이 뭐 관리 문제, 그 다음에 뭐 병원 근처에 살아야 된다는 문제, 많은 걱정들 때문에 도전을 못 하는데, 실제로 와서 생활하는 사람들, 특히 그냥 집을 지은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 삶을 한번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충만한 집들은 어마어마한

0: 나는 이 과정에 시간을 써도 괜찮아. 너 나쁘지 않아. 쫓기지 않아도 돼. 그런 용기를 이 집에서 많이 얻은 것 같아요.
1: 저는 개인적으로 남편이 퇴직하고 제 옆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아주 좋습니다.
2: 대한민국 대표 삼식이가 됐는데 여전히 이렇게 사랑받으시다니. 아유, 남자로서 인생에서 이보다 더한 성공이 또 있을까요? 그 사랑의 힘으로 인생 후반전 멋지게 펼쳐가시기를 응원할게요.
3: 빨강머리 애니나 포레스트 검프 같은 집. 비 냄새, 흙 냄새 막 섞여서 타임머신 탄 것처럼 저를 그때로 보낼 때가 있어요.
4: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들이 쌓인 집인 것 같아요.
5: 서울 강남에서
6: 베네치아에서 누구나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됩니다. 밖에도 황토, 안에도 황토. 삐뚤거리는 목재? 자연스러워서 좋다.
7: 상담 완료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딥이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었고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8: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4: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4: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14: 이번 전달부터?
8: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4: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5: 이게
8: 모두
15: 모두 된다고요?
8: 된다고요?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딥이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8: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4: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4: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14: 이번 전달부터?
8: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4: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2: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0: 이게 뭐가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3: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4: 메라바. 튀르키예와 처음 만난 건 15년 전인데요.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문들을 한번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난 정말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요.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야생화 핀 거 보니까 진짜 알프스 와 있는 느낌이에요. 정말 어린 시절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빨리 와. 빨리 와. 이리 와.

0: 지라.
1: 바로 나지 않고 이빨을 드러내고 오르렁 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안고 있다가도 그냥 통으로 진짜 예측할 수 없어요.
2: 오, 물렸다, 어떡해.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뿅뿅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0: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 오빠한테 챙겨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세상과 잠시 떨어져 특별한 휴식과 색다른 경험을 선물하는 섬 여행. 오직 그 섬에서만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음식까지 있다면 더없이 행복하겠죠. 여기에 정겨운 섬 사람들의 인심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
3: 진짜 가보고 싶었던 섬이라서 너무 설렙니다.
4: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어떨지. 시간과 날씨가 허락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2: 사람 발길 드물어 신비를 간직한 섬 대청도로 갑니다. 인천 섬 여행은 거의 이곳에서 시작하죠. 오늘 특별한 섬 여행에 나선 이들. 학원 강사로 일하며 틈틈이 함께 여행을 즐긴다는 윤재근, 서민아 씨 부부.
5: 말을 해, 말을.
3: 와, 오빠 여기 너무 멋있다.
5: 풍경 멋있는데?
2: 워낙 여행을 좋아해 전국의 유명한 섬은 대부분 다녀본 부부. 하지만 오늘 찾는 이 섬은 두 사람에게도 낯선 여행지랍니다.
4: 저희 오늘 대청도 갑니다. 처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떨리고 설레고 그래요.
2: 대청도는 인천 항에서 쾌속선을 타고도 3시간 반을 달려야 닿는 먼 섬인데요. 고려시대부터 숲이 무성해 푸른 섬이라 불린 대청도. 사람 발길을 쉽사리 허락하지 않은 덕분에 여전히 때묻지 않은 자연을 간직한 곳입니다. 최근 조금씩 여행객이 늘고 있지만 대청도는 여전히 생소한 여행지죠. 익숙하지 않은 곳에선 대중교통만큼 편리한 게 없죠. 섬 주민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주는 마을버스를 타고 여행을 시작합니다.
6: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7: 네. 여기서 태어나진 않았고 인천서 나와가지고 100년 더서 살다가 여기 내려와서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2: 육지에 일 보러 가셨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이라는데요.
3: 저희 오늘 놀러 왔는데 어디 가면 좋아요?
7: 서풍바지? 농요랑 물속으로 그러면은 그 해안가가 얼마나 모래밭이 크고 좋은지 몰라요.
6: 여기 오시는 분들 서풍바지 많이 가세요?
8: 안 갔다 가면 여기 왔다 가는 게 아니죠. 제 경치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여기가.
3: 여보!
2: 마을 어르신들이 이불 모아 추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8: 알았어, 갈게요.
3: 네, 건강하세요. 네.
8: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2: 대청도 최고의 경관이라는 서풍바지. 이곳 풍경은 어떨까요? 서풍바지로 향하는 길은 섬 남서쪽 광난도 정자각에서 시작된답니다. 3.5km 거리, 1시간 30여 분을 걸어야 하는 길이죠.
6: 와, 시원하다.
9: 아, 저게 사자오순방인가 보다.
3: 아, 저 하늘 보고 웃고 있는 거? 진짜 그래 보인다.
6: 해맑게 웃네.
9: 저건 뭐야?
3: 저것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하늘 보고 웃고 있는 것 같은데.
2: 대갑죽도. 어민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던 바위섬이랍니다.

0: 산 능선을 따라 푸른 바다를 곁에 두고 걷다 보면 어느새 발걸음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1: 와. 와. 아, 나 소름 돋았어요, 여보.
0: 발 아래 펼쳐진 광활한 풍경. 그 장엄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서풍바지는 해안 100m 높이의 수직 절벽이 중국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을 온몸으로 받아 섬을 지켜준다고 해 붙은 이름. 세월이 빚어낸 경이로운 자태 앞에서 마음이 절로 숙연해집니다.
2: 오빠 밑에 보면은 완전히 수직 절벽이야. 색깔도 일반적인 그 회색이 아니야. 그치?
1: 아, 이렇게 멋있는 곳을 이제 온 게 너무 후회되고 이제라도 왔으니 또 다행스럽기도 하고 그렇네요.
0: 대청도의 매력은 다른 곳에선 보기 힘든 특별한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것.
2: 와, 진짜 사막 같아. 바닥이 다 모래네.
1: 여기 진짜 뭐 모래사막 같네?
2: 당신 말이 맞았어. 사하라 같아.
1: 야, 뭐 낙타가 있어.
0: 낙타라고요?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광활한 모래땅 한가운데에 보이는 저 정체불명의 생명체는 분명 우리가 아는 그 낙타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모형 낙타였습니다. 여기는 한국의 사하라 사막이라 불린다는 옥죽동 해안 사구인데요.
2: 오, 여보. 와. 오, 이거, 야.
1: 색깔만 이렇지 밀가루 위에 주는 것 같아.
2: 오, 맞아. 밀가루 위에 움직이는 것 같아. 와, 진짜 곱다.
0: 고운 모래 위를 걷는 두 사람.
2: 와, 과장이 아니고요. 진짜 밀가루 위를 걷는 것 같아요.
0: 사막에 들어선 듯한 착각마저 불러옵니다.
1: 아, 진짜 고와.
2: 아, 신나. 와.
1: 이리야, 이리야 해야지. 아, 당신 지금 실크로드를 걷는 것 같아.
2: 아, 이제. 지금 아유, 좋아. 사하라야.
3: 제가 사진 하나 찍어드릴까요?
2: 아, 네. 네, 저희 네, 네. 찍어주세요.
3: 네, 불러주세요. 제가 부부신가 봐요.
2: 아, 네.
3: 하나, 둘, 하나, 둘, 예, 예, 좋습니다.
0: 인생 사진 건지셨네요.
3: 이 산에 이렇게 모래가 있는 게 신기하죠?
2: 네. 예. 어떻게 섬 한복판에 이런 모래가 있어요?
3: 이게 저기 보시면 저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올 때 바닷속에 있는 고운 입자의 모래들을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햇빛에 잘 말랐다가 바람에 날려서 올라 쌓인 거예요.
0: 겨울 북서풍에 날린 모래가 쌓여서 산자락의 반 이상을 덮었다는 건데요. 모래가 쌓이는 만큼 주민들의 피해도 커졌고 모래를 막기 위해 소나무를 심은 거랍니다.
3: 소나무들을 90년대 초에 방풍림으로 심은 거예요. 이게 원래 면적이 66만 제곱미터. 축구장으로 치면은 축구장 한 70배 정도 면적이.
0: 자연경관이 빼어난 대청도는 지질학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가 많다는데요. 이곳도 그중 하나랍니다.
3: 저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나이가 한 46억 년 정도 되는데 저 바위가 한 10억 년이 넘은 바위예요. 저기 이제 바닷물 속에 이렇게 퇴적물이 침전이 됐다가 침전이 된 상태에서 수억 년이 지나면서 굳고 그 이후에 이렇게 지각변동이나 지진이 이렇게 양쪽에서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쓴 거죠.
0: 농여 해변에 있는 이른바 나이테 바위. 퇴적된 지층이 습곡 작용으로 휘어진 모습이 마치 커다란 나무에 나이테 같다 하여 이름 붙은 바위인데요. 세월이 남긴 장대한 걸작, 그 웅장함에 압도됩니다. 오.

0: 이게 다 엄청난 오랜 세월의 이런 작품이잖아요. 예, 정말 경이롭다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1: 자연 앞에서 사람은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또 한 번 느낍니다. 이번엔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2: 아, 돌담길 예쁘다.
3: 마을 너무 예쁘네.
0: 어?
2: 뭐?
0: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4: 이거 홍어 잡는 거예요.
0: 어, 저희 한번 내려가서 봐도 돼요?
2: 네. 이게 낚시예요?
4: 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홍 걸렸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0: 아, 이걸로 홍어를 잡는 거예요?
4: 네, 이거 갖다 놓는 거예요. 바다에 갖다 놓고서 이거 뽑아오면 이러면 이렇게 꽂아놔.
2: 여기 주민분들은 홍어잡이를 많이 하시나 봐요?
4: 아, 여긴 매척대예요. 하고 이거 한 척에 몇 집씩 돌려주니까
2: 이게 많이 나옵니까?
4: 이걸 또 골라야 바다에 갖다 놔야 고기를 잡으니까.
1: 어업이 삶의 중심인 대청도에서는 홍어 주낙을 끼우는 일이 어르신들의 소중한 수입원이라는데요.
5: 대청도에 오래 사셨어요?
4: 5살 때 고향에서 나와가지고 작년 저 고향에 요 앞에.
2: 그 어디 북한?
4: 네. 여기 저기 오다 선진동 옆에 답동 있지? 선진동에서 오다 동네.
5: 네.
4: 그 저기 건물 있는데 거기서 5살 났을 때 살다가 여기로 시집을 한 거야.
5: 아.
1: 손 닿을 듯 가까운 고향. 가지 못한 세월 속에 대청도는 어느새 또 다른 고향이 됐습니다.
2: 여기는 홍어를 주로 어떻게 먹어요?
4: 홍어를 젊은 분들은 회로 드시고
2: 회로.
4: 또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잘라가지고 찌개로.
5: 아.
4: 또 잘라서 근거리 넣고 쪄가지고
2: 찜으로.
4: 양념장에 찍어도 먹고.
5: 아.
1: 대청도까지 와서 무슨 홍어냐 싶으시겠지만 알고 보면 흑산도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 홍어 산지가 바로 대청도. 그러니 안 먹고 간다면 대청도 홍어가 많이 섭섭해하겠죠? 정지영 씨는 시어머니에 이어 2대째 홍어집을 운영하는 중인데요. 주문이 들어오면 부위별 홍어 해체 작업을 직접 한답니다. 그런데 홍어가 다 똑같은 홍어지 대청도 홍어라고 뭐가 좀 다른가요?
6: 흑산도 홍어는 좀 부드럽다라더라고요. 근데 대청도 홍어는 탱글탱글하면서 쫄깃거리잖아요. 탄력이 있어. 근데 이제 물살 때문이라고 그래요. 수심이 깊고 물살이 세니까.
1: 삭혀서 먹는 남도식 홍어와 달리 이곳에서는 잡은 즉시 생으로 먹는 게 특징. 깊고 거친 바다에서 자란 홍어라서 육질이 더 차지고 쫄깃하답니다. 탱글탱글 보기만 해도 식감이 느껴지죠. 여기에 애간장 태우듯 입에서 살살 녹는다는 홍어 애까지. 홍어 하나로 이렇게 다채로운 음식이 가능한가 싶은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화룡 점정은
7: 애탕 나왔어요.
1: 식탁이 빈틈없이 꽉 찼습니다.
8: 너무 많아서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1: 부부란 자고로 일심동체라지만 음식 앞에선 이야기가 다르죠? 취향 확실합니다.
2: 애간장을 태운다.
9: 요가.
10: 너무 행복해요. 이게 여행의 참맛이 아닌가 싶어요. 살은 되게 부드러운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뼈가 딱 씹히면서 고소한 맛이 딱 터지거든요. 너무 색다르고 맛있는 맛인 것 같아요.
2: 저는 탕에 들어있는 애가 참 맛있어요. 탕에 들어있는 애는 신선한 걸 넣는데 이거 끓이니까 삭힌 그 맛이 나오거든요. 두 가지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또 지금 반하했습니다.
1: 모든 것이 새로워 기억에 오래 남을 하루. 하루가 참 짧아요. 대청도의 마지막은 바다에서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넓은 바다에 사랑하는 이와 단 둘뿐. 이런 게 바로 섬에서만 가능한 작은 호사.
2: 바다 한가운데 와 있는 느낌이야.
10: 맞아. 너무 예뻐서.
0: 바닷물도 진짜 깨끗해. 너무 행복해 진짜.
1: 처음에는 아는 것 하나 없었던 섬. 하지만 어렴풋이 알 수 있었죠. 금세 사랑하게 될 거란 걸요.
2: 대청도 사랑한다.
1: 이제 9월이면 푸른 대청도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11: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은 꼭 가보고 싶은 섬이 여기 비진도래요. 조금 흔들리는 것 같긴 한데 꼼짝도 안 하네.
12: 저 서울 안 들어가고 여기서 며칠 더 있다 가고 싶어요. 천국이 따로.
13: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4: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3: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15: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16: 브라질에 드디어 도착했다.
17: 엄청 많이 커올랐어.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려고.
18: 아이고, 누군말은 괜찮네. 나만 그래.
19: 아이고, 허리까지도 아프네.
20: 깨병은 아니죠?
21: 할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셔. 도와드려.
18: 다니엘, 마리아, 가서 물 한 잔 가져와.
21: 어?
18: 다니엘.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5: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go.
1: 안녕하세요. 재활학과 전문의 이고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나라 성인 대부분이 평생 한 번은 경험하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허리 통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굽힐 때 아픈 유형, 굴곡형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젖힐 때 아픈 유형, 신전형입니다. 굴곡형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허리를 굽히는 동작을 하게 되면요. 디스크는 앞쪽에서 뒤로 밀려나면서 압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통증이 더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전형은요. 우리가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특히 오래 서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자주 아프시니 협착증 같은 경우에 어떤 표현을 많이 하시냐면 조금 서서 걸으려고 하면 아프다, 설거지 할 때 너무 아프다 이런 표현 하시거든요. 이처럼 척추 협착증 또는 척추가 앞으로 밀려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 그리고 우리 척추 디스크의 뒤쪽에 관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척추관이 좁아져 있거나 우리 뼈 마디까지 이렇게 지지하는 이 구조들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요. 허리를 젖히는 동작이 그 좁아진 공간이나 불안정한 마디를 압박하기 때문에 보통은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 둘은 관리법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두 유형 모두의 안전한 동작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실생활 습관부터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굴곡형 디스크를 만드는 습관들인데요.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거. 앉아있는 자세는요. 우리가 서 있을 때보다 허리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훨씬 큽니다. 뭔가 짐을 드는 작업을 계속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관절이나 무릎을 써서 허리를 일자로 유지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허리만 굽혀서 자꾸 힘을 쓰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계속 이런 습관이 반복이 되면 디스크에 실리는 부담감이 몇 배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세탁물 바구니를 옮기거나 아래에서 물건 위로 올릴 때 허리를 일자로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둥글게 마는 습관이 반복이 되는 것도 디스크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많은 허리 디스크의 제일 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집에 가셔서 소파에 웅크리듯이 이렇게 쭉 미끄러져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소파에 기대서 앉으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자세들이 정말 우리의 허리 디스크에 부담을 많이 줍니다. 자, 반대로 신전형, 아까 말씀드린 협착증이나 전방전이증들을 악화시키는 습관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이렇게 배를 내밀고 허리를 과하게 젖힌 채 그러면 허리 후면부의 그 부담감이 다 실리게 돼요. 그리고 특히 또 하이힐 자주 신는 여성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신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척추에 의해 후방 구조물에 이제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이렇게 상체만 들고 자꾸 스마트폰 보거나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것도 좋지 않은 습관이고요. 특히 여성분들의 가장 많은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요가를 너무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코브라 자세나 천장에 매달려서 하는 행인 요가 이런 것들 가면 정말 과하게 뒤로 꺾어서 막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전형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허리에 좋은 운동, 나쁜 운동이 있지만 그게 이제 굴곡이냐 신전에 따라 또 그 진단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시고 통증이 있을 때는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통증을 유발하는 굽히고 젖히는 동작 대신에 호흡으로 허리를 보호하는 복압 훈련뿐만 아니라 허리 대신 엉덩이 관절을 쓰는 법을 배우는 힙힌지 패턴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통증이 나는 범위까지는 절대 가지 마시고 우리 천천히 따라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동작은 햄스트링 스트레칭인데요. 햄스트링이 뻣뻣하게 되면 허리를 자꾸 뒤로 이렇게 당겨서 우리 허리가 계속 일자허리로 변형이 되고 디스크에도 부담이 많이 가서 우리가 햄스트링을 잘 관리해줘야지 허리 통증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햄스트링 스트레칭은요. 우리가 누운 자세에서요. 그다음에 허리 엉덩이를 바닥에 이렇게 무겁게 두세요. 그 다음에 다리를 굽혀서 허벅지 뒤에 손에 깍지를 쥐게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동작을 하는 동안 막 이렇게 어깨에 너무 상체에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마시고

내쉬면서 허리를 아래로 이렇게 박으시면 안 돼요. 허리는 이렇게 살짝 뜬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하고 다리를 뻗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기는 게좀 힘드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포인 자세를 유지하셔도 돼요. 그래서 마시고 내쉬면서 후 무릎을 쭉 펴주시는 거예요. 이때 무릎이 잘안 펴지시는 분들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조금 더 힘을 주시면 무릎이 잘 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쭉후 스트레칭 해주셔서 이 상태에서 15초 정도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땡겨요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조금 줄이고 통증이 없는, 그러니까 약간의 당김이 있는 정도까지만 이렇게 하시면서 점점 이렇게 늘려가시고 정말 잘 펴지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발끝까지 꺾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번 동작은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인데요. 우리가 좀 구부정한 자세로 항상 다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앉아있거나 서있을 때도 이렇게 허리 좀 이렇게 구부정하게 잘 펴지지 못한다거나 할 때, 이 우리 고관절 앞쪽 근육이 많이 짧아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근육을 스트레칭을 잘 해주시면 통증도 없어지고 자세도 발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동작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한쪽 다리는 굽혀서 땅에 지지를 하시고 한쪽 다리는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자세를 해주시고 살짝 요 다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편하게 내려놨을 때보다 한발 정도 조금 더 앞으로 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쭉 이렇게 앞으로 좀 가주시면 무게중심을 이동을 해서 무릎이 내 골반보다 뒤로 가게 되면 여기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내가 허리 골반을 앞으로 이렇게 만게 아니라 조금 복부에 힘을 줘서 이렇게 골반을 뒤로 보내주시면 우리 여기 요 팬티 라인이 있는 사타구니에서 딱 느낌이 오거든요. 그 상태에서 느낌이 올때 호흡을 해주시면서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동작은 이상근 스트레칭입니다. 자골신경통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엉덩이 쪽에서 찌릿찌릿하면서 통증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 신경을 눌리는 근육이 바로 이상근입니다. 특히 양반다리 자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팔자걸음 걸으시는 분들은 이 스트레칭을 잘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등을 대고 누워주시고 무릎은 골반 넓이, 그리고 무릎을 세워주세요. 그 상태에서 자, 다리 한쪽을 양반다리 하듯이 반대쪽 허벅지 위에 발목을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워있는 다리 뒤를 깍지를 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자, 허리를 아래로 이렇게 박으시면 안 되고 최대한 허리는 복부에 힘을 줘서 일직선을 유지하면서 우리 깍지 낀 손을 내 가슴 쪽으로 후 하고 당겨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꼬아있는 다리 쪽 엉덩이 뒤가 뻐근해지면서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너무 아프지 않은 구간까지 15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보면 마찬가지로 올린 상태에서 자, 이때 몸이 삐뚤어지지 않게 옆으로 휘지 않게 정렬을 잘 하신 상태에서 깍지를 껴주시고 하고 이렇게 당겨보시면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좌우에 비대칭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어느 한쪽이 각도도 잘안 나오고 뻐근한 쪽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을 조금 더 자주 길게 해주시면, 어느 순간 좀 대칭이 맞아지면서, 우리 골반이 교정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 허리를 지켜주는 자연복대 근육들을 호흡으로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앞서서 우리가 장요근을 스트레칭을 해놔서 사실 여기에 힘이 좀 풀려 있어요. 그래서 그 장요근을 강화시키는 동작도 한번 같이 좀 해볼게요. 자, 우리 먼저 누워서 마실 때 가슴 갈비뼈가 쭉 늘어나게 마시고 내쉴 때 배꼽을 등 쪽으로 후 당기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훅 이렇게 힘을 세게 주면요. 최대한 내 똥배가 없어지게 힘을 주시면 이게 최대 수축력이에요. 그거에 반의 반 정도의 힘을 주셔서 전혀 우리가 겉으로 볼때 척추가 이렇게 박히거나 움직이지 않는 정말 25%의 힘으로 우리가 수축을 해야지 코어가 잘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시고 내쉴 때 자, 반의 반의 힘. 배꼽을 살짝 당겨서

내 배가 랩으로 싸는 것처럼 긴장도가 살짝 높여지는 이 정도의 호흡을 유지해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호흡과 함께 장요근 쪽에 고관절 굴곡근 트레이닝을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 90도, 90도로 다리를 들어주실 거예요. 호흡을 유지하면서 내 고관절 앞쪽 근육이 늘어났다가 수축했다가 늘어났다가 수축했다가를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천천히 내려갔다가 쭉 올라오게. 다시 한번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수축해 주신 상태에서 몸이 흔들리지 않게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오는 그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총 10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동작은요, 고관절 경첩 운동입니다. 경첩 아시죠, 여러분? 우리 문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힌지라고도 하는데요. 고관절을 잘 쓰는 게 우리의 허리의 요추 전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거든요. 매트 위에서 양발을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양손을 우리 사타구니 있는데 이렇게 대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엉덩이만 뒤로 이렇게 쭉 보내주시면서 허리는 이렇게 굽혀지지 않게. 쭉 허리를 펴준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45도가 될 때까지 내려가셨다가 이번에 일어날 때는 내 엉덩이가 내 손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이렇게 쭉 일어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자, 뒤로 쭉 빼주시면서 고관절 여기가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여기가 이렇게 제가 종이를 끼워놨으면 이게 딱 물리겠죠? 여러분들 집에서 해보셔도 돼요. 동전이나 종이로. 그 상태로 유지를 하셨다가 일어날 때는 내 엉덩이로 내 손은 살짝 얘를 밀어주신다 생각하고 쭉 저항하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쭉 내려가시고 허리 일자 유지하시고. 자, 그 상태에서 엉덩이 힘으로 쭉 바닥을 밟으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 허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그 동작의 테크닉의 기본이 되는 동작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익혀놓으시면 제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부상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동작은 천천히 10번 반복하실게요. 자, 오늘도 잘 따라해보셨나요? 오늘 배운 두 가지 우리 자연복대 복압 브레이싱과 그리고 고관절을 굽혀주는 힙힌지 패턴. 자, 이 두 가지만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꾸준히 실천하셔도 정말 허리 통증이 상당 부분이 예방되면서 좋아집니다. 자, 물건을 질 때, 앉았다 일어날 때 꼭 떠올려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손목과 팔꿈치 통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메라바, 티르키와 처음 만난 건 15년 전인데요.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문들을 한번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두두두 거려요.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야생화 핀 거 보니까 진짜 알프스 와 있는 느낌이에요. 정말 어린 시절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2: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신현진입니다. 이제 오늘은 복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시는 신경안과 외래에서 비교적 흔히 접하는 질환인데요. 물체가 한 개로 보이는 게 아니라 둘로 보일 때, 겹쳐 보일 때 이걸 복시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환자분들이 선생님 물체가 둘로 보여 이렇게 오시지는 않고요.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 뭔가 뿌옇게 잘안 보여요. 허져 보여요. 뚜렷하게 안 보입니다. 이렇게 다른 증상을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복시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부터 또 자가 진단법, 치료까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복시는 크게 두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야간 복시, 하나는 단암 복시, 요두 가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두 개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면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제가 하는 검사, 치료가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두 개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야간 복시는 어느 한 눈을 가렸을 때에 물체가 한 개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른눈을 가리나 왼눈을 가리나 한 눈을 가렸을 때에 우리가 한 개로 보인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야간 복시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야간 복시는 원인이 사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 눈은 초점을 앞을 보는데 한 눈은 초점을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 초점이 다른, 두 눈의 초점이 다른 경우를 우리가 사시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눈은 앞에 있는 사과를 보고 있고 다른 눈은 옆에 있는 비행기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물체가 서로 겹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야간 복시라 하고 이때 한 눈을 가리는 경우에는 초점이 한 개만 남게 돼서 하나로 보이는 것이죠. 첫 번째 두눈중 어느 눈이라 가렸을 때한 개로 보인다. 그건 야간 복시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야간 복시 원인은 사시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눈을 가려도 만약 여전히 둘로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단암 복시라고 합니다. 단암 복시는 눈 자체의 이상 때문인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난시나 근시 아니면 뭐 노안, 백내장 또는 망막 이상 이런 눈 자체의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단암 복시입니다. 먼저 야간 복시에 좀더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야간 복시의 원인 이렇게 눈이 서로 초점이 다른 데를 보는 사시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눈을 움직이는 뇌신경과 또 뇌의 문제, 또두 번째로는 눈을 움직이는 근육 자체의 이상, 세 번째로는 이 신경과 근육이 만나는 신경 근육 접합부의 문제, 요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뇌하고 뇌신경의 문제 중에서는 우리가 가장 흔한 것은 3번 뇌신경, 또 4번 뇌신경, 6번 뇌신경, 이 눈을 움직이는 근육에 관여된 3, 4, 6번 신경의 이상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눈을 움직이는 근육의 이상 같은 경우에는 눈 근육이 지나치게 두꺼워지거나 아니면은 눈 근육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 우리가 갑상샘 눈병증이라고 해서 갑상선이 있으면은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두꺼워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근육이 두꺼워질 수도 있고요. 나이 관련 뇌사시인 경우에는 근육의 위치가 처지면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육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복시가 생길 수가 있고, 끝으로 근육과 신경이 만나는 근신경 접합부의 문제는 가장 흔한 것은 근무력증입니다. 근무력증은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 것이죠. 신경을 통해서 이 근육에 기름이 전달돼야 되는데 기름이 안 가기 때문에 근육에 힘이 빠지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근무력증입니다. 요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 복시 같은 경우 환자분들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로 물체가 위 아래 둘러 보이시나요? 양 옆으로 둘러 보이시나요? 물어보는데요. 양 옆으로 둘러 보이시나요?

있는 경우에는 주로 눈을 좌로 움직이는 요 내직근, 그다음에 외직근 문제인 경우가 많고요. 환자분께서 물체가 위아래로 둘러 보여요. 그러면은 주로 요 눈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직근과 하직근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끝으로 저희가 물어보는 질문은 어디를 볼때 가장 복시가 심하신가요? 물어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바깥쪽을 볼때 복시가 심해요. 그러면은 눈을 바깥으로 움직이는 요 외직근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양안 복시임을 확인한 다음에는 환자분께 물체가 위아래 둘러보이는지 양옆으로 둘러보이는지 물어보고요. 끝으로는 특정 방향에서 더 복시가 심해집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어느 쪽 근육에 문제 있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안 복시입니다. 단안 복시는 크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생기는데요. 한 가지는 난시, 원시, 이런 굴절 이상, 또 백내장, 이런 문제. 하나는 눈 뒤쪽에 있는 망막 이상, 이런 것입니다. 그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바로 피놀 검사인데요. 실제로 안과에 가시면은 이런 피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죠. 그래서 이 구멍들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에 겹쳐 보이는 게한 개로 보인다. 그러면은 대개는 굴절 이상, 원시, 난시, 또 건조증, 백내장 이런 문제고요. 이렇게 돼도 여전히 둘러 보인다. 그런 경우에는 망막의 이상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망막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피놀 검사는 집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A4지 용지를 준비하시고 볼펜이 있습니다. 그래서 A4지 용지에 볼펜을 뚫어서 구멍을 만드신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봤을 때 겹쳐 보이던 글씨나 물체가 하나로 잘 보인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건조증, 백내장, 원시, 난시 이런 눈의 앞쪽 문제고 만약에 이렇게 피놀을 대도 여전히 겹쳐 보인다. 그러면은 아, 망막의 문제일 수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복시의 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안 복시인지 단안 복시를 구분하는 게첫 번째고요. 단안 복시인 경우에는 저희가 굴절 이상을 교정하기 위해서 뭐 안경을 껴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하드 컨택트 렌즈를 껴가지고 이 각막이 울퉁불퉁한 경우에는 각막을 눌러주는 그런 치료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양안 복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시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두 눈에 초점을 서로 맞춰주는 게첫 번째 치료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비수술적인 방법, 프리즘 안경을 껴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즘 안경은 빛을 꺾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겹쳐 보이던 물체가 하나로 보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만약에 안경을 끼기 싫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이 사시 정도가 커가지고 안경만으로 어려운 분들은 수술을 시행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은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있죠. 이 근육을 위치를 좀 조정해서 틀어진 밸런스를 다시 맞추는 것이 수술입니다. 수술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안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끝으로는 생리적 복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병적인 것은 아니고 정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복시입니다. 초점을 한 군데를 맞추고 있으면은 그 뒤에 있는 물체는 둘러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리적 복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시는 다양한 원인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느 눈을 가렸을 때나 만약에 한 눈을 가렸을 때한 개로 보인다. 이건 양안 복시를 기억하시고 한 눈을 가려도 여전히 둘러 보인다. 이건 단안 복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눈 복시 때는 집에서 먼저 물체가 위아래 둘러 보이는지 양옆으로 둘러 보이는지 확인을 하시고 끝으로는 물체가 어느 방향을 봤을 때더 심하게 둘러 겹쳐 보이는지 우측인지 좌측인지 아니면 고개를 기울였을 때 그런지를 체크해 보시면은 진단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눈을 가려도 여전히 둘러 보이는 단안 복시인 경우에는 저희가 집에서 간단하게 종이에 구멍을 뚫어서 피놀 검사를 해볼 수가 있고요. 피놀을 대었을 때한 개로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근시, 원시, 난시와 같은 굴절 이상이나 백내장인 경우가 많고 피놀을 대어도 여전히 둘러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망막 이상을 염두에 두고 안과에서 망막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시인 경우 저희가 빨리 응급실로 가야 할 때가 있나요?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증을 동반한 복시면서 눈꺼풀이 처진다면 그때는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원인은 이렇습니다. 원인은 3번 뇌신경 마비일 수가 있는데요. 3번 뇌신경 마비 중에 원인 중에 하나는 동맥류에 의해서 3번 뇌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3번 뇌신경의 역할은 눈꺼풀을 들어 올리면서 눈을 움직이는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동맥류에 의해서 이 3번 뇌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는 통증을 잘 동반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눈꺼풀이 감기면서 복시가 있고 통증이 있을 때는

0: 흑백뇨에 의한 3번 뇌신경마비를 의심해서 바로 응급실에서 뇌 혈관 조영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3번 뇌신경 마비는 MRI로는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 자체가 이 혈관에 의한 동맥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MRI가 아니라 MRA를 찍어야 됩니다. MRA에서 A는 저희가 NGO, 혈관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MRI를 찍었을 때 정상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MRA, 혈관을 찍어서 혈관에 동맥류가 없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영상검사에서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영상검사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또 MRI가 아니라 MRA를 한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가로 확인해 봐야지 중요한 동맥류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동맥류가 있는데 치와 늦는 경우에는 우리가 순식간에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동맥류 때문에 구급차에서 병원에 오시기도 전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동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급하게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동반하면서 물체가 둘러 보이고 눈꺼풀이 감길 때이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복시에 대해서 많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원인은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과에 오셔서 차근차근 하나씩 검사하시면은 여러분들 치료받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 우리 100세 시대 소중한 눈잘 관리하셔서 눈 건강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가 비문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한희입니다. 척추 수술을 했지만 다시 통증이 생겨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 진료 중에서는 7명 중에 1명 정도 되시는 것 같고, 그분들이 재수술 및 재시술, 또 주사치료 등을 상담하시러 병원에 많이 방문하시는데,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많은 병원을 전전하여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균 3군데 이상 들러서 오시는 것 보면 치료가 용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척추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뉩니다.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의사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의사가 다른 만큼 각자의 경험에 따라 치료적 계획이 다를 수 있겠고, 영상만으로 진료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과 환자의 기능에 따르는 치료 선택을 수립하는 것이 병원별로 치료적인 적응증이 상이할 수 있겠습니다. 감염, 골절, 척추 종양과 같이 레드 플래그 사인이라고 하는 증상, 그리고 마비가 진행한 허리디스크나 협착증을 제외하고는 비수술적 치료가 우선인 질환입니다. 또한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퇴행성 척추 질환인 디스크와 협착증 질환은 환자의 영상뿐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 또 환자의 내과적인 질환 등을 감안하여 치료적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은 이전 1강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100세 시대인 만큼 나에게 맞는 치료 방법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고, 이에 따라 성공률과 만족도가 결정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수술적 치료의 계획과 성공률이고요.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에 6주간의 반응 내지는 3개월간의 반응을 보고 척추 수술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신 분이나 아직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진 않았지만 잦은 질환의 재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많이 있으실 걸로 사료됩니다. 자, 그래서 척추 수술을 했던 안 했던 척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수술을 했더라도 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컨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진료를 보면서 척추 수술 후에 재발되기 쉬운 환자의 유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앉아있는 시간과 서 있는 기간이 긴 재발성 디스크 환자. 허리디스크로 인한 수술을 시행하는 환자분들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미세감압술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래 앉아있거나 서 있는 시간이 긴 환자에서 빠른 디스크 재발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연 단위의 주기적인 디스크 퇴행 주기를 띠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척추 질환은 고정 자세를 오랫동안 시행하는 환자분들에게 좋지 않아서 오래 앉아있고 서 있는 기간이 긴 환자군에서는 꾸준히 걷기 운동을 통한 재발 방지를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장 디스크성 요통이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속된 증상이 시간이 흐르면서 재협착증으로 연결돼서 재수술을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디스크성 요통과 추가

협착증으로 인한 모호한 다리 저림증을 수반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유지하는 환자는 보행 장애가 있느냐 여부가 치료 후에 호전에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므로 반드시 자세를 변경하는 걷기 운동을 시행을 하여 척추 수술 후에 무증상 기간을 늘려 잘 관리하여 사용하는 컨셉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척추의 움직임이 과다한 환자.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수술을 시행하시고 재발이 많은 환자분들 중에 유난히 골프,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과 같은 회전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척추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이후에는 분절의 가동 범위가 일정 범위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너무 무리한 근력 운동을 시행한다든지 등배 운동이나 윗몸 일으키기와 같이 척추의 가동 범위가 많은 운동이나 척추의 과부하를 주는 운동, 그리고 뻣뻣한 척추의 상태에서 회전 운동 등을 시행하다가 다시 재발되어 병원에 방문하게 되는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꼭 질병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퇴행성 질병이 계속 진행하는 노령 환자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꼭 무엇을 하지 않아도 척추를 수술한 이후에 골다공증 관리나 근감소증과 같은 증상에 대비하지 못하여 추가로 척추 골절이 생기게 되면 허리가 굽어지면서 지속된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척추는 분절로 되어 있고 또 너무 과사용하는 것과 너무 안 사용하는 것 모두 다 적절하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치아 치료만큼이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재발이 쉬운 질환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또 환자의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딱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40대 이후에는 퇴행되고 노화되면서 질환이 악화되기 쉽고 65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질환은 처음부터 진단을 명확하게 해서 치료하고 치료와 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질환이고 이미 척추 수술을 조기에 시행하신 환자분들이라면 수술적 치료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증상이 시작되었다면 질환의 초기부터 정확한 진단에 따르는 치료 계획을 수립하시고 치료를 시행함에도 재발 주기가 잦다면 본인의 생활 습관이나 직업 습관에 대한 체크가 중요하고 수술을 이미 하신 분들이라면 본 영상을 통해서 척추 질환이 재발되기 쉬운 습관을 제거하여 사용하시면 척추 수술 후 재발 시기를 늦출 수 있겠습니다. 자, 척추 수술을 하신 분들은 그렇지만 아직 수술도 하지 않았는데 나만 잘안 낫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동일한 질환인데 나만 치료 기간이 길어지시는 세 가지 군들도 있어서 또 모아보았습니다. 척추 수술은 수술을 하고 나서 마무리가 바로 되는 수술이 아니므로 반드시 관리와 재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치료를 하고 운동을 해도 남들은 좋아지고 효과를 봤다는데 똑같은 디스크가 왜 나만 안 났지?라고 의문이신 분들은 바로 딱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습관적으로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거나 일이나 생활 습관에서 허리에 굴신을 많이 요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허리에 부담을 훨씬 많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근감소증 환자가 있는데요. 최근 젊은 환자분들 중에 허리 디스크로 진단받고 치료하는 환자분들 중에 신경 증상을 치료한 후에 발생하는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아주 많았습니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근육은 관절과 함께 사용하면서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의 가장 큰 관절인 척추에서 척추의 기립근과 엉덩이의 큰 근육들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근력이 좋고 자세가 좋으신 분들은 같은 동작이나 부하를 준다 하더라도 척추의 뼈마디에 걸리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게 됩니다. 그러면 반면 어떨까요? 척추를 지탱하는 코어 근육이 근력이 부족하거나 근육량이 적은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동작과 부하에 대해서 척추의 뼈마디가 훨씬 큰 부담을 걸리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가 초기에 시작만 되어도 많이 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골다공증 환자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육량과 마찬가지로 뼈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척추는 긴 관절로 지탱해주는 뼈의 골질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퇴행되고 굽고 변형되는 변형 척추가 될수 있는데요. 단기간에 걸쳐서
변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변형이 되게 되므로 사소한 습관부터 척추를 관리하는 것은 40대 이후부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빠르게 골다공증이 진행하는 나이가 있는데요. 여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폐경 전후, 그 나이가 가장 빠르게 골다공증이 진행하는 나이입니다. 폐경 전후 5년 사이에 골다공증은 빠르게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검사를 연 단위로 시행을 하셔서 본인의 골다공증의 감소 속도를 매년 검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빠르게 진행하다가 나중에는 완만해지지만 폐경 전후의 5년의 척추 뼈에 대한 골다공증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척추 질환의 재발 또한 매우 잦습니다. 한번 구부러진 허리는 계속 구부러지는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 고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후만증이 생겨서 앞으로 허리가 구부러지게 되면 척추체에 걸리는 부하도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쉽게 또 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겠고 골절의 결과로 더 구부러지고 하는 악순환 캐스케이드를 돌수 있습니다. 해서 같은 디스크인데 나만 잘안 나는 이유에 안 좋은 자세, 그리고 근육량의 부족, 그리고 약해진 뼈, 즉 골다공증을 뽑겠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은 무증상이기 때문에 초기부터는 아무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 온 후에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늦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초기 급성 통증 시기에 적절한 통증 관리를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원인 질환의 자연 경과와 통증의 원인이 되는 병변의 위치를 측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는 데 성공하면 만성 통증화한 경우보다 훨씬 수월하게 통증의 고통이 없는 행복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척추 수술 후 재발하기 쉬운 환자의 유형과 디스크나 협착 질환, 나만 안 낫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척추질환은 간단한 질환이 아니라 추후 신경학적 증상을 감각계와 운동계, 반사신경계에 남길 수 있는 질환으로 질환에 대한 관리와 치료 계획은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러니 잘안 낫는 디스크 질환이나 수술 후 증후군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수술 후 전후 세 가지 사항을 꼭 기억하셔서 하루빨리 척추 통증에서 벗어나고 건강한 척추 라이프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정희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도시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만 해도 농업과 목축업으로 세계 10대 부국으로 인정받았던 나라였습니다. 세계 2차 대전까지만 해도 중립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요, 전쟁으로 유럽이 피폐화되고 식량이 부족해지자 유럽으로 식량과 육류를 수출하면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1913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남미 최초의 지하철이 개통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재정적으로 탄탄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세계 8위인데요. 대한민국보다 무려 27배나 큽니다. 광활한 국토에서 철광석이나 구리 같은 광물 자원도 많이 나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의 매장량도 웬만한 산유국이 안 부러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소가 아르헨티나 인구보다 많은 약 6천만 마리가 있는데요.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한반도 말한 소떼가 팜파스 초원을 누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옥한 국토를 가진 나라가 못 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몇 년에 한 번씩 모라토리엄을 선언합니다. 돈을 계속 빌린다는 것이죠. 소하고 자원만 팔아도 부자일 것 같은 나라가 돈을 계속 빌리고 빌리고 빌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는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아르헨티나라는 국명은 은이라고 하는 라틴어 아르헨툼에서 나왔습니다. 국가 이름에 은이라는 뜻이 들어간 걸 보면 예전에도 참 자원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이런 경제적 불가사의를 가진 아르헨티나의 수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좋은 공기라는 뜻인데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여행하려면 꼭 알고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카를로스 가르델이라는 명가수입니다. 탱고의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카를로스 가르델은 프랑스에서 온 이민자입니다. 가르델은 1893년 3월에 증기선을 타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왔습니다. 원래는 식자공이 되려고 인쇄학교에 입학했는데 오히려 합창반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합창단에서 계속 노래를 하다 보니까 가르델은 결국 식자공이 아닌 탱고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 뽀르우나 카베사, 우리말로 하면 간발의 차이라는 노래는 명곡 중에 명곡이 되었습니다. 1935년 비행기 사고로 죽을 때까지 아르헨티나 최고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엘레스 가르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그는 가르델이야 이런 뜻이지만 지금은 그는 최고다. 그는 그 방면에서 최고 중 최고다. 이런 뜻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바 페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가난한 사람들의 성녀로 불리면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는 여성인데요. 보통 에비타라는 애칭으로 불립니다. 그녀는 1919년 헤네랄 비아몬테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1935년 1월에 그녀가 15살 때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4년간 극단에서 단역과 성우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계속 갔고요. 역사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1944년 지진 피해자 돕기 행사에서 후안 페론 대통령을 만났고요. 1945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46년 에비타는 후안 페론 대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남편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에바 페론 재단을 만들어서 각종 무상급식과 무상주택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강성했던 아르헨티나 경제가 기울게 된 주요 원인을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1952년 에바 페론이 사망했음에도 아직도 그녀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곳곳에서 그녀의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또 각국에서 뮤지컬로 공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체게바라입니다. 명실공히 혁명의 아이콘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체게바라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국립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1953년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직업,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중남미 곳곳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중들의 비참한 삶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생각은 변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업들이 중남미의 자원을 착취해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것을 부조리한 것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감히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합니다. 의사의 편안한 삶이 아니라 중남미의 개혁이라는 목표를 만들어서 스스로가 혁명가가 되었습니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를 도와서 쿠바 혁명을 성공시키면서 영웅으로 칭송받게 됩니다. 그러나 1967년 볼리비아 정부군에 생포되어서 사살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카를로스 가르델, 에바 페론, 체 게바라 정도만 알고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여행을 하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행지로서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북쪽에 가장 부유한 레콜레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관광명소가 모여있는 센트로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탱고의 발원지이면서 한때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살던 지역 라보카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 특징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라보카 지역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이 라보카 지역이 바로 탱고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보카 지역을 아르헨티나의 발상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세기 식민지 건설 당시에 페드로 데 멘도사라는 사람이 집을 지은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페드로 데 멘도사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처음으로 정복한 군인이었습니다. 라보카 지역에서는 길거리 탱고 공연을 매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남녀가 길에 나와서 매트를 깔고 음악을 틀어놓고 즉석에서 탱고를 춥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탱고는 영어식 발음이고요. 스페인어로는 땅고.

땅고라고 발음합니다. 이 땅고라고 하는 게 더 이 스페인적이고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적인 것 같습니다. 땅고는 보통 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연주로서의 땅고, 노래로서의 땅고, 그리고 춤으로서의 땅고가 있습니다. 춤과 연주와 노래가 어우러진 종합예술인 셈입니다. 초창기에는 하층민이 주로 추는 춤으로 여겨졌지만 이것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비로소 예술로 인정받은 것이 이 탱고입니다. 이민자의 서름을 표현하던 춤과 노래와 연주가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재미를 느끼는 예술 양식이 된 것입니다. 라보카 지역에는 축구의 신, 너무나 유명한 디에고 마라도나를 배출한 보카 주니어스 구단도 있습니다. 보카 주니어스의 홈구장의 이름은 라 봄보네라인데요. 초콜릿 상자란 뜻입니다. 정말 멀리서 보면 초콜릿 상자 같은 그런 모양을 한 것 같습니다. 구장 안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축구를 인생이라고 합니다. 축구 자체가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할 때 축구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노트북을 켜고 우리가 비즈니스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첫 번째 한두 시간은 축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축구로 시작을 해서 축구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에노스아이레스도 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한 곳을 추천하자면 레콜레타 지역에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최고의 서점, 엘 아테네오 서점입니다. 저는 서점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도시에서 가볼 만한 장소가 된다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많은 장소가 있는데 서점이 가볼 만한 장소가 되느냐. 엘 아테네오 서점은 1919년 5월에 개장할 때는 원래 오페라 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929년에는 영화관으로 변했다가 2002년부터는 서점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엘 아테네오 서점은 2008년에 영국의 잡지 가디언지가 뽑은 세계 10대 서점 2위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지어진 가장 크고 화려한 극장을 이렇게 개조해서 그런지 가죽 의자도 있는데 그 의자에 앉아서 책도 읽거나 또 카페로 변한 무대에서 차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주민 10만 명당 25개의 서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인구당 가장 많은 서점을 가진 도시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아름다운데 소매치기예요, 소매치기. 이렇게 소매치기가 벌어지는 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어떤 여행지를 갈 때도 이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 가시는 분들은 이런 소매치기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어디를 가도 탱고를 들을 수 있고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정열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부에노스 아이레스 여행을 권합니다. 정열이라는 것은 가슴 속에서 맹렬하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지쳐서 잠시 잠자고 있던 정열이 도시 전체에 감도는 탱고의 선율에 다시 활력을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성스러운 나라, 성스러운 도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진흙 속에 있었던 건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2: 이 진동을 주면 파장을 주면 쫓겨요.
3: 황금물에 키우는 물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0: 손님들이 하는 게 사찰 음식이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드는 건 다 해요.
1: 이왕하는 거 이렇게 식탁에다 그래도 그려야 되겠다.
2: 땅에서 우리가 농사 지은 거니까 사온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0: 우와,

0: 쇼크대시 쫙 와버렸죠. 벽에 막 불 붙는 것 같아요. 이쪽 불대기요.
1: 환자분들이 그 통증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두려워합니다.
2: 얼굴이 이제 좀 흉측하게 이제 위로 쏠린다 그래요.
3: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고 힘들어. 스트레스가 막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1: 떨림에 의한 불안감 또는 그로 인한 우울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호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0: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2025년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 약 1,480억 원. 특히 심야 시간에 발생한 화재는 낮 시간대보다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단 한 번의 화재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화재 예방법 알아봅시다. 멀티탭의 뒷면에 허용 용량을 확인하고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문틈에 끼이거나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사용합니다. 소화기는 점포 출입구 주변에 잘 보이도록 두고 매월 소화기 상태를 점검합니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를 비워둡니다. 폐점 시에는 점포에 차단기를 내려 야간 전기 화재를 예방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전통시장을 지켜냅니다.
1: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성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물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오늘은 소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을 이렇게 막 쓰고 있었는데요. 누가 옆에서 소설 쓰고 있네 이러고 말하면요, 이거는 욕이에요. 너 거짓말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머 소설 같아, 소설의 한 장면 같아 이렇게 말하면요, 멋있어, 야 재밌어 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이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소설이 바로 이런 건데요. 그럼 우린 소설을 왜 읽는 걸까요? 첫 번째, 인간하고 세상을 알고 싶어서.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보다 더 재밌어요. 바로 재밌어서 읽습니다. 미국의 여류 작가 중에 조이스 캐럴 오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정시인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소설가는 창밖을 내다본다 라고 말했거든요. 여기서 서정시인이 보는 거울이 화장대 놓여있는 거울 아니고요, 자기 내면의 거울.

안으로 끌어 들어와서 나한테 초점 맞추는 것이 시예요. 반대로 소설은 내 안에 있는 걸 세계로 쫙 이렇게 펼쳐 놓는 게 소설입니다. 시하고 소설하고 어떤 게 더 반응 속도가 빠를까요? 누가 저를 팍 쳤어요. 아, 아파. 이 아프다. 아픔에 대해서 시를 바로 쓸 수 있어요. 시가 반응 속도가 더 빨라요. 우선 시는 짧잖아요. 그리고 순간의 미학이고 그다음에 자기 감정과 감각에 되게 솔직한 게 시예요. 그런데 소설은 바로 나오진 않아요. 내가 아팠으면요,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 인간이 나를 왜 때렸지? 오, 저 사람이 나를 때렸을 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냐? 나는 어떤 포지션에 있고, 요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은 그 즉시 소설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 천천히 반응을 한다는 건 현 사회에 대한 파악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지만 소설이 창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설 창작에는 그래서 이 사태와 현상과 미래를 체계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소설을 읽으실 때 여러분 이런 거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소설이 저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야, 저 사람의 감정 이야기야,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궁리를 한 거예요. 이 사회는 대체 뭐지? 이 사회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인간이라는 존재는 대체 뭐야?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물이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소설 왜 읽어? 우선 인간과 사회를 알 수 있어서. 두 번째, 재밌어서. 이렇게 읽는다고 했는데요. 인간과 사회를 알 수 있기도 하고 재미있는 예시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예시는 박민규 소설가의 슬이라는 작품이에요. 슬이 뭘 의미하냐면 요 슬이에요. 슬, 무릎. 무릎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슬은 아주 짧은 소설이에요. BC 17,000년경에 구석기 시대에 어떤 남성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우예요. 눈이 막 내리니까 동족들은 다 떠났어요. 먹을 걸 따서 찾아서 다 떠나고 본인하고 누가 남았냐면 아내인 누라는 아내가 애기하고 같이 셋만 남았어요. 만삭인 누 때문에 우는 친족들 그 공동체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눈이 막 와요. 자기도 굶고 있고요. 아내도 굶고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고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가 돌칼을 만들어서 코끼리 사냥을 하러 떠나요. 자, 코끼리하고 인간 하나하고 둘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인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먹이를 찾아 떠나는 우의 여정은 조금 처음 읽을 때부터 좀 짠했어요. 하늘에서 보기엔 그렇겠죠. 그런데 우의 투쟁은 아주 눈물겹습니다. 코끼리를 막 계속 쫓아가요. 왜? 쟤를 잡아야 내 새끼가 산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실패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우는 고기를 들고 동굴로 돌아옵니다. 다친 다리를 잘라서 들고 와요. 그리고 코끼리를 죽이려고 가져갔던 그 창은 다리를 삼아서 다리에 끼운 채로 이렇게 쩔뚝쩔뚝하면서 아기와 아내한테 돌아옵니다. 이거를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가장, 직장인들도 이렇게 한 덩이 고기를, 한 덩이 먹을 음식, 식량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돈으로 바꿔가면서 치욕도 견디고 모욕감도 견디고 괴로움도 견디고 피로도 견디면서 살거든요. 왜? 동굴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한테도. 동굴 안에 새끼가 있어요. 그 친구들을 먹이려고 그렇게 애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구석기 시대 인간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마천루 같은 빌딩 사이를 걸어다니는 아주 잠시 살아있는 개미 같은 우리의 군상들이 여기에 비춰 보이는 거예요. 누의 투쟁이 아주 눈물겨웠기 때문에 저는 아, 구석기 시대의 인간을 다룬 현대 소설을 통해서도 우리는 현대인을 이해할 수 있구나. 나는 이래서 소설을 보나 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충격과 깨달음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나는 너가 그거 재밌다고 얘기하는 걸 동의를 못하겠어 라는 분들한테 조금 더 재미난 걸 말씀드릴게요. 누군가 제 학생들이 선생님 조금 웃기고 재밌고 위트 넘치는 그런 소설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저는 나온 지 조금 됐지만 성숙지 작가 걸 읽어. 그중에서 뭘 읽을까요? 라고 하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그거 한번 읽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조금 단편보다 약간 긴 소설인데요. 소설은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950년대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막 산업 개발한다고 굉장히 또 힘든 시기를 겪었죠. 그리고 민주화 항쟁한다고 아주 막 사회와 역사의 거센 파도가 막 이렇게 막 몰아칠 때는 나 개인의 작은 욕망을 말할 그런 여지가 없었어요. 대부분 엄숙한 이야기, 조금 시대적인 이야기, 모든 사람이 다 중시하는 사회적인 이야기, 이렇게 거대한 서사에 관련된 소설들이 주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바깥의 사회적인 이야기 때문에 억눌렸던 내면의 이야기, 나는 좀 슬픈 것 같아, 나를 좀 위로해 주지 않겠어? 나는 상처를 받았었어. 이렇게 내면의 고백이 시작이 돼요. 고백이라는 것이 이제 또 화두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나온 작가가 성석재예요. 이 성석재 작가를 보면서 저는 뭘 떠올렸냐면요. 옛날에 농촌 마을에 일이 제일 없을 때가 언제냐면요. 겨울이에요. 겨울에는 이제 농한기라고 해서 골방에 모여갖고 새끼를 꼽니다. 이렇게 새끼를 꿔요. 새끼를 혼자 꼬면 심심해요. 이럴 때 꼭 이야기꾼이 있어요. 아재, 재밌는 얘기 좀 해봐. 그러면 이제 아재가 옛날 옛적에 그랬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한글 소설 같은 거를 길에서 공연처럼 이야기를 하는 만담꾼이라든지 이야기꾼들이 있었어요. 이게 알게 모르게 전통이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꾼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되게 격식 있고 우아하고 엄중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꼭 옆에서 아저씨가 새끼 꼬면서 아 그때 그랬대 황만근이가 글쎄 그랬다는 거야 아이고 저런 라면서 듣게 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재미만 있진 않고요. 울림이 좀 있어요. 황만근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전이라든지 자서전을 써주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인간은 아니었어요. 못난이에요. 모질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무시하는 아주 구박받는 한 농촌 마을의 일원이에요. 이 사람 품값도 사람들이 제일 적게 쳐줬어요. 그런데 황만근이 탈탈탈탈 경운기를 타고 저기 시위를 하러 갔다가 안 돌아옵니다. 만근이가 뭔 일이 있는겨? 왜 안 돌아오는겨?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기 시작해요. 그냥 구박댕이였는데 없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만근이가 이런 일까지 했는겨?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 우선 분변을 푸는 거부터 퇴비 만들어서 사람들 나눠주는 거. 더럽고 비천하고 힘든 일을 황만근 씨가 다 맡아서 했었어요. 황만근 씨 없으면 엄마는 밥을 할 줄도 모르고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뭔가를 할 줄을 몰라요. 다 황만근한테 이렇게 기대 있었어요. 이 착한 사람이 그걸 다 했다고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하고 가족들은 이 만근 씨를 구박만 했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만근 씨가 혼자서 약속을 지키려고 이제 경운기를 달달달달달 타고 올라갔다가 사람이 없네. 또 달달달달달 타고 내려오다가 밤에 경운기가 전복이 돼갖고 거기서 술을 홀짝홀짝 마시다가 얼어 죽었어요. 이 황만근 씨의 죽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사람들한테는 맨날 구박만 받는데 사실은 가장 인정 있고 순박하고 인간성을 갖추고 있는 인간이었구나 라는 부분을 풍자적으로 혹은 약간 씁쓸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암튼 황만근 읽어보시면 황만근의 인생을 이렇게 막 고발하는 방식도 아닌데 재미난데 얼마나 우리한테 스스로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느껴보실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조금만 설명을 더 하자면 이렇게 조금 모자란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걸 우리는 희극이라고 불러요. 황만근이 희극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서사 장르 중에서 제일 오래된 두 가지 장르가 있는데 하나는 희극이고 하나는 비극이에요. 피극하고 비극은 굉장히 그 오래전부터 있었던 가장 오래된 서사시의 계열이라고 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비극을 사람들이 슬픈 이야기, 희극은 웃긴 이야기 이렇게 딱 가름하고 마는데 주인공이 누가 나오느냐를 우선 주목을 하시면 희극하고 비극하고 구분이 좀 쉬워요. 비극은요, 비범한 인간이 나옵니다. 이 영웅적인 인간이 막 위기를 맞아서 막 극복을 하고 막 또 땅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보면서 관객들은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위대한 인간이 등장하는.

영웅이 등장하는 걸 비극이라고 해요. 희극은요, 우리보다 조금 못난 인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못난 인간이 막 슬립스틱해서 막 이렇게 괜히 막 굴르고 막 넘어지고 김부츠 막 김 연구 없다 막 이러고 이런 게 희극이거든요. 비극은 슬픈 결말, 희극은 웃긴 결말. 그게 아니고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두 개를 구분을 하시면 돼요. 성석재는 희극으로 갈 뻔했는데 사실은 결말이 그렇게 희극적으로 하하하하 웃고 끝날 만큼 그렇게 그 심플하진 않아요. 결말이 심플하지 않다는 게 바로 현대소설의 특징이에요. 현대소설은요, 옛날 소설처럼 그냥 끝이 권선징악, 사필귀정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고전소설 잘 생각해보세요. 호부호영을 못하는 홍길동이 있어요. 홍길동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율도국에 가서 왕이 되어 살아요. 심청전 보세요. 심청이는 무려 왕후가 되고요. 아버지는 막 기적처럼 눈을 뜨고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고전소설들은 옛날에 쓰여진 이런 이야기들은 대개 끝맺음이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상적인 끝맺음으로 끝나거든요. 아,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더라도 나는 여기서라도 대리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소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국룰이 있잖아요. 주인공은 죽으면 안 돼요. 주인공이 막 죽으려고 해도 어머 살아날 거야, 쟨 주인공이니까. 현대소설에서는요, 주인공이 죽기도 해요. 어? 수레바퀴 아래서 소년 한스 죽습니다. 열린 결말로 끝나기도 하고요. 미봉책으로 끝나기도 하고요. 이게 결말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거를 아시려면은 저하고 지금 아주 간단한 시대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고대, 중세, 근대 얘기를 할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고대는 뭐야, 중세는 뭐야, 근대는 뭐야 이렇게 규정하는 게 조금씩 달라서 저는 제 나름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거니까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요, 인간과 신의 관계로 시대를 이해를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고대는요, 인간하고 신하고 옆에 같이 사는 시대예요. 자, 판도라 보세요. 판도라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신이 들어와갖고, 하이 판도라, 이거 좀 맡아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판도라가 맡아줘요. 신이 이웃집 찰스 같아요. 심지어 인간하고 신하고 연애를 하기도 해요. 제우스는 인간 여자랑 연애해갖고 헤라클레스 낳았습니다. 우리 옆집에 신이 살고 있어.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고대예요. 중세는요, 신이 이웃집을 떠났어요. 신이 인간을 떠났어요.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위로 올라갔지만 신이 계속 비추어 보이고 있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너는 기독교의 이 교리대로 살면 돼. 이게 중세 유럽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너는 성리학의 문법대로 살면 돼. 너가 양반 가문 이씨 퇴계 이황의 자손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너는 계속 공부하면서 과거를 노리면 돼.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러면 너는 그냥 백정의 아들로 사는 거야. 왜? 신이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요. 신이 위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 안에 인간은 머뭅니다. 이게 중세예요. 그런데 근대에 어마무시한 사건이 생겨요. 상징적으로 우리가 근대를 언제부터 근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때 예시를 어떤 사건이 되냐면요, 외우기도 쉬워요. 1, 7, 8, 9. 자,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요. 프랑스 혁명은 신의 대리자였던 왕을 끌어냈어요. 끌어내고 목을 댕강 잘라버립니다. 신의 대리자여서 귀족들만 해도 푸른 피가 푸르다라고 했었어요. 신은 더 어마무시한 존재죠. 어쨌든 신 계열에 있는 사람인데 걔를 끌어내갖고 막 거리에 끌고 다니다가 죽일 수 있네? 신 아니었네? 라는 걸 사람들이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신의 대리인 자리가 비었단 말이에요. 그 왕좌에 누구를 앉혔을까요? 인간의 이성을 앉힙니다. 인간의 이성을 믿고 따라가자. 그러면 인류는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우리 스스로가 모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고 이성을 따라서 우리는 점점 더 나은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론칭한 브랜드가 바로 근대입니다. 그런데 이 근대에 와서 우리한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각
각각의 개개인이 자기 이성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0: 브랜드가 됐어요.
1: 중세 때는요, 너는 신의 자식이야. 너는 성리학에 이루어진 이 사회의 이론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근대 때는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지? 라고 물어보면 엄마가 너는 소중한 내 딸이지 라고 얘기를 해줘요. 할머니가 어이구 우리 강아지 이쁨이네 라고 해줘요. 그러면 제가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면 작가님, 저는 할머니의 귀여운 강아지예요. 그러니까 나를 취직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누가 취직시켜줘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너 나가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력서를 씁니다. 자소서를 써요. 스펙을 만들어서 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해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근대, 현대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나를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해야 되는 나는 대체 누구지? 옛날엔 족부에 써 있어요. 너는 뭐 무슨 무슨 이 씨, 무슨 무슨 최 씨, 무슨 무슨 파, 몇 대손 누구야? 족부에 써 있어요. 그렇구나. 이해가 빠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누구지? 이게 모든 사람 각자의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소설의 이론을 다룬 학술서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게 루카츠가 쓴 소설의 이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 앞에 이런 구절이 써 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고 가야만 하는 길을 창공의 성좌가 지도가 되어 비춰주는 시대는 복되도다. 이 창공의 성좌가 바로 중세의 그 신이 봐주는, 신이 알려주는 너는 누구란다. 창공의 성좌가 알려줍니다. 너는 누구구나 아이야. 알려줘요. 넌 앞으로 어디로 가야 돼 아이야 라고 알려줘요. 이게 중세입니다. 사실 루카츠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행복했고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불행하구나,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시대가 그랬다. 저 시기 때 창공의 성좌가 우리를 이렇게 안내를 해줘 라는 저 시대를 불행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울들은 불행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재능이 있는데 이 지도를 따라 가야 돼? 또 저게 불만이었을 거야. 대부분 거기에 맞춰 살았다라는 얘기고, 나 누구지?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너무 혼란스러워 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두루두루 겪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뭔가 낙오가 될 것 같고, 나는 누군지 내 발밑이 뭐 너무 단단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 장단점이 있죠. 자, 그러면 옛날에 이상적으로 이렇게 룰이 다 결정돼 있고 운명적으로 뭔가 할 일이 다 정해져 있는 걸 고전소설이라고 해요. 그런 거하고 대척점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현대소설이라고 해요. 자, 이 사이를 이정표처럼 알려주는 작품 중에 하나로 돈키호테를 듭니다. 1600년대에 등장한 근대소설의 효시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소설인데요. 돈키호테가 고전소설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돈키호테는 기사 이야기예요. 예전에 중세의 기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사는요, 태어나자마자 계급이 기사가 될 만한 귀족 계급이어야 돼요. 귀족 계급이고 기사 서임을 받죠. 왕이 너를 기사로 명하노라. 그러면 아, 내가 기사가 되었도다 라고 하죠. 굉장히 갑옷을 멋있게 입어야 되고요. 밑에 이제 또 따라다니는 시종, 종자라고도 하는데 이제 시종이 있어야 돼요. 멋진 준마가 있어야 됩니다. 하얀 말이라든지 윤기까지 짜르르 흐르는 흑마라든지 있어야 돼요. 기사의 운명적인 조건은 뭐냐면 용을 죽이고 와야 돼요. 용 괴물이야. 딱딱딱딱딱 타서 용을 목을 딱 치고 돌아와야 돼요. 가기 전에 아름다운 레이디가, 뭐 공주일 수도 있고 귀족일 수도 있어요. 레이디가 이렇게 손목에다가 뭘 묶어줍니다. 문을 빌어줘. 잘 갔다 와. 그러면은 용머리를 딱 해갖고서는 공주한테 딱 갖다 바치는 게 이게 전형적인 기사단이에요. 그런데 돈키호테는 여기서 뭔가가 삐그덕 어긋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돈키호테는 지주긴 지주예요. 신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신분이 아주 높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누가 너를 기사로 임명하노라 라고 해준 게 아니라 본인이 기사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걸 왜 생각하냐면 소설책을 어마어마하게 봤어요. 요즘식으로 보면 기사담이라는 장르 소설의 완전한 오타쿠, 마니아, 이거의 광팬이요.

였습니다. 기사담을 너무나 많이 읽다 보니까 기사가 난지 내가 기사인지 헷갈리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남들은 저 사람을 기사로 생각 안 하는데 기사가 돼야지 해서 말을 준비합니다. 준마가 나와야 되는데 아주 말라 비틀어져서 언제 이상한 말이 등장을 해요. 시종이 없으니까 농부 산초를 불러다가 너 내 시종해라. 강제 시종을 만듭니다. 지금 두 가지 조건이 비었죠. 공주가 없어요. 공주가 없으니까 어떤 아낙네 보고 너가 마법에 걸려서 지금 평범한 아낙네가 됐지만 너는 공주야 라고 설정을 본인이 합니다. 그냥 또 가다가 뭐가 없어요? 용이 없어요. 용이 없으니까 용을 만듭니다. 풍차가 거대하잖아요. 큰 풍차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너 용이야? 나 기사야? 그래서 막 풍차한테 가서 막 칼질하고 창질하고 하는 거예요. 예전하고 다른 이상하고 새로운 설정이 등장했죠. 이렇게 되는 거여서 이 사람은 전형적으로 성자가 있다기보다는 본인이 자기의 성자와 자기 롤을 만들어가면서 모험을 겪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키호테를 재밌다고 하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설은 누구나 뭔가 갈등을 겪으면서 시작해요. 집을 나갑니다. 문제적인 자아가 난 누구야?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적인 자아가 집을 나가갖고 떠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요. Who am I? 나는 누구야?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갈등을 겪어요. 힘들어해요. 불행히도 그 답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 답이 임시 방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완득이 같은 경우를 보면요. 너 공부 잘해갖고 이렇게 1등급 따갖고 의대 가자 막 이렇게 막 사후적인 운명을 막 밀어넣는 부모가 없었어요. 선생님도 관심이 안 줬고 부모님도 별로 관심을 안 뒀거든요. 완득이는 고민하죠. 나 누구지? 나 누구야? 모르니까 계속 충돌해요. 그러다가 막판에 나는 복싱을 할 거야. 권투 선수를 할 거야. 이런 결론을 찾죠. 그리고 끝나는데 완득이가 과연 살다가 또 난 누구지? 난 왜 사는 거야? 도대체 내 존재 가치는 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싱 때려치우고 제빵사가 된다거나 다른 걸 할 수도 있고요. 완전히 안정된 이걸로 해서 공주하고 왕자는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런 결론이 아니고 임시방편의 그런 미봉책의 그런 이상한 그런 안 끝난 것 같은 그런 끝맺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설을 보실 때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주관식 문제를 푸는데 국어 맨 마지막 문제가 주관식 문제예요. 이거 답안을 선생님이 나중에 어떻게 알려주시냐? 모범 답안을 몇 개를 제시해 주세요. 자, 이게 모범 답안이야. 이 답안 중에서 뭐가 있으면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 주거든요. 일종의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들고 나온 국어 마지막 서술형 문제 답안지가 바로 소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내 고민을 혼자 하려면 흰머리 생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미리 해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책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고민해보고 더 많이 진 빠지면서 각각의 고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는 소설을 볼 때 약간 꼴인데? 이득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회의 종류? 같은 사회지만 사회가 엄청나게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 사람 저렇게 바라보고 있네? 나는 평면으로 봤는데 저 사람 조감도식으로 봤네? 내가 이 사람의 모범 답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소설을 읽으면 여러 번 살 수 있어요. 근데 소설을 읽으면 다시 죽고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정리하자면 소설은 일종의 인간 탐구 보고서입니다. 서사 중에서도 인간이라는 존재를 시대적으로나 양식적으로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양하게 탐구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간 경험에 여러 다양성을 맛볼 수 있고 인간이 어디까지 될 수 있고 어디까지 인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탐색할 때 우리는 소설을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조금 설득이 되셨을까요? 나하고 세상을 알려면 소설을 읽어. 그리고 재미를 느끼려면 소설을 읽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여기에 야 나는 소설 읽어봤는데 하나도 재미없던데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실렸던 소설 나는 하나도 재미있지 않았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들어와 제가 약간 미끼를 좀 던져볼게요. 소설의 재미를 모르겠다 싶으시면
재미있는 소설을 읽으시면 돼요. 재미있는

소설 중에 탑으로 재밌는 건 장르 소설입니다. 장르 소설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는 맛. 창작자하고 향유자 사이에 룰이 있는 거예요. 저는 좋아하는 치킨이 있어요. 항상 시켜 먹는 치킨이 있습니다. 그 치킨의 아는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맛을 좋아해서 그 치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장르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문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 문법을 즐기기 위해서 그 소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로맨스 소설의 국룰은요, 이런 거예요. 뭔가 많이 가졌어요. 머리숱도 많고, 키도 크고, 뭐 재산이나 능력도 있고, 그런 차도남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격이 조금 나쁘다던가, 아니면 사람이 감정이 메말랐다던가, 숨겨진 콤플렉스나 비밀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반대에 명랑하고 귀엽고 그리고 항상 뭔가 활발한 캔디 스타일의 여주가 등장합니다. 둘이 우연으로 만나요. 엘리베이터에 같이 갇혀요. 꼭 정전이 돼도 둘이 같이 있을 때 정전이 돼요. 처음에는 막 이독부정기를 겪다가 어머 우리 사랑할까요? 네, 사랑합시다 하고 끝나는 게 로맨스예요. 추리소설은요, 남들은 풀기 어려운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어요. 올림피아드급 수학 문제를 열심히 제도샤프 좀 놀아본 학생이 막 풀어요. 남들이 잘못 푸는 어떤 살인사건의 범인을 푸아르 경감이나 셜록 홈즈는 풀어요. 뭐지? 이렇게 풀어요. 그때 안 풀리는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는 이 기쁨을 느끼려고 추리소설에 있는 겁니다. 공포 스릴러는요, 항상 어떤 안전하고 안온한 작은 커뮤니티가 있어요. 작은 소도시. 학교 기숙사, 뭐 운동부, 뭐 이런 게 있어요. 작고 안온한 어떤 커뮤니티의 구성원들 사이에 부릉부릉 하는 살인마가 툭 들어와서 한 명씩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가 최약차라고 생각됐던 모범생 한 명이나 두 명, 혹은 세 명이 반격을 시작합니다. 이 살인마를 퇴치하죠. 블러디블러디 하지만 다시 안전을 확보했어요. 다행이다. 이런 클린의 감정, 클린의 쾌감을 얻기 위해서 공포 스릴러를 본다고 해요. SF는요, 사이언스 픽션인데, 공상 과학 소설은 항상 지구가 아닌 곳이 나옵니다. 다 파괴된 먼 미래의 지구도 지금 이 지구는 아니에요. 외계가 등장해요. 모르는 혹성이 나옵니다. 인간이 아닌 존재가 나와요. 고도로 발달된 AI가 나온다든지, 외계인이 나온다든지, 신기한 생명체가 나와요. 이 SF에서 낮 지구와 낮 인간이 나와갖고 무엇을 알려주느냐? 지구가 아닌 곳에서 지구가 제일 예뻐 보이거든요. 인간이 아닌 자의 눈으로 인간을 돌아볼 때, 인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더 확실하게 알수 있어요. 낮인간의 눈으로 인간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게 SF의 문법이에요. SF가 내 취향에 맞았네? 라고 하면 SF 작가들 중에는 막 빨려 들어가는 작가들 굉장히 많아요. 어느 정도냐면 여기 무협지도 해당은 되거든요. 무협지 같은 경우는 대체 여기서 장펑을 쐈는데 다음에 이 정파, 사파,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눈을 깜빡이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막 페이지가 막 넘어갑니다. 장르 소설을 읽다 보면 속독도 가능하지만 소설이라고 하는 읽기의 재미에 풍덩 빠지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가 이렇게 소설이 재밌다고 영업을 했지만 나는 그래도 소설이 드라마보다는 못한 것 같아. 난 아침 드라마, 주말 드라마는 꼭 챙겨보는데 소설은 안 읽히더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더 영업을 들어가 봅니다. 자, 소설을 왜 읽어야 되느냐? 소설은요, 글로 쓰여져 있잖아요. 이 줄과 줄 사이에 우리가 직접 앉아 있을 만한 자리가 있어요. 연출팀하고 작가하고 막 감독님하고 다 와서 완성을 다 해놓은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연출도 좀할수 있고요. 감독의 역할도 조금 할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남이 다 만들어 놓은 파티에 초대를 받아 그 파티에 가서 노느냐. 내가 내 안에

0: 파티를 만들고 그 안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느냐. 약간 이 차이가 됩니다. 저 드라마 엄청 봅니다. 근데 소설하고 드라마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다. 주도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소설 읽을 때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대부분 어디까지가 어렵냐면요. 앞에 30%가 어려워요. 보세요. 배경도 설정해야죠. 캐릭터도 설정해야죠. 캐릭터의 어떤 개연성도 따라가야죠. 인간, 배경, 인물 관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앞에 3분 응선까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30%만 여러분들이 잘 다지시면 그 다음 가는 건쭉 갑니다. 조금 긴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가 넘기가 어렵지, 이 허들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 쭉 이어질 수 있거든요. 짧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사람의 모든 인생이 담겨져 있기도 해요. 어떤 사람의 아주 긴 시절이 그한 권의 한 편의 이야기에 담겨 있어요. 이긴 이야기를 감당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 견디고 만들어가는 훈련을 소설에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아, 요즘 이거 유행하지? 요즘 이런 영상 있지? 이거 봤어? 이런 드라마 있지? 이거 봤어? 예시를 들려고 하면, 예전에는 모두 다 같이 봤던 어떤 텍스트가 있었거든요. 공동의 텍스트가. 근데 지금은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시대의 소설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 그 시대의 어떤 공감대? 공통 정서? 공통 감각 같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1960년대는 대부분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은 알고 있었어요. 1960년대 또 유행했던 거, 데미안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작가들. 우리하고 독일은 뭔가 역사적으로 좀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좀 친연성이 있습니다. 독일 작가들을 좋아했어요, 우리가. 미국 뭐 청소년들의 뭐 바이블이다 이렇게 선정이 되는 그 호미오파테 파스콘 60년대 들어온 작품입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갈매기 꿈이라고 하는 작품이 유행을 했죠. 70년대 정말 유명한 샌테치 베리 어린 왕자가 번역되기 시작했죠. 1980년대는 이문열이라는 작가가, 90년대는 하루키라는 작가가 대유행을 했었고, 이런 식이었는데 옛날에 소설의 지형도가 북두칠성의 큰 별들이 반짝이는 북두칠성적인 그런 지형도라면 요즘의 지형도는 은하수처럼 밀키웨이처럼 아주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그런 다양성의 지평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소설이 다양화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내 취향을 고르시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독자가 줄어들고 책 읽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이 다양성의 총합, 다시 말해서 은하수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소설이 이런 매력이 있구나 설득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영상과 함께 소설의 탐색도 같이 즐기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So,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가 방송됩니다.
2: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리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 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쇼?
3: 짜잔! 특별한 경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4: 어? 냠냠 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은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3: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냠냠 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5: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3: 안돼!
5: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0: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1: 앞이 보이지 않는 도스치!
2: 우와, 어서 와, 핑. 오늘 순찰은 어땠어?
3: 쓰레기가 너무 많아 걱정이야.
4: 안녕, 얘들아.
5: 아모라이트 할아버지!
1: 무슨 일 있으세요?
4: 머리가 양동이처럼 생긴 물고기가 빠르게 헤엄을 치고 있더라고. 하마터면 나랑 부딪힐 뻔했지 뭐야.
5: 양동이처럼 생긴 물고기요?
1: 다친 데는 없으세요?
4: 나야 단단한 껍데기가 있어서 괜찮지만 잘못하면 다른 물고기들이 다치겠어.
2: 할아버지, 저희가 가볼게요.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1: 빅키, 빅파워 변신!
6: 도모, 블루파워 변신!
7: 핑, 그린파워 변신!
2: 분명 이 근처라고 말씀하셨는데.
1: 무슨 소리지?
3: 뭐야? 지나간 거 봤어?
6: 너무 빨라서 못 봤어.
1: 도대체 뭐지? 저기 좀 봐.
2: 저건 뭐지?
1: 저 돛처럼 보이는 지느러미랑 뾰족한 턱은? 어? 도세치잖아!
6: 머리가 양동이같이 생긴 물고기가 아니라 양동이에 낀 도세치였어.
1: 도세치는 물고기 중에 가장 빠르거든.
3: 꼬챙이 같은 턱이 양동이에 꽉 끼었나 봐. 너무 불쌍해.
2: 우리가 벗겨주자.
8: 깜깜해. 왜 하루 종일 깜깜하지? 해님은 어디 갔어? 가만, 혹시 괴물이 해님을 먹어버렸나? 그래! 그래서 온 세상이 깜깜한 거야! 너무 무서워!
1: 도세치야, 안녕!
8: 누구야? 혹시 괴물?
2: 괴물?
8: 해님을 꿀꺽한 괴물! 온 세상을 깜깜하게 만들더니 이제 나까지 먹으려고 온 거지! 싫어!
2: 저러다간 다치겠어.
1: 어서 따라가자. 양동이를 빨리 벗겨줘야 해.
6: 너무 빨라.
2: 부스터를 사용하자.
1: 핑, 우리가 앞쪽으로 가서 막자. 지금이야, 붙잡아.
2: 너무 빨라서 안 되겠어. 그물을 써야 할 것 같아.
1: 좋은 생각이야. 토모와 내가 도세치를 몰아올게.
3: 좋아. 자, 그럼 핑! 그물 발사!
1: 도세치야, 멈춰!
6: 우리는 너를 도우러 온 거라고!
8: 싫어! 개보다 싫다고!
3: 잡았다!
1: 양동이야!
2: 빨리 양동이를 벗겨주자!
5: 안 돼!
1: 저쪽은 절벽이야! 위험해!
3: 핑! 파워 집게!
5: 우리도 도와줄게!
8: 정말로 괴물 아니지? 지금 나 잡아먹는 거 아니지?
3: 아니라니까. 우린 절대 괴물이 아니야.
1: 자, 하나, 둘, 셋.
8: 우와! 해님이 없어진 게 아니었어!
2: 정말 고마워. 갑자기 앞이 안 보여서 너무 무서웠어.
3: 고맙긴. 근데 구멍이 날 정도면 얼마나 빠른 거야?
1: 속도가 시속 100km니까 물고기 중에서 가장 빠르지.
2: 내가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빨라. 그래서 한참 자랑하고 있었는데. 팔다가 그 양동이랑 부딪힌 거였네.
3: 빨리 헤엄치면서 한눈 팔면 위험하단 말이야. 앞을 잘 보고 다녀야지.
2: 응, 조심할게. 이젠 앞을 잘 보고 다닐 거야.
6: 그래, 우리도 바다의 쓰레기를 없애려 노력할게.
2: 응, 고마워. 그럼 안녕.
6: 인내심의 왕 스톤피쉬.
9: 도착했어. 여긴 정원장어가 있는 곳이야.
3: 정원장어?
1: 응, 정원장어는 모래 속에 굴을 파고 살아. 몸이 가늘고 긴 게 특징이고 좁은 지역에 다 같이 모여 살아.
6: 근데 정원장어를 생태계 조사할 때 본 적이 없는데?
1: 워낙 민감한 애들이거든. 경계심이 심해.
9: 맞아.

0: 그래서 관찰하기가 어려워. 여기서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
1: 우리가 살펴보고 올게. 연구했을 영상도 찍고 말이야.
0: 응, 부탁할게.
1: 분명 모래에서 모여 산다고 그랬는데. 아, 정원장어? 어? 정원장어가 아니었네.
2: 정원장어가 안 보이는데?
3: 그러게 말이야. 여기 아닌 거 아니야?
4: 어, 멈춰.
3: 우와, 봤어? 방금 갑자기 마법처럼 나타났어. 마법 물고기인가 봐.
1: 마법이 아니라 변장한 스톤피쉬야. 스톤피쉬는 주변 환경에 따라 몸색을 바꿀 수 있어.
4: 너희 누구야? 겁도 없이. 그러다 내 독가시에 찔리면 어쩌려고.
3: 독가시?
1: 등에 있는 가시는 아주 강한 독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2: 어, 그렇구나. 아, 혹시 정원장어를 본 적 있니?
4: 정원장어? 본 적 있지.
1: 어, 정말? 어디에 사는지 가르쳐 줄래? 지금 찾고 있거든.
4: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어디에 사는지 가르쳐 주지.
2: 부탁? 그게 뭔데?
4: 그게 우리 집을 원래대로 고쳐줬으면 좋겠어.
1: 원래대로라고?
5: 응? 헉, 나의 숨자.
6: 뭔가 움직이는 걸 봤는데 안 보이네. 다른 곳으로 가봐야겠다.

0: 그런 일이 있었구나.
1: 이 바위들을 전이 치워주고 망가진 우리 집도 복구해주면 정원장어에게 데려다 줄게. 어때?
0: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빅키 핑크파워 변신!
2: 어머! 블루파워 변신!
3: 핑! 그린파워 변신!
2: 어머! 파워 트리!
1: 오! 우와! 우와!
0: 어때?
1: 정말 좋아. 원래 모습 그대로야. 고마워. 맞다. 정원장어들이 사는 곳을 알려줄게. 따라와.
4: 아무도 없는데?
1: 정원장어는 겁이 아주 많아서 누가 있으면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변장하고 기다려야겠지?
4: 우리도? 이렇게 하면 나타날까?
0: 그러게. 저기 스톰피쉬야, 진짜 여기가 맞아?
1: 에헴, 좀 더 인내심을 가져야지. 정원장어는 절대 들키면 안 돼. 다들 가만히 있어.
0: 알았어. 얘들아, 눈 감아.
4: 정말 못 알아보네.
0: 성공이야. 진짜 산호인 줄 알았나 봐.
1: 저길 봐. 나왔다.
5: 빅키, 정원장어야.
0: 찾았다, 정원장어. 어?
6: 우와, 정말 신기해.

0: 이어서 마샤와 곰이 방송됩니다.
1: 불장난을 하던 휘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3: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1: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줄래? 그럼 운동해야지.

얘들아, 지금 뭐 하고 있어? 아, 너희 지금 스프 만들고 있구나? 만드는 법은 알아? 운이 정말 좋네.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알려줄게. 좋아,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볼까? 냄비 좋은데? 아주 멋진걸? 그럼 이건? 비트는 있어? 이 재료들을 다 구해와야 해. 그래야 맛있는 스프를 만들

어떻게 됐어? 아니, 고기는 꼭 있어야 한다고. 곰한테 물어볼게. 먼저 끓이고 있어.

Thank you.

0: 때부터 이건 우리 우주선이야. 발사 준비. 익, 조심하세요. 이제 출발합니다.
1: 지구에선 이런 맛있는

니는 나중에 닦아도 돼. 모험이 중간에 끊겨선 안 된다고. 승무원, 어서 차로 돌아와요. 커버모드 작동. 띡. 울지 않는 거야? 너 아팠잖아. 아, 이가 아픈 거였구나. 울지 마.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이를 닦으면 이가 훨씬 건강해질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벌써 10급이나 됐습니다. 다시 잔잔해져 버렸는데? 저기 금붕어양! 이리 나와보세요, 바다의 여왕님! 누구세요? 아, 당신이 개구리 공주님이셨군요? 개구리 공주님, 20급짜리 폭풍을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갑판왕을 위해서요!

0: 고마 안녕?
1: 봐봐.
0: 지금 상상놀이 중이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탐키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

0: 48. 언저기를 달릴 준비 됐어?
1: 그렇고 말고 나의 초음속 스피드로 달리면 선두는 문제 없지.
2: 해가 떠오르려고 하네요. 모두 광선 앞으로 최고속도로 두 바퀴를 도는 경주입니다. 그럼 신나는 경주를 시작해볼까요?
1: 9 곱하기 2 이중 광선으로 출발.
0: 12 곱하기 2 실력을 보여주지.
1: 5중 광선이잖아. 난 5중 광선으로는 못 가는데. 3중 광선으로 가면 되겠다.
3: 가능해. 하지만 사실 한 줄짜리 광선이 더 빠른데.
1: 한 줄 광선? 그럴 순 없지. 3중 광선이 그것보다 더 멋지다고. 6 곱하기 3 3중 광선으로 출발.
0: 리더, 어느 광선으로 갈까?
4: 3중 광선이나 한 줄 광선으로 가. 24. 한 줄 광선이 더 빨라 보이긴 해.
0: 알려줘서 고마워. 24 곱하기 1 가자. 우후.
1: 3 곱하기 6
0: 우후. 4 곱하기 6
1: 스케이트를 타는 게 낫겠다. 나중에 보자고, 악어야.

0: 뭐? 이런. 사중광선, 어어. 삼블록들은 잘 가.
1: 이제 뭐하지?
2: 포기하지 마!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고! 6 곱하기 4! 재밌는걸? 우후!
3: 8줄 광선이잖아. 8칸짜리 직사각형은 만들 수 없어. 하지만 3중 광선은 가능하지. 4 곱하기 3!
2: 3 곱하기 8. 점프를 아주 높게 하지만 시도해볼 수는 있지. 후후!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3: 한 바퀴를 가장 먼저 통과한 숫자는 다음 바퀴를 열 때 최강 파워업을 할 수 있답니다. 서둘러 팔! 다른 숫자들이 쫓아오고 있어.
4: 옥토블록 파워업!
5: 이 밤의 광선 위를 멋지게 수놓을 20이 무대에 오릅니다. 5중 광선이네. 파워업을 했으니 5중 광선도 문제없지. 4 곱하기 5! 2 곱하기 10, 4 곱하기 5, 5 곱하기 4, 10 곱하기 1. 아, 여섯 줄로는 못 가잖아.
3: 4를 버리면 된단다, 20.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6 곱하기 2!
0: 나 18이 다시 돌아왔다. 나에게 필요한 건 스피드. 6 곱하기 3! 브롱! 브롱!
2: 저기서 점프해야 해. 그 방법밖에 없어.
6: 지난번에 실패했었잖아.
2: 그러니까 다시 해볼 거야. 3 곱하기 8! 우후!
0: 오.
2: 멋지게 해냈지?
3: 선수들이 오네요. 막상막할 실력인데요. 누가 이길까요? 사진을 확인해봐야겠네요. 한 블록 차이로 24가 승리했습니다.
2: 재미있었다. 내일 또 할까?
0: 기대해도 좋아, 챔피언.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안녕, 난 메이유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이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 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쇼?
2: 아, 불이 났어요.
3: 그랬대.
4: 무슨 소리지?
2: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왔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4: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2: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4: 어디로 가야 하지?
1: 어? 저기야!
2: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4: 안 돼!
2: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4: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2: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2: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주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에이, 이럴 수가. 딩딩이를 모델로 한 가자. 딩딩링이 나오다니. 왜 그 과자는 안 만들어주십니까? 왜? 근데 보나마나 맛도 없을 거야. 그래, 얼마나 맛없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맛있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뭐야, 딩딩링을 사면 가서도 줘? 와, 딩딩링 해내네, 해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아유, 너무 맛있어. 아우.
2: 무슨 일인가요?
3: 전쟁인가요?
4: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5: 큰일이다, 요정들. 크크가 이 딩딩링 과자에 푹 빠져버렸어.
3: 아니! 잠깐, 근데 크크가 딩딩링을 좋아하면 뭐 잘된 일 아닌가요?
5: 그러게. 이 딩딩링을 사러 크크가 매일매일 마트에 드나들고 있는데도.
2: 아! 마트는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
4: 그렇참 조만간 크

0: 잉크가 마트에서 어린이들에게 나쁜 짓을 벌일 수도 있겠어.
1: 정답이다. 어서 출동해 우주 평화를 지켜내도록 요정들. 당장 출동.

0: 걱정했던 대로 사건은 이 딩동댕 마트에서 시작되었다. 바로 저 홍마영 어린이로부터
1: 녀석이 나타났다. 모든 인력들 장난감 코드로
2: 알겠다, 오바. 이동.
3: 아저씨가 꺼내줄게. 뭐부터 꺼내줄까?
2: 내가 할 건데. 믿기세요.
4: 딩딩댕이 어디 있나? 아, 저기 있구만.

0: 딩딩딩 여기 있는 거 다 사야지.
1: 조심 조심 조심.
2: 싫어 싫어.
0: 얘야, 조심해야지. 마트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면 어떡해, 어?
2: 우와! 딩딩딩! 이거 완전 맛있는데! 오, 오, 오, 오.
0: 어, 내 건데? 아, 뜯으면 어떡해! 진짜, 진짜. 아유, 아유, 아유.
2: 어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얘, 마영아! 너 이거 계산도 안 하고 봉지부터 뜯으면 어떡해? 계산하면 되죠.
0: 아니 계산도 계산인데 그거 내가 사려고 먼저 집은 거야. 내놔.
2: 우와 딩딩 카드 아싸.
0: 야 그거 내 거야. 거기서.
2: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머리야. 내가 다시는 쟤를 마트에 데리고 나봐라. 아이 머리야.
3: 48, 49,
0: 땡! 카드 하나만 더 모으면 딩딩 카드 50장 다 채우는 건데! 이게 다 홍마영 어린이 때문이야! 마트의 악당 홍마영.

0: 누구지? 홍마영 고객님께? 뭐지?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딩동댕마트 대표이사 정크순입니다. 우리 홍마영 고객님께선 저희 딩동댕마트 VIP 고객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 VIP? 그게 뭐야?
1: 고객님께선 저희 딩동댕마트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고객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나 혼자 쇼핑 이벤트.
0: 나 혼자 쇼핑?
1: 내일 하루 동안 저희 딩동댕마트에 다른 사람은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홍마영 고객님만 들어오실 수가 있죠.
0: 우와, 정말?
1: 네, 내일 꼭 오셔서 하고 싶은 쇼핑 마음껏 즐기세요. 단, 꼭 혼자 오셔야 돼요. 엄마랑 오시면

0: 마영아, 누구 왔니?
1: 아니에요! 아무것도!
2: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지.

0: 환영합니다. 홍마영 VIP 고객님.
1: 정말 오늘은 마트에 저밖에 없는 거예요?
0: 물론이죠. 오늘 이 딩동댕 마트는 오직 홍마영 고객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객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물건들로 꽉꽉 채웠습니다. 이제부터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즐기세요. 아무도 우리 고객님을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요.
1: 아싸! 신난다!
2: 그리하여 마영이는 이 마트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했지. 진열대의 물건들을 다 끌어내리고 먹고 싶은 걸 실컷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1: 맛있다. 우와! 우와! 너무 좋아. 이제 집에 가야지.
0: 고객님, 고객님, 고객님. 아니 어디 가세요? 계산은 하고 가셔야죠.
1: 예? 계산이요? 아니 오늘은 저만을 위한 특별 이벤트라고 하셨잖아요.
0: 네, 그래서 마영님 혼자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면서 물건들 다 꺼내고 계산도 하기 전에 포장 다 깔 수 있게 해드렸잖아요.
1: 계산해야 되는 건 줄 몰랐는데.
0: 일단 이건 아까 마영님이 포장 뜯은 장난감이랑 과자 계산한 금액이고요.

0: 엄마 찾지도 않으면서 꼭 돈 필요할 때만 엄마를 찾더라.
1: 어? 누구세요? 마트 사장님 아니세요? 당신 정체가 뭐야?
0: 내가 아직도 마트 사장으로 보이니? 나의 정체는 둘, 셋, 뿅!
1: 어, 깜짝이야! 어? 저번에 부딪힌 자살인 거야!
2: 마트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면 어떡해?
1: 신용카드! 아싸!
2: 이거 내 거라니까! 내놔!
1: 저번에 부딪힌 아저씨 아니에요?
0: 맞아. 나 악당 크크야.
3: 이봐, 홍마영 고객. 너 이 돈 다 갚을 때까지 이 마트에서 일해. 일단 여기부터 정리하고, 알았어? 그럼 사장님은 둘, 셋, 뿅!
0: 재밌어, 정말 재밌어.
2: 아니, 김동댕 삼총사
4: 악당 크크.
5: 너 이 녀석, 마트에서까지 어린이를 괴롭히다니 정말 안 되겠구나.
0: 마트에서 떼쓰고 뛰고 물건을 어지르는 녀석을 혼내준 게 뭐 그리 잘못된 건가? 난 그저 딩딩링 과자를 마음껏 사고 싶었을 뿐이라고!
6: 크크! 너 진짜 딩딩링 좋아하는구나?
3: 응, 딩딩이 너 대박났더라. 딩딩링 과자 완전 맛있어. 나 요즘 1일 1봉지 하잖아.
6: 자, 너 가져. 이 안에 슈퍼 딩딩 카드 들어있다.
2: 대박! 저 주세요! 제발요!
6: 그렇게 갖고 싶다고?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겠어?
2: 네! 꼭 갖고 싶습니다!
6: 그럼 팔을 벌리고!
2: 팔을 벌리고!
6: 빔을 맞는다! 쉐쉐!
2: 빔을 맞는다! 쉐쉐! 아니지!
6: 지금이야! 딩딩! 동동!
7: 딩딩!
2: 집에 가서 딩딩링 과자나 먹어야겠다. 날 더운데 오히려 좋아. 둘, 셋, 뿅.
8: 그렇게 크크가 사라지자
9: 피려고?
1: 아니요! 저 더 이상 마트에서 말썽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재수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0: 어? 뭐야? 왜 저래?
1: 뭐야?
10: 어떻게 된 거야?
4: 김동댕 삼총사!
8: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11: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12: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 할 겁니다.
5: 우리가 누구?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2: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3: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4: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2: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5: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4: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5: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새로 리뉴얼된 크리스탈 레진 아트. 투명 레진을 넣은 다음에 이 스티커만 넣기만 해도 뚝딱 만들어지는 거지. 경화 시켜주겠습니다. 와, 캔디 귀엽다. 디저트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어.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0: 갈색으로 변하는 이유.
1: 사과 맛있다. 너무 맛있어.
2: 백설공주님! 아이, 왕자님, 이쪽입니다.
3: 아, 그래.
2: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빨리.
3: 가고 있어.
2: 와! 왜? 왕자님! 백설공주님이 쓰러지셨어요! 아무래도 백설공주님이 이 사과를 먹고,
3: 어?
2: 아이, 사과 색깔이 왜 이래? 갈색이잖아. 혹시, 도도도도도, 독사과 아닐까요? 도도도도, 독사과? 응? 안 돼. 저도 뒤따라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대신 아니 어쩌자고 네가 독사과를 먹어.
4: 아!
2: 뱉어.
4: 아!
2: 맛있어?
4: 응.
2: 아니, 그럼 이 사과 독사과 아니야?
4: 꿀사과.
2: 아, 꿀사과?
4: 응.
2: 근데 백설공주님은 왜 쓰러지신 거지? 아, 그리고 이 사과는 왜 갈색으로 변한 거지? 왜 갈색으로 변했냐고.
5: 누나! 이게 무슨 소리야?
0: 호기심 딱지 수첩에서 소리가 나! 어? 왜 딱지가 깜빡인다? 누군가 호기심을 해결해달라고 날 부르고 있어. 왜 딱지야? 내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0: 누구?
1: 아, 뭐든지 호기심을 해결해 준다는 호빵이?
2: 네, 맞아요. 뭐가 궁금하신가요?
0: 아, 이 사과가 왜 갈색으로 변한 것이오?
2: 혹시 독사가? 백설 공주님도 이 사과를 먹고 쓰러지신 거예요? 백설 공주님!
3: 깜짝이야!
2: 어머.
3: 잘 잤다.
4: 아, 주무셨구나.
3: 어머, 사과 색깔이 왜 그런 거죠? 내가 먹을 땐 속살이 뽀얀 게 맛있어 보였는데?
1: 아, 주무실 때 갈색으로 변했나 봐요.
3: 어? 왜 갈색으로 변한 걸까요? 왜?
1: 왜? 왜?
2: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사과가 왜 갈색으로 변했는지 제가 알아보고 올게요.
3: 어떻게?
2: 다 방법이 있죠. 지금 필요한 딱지는 바로바로!

0: 사라졌다.
1: 이번엔 놀라서 쓰러질 뻔.
2: 어? 여기는 사과 속인가? 베어먹은 자국도 있고. 근데 넌 누구야?
3: 누구긴. 너랑 같은 사과 세포지. 어?
2: 나랑 너랑 사과 세포라고? 근데 넌 왜 갈색이야?
4: 이 사과 세포도 원래는 뽀얀 사과 세포였잖아.
5: 방금 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지.
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0: 떠나여서 폴리펜을 모두에게 사랑받는
1: 사과와 대도로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2: 난 비상사태에만 나온다. 그럼 이만.
3: 응? 아삭아삭아삭한 사과, 새콤달콤 맛있는 사과.
4: 비상, 비상! 사과 마을로 정체모를 물체가 다가오고 있다. 충돌 10초 전!
5: 뭐라고?
6: 10초 전이라고!
7: 뭔데? 뭐가 다가오는데?
4: 백설공주가 사과를 베어먹으려고 다가오고 있다! 충돌 5초 전!
7: 어서 숨어! 과점을 지켜!
5: 알았어!
4: 5, 4, 3, 2, 1, 출동!
8: 맛있다.
4: 비상! 비상! 백설공주의 치아가 윗마을 사과세포들을 데리고 갔다!
6: 사과세포들이 사라지면서 빨간 껍질도 사라졌어!
7: 껍질이 사라졌으니 뽀얀 속살이 드러났을 거야.
6: 사과세포! 왜 그래?
8: 나 방금 당했어.
4: 이 사과세포는 세포벽이 깨졌어. 그럼 고크인의 석이 올 거야.
9: 나 말인가? 그래, 나 산소가 왔다.
4: 야, 산소가 났어, 산소가 났어. 이거 어떻게. 폴리페놀, 당장 나와, 당장!
2: 폴리페놀,
10: 출동!
2: 산소, 당장 사과세포한테서 떨어져!
9: 아이, 깜짝이야. 아이, 나도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고.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4: 폴리페놀, 사과 껍질이 사라져서 산소한테 사과 마을이 노출됐어. 이제 곧

0: 세균들이 몰려올 거야.
1: 그럼 이 사과 마을이 상하고 말 거야. 사나요서, 아, 뭐 하고 있어? 어서 당장 내 색깔을 바꿔서 사과 세포를 보호해.
0: 아니, 그럼 네가 사라질 텐데.
1: 괜찮아. 난 사과를 지키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 사나요서, 아, 뭐해? 어서 당장!
0: 미안해, 볼펜을!
2: 볼펜을 안 돼!
1: 괜찮아, 사과세포, 널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야.
3: 폴리페놀이 갈색으로 변했어.
1: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4: 사과세포도 갈색으로 변했어.
5: 아! 소문 듣고 왔수다. 사과세포가 다쳤다면서? 이 세균이 상하게 해줄. 아! 갈색이다! 무서워! 도망가자!
0: 속았다. 세균이 도망갔어.
3: 갈색으로 변한 폴리페놀이 보호막 역할을 해줬어. 덕분에 살았다.
4: 그러니까 다친 사과세포를 지키기 위해 산화효소가 폴리페놀을 갈색으로 만들었고,
6: 폴리페놀 덕분에 나도 갈색으로 변해서 세균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던 거야.
4: 근데 난 왜 멀쩡한 거야?
7: 그거야. 사과를 베어 먹거나 칼로 깎으면 사과세포의 세포벽이 깨지는데.
3: 넌 안쪽에 있어서 무사할 수 있었잖아.
4: 아, 그렇구나. 근데 갈색으로 변하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6: 갈색으로 변해도 난 여전히 아삭아삭한 맛있는 사과세포야. 그러니까 안심해도 좋아.
7: 아, 물론 갈색으로 변한 지 오래돼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절대 먹으면 안 돼. 상했을지도 모른다고.
4: 아, 그렇구나. 근데 말이야, 사과세포가 갈색으로 변하는 건 막을 수 없는 거야?
3: 물론 방법이 있긴 하지. 산화효소가 산소를 만나지 않게 하면 돼. 어떻게?
7: 예를 들면 레몬을 만나게 해줘.
0: 으아! 사과 껍질이 사라졌으니 이제 곧 산소가 올 거야.
5: 어떻게 알았지? 산소역이 왔다.
4: 산소가 산화효소 몸에 닿으면
3: 산화효소가 폴리페놀을 부르겠지?
6: 그럼 난 갈색으로 변하겠지?
5: 빙고!
8: 산소야! 산소야! 산소야! 산소야! 나랑 놀자! 나 레몬이야!
5: 뭐? 내가 좋아하는 비타민C가 많은 레몬? 그래 그래! 나랑 놀자!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9: 다행이다!
7: 사과에 레몬즙을 뿌리면 레몬즙 안에 있는 비타민C가 산화효소보다 산소를 먼저 만나니까
1: 내가 갈색으로 변할 일은 없지.
4: 새콤달콤한 사과와
3: 레몬이 만나서
8: 더 새콤해지겠다.
9: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0: 사과 껍질이 사라졌으니 이제 곧 산소가 올 거야.
5: 어떻게 알았지? 산소역이 왔다.
0: 도와줘! 소금물, 설탕물!
10: 소금물입니다. 아시죠? 소금물 있는 쪽으로 산소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6: 설탕물입니다. 아시죠? 설탕물 있는 쪽으로도 산소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10: 지금부터 여기는 우리가 접수합니다.
6: 산소는 나가주세요.
5: 뭐야, 뭐야. 괜히 왔네. 아유.
0: 어휴. 사과세포벽이 깨져서 걱정했는데 소금물과 설탕물이 산소가 가까이 오는 걸 막아주니까.
1: 폴리페놀 안 불러?
0: 괜찮아 괜찮아.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4: 아하, 그러니까 사과를 깎아도 레몬즙을 뿌리거나
3: 소금물 설탕물에 담궈두면
4: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구나.
7: 그래 맞아.
4: 오? 사과 최고 딱지다! 얼른 가서 백설공주님과 왕자님께 왜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지, 어떻게 하면 갈색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는지 알려드려야겠다!

0: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1: 그래비 트랙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형들 떡볶이 먹자.
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2: 진짜 맛있겠지. 와 진짜 맛있다.
3: 고기채.
4: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2: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5: 말랑물집팩 네이버. 말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이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콕. 모찌팩이 와글와글. 말랑 말랑. 쫀득 쫀득. 모찌팩 하우스에 쏙. 말랑모찌팩 네이커.
6: 방귀 제거 작전.
7: 뭐라고? 내 방귀 냄새가 고약한 이유가 고기 때문이라고?
6: 그래, 호떡이도 고기 반찬만 엄청 좋아하잖아.
7: 그렇지.
6: 고기 반찬 먹을 때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잖아.
7: 너무 맛있어서 참을 수가 없단 말이야.
6: 그렇게 고기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가 다 안 된 채로 대장으로 내려가고.
7: 어머나.
6: 대장에 유해균이 나타나서 고기를 먹고 방귀를 끼면
7: 그 냄새가 고약하다는 거지. 유해균. 미워 미워 미워.
6: 여전히 고약해.
7: 누나, 왜 나 자꾸 고약한 방귀를 끼는 거지? 왜 나 자꾸 고약한 방귀를 끼는 거냐고? 왜?
6: 아이고, 아이, 잠깐만 기다려봐. 이번에도 역시 방귀 딱지가 필요해. 호떡아, 내가 가서 왜 네 방귀 냄새가 아직도 여전히 고약한지 알아보고 올게. 이얍!
8: 그래, 대장 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퍼뜨리고 대장 세포들을 괴롭히는 범인을 찾았다고.
9: 아, 그것이
6: 여기는...
9: 마침 잘 왔어. 대장 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퍼뜨리는 범인을 찾았다고.
6: 그러하옵니다, 대님.
9: 아, 그렇답니다.
6: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방귀를 끼는 바람에...
7: 에이야!
8: 암행어사는 지금 당장 대장 마을로 가서 고약한 냄새를 모두 없애고!
9: 없애랍신다!
8: 유해균이 다시는 방귀를 끼지 못하도록 조치하라!
9: 조치하랍신다!
6: 네, 대님! 영, 받겠습니다!
10: 암행어사 철도요!
6: 칙칙칙칙! 암행어사!
11: 과략근 문지기가 항문을 지키고 있는데 고약한 방귀를 어찌 몰아낸단 말입니까?
6: 그럴 줄 알고 내가 뇌님께 받아온 것이 있지.

0: 안 보입니까?
1: 아! 어, 다들 어디로 갔지? 발약관 문지기!
2: 군무중 이상무! 아, 아명호사 나으리!
1: 그래! 그 고약한 방귀들은 다들 어디 간 것이냐?
2: 어? 그게 어디 갔지? 아,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1: 어서 찾아보거라!
0: 아, 네, 나으리!
1: 빨리!
2: 에이, 굳이 뭘 찾습니까? 이 고약한 방귀들이 없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항문을 열어달라고 조르지도 않으니 편하고 좋습니다. 만!
1: 에?
2: 혹시 거기로 간 것은 아니겠지요?
1: 거기라면 어디? 어디?
3: 혈장 체크! 혈장 체크! 혈장 체크!
4: 깜짝이야!
3: 아이, 고약한 냄새! 누구시오?
4: 나는 방귀 대장이요.
5: 방귀 대장이라면 대장 마을에서 왔구려.
3: 혹시 도망친 것이요?
4: 도망이라니! 관략근 문지기가 항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이쪽으로 온 것뿐이요.
5: 도망 맞는데?
3: 어, 맞네, 맞아.
4: 항문 말고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다고 들었어.
3: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있긴 한데.
4: 그것으로 나를 당장 안내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 어디로 튈지 모르.
3: 호떡이 몸에 드느니 날숨에 내보내는 게 낫지 않겠소?
5: 그게 좋겠소?
3: 따라오시오.
5: 혈장
3: 척혈구.
5: 혈장
3: 척혈구.
5: 혈장.
6: 태님!
3: 태님!
6: 어? 누구요?
3: 방귀라 하옵니다. 몸에 계속 두면 위험할 수 있으니 팬님이 숨을 내쉴 때 몸 밖으로 내보내시는 게 어떠신지요?
5: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얼른 내보내 주십시오.
6: 그러는 게 좋겠어.
4: 와, 나 나간다!
1: 대장 마을에 있던 방귀가 핏줄을 타고 폐로 가서 숨을 내쉴 때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오.
6: 그렇게라도 몸 밖으로 나가면 좋지만 혹시라도 나가지 못했을 경우엔?
7: 헛! 나가지 못했을 경우엔?
3: 뿡뿡뿡뿡뿡뿡뿡. 어? 여기가 어디지?
6: 누구시오? 간대감님! 와보셔야겠습니다!
4: 에헴. 무슨 일이냐? 응? 어? 넌 누구냐? 처음 보는 녀석인데. 영양분이라면 분해가 될 터. 분해해보거라.
6: 네, 간대감님! 분해! 분해! 분해! 분해!
3: 뿡!
6: 어우,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양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4: 몸에 나쁜 독일지 모르니 당장 해독하라!
6: 네, 간대감님! 해독! 누구시여?
3: 방귀입니다.
6: 방귀? 대장 마을에서 생긴다는 방귀 말이오?
4: 방귀가 여기엔 무슨 일로 왔느냐?
3: 내님! 방귀가 간대간 수락관으로 갔다 하옵니다.
6: 왜이야? 아니, 아명호사는 대체 뭐라고 있단 말인가?
3: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

0: 어떻게 된 일이 이 스트레스이옵니다.
1: 아유, 방귀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줄이야. 아메거사, 방귀를 체포하든가 내보내라.
0: 체포하든지 내보내랍시다.
2: 아우, 귀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누가 내 얘기를 하나? 그래서 방귀가 간대간님께 갔다면?
1: 간세포들이 해독하느라 해를 먹을 것입니다.
3: 방광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 제가 가보겠습니다, 나으리.
2: 그래. 가라. 예.
5: 환영하오. 어서 오시오. 여기는 방광 오줌이 모이는 곳이요.
6: 오줌이라면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
4: 아니, 방귀, 왜 여기 있어?
6: 아니, 노시오.

0: 오줌으로라도 나갈 것이오.
1: 아, 오줌으로 나가도 나가는 건 나가는 거니까 한광 얼른 내보내시오. 냉큼 내보내시오.
2: 오줌 발성.
0: 시.
1: 잘 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나오네. 방귀 하나가 오줌으로 나갔사옵니다.
3: 아, 그래? 그럼 고약한 방귀가 다 나간 것 같으니 대장마을에도 평화가 찾아온 건가?
1: 방귀, 방귀, 방귀! 마을에 고약한 방귀가 또 생겼사옵니다.
3: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고약한 방귀는 다 사라진 거 아니었어? 여봐라! 당장 방귀를 만든 자를 잡아오라!
1: 네, 나으리!
3: 빨리 가!
1: 네, 빨리, 빨리!
3: 잡아오라!
1: 방귀, 방귀, 방귀! 나으리, 어? 이 고약한 방귀와 관련된 자들을 모두 잡아왔사옵니다!
3: 그래, 잘했다, 응. 근데 대장세포는 왜 거기 있는 것이오?
4: 이 똥을 만들다 보면 응당 방귀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근데 방귀를 만드는 건 이 도리온데.
1: 너로구나. 이 고약한 방귀를 만드는 게.
5: 네? 이 방귀는 제 방귀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방귀를 만들긴 합니다만 저는 유익균으로서 주로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사과, 고구마, 시금치, 옥수수 등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고 방귀를 끼웁니다.
4: 제가 똥을 잘 만들 수 있게 도와주지요.
5: 그래서 제 방귀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요.
1: 사실이요?
4: 사실입니다.
3: 그렇다면 지독한 방귀를 만드는 범인은?
1: 유익인 주인님! 저리가! 저리 가라고!
3: 범인은 바로 너구나, 유익인!
1: 너 때문에 들켰잖아.
6: 그렇소. 나는 주로 고기나 달걀,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고약한 방귀를 뛴다지.
3: 근데 여긴 고기도 인스턴트 음식도 없는데.
6: 고기가 딱딱하게 굳은 변비똥이지 않소. 난 변비똥도 참 좋아하오. 그러니 내가 고약한 방귀를 뛰지 않을 도리가 없소.
3: 얘 방귀야. 방자야. 당장 유해균을 주포하라.
1: 네, 나으리.
2: 유해균 계속 꺼라.
4: 나으리. 고기만 들어와서 제대로 된 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를 잡아가십시오.
5: 안 됩니다, 대장세포님. 똥을 만드셔야죠. 나으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섬유질을 주세요!
3: 당장 섬유질을 대령하라!
7: 배추! 부르셨사옵니까? 섬유질이 풍부한 배추이옵니다.
5: 좋았어! 우선 섬유질을 먹고, 앙! 유익균 힘이여 솟아라! 나의 산을 받아라! 야! 유익균이 쏘는 산 너무 싫어!
1: 깨꾸다! 나으리! 유익균이 유해균을 물리쳤습니다!
4: 나으리! 유해균은 제가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3: 아니, 어떻게?
4: 변비똥에 섬유질을 붙이고! 죽은 유해균까지 똘똘 뭉치면 자, 똥이 완성되었습니다. 활약금 문제는 학원을 여시오.
8: 대인님이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3: 여기 있어.
8: 대인님이 허락한다는 서찰 통이로군요. 그렇다면 똥 배출합니다.
4: 도와주시오.
1: 나도 나간다.
3: 고약해라.
1: 모입니다. 고약한 방귀도 함께 나가 싸웁니다.
3: 좋아, 좋아. 앞으로는 호떡이한테 고기만 먹지 말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도 함께 골고루 먹으라고 해야겠어.

0: 최고의 똥 된다네.
1: 유익균도 힘세죠.
2: 유해균 물리치면
0: 고약한 방귀
1: 안녕.
3: 꼭 닦고 말 거야.
4: 이어서 페퍼피그가 방송됩니다.

0: 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1: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 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 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3: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4: 맛있는 육수 끝.

0: 페파 엄마가 특별한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1: 페파, 널 주려고 이 상자를 만들었어.
2: 고마워요, 엄마.
1: 이건 비밀스런 물건들을 넣어두는 비밀 상자야.
2: 여기 어떤 물건들을 넣어야 해요?
1: 그건 네가 생각해야 하는 거야. 이건 네 비밀 상자니까.
2: 여기에 뭘 넣을지 생각났어요.
1: 그래, 하지만 그건 말하지 마.
2: 말 안 할 거예요. 아빠한테도 조지한테도. 왜냐면 비밀이니까요. 조지, 이건 내 비밀 상자야. 지금은 텅 비었어. 이제 이 상자에 넣을 물건들을 찾아서 넣을 거야.
0: 조지도 같이 하고 싶었어요.
2: 조지, 안 돼. 이 상자 속에 있는 건 나만 알아야 해. 내가 물건을 찾는 동안 넌 밖에서 기다려.
0: 페파는 상자 속에 넣을 물건들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2: 이제 내 비밀 상자가 꽉 찼다. 조지, 너 이 상자 속을 보면 안 돼?
0: 조지는 페파의 비밀 상자 속을 보고 싶었죠.
2: 그렇게 궁금하면 뭔지 알아맞혀봐. 공룡!
0: 조지는 공룡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 아우, 아니야. 넌 공룡밖에 모르니 뭐든 공룡이라고 하게. 어쨌든 공룡은 너무 커서 이 상자 속에 넣을 수 없단 말이야.
0: 조지는 도저히 알아맞힐 수가 없었습니다. 페파 아빠는 청소를 하고 있었죠.
2: 아빠, 이거 제 비밀 상자예요. 엄마가 만들어주셨어요.
3: 아주 예쁜 상자구나. 안에 뭐가 들었니?
2: 그건 비밀이에요. 조지가 알아맞혀보려고 했지만 결국 못 맞췄어요.
3: 아빠가 맞춰볼까?
2: 네!
3: 혹시 아빠 안경 아니니?
2: 아니에요. 안경은 아빠가 쓰고 계시잖아요.
3: 아, 그렇지.
2: 아빠도 참. 다시 잘 생각해보세요.
3: 알았다. 엄마 신발이 든 거 맞지?
2: 아니요. 아빠도 결국 못 맞췄어요.
0: 페파는 비밀이 생긴 게 좋았어요.
2: 엄마, 이 상자 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 조지, 너 그거 뭐야?
1: 이건 조지 비밀 상자야. 조지도 비밀 상자 속을 채웠다는구나. 저 안에 있는 건 조지만 알아.
0: 페파는 조지의 상자 속에 든 게 궁금했습니다.
2: 네 비밀 상자 속엔 공룡 선생 있지?
0: 조지의 상자 속에 든 건 공룡 선생이 아니었어요.
2: 너무너무 어렵다. 도저히 못 맞히겠어.
0: 페파는 이제 비밀이 좋지 않나 봅니다.
1: 페파, 네 상자 속에 있는 걸 보여주면 조지도 상자 속에 있는 걸 보여줄 거야.
2: 알았어요. 그럼 우리 둘이 똑같이 여는 거다?
3: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하나, 둘, 셋 하면 똑같이 꺼내는 거다. 준비?
2: 네.
3: 하나, 둘, 셋!
0: 조지는 북을 꺼냈고 페파는 나팔을 꺼냈습니다.
1: 잘한다.
3: 그래, 소리가 제법 좋은걸. 다른 비밀 물건이 또 있니?
0: 조지는 도넛을 꺼냈습니다.
2: 어...
0: 페파의 상자 속은 비어있었죠.
2: 난 아무것도 없는데.
1: 그래? 엄마는 있는데 자 먹으렴.
0: 페파 가족은 모두 도넛을 좋아합니다.
3: 아빠는 비밀 상자가 없어. 하지만 도넛을 숨겨놓기에 제일 좋은 곳을 알고 있지. 어딘지 맞춰볼래?
2: 어디 숨기려고 하실까? 냉장고요?
3: 틀렸어. 훨씬 더 특별한 곳이지. 아빠 뱃속. 정말 맛있군.
2: 그럼 저도 제 뱃속에 도넛을 숨길래요.
1: 엄마도.

0: 햇빛이 밝게 비치는 어느 날 팔팔가족이 공원에 왔습니다. 연날리기를 하기 위해서죠. 맨 처음 조지가 연을 날리기로 했죠. 조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하지만 연은 날지 않죠.
1: 조지, 그렇게 느리게 뛰면 어떡해? 넌 빨리 뛰지 못하니까 내가 연을 날릴게.
0: 팔팔도 있는 힘껏 달립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2: 바람이 안 불면 연은 날지 않아.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안 돼.
3: 우리 조금만 기다려보자. 금방 바람이 불 거야.
1: 보세요. 바람이 불어요.
0: 바람이 불자 연이 날아오릅니다. 바람이 세게 봅니다. 바람이 더욱 거세졌죠.
1: 조지!
2: 팔팔아!
1: 아빠 고마워요.
0: 팔팔 아빠가 연을 날립니다.
1: 더 높이요.
0: 팔팔 아빠는 연 날리기 선수네요.
2: 그래, 이 아빠가 연을 아주 잘 날리지.
3: 저기 나무들 조심해요. 잘못하면 연이 걸리겠어요.
2: 걱정 말아요, 안 걸리게 할 테니까.
0: 어우, 철원. 아빠가 날리던 연이 나무에 걸렸습니다.
2: 어이구, 이런...

0: 조지, 울지 마라. 아빠가 연을 내려주실 거야.
1: 만세!
2: 그러지, 뭐. 조심해, 진흙웅덩이가 있잖아.
3: 팔팔랑 조지는 진흙웅덩이를 좋아합니다.
1: 진흙 튀기게 해도 돼요? 엄마.
0: 안 돼, 그럼 옷을 다 버리잖니.
2: 뒤로 물러나 있거라.
0: 진흙웅덩이 조심해요.
2: 떨어질 리 없으니까 걱정 마.
0: 그래도 조심해요.
1: 조금만 더 가세요, 아빠.
0: 나뭇가지가 당신 무게를 견디지 못하겠어요.
2: 무슨 소리야? 내 몸무게는 내가 더 잘한다고.
1: 됐다.
3: 아빠가 연을 구했습니다. 어우, 저런. 모두 진흙투성이가 됐군요.
2: 진흙투성이가 됐군.
3: 다행히 아빠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연도 무사히 내렸고요.
1: 야호! 엄마, 벌써 옷을 버렸잖아요. 진흙 튀기게 해도 돼요?
0: 그래, 실컷 하렴. 어차피 진흙투성이가 됐으니까. 나중에 씻는 건 아빠가 해주실 거야.
2: 아우.
3: 팔팔랑 조지가 진흙웅덩이에서 신나게 뜁니다. 엄마랑 아빠도 진흙웅덩이로 뛰어들었죠. 모두 즐겁게 진흙튀기기를 하는군요. 진흙웅덩이에서 뛰어노는 건 연날리기만큼 재미있죠.

0: 옥스퍼드 타운 스와트
1: 상도입니다.
2: 잠깐만 쌤,
1: 도망쳐. 나 잡아봐라.
0: 보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전 투차 진입.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와트 옥스퍼드.
3: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4: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5: 형들, 떡볶이 먹자.
6: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5: 떡볶이 대박이네.
6: 진짜 맛있겠지.
7: 대박. 너무 맛있는데?
8: 쫄깃쫄깃하네.
7: 너무 커.
9: 아, 어울려.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0: 정준순 씨와 화방나들이 어쩌면 그 사진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기회인데.
2: 찾았다, 내 핸드폰!
10: 왜 당신이

0: 내가 눈치 없이 끼어든 건 아닌가 모르겠네. 마침 화방에 살 게 있어서.
1: 같은 반 문우끼리 같이 가면 좋죠 뭘.
0: 어머나 친절하셔라. 자 받으세요 소나주.
2: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이 뭡니까?
3: 이곳을 파괴하러요.
0: 도토리 문화센터를 파괴한다고?

0: 재생물감 코너가 어딨더라? 김대리님, 색칠 공부?
1: 아, 고부장님. 컬러링북이에요. 제 취미요.
0: 컬러링북?
1: 그러고 보니 색칠 공부 맞네요. 그림이 좀 세밀하다 뿐이죠.
0: 맞아요. 근데 이건 완성해서 어디다 쓰는 겁니까?
1: 네?
0: 취미라도 목표는 있을 거 아닙니까? 자력을 올린다든가 피아노 한 곡을 완주한다든가.
1: 글쎄요. 그냥 생각을 멈추는 거? 네, 그게 목표라면 목표죠.
0: 연봉 협상 때문이죠? 오후에 저랑 다시 상담하시죠.
1: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냥 회사에서 생각하는 제 자리의 가치가 딱 그만큼이라는 거잖아요.
2: 한국의 새 시리즈? 대박! 사야지!
0: 이게 그렇게 재밌습니까?
2: 궁금하면 해봐요. 나 이 시리즈 안 뜯은 거 많은데 하나 드릴까?
0: 아, 아닙니다.
2: 왜? 해봐요. 해봐.
0: 아, 시간도 없고요.
2: 그렇다 이거지.

0: 제자리를 찾을 수 있죠.
1: 그렇군요. 그럼
0: 여기서 이만... 스페셜 팀 자리 정할 땐 혼돈의 사람도 반드시 같이
2: 혼돈의 뭐요?
0: 도무지 자리 정할 수 없는 물건들을 넣어두는 서랍, 일종의 임시 대피서랄까? 이게 바로 내 혼돈의 서랍. 이색 저색 골라 칠하다 보면 꺼내놓기 애매한 감정들이 쏙 들어가 버리거든.
2: 그냥 도망치는 거잖아요.
0: 도망이든 혼돈이든 드림님도 있죠? 그렇죠?
2: 뭐 딱히.
3: 저는 애플파이를 만들어요. 레시피대로 계량하고 지내다 보면 마음이 안정된달까.
4: 전 목욕을 해요. 개운하고 기분 전환 되잖아요.
5: 난 매직블록으로 벽지 얼룩들을 키워요. 진짜 뿌듯.
6: 전 나만의 기념품 만들게요. 머그컵, 수첩 같은 거.
2: 로라 무누님까지
0: 커봐요.
7: 다들 갖고 있잖아.
8: 보고서는 지시대로 완료했습니다, 부장님. 그런데요, 부장님. 정말 이대로 보고해도 괜찮으시겠어요?
9: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있나요?
1: 네, 그대로 진행해주세요.
10: 우와, 책장에 불도 켜지네.
11: 그만 먹고 사줬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
10: 엄마, 이 의자 빙빙 돌아가. 근데 엄마, 나 2층 침대도 사준다고 했잖아.
11: 놓을 자리가 있어야 놓지, 자리가. 아휴, 좁은 방에 셋이나 있으니 뭘 할 수가 있어야지.
12: 어서 오세요.
13: 헐, 김 사장.
14: 학생이 시험 기간이라.
13: 아, 일하러 왔으면 일이나 해야지. 어? 손님 의자로 편하게 처지하고 앉아가지고.
15: 여기가 직원 공간이고 보드리 씨 책상은 저기.
12: 이 세상에 내 자리 하나.
13: 그러니까 고부장 말은 소유주 1이 땅을 매수한 건 북글씨 선생 때문이고 그 선생만 자르면 땅을 도로 뱉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거지?
16: 참 잘했어요, 도리 회원님. 다음 주부터는 꽃 단계로 들어갑니다.
1: 맞습니다, 사장님. 이강주 선생을 도토리 센터에서 먼저 제거하는 것, 그것이 현재로서 가장 빠르고 성공 가능성도 제일 높습니다.
12: 내가 일을 지켜내면 일도 나를 지켜줄까?
1: 불법적인 과정은 전혀 없습니다.

0: 여론에 문제없게 깔끔히 마무리하겠습니다.
1: 우리 회사 말이야. 임원이 너무 많지?
0: 무슨 말씀이신지...
1: 유마트, 유마트 슈, 유스풀, 그리고 곧 탄생할 더 유레카. 각부 본부장들을 싹 없애고 전체 사업부를 지휘할 단 한 명의 리더만 둘 계획이야. 심플하게. 이거 고부장한테만 귀뜸하는 거다.
0: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합니다, 사장님. 자리를 내어줄까? 질문할 수 없는 쪽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밖에.
2: 오늘도 새로운 탐구 대상에 푹 빠져있는 세미 씨.
3: 에? 이게 다 뭐예요? 이번엔 또 뭐에 빠지신 거예요?
2: 장수 씨는 그런 엄마가 못 믿어올 따름이다.
3: 또 어디서 강매당한 거 아니에요?
4: 장수 씨, 엄마 집중하잖니. 아, 그러니까 그 남자 이름이 뭐였더라? 오소훈! 아! 맞아! 오소훈이랬어!
2: 유난히 궁금한 걸 참지 못하는 세미 씨. 어릴 때부터 궁금한 게 생기면 끝장을 보고야 말았는데.
5: 할머니, 닭은 알 어떻게 나?
6: 몰라, 할미 바빠.
5: 그럼 언제 나?
6: 지가 낳고 싶으면 낳겠지. 궁금하면 기다려보든가.
5: 낳는다!
2: 공포 영화에서 호기심 때문에 죽는 캐릭터가 있다면,
6: 아유 세미야, 아유 내가 못 살아.
2: 그게 바로 세미 씨가 아닐까?
5: 아, 궁금하다. 궁금해 미치겠어. 오솔인지 오소운인지. 그 남자는 대체 두리무누님하고 무슨 관계지? 센터는 왜 파괴하고 사군자는 왜 배우는 건데?
2: 그러나 호기심 천국 세미 씨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5: 모르겠어. 잠깐.
2: 세미 씨는 머리가 나빠. 아니, 사고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세미 씨는 언제나처럼 대놓고 물어보기로 했다.
0: 네, 사장님. 네.
5: 아니, 왜 대답을 안 해? 두리 무누님?
0: 방금 뭐라고 하셨죠, 세미 무누님?
5: 아니, 이따 교실에서 봐요.
2: 지금은 건드릴 때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세미 씨는 언제나처럼.
5: 오소은 씨, 도토리 문화센터를 파괴하러 온 오소은 씨, 맞죠?
2: 대놓고 물어보기로 했다.
7: 그럼 저도 자취에 들어갈 거예요. 잠깐 멈춰주세요. 제가 저때 지갑을 떨어뜨린 것 같거든요. 혹시 저기 거꾸리에 있는 분이 가져가신 건 아닐까요?
8: 에이, 저 회원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지.
7: 아시는 분이세요?
8: 사군자 교실 다니는 남세미 회원님. 경비실까지 살뜰히 챙겨주시는 좋은 분이셔. 저봐, 30분 내내 매달려있다 그냥 가시는구만.
9: 축하합니다, 남세미 회원님. 이것으로 저희 도토리 탐정단의 입단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셨습니다.
5: 도토리 탐정단?
9: 저희 명함입니다.
5: 진짜예요?
9: 내 이름은 소은 탐정이죠. 몇 달 전 저희 탐정 사무소는 한 의뢰인의 명령 부탁을 받아 수사하던 중 아주 엄청난 사건의 단서가 이 도토리 문화센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5: 나 그거 뭔지 알아. 얼마 전에 센터 사무장님 택배가 사라졌거든요. 거북목 마사지기 맞죠?
7: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5: 아, 그럼 알았다. 태권도 교실 춘실님이 날라차기 하다가 영탱님 돋보기가 날아가.
7: 아니라니까요.
5: 아, 그럼 그건가? 어제요?
7: 사람 말 좀 끝까지 들어봐요. 아무튼 그렇게 이곳을 파괴하러 온 저희는 그러니까 이 파괴라는 단어는 저희 탐정단이 쓰는 은어입니다. 바로 사건을 해결한다는 의미죠. 아무튼 이곳에서 저희는 결국 남세미 회원님의 탐정 재능을 발견한 것이죠.
5: 탐정의 재능? 내가 뭐 재능이 있나? 평범한 동네 문화센터 회원인데.
9: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요, 회원님. 알려드리죠. 당신이 가진 첫 번째 재능, 그건 바로 별 쓰잘데 없는 걸 다 궁금해하는 재능.
5: 그게 재능이라고요?
9: 굉장한 능력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길 가다가 파괴니 뭐니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잘못 들었나? 하고 넘기거나 대개는 스마트폰 보느라 애초에 듣지도 못할걸요. 그런데 당신은 어땠나요?
5: 너무 궁금했어요.
9: 리스펙트! 다음은 두 번째 재능, 눈치 없음. 보통 사람이라면 말이죠, 눈치가 있어서 상대가 불편해할 것 같으면 궁금해도 더 묻지를 않죠. 근데 우리 천재만자 남세미 회원님

0: 아셨죠?
1: 대답할 때까지 들이댔어.
0: 리스펙. 마지막 세 번째 재능. 탐정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재능입니다. 바로 존재감 없음.
1: 네? 지금 내 욕하는 거지? 이 오소리 같은 놈아. 그게 무슨 재능이야? 난 눈에 띄고 싶다.
0: 오소리라뇨?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존재감이 없다는 건 적의 눈에도 띄지 않는다는 의미. 응? 이거야말로 타고난 재능의 영역이거든요. 생물교사셨으니 잘 아시겠죠? 진화의 역사에서 위장술이 얼마나 유용한 생존법이었는지. 스나이퍼? 닌자? 아, 잡상인?
2: 과장님, 아이돌 K군 좋아하세요?
3: 아니.
1: 사랑.
0: 오타쿠까지 온갖 직업인들이 잠입과 위장술을 연마해왔지만 타고난 존재감 없으면 이길 수 없더군요.
1: 지금 오늘 보는 거야? 나 여기 있어!
0: 남승희 회원님은 거꾸리에 30분 매달려 계시면서도 전혀 들키지 않았죠. 그래서 세미님이 제게 접근하셨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당신 같은 인재를 정식으로 제안드리죠. 남세미 의원님, 저희 도토리 탐정단과 함께 거대한 음모와 비밀, 미스터리를 파헤쳐보시지 않겠습니까?
1: 거대한 음모와 비밀, 미스터리. 그건 언제나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단어였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탐정님?
4: 탐정 자격증 취득하고 싶으시다고요? 협회 가입비, 교재비, 전형료, 교육비 100만 원 납부하시면 되고요.
0: 저희 탐정사무소는 국가공인 탐정 자격증 소지자만 채용하고 있거든요.
1: 기다려요, 도토리 탐정단. 자격증 꼭 따서 갈 테니까.
5: 비서실에 전달해뒀어, 고부장. 1시간 뒤에 센터 행정실로 그 부쿨시 선생에 대한 민원 전화가 갈 거야.
6: 두리무노님.
5: 뭐 노인네가 좀 난리를 칠지도 모르지만 그런 선생 자리 하나 뺏는 거야. 간단하지.
7: 하실 말씀이 뭡니까? 수업 중에 밖에 나와 있는 건지.
6: 아, 미안해요. 잠깐이면 돼요. 자, 선물. 더 빨리 주고 싶었는데 각인 새기는데 좀 오래 걸렸어.
8: 이강주 선생님,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실까요?
7: 정말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전 부시는 물 받으러 가야 해서 이만.
6: 아, 두리모노님, 아니 물그릇도 안 들고선?
8: 공문을 보시면 근무 가능 연령 제한이 있긴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올해 82세 되시죠? 사실 이건 담당자 재량이기도 하고 선생님께서 워낙 잘해주셔서 저희 센터도 만족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전화가 온 건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들어온 이상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입장이라서요.
9: 내가 남의 자리를 뺏고 있었네요. 미안해요. 몰랐어요.
8: 아, 그런 말씀 마세요, 선생님. 저희도 방법을 찾아볼게요.
9: 아니, 그러지 말아요. 일단 오늘 수업은 잘 마무리할게요.
6: 그게 무슨 소리죠?
9: 아, 로라 회원님, 여긴 어떻게...
6: 방금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9: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회원님들께는 제가 말씀드릴 테니 당분간 모르는 척 해주시겠어요?
6: 왜? 응?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9: 로라 회원님,
6: 이 일 좋아하시잖아요. 그만두고 싶지 않잖아. 그런 방법을 찾아야죠.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죠. 또 그때처럼 사람 좋은 척하다 사라져버릴 거냐고요?
9: 너 학급 부장이냐? 네가 어떻게 여기에? 잠깐 기다려라, 얘야!
10: 학급 부장. 아니, 중순아.
11: 새로 오신 미술 선생님이래.
12: 청아, 이강주, 화백. 녹산 선생님께서 추천서를 다 써주셨네요. 난 우리 재단을 거쳐간 화가들을 숱하게 봐왔어요. 하나같이 나약해서는 도통 선생 자리를 오래 버텨내질 못하더라고.
10: 걱정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사장님. 왜냐하면 전 애초에 망가질 만한 재능도 없거든요.
12: 솔직하네요.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강주 선생님.
13: 아, 이 선생! 어? 오늘 자네 여기 온 지 딱 한 달 된 거 아니오? 축하 줘 한 잔에.

0: 해야지.
1: 아, 아닙니다, 부장 선생님. 술은 못 했어요.
0: 아, 그래요? 술을 못해요?
1: 그런데 미술실에 불이 켜져 있네요.
0: 냅둬. 이사장님 둘째 딸내미가 쓰고 있을게요. 아휴, 또 무엇이 마음대로 안 되나 보지.
2: 이제 98, 99, 100장 끝.
1: 중순이가 이렇게 그림을 좋아하는지 선생님이 몰랐네.
2: 저 그림 싫어하는데요. 그리고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1: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하니?
2: 학급 부장이요.
1: 그림이 싫은 이유가 있을까?
2: 미술 실기가 제 등수 다 까먹거든요.
1: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2: 난 그런 말이 제일 싫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앞으로 나가려고 애쓰는데 그런 힘 빠지는 말이 정말 위로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그러세요? 노력하다 안 되면 에이 애쓰지 말자 하고 포기하시냐고요? 뭐야? 교육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실은 더 빨리 포기하지 못한 게 후회돼. 내가 재능이라고 믿었던 건 바닥난 지 오래고 진짜 실력을 들킬까 무서워서 그림을 즐기지 못하게 됐거든. 난 이제 뭘 증명하는 건 지쳤어. 지금은 아주 맘도 편하고 밥도 잘 넘어가고 인생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단다. 매달 봉급도 따박따박 나와.
2: 별로네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노력해볼래요. 뭐 잘못하면 선생님처럼 될 수도 있겠지만.
1: 응? 뭐? 내가 어때서? 이번 중간고사 실기 과제는 난초화 완성해서 미모사 예술제에 출품하기다. 출품만 하면 모두 30점을 인정해줄 거야.
3: 너무 잘됐다. 우리 맨날 실기 때문에 점수 다 아까먹었잖아.
2: 그래.
1: 선생님은 너희들이 점수랑 상관없이 즐겁게 그리는 경험을 했으면 해. 나중에 할머니가 돼서도 아, 어릴 때 사군자 그리기 재밌었는데 다시 해볼까 생각이 들 만큼.
3: 아, 할머니가 뭐예요, 선생님?
1: 그런데 학급 부장, 넌 왜 네 이름을 싫어하니?
2: 할아버지가 아무렇게나 지어준 이름이라서요. 여자의 이름은 막 지어야 아들이 태어난다나? 언니 이름은 엄마가 지어줘서 내가 태어나버렸대요. 선생님 혼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1: 내 스승님께서. 미술 전에 처음 출품하면 스승이 제자에게 호를 내려주는 게 전통이거든.
2: 그럼요. 만약에 제가 대회 출전을 하면 선생님의 호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3: 얘들아! 얘들아! 너네 그 얘기 들었어? 이번 미술 실기 100% 상대평가로 바뀐다잖아!
4: 그러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 결과도 평가도 없으면 안 되죠. 유명 화가들에게 코멘트 받는 경험 우리 미모사인이라 가능한 겁니다.
1: 아이들은 이미 매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전 이번 미모사 예술제가 그런 상황에서 숨쉴 구멍이 되어줄...
4: 그만! 난 이 업계를 잘 알아요. 성장엔 다 때가 있고 나중을 위해 꼭 필요한 자극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1: 선생님이 힘이 없어서...
2: 선생님 때문 아니에요.
1: 예술제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같이 잘 완성해보자.
2: 선생님, 저는요, 다섯 살 때부터 잠옷단 줄 다섯 개를 완벽하게 잠글 줄 알았어요. 언니는 일곱 살인데도 단추를 잘 못 채워서 매일 밤 엄마가 한숨을 쉬었거든요.
5: 아유, 네 동생 좀 봐. 얼마나 혼자서 야무지게 자라니?
2: 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서 매일 열심히 단추를 채웠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단추 개수를 확인해야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알게 됐죠.
6: 리오야, 감기 걸려. 이리 와, 누나가 해줄게.
2: 그건 언니와 엄마의 두 사람만의 놀이였다는 걸. 언니가 일부러 단추를 잘못 채우면 엄마는 그게 귀여워서 웃어줘.

0: 는 돌이야.
1: 죄송해요 선생님, 마지막까지 손 보느라 늦었어요.
2: 어? 학급 부정? 언제 제출하고 갔지?
0: 어? 그때부터 저는 늘 궁금했어요 선생님.
2: 학급 부정, 아니 중순아, 솔직하게 말해. 정말 네가 그린 거니?
0: 만약에 말이에요, 내가 단추를 엉망으로 채우면.
3: 어?
2: 설마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아니면 미술 과목 정도는 이래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실수라고 생각할게. 이 그림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잘 알겠니?
0: 죄송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2: 기다려줄게. 대신 8시까지는 그려와야 제출 인정이야. 과제 다시 완성해 올 수 있지?
0: 네 선생님.
4: 언니, 그림 다시 그리고 싶지 않아? 중순이 어릴 때 병치료하느라 언니 그림 다 접었을 때 솔직히 많이 안타까웠어.
5: 중순아, 오랜만이다. 어디 나가는 길이야?
0: 학교에 두고 온 책이 있어서요.
5: 참, 이번 예술제에 중순이도 출품한다며?
6: 쟨 아빠 닮았어. 그림은 꽝이야.
5: 에이, 언니.
6: 엄만 너한테 잘 그리라고 말한 적 없다. 알지? 사람은 각자 갖고 태어나는 게 다 다른 법이야. 그러니까 부탁인데 안 되는 거 끝까지 붙잡고 제발 미련 좀 떨지 마.
0: 왜 몰랐을까요? 엄마에게 내 단추 따위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걸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요, 책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엄마.
7: 방금 이사장실 지나가다 들었다니까. 어제 누가 미술실에 부정 제출했는데 이강주가 눈감아 줬대.
8: 이강주 잘릴지도 모른다던데.
7: 진짜?
8: 그게 진짜야? 근데 그게 누구래?
9: 그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정중순 학생이 그림을 제출한 적이 없고 미술 선생이란 자가 혼자 오해했다고? 우리 손녀 말론 미술 선생이 다른 학생 그림을 훔쳐서 낸 걸 모른 척 해주는 것도 모자라 다시 그리우라고 했다지 않소?
6: 글쎄요, 증거가 있습니까?
9: 증거? 지금 우리 손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6: 정중순 학생이 다른 학생 그림을 훔쳐서 냈다면 분명 그림을 잃어버린 학생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이강주 선생님, 어제 그림을 잃어버린 학생이 있습니까?
2: 아니요, 없었습니다.
9: 당신 말이야, 백마리 이사장! 장녀가 미술과 영재라고 소문이 아주 자자하던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해온 거 아니야? 두고 봐! 내가 따로 알아볼 테니까. 채, 멀쩡한 젊은 선생이 남의 그림을 착각했다고? 그건 너무 수상하지.
6: 솔직히 이 얘기까진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이죠, 이강주 선생에겐 알코올 문제가 있습니다. 불씨의 숙직실을 방문했더니 담금주가 몇 병이나 숨겨져 있더군요.
2: 네? 아닙니다. 그건...
6: 잘 그리던 그림을 관두고 학교로 온 이유가 주사를 부리다 스승의 그림을 망가뜨려서라는 소문. 녹산 선생이 몇 년간 준비한 전시가 미뤄진 게 당신 때문이라던데.
2: 그건...

0: 강도입니다.
1: 사건 발생.
0: 도망쳐. 나 잡아봐라.
2: 모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전 투차 진입. 야호. 꼼짝 마. 사건 종료. 스와트 옥스퍼드.
3: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의 화성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어 공부 해볼 건데요. 아, 저는 아직도 좀 어려운 게 한국말이랑 영어랑 어쨌든 문장 구조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영어 문장을 능숙하게 막 만들어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문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문장 구조나 어순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AI와 함께 공부 도와주실 김지원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AI어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지연 선생님입니다.
3: 반갑습니다.
4: 네.
3: 오늘은 또 우리가 능숙하게 문장 구조를 좀 만들어내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4: 맞아요. 한국어랑 영어는 말의 순서 자체가 다르거든요.
3: 맞습니다.
4: 그래서 그런 순서가 다른 부분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이제 소위 writing, 쓰기를 할 때 어려움을 많이 느끼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맞춤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부족한 개념을 찾아서 부족한 그 문장 구조, 내가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나만의 학습지 만들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3: 와, 학습지까지?
4: 네. 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시중에 정말 네. 유명한 또 영어 뭐 독해라던가 문법이라던가 쓰기 교재 정말 많아요.
3: 정말 많아요.
4: 근데 그 중에 나만을 위한 맞춤 교재는 당연히 없겠죠.
3: 없어요.
4: 근데 우리에겐 AI가 있다. 이 친구랑 같이 나한테 필요한 거를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한번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 현재 공부하고 있는 문제집이 있다면 있을 겁니다. 핸드폰으로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부분을 사진으로 이렇게 툭툭툭 찍으세요. 그 다음에 그 사진을 AI에 업로드를 하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게 학습지를 제작해달라고 하는 게 기본입니다.
3: 어허.
4: 저 선생님 같은 경우는 EBS에서 현재 열어주고 계시는 자료를 한번 써볼 건데요.
3: 네.
4: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으로 관련해서 우리가 나만을 위한 학습지를 어떻게 제작할 수 있는지 볼 건데요.
3: 네.
4: 자, 만약에 내가 이미 나는 어떤 개념을 어려워하는지 알고 있다.
3: 알고 있다.
4: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나는 문장에 어떤 게 부족해, 어려워 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 잘 모르고 뭔가 좀 어려운데 하는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이 프롬프트를 아주 재밌게 짜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내가 첨부한 사진이나 파일이 뭔지에 대한 설명,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영어 독해책이야 라고 해주었고요. 우리 AI에게 진단평가를 내달라고 해볼 겁니다. 자, 나한테 다섯 문제 정도 진단평가처럼 퀴즈를 주고 내가 그걸 맞춰보면서 내 수준을 그걸로 파악해도 좋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나만의 학습지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고요. 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게 되면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AI가 퀴즈를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어떤 걸 알고 어떤 걸 모르는지를 AI가 진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휘, 주제, 뭐가 어려워.

0: 이런 거를 어허. 물어볼 수 있는 문제로 다섯 네. 개를 뽑았다고 합니다. 네. 모르면 모름이라고 적어도 진단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하면서 다섯 문제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1: 래쉬의 의미, 래쉬. 래쉬, 저는 뭐 좀 거칠거칠한 이런 느낌이니까.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단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우리가 주었고요. 그거를 토대로 지금 독해학습지를 제작하는 걸 보고 있는데요. 와, 무슨, 잠시만요. 오,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굉장히. 아, 그쵸. 근데 극단적으로 선생님이 푸시긴 했습니다. 지금 진단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학습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답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정답과 해설까지.
1: 뭐야, 이거 나도 좀 해야겠다. 저도 좀 해야겠는데, 정말.
0: 아, 그럴 수 있죠. 오. 자, 그래서 사실은 이거 보면 여러분. 시중에 나오는 교재 남부럽지 않은
1: 퀄리티가 말이 안 돼요, 진짜.
0: 그쵸.
1: 이거를 그냥 장수를 또 늘려달라고 하면
0: 그럼요, 그럼요.
1: 아, 너무 재밌다.
0: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학습지 만드는 건 우리가 너무 좀 재밌게 봤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바라는 건 언제나 좀 더 재밌게 좀 더 내가 영어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도 이 영어 문장을 만드는 어순을 만드는 걸 가지고 좀 게임화해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좀 AI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미나이로 넘어와서 한번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선생님은 프롬프트 이렇게 한번 써볼 겁니다. 일단 AI에게 역할을 부여해주는 거 중요했죠.
1: 네.
0: 그래서 너는 10년차 영어 선생님이야 라고 역할을 부여해준 다음에 나는 초등학생이고 내가 재밌게 영어 단어를 익히고 영어 문장의 기본적인 어순을 익히는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영어 교육의 원리에 기반해서 최대한 재밌는 게이미피케이션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게임 웹페이지를 만들어줘 라는 건데요. 게이미피케이션 말이 좀 어려운데 게임화한다는 뜻입니다.
1: 그렇죠.
0: 게임화해서 이렇게 기다려보았더니 짜잔.
1: 단어 터운데 문장 완성해줘 뭔가 나왔습니다.
0: 아, 좋아요. 생각 한번 해보시죠.
1: 네.
0: 오!
1: 나는 이 문장이요. 나는 사과를 좋아해. I likes an apples.
0: 정답 확인! 아, 순서가 틀린 것 같아. 다시 해봐.
1: I, why, I like apples로 해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Apples.
0: 와, 정답! 와. 최고입니다.
1: 힌트 보기를 할 수 있네요.
0: 네.
1: 무슨 귀여운 게.
0: 하나를 가르칠 땐 어를 쓴다.
1: 똑같은 게 나오고.
0: 네.
1: 쓸 때마다 점수가 깎여. 대박.
0: 어머. 오. 하는 걸로 하고요. 예.
1: Is a cute dog.
0: 와. 네. 스코어 다시 올랐습니다. 175점.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 실제로 이 한국어 문장에 맞게 영어 문장을 실제로 만들어보는 이게 네. 진짜 어순 연습이죠. 이런 걸 한번 게임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떠신가요?
1: 해보니까 즐겁습니다. We are happy. 우리 지금 행복하죠? 아, 딱 우리가 대단하는 말.
0: 예문이 딱 적절하게 나왔습니다.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즐겁게 이 영어 문장을 만드는 것조차 게임화해서 해보는 방법들 한번 가르쳐드려보았습니다.
1: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영어를 한층 더 깊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선생님 마지막 한마디 있을까요?
0: 네, 여러분 우리 또 영어 관련해가지고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랑 또 길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영어 단어를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이거를 꾸준히 오래 재밌게 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하는 것도 참 좋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냥 보고 우와 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먼저 써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1: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0: 기분 위기.
1: 뭐야 이거?
0: 처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EBS 뉴스입니다. 특성화고를 비롯한 직업계 고학생들은 학기 중 산업 현장으로 실습을 나갑니다. 이론 수업을 넘어 현장에서 직접 일을 배워보는 시기인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산업재해를 겪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진 것으로 최근 확인됐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정부가 안전한 현장 실습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수차례 약속했는데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전국 특성화고 노동조합 신수연 위원장과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최근 자료를 보면 현장 실습에 나가 있는 학생은 5년 사이에 33% 가까이 줄었는데 오히려 산업재해는 계속 늘었습니다. 학생은 줄었는데 사고는 왜 이렇게 증가한 걸까요?
1: 네, 최근 현장 실습 중 산재 사고가 최근 5년간 이제 발생한 건수가 52건이라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현장 실습 부당 대우 신고 센터에만 신고된 건수가 그만큼인 것인데요. 실제 사례들을 보면은 손끼임이나 타박상 실제 신체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정도의 산재를 좀 학생들이 겪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현장 실습의 자체가 교육의 좀 목적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그 목적대로 운영되어 있지 않고 계속 이러한 산재 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좀 보여진다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일하는 시민 연구소에서도 작년에 이제 조사한 결과가 있기도 했었는데, 실제 그 경우에도 부당한 대우를 겪었을 때 학교에 알리지 않고 친구나 부모님께만 알렸다라는 이야기들의 조사로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0: 네. 학생들이 위험에 대응하려면 현장에 나가기 전에 또 충분히 배워야 하잖아요.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이런 별도 교과목이 있기는 한데, 편성한 학교가 절반도 안 된다고 하죠. 사전교육 어떻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1: 네, 충분치 않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노동인권과 그 산업안전보건이라는 교과목 자체가 2022년에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새로 이제 만들어진 이제 교과목이에요. 근데 그 교과목 자체에 선택했던 그 학교 자체가 절반밖에 되지 않고 실제 그 편성되어 있는 학기 중 시간표를 보면은 3학년 2학기 때만 이제 편성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실제 현장 실습 자체는 3학년 2학기 때 보통 이제 나가게 되고 더 빠르면 제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2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나가게 되는데 실제 실습 전에 좀 안정적으로 보장이 그 수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0: 네. 문제는 졸업 이후에도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직접 실시한 실태 조사를 보면 특성화고 졸업생 상당수가 취업 후에 부당 대우나 차별을 겪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좀 겪고 있을까요?
1: 저희가 이제 올해 4월부터 해서 이제 8월까지 좀 실태 조사를 좀 진행했었는데 졸업생 850명 정도가 응답을 했습니다. 실제 거기서 이제 보면은 부당 대우를 겪었다라는 비율이 10명 중에 4명 정도 이제 됐었고 학력을 한 이유로 해서 차별을 겪었다고 한 비율도 절반이 이제 넘어갔었는데요. 부당 대우를 좀 살펴보면은 초과 근무 수당을 이제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든지 일하다가 다치는 경험이나 혹은 포괄임금제로 이제 되어 있으면서 원래 받아야 될 임금보다 적게 받는 경우 등

0: 등좀 많았었는데, 실제 이러한 것들이 그 실태조사 내에서 결과로 좀 드러났고, 많은 이제 졸업생들이 그 부당한 대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1: 네. 이렇게 어떤 부당 대우를 겪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도 좀 눈에 띕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 문제를 겪고도 이렇게 우리 고졸 취업자들이 기댈 수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0: 실제 아까 얘기했었던 이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이라는 이 노동법 교육도 학교 내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도 이유일 수 있겠지만, 단순히 노동법 교육이 부재해서라고도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청년들이 가게 되는 일자리가 과연 안정적인 일자리로 좀볼수 있는가라고 좀 다시 돌아봐야 될것 같은데, 현재 청년 일자리 자체가 좀 안정적이지 못하고, 특히나 고졸이라고 하는 이 학력에서의 어쨌든 벽이 하나 이제 생겼을 때 보통에 가게 되는 이제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자신의 권리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일자리보다도 조금 더 떨어지는 일자리에 갈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동 교육도 같이 이제 보완도 되어야 하지만 이런 일자리 자체가 좀더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1: 그러면 무엇부터 바뀌어야 할지,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제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0: 실제 조사에서도 저희가 여러 정책들 중에 무엇이 제일 이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되어 있던 것이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고졸로서 이제 가게 되는 일자리 자체에서의 어쨌든 많이 있지 못하다고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공공기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고졸 채용도 마찬가지고, 많이 이제 있지는 않은 편이에요. 실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8%로 고졸 의무 채용이 이제 정해져 있기도 한데, 의무 채용 비율을 실제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이 훨씬 더 이제 많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나서 좀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곳이라는 것들이 많이 이제 있지는 못하는 편인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것이 취업 후 이제 사후 관리인데요. 이제 학교에 다녔을 때는, 어쨌든 학교의 교사와도 이제 자주 이제 소통도 하고 했었는데, 이후에 어쨌든 일터로 이제 가게 됐을 때 갑자기 이제 버려진 느낌이다라고 하는 응답들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취업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이후에 그 회사에서 잘 다니고 있는지, 이후에 그 회사에서는 별일이 없는지 이런 것들까지 사후 관리 체계까지가 같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졸업생 분들도 많이 응답했었고, 저도 특성화고 졸업생으로서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러면 이번에는 학교의 노동인권 교육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실제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으려면 학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0: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이라는 교과목 전에도 실제 직업계고 내에는 노동교육이 별도로 이제 강좌를 열어서 이루어지기도 이제 했었는데요. 보통 1년에 4시간 정도 이제 그렇게 좀 실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1년이 365일인데 4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자체가 너무 이제 시간이 너무 작고, 그 시간 안에 이제 가르쳐 주실 것도 이제 강사분들이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최저임금이라든지 혹은 이제 근로계약서를 꼭 교부 받아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로만, 기초적인 노동법 교육으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환경들이 있는데, 그 시간 자체를 좀 같이 학교 내에서부터 늘리고 이런 것들이 정규 과목으로서 잘 이루어져야지만 자신을 이제 지킬 수 있는 방법 또한 학생들이 좀알수 있을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이제 졸업생 분들도 이제 많이 만나면서 여러 가지 취업 조건도 학교에서 알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겪을 줄 알았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겪을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알았다면 그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셨어요.

0: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노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보여주기 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정말, 필요하고 이들한테도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현장 실습도 학교 교육의 연장이죠.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또 졸업 후에 취업하고 난 후에도 안심하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친구가 재밌다고 하면 안 하던 게임을 시작하고, 다들 산다고 하면 필요 없는 물건도 사고 싶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마음이 움직이는 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일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나라의 경제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청소년 경제 체력 기르기에서는 한국행동경제학연구소 정태성 대표와 함께 우리가 왜 이야기에 흔들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먼저 요즘 주식시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올해 주가가 크게 오르내리면서 시장 거래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 유난히 많았었죠.
1: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올해 사이드카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 등 시장 조치 발동 횟수가 1996년 제도 도입 이후에 30년간 쌓인 전체 기록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7월에는 21 거래일 중에서 16거래일에서 시장이 멈추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0: 네. 그런데 기업 실적 같은 거 경제 상황만 놓고 보면요, 이렇게까지 시장이
1: 네.
0: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을 움직인 게 뭘까요?
1: 흥미로운 거는 이 변동성이 경제 펀더멘탈이 나빠져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AI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 실적도 좋고, 그런데 시장이 출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1만 시대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금 안 사면 뒤처져.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그 이야기가 흔들리는 순간 시장도 함께 흔들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0: 네, 이야기다 말씀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주식시장에 뛰어든 사람도 크게 늘었다고 보십니까?
1: 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은 올해 들어서 주식거래 활동 계좌가 1,000만 개 이상 증가해서 총 1억 개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기준 개인 주식 소유자는 1,400만 명을 넘어서 역시 역대 최도가 됐고요. 그리고 코스피 6,000 돌파 직후인 2월에만 203만 개가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0: 그러면 새로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기업의 실적이나 재무 상태보다는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1: 이 사람들이 결국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뛰어들었느냐가 핵심일 텐데,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들어온 사람이 다는 아닙니다. 친구가 삼성전자로 돈을 벌었다. 정부도 주식 사라고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온 사람이 아마 대다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의 공적 권위가 부여됐고, 적금을 깨서 처음 주식을 시작하는 그런 분들까지 쏟아져 들어왔다고 보여집니다.
0: 네, 숫자보다 이렇게 이야기에 반응한다는 게참 흥미로운데, 실제로 이야기가 경제를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하는 어떤 경제학 이론도 있을까요?
1: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로버트 실러라는 분이 내러티브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 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러는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금리나 물가 같은 숫자가 아니라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핵심 주장을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의 경제적인 변동은 전염성 있는 경제적 서사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러는 이렇게 이야기가 퍼지는 과정을 전염병학의 모형으로 분석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처럼 경제적 이야기가 퍼지는 것은 구조적으로 같다는 거죠. 한 사람이 성공담을 말하면 그걸 들은 사람들이 또 퍼뜨리고 그게 기대를 바꾸고 기대는 또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시장을 움직이는 그러한 자기 강화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슐러에 따르면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이냐 혹은 사실이 아니냐는 경제적인 영향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거짓 이야기도 충분히 퍼지면 실제로 경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가 경제를 흔든 사례, 과거에도

0: 비슷한 일이
1: 아,
0: 있었을까요?
1: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너무나도 잘 아시는 닷컴 버블입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전염병처럼 퍼졌는데요. 이야기 자체는 맞았어요. 실제로 인터넷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올라탄 모든 기업이 살아남지는 못했습니다. 2000년 3월, 그러한 서사가 절정에 달한 직후, 오히려 나스닥은 78% 폭락했고요. 1920년대 대공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식은 영원히 오른다는 서사가 절정에 달한 1929년 직후, 시장은 오히려 붕괴했습니다. 슐러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한번 퍼졌다 사라진 서사가 시간이 지나 조건이 비슷해지면 다시 살아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번에는 AI가 다르다라고 하는 서사는 이번에는 인터넷이 다르다라고 하는 25년 전의 서사의 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이 모든 걸 바꾼다는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바꿨습니다. 다만 초기에 광풍이 불었을 때는 버블이 생길 가능성도 높고 기업들도 초기 막대한 투자가 진행된 후 산업 자체가 안정되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녹아들어가기 전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는 점,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0: 네, 지금까지 주식 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에 휩쓸리는 건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청소년은 어떤 환경 때문에 더 쉽게 이야기에 영향을 받을까요?
1: 오늘 말씀드리는 서사, 즉 이야기의 전염력은 밀접한 관계망 안에서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교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모이는 온라인 공간이 바로 그런 공간이라고 볼수 있죠. 30명이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공유합니다. 한 명이 나 주식으로 용돈 벌었어라고 하면 그 한마디가 교실 전체의 기대를 바꾸게 됩니다. 성인은 직장, 가족, 뉴스 등 다양한 경로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듣고 균형이 잡히지만은 청소년은 또래 집단이라는 단일 경로에 압도적으로 의존합니다. 반대 서사를 접할 기회가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셈입니다.
0: 네, 이런 위험은 주식 투자에만 국한된 건또 아닐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이야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진로를 정할 때도 요즘 뜨는 직업이라는 서사에 휩쓸릴 수도 있고요. 사회 초년생이 되면 이것만 하면 월 500만 원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에 속아서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통점은 이러한 친구들이 하락장을 그리고 실패를 서사의 반대편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서사의 반대편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서사를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0: 대표님,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의심하고 살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1: 네.
0: 혹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휩쓸리지 않으려면 무엇부터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1: 슐러 교수의 내러티브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야기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세 가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이 이야기의 출처는 어디인가? 경험 있는 전문가의 분석인가? 아니면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단순한 성공 사례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이야기는 나를 어떤 감정으로 만드는가? 슐러에 따르면 이야기는 인간의 감정적인 애착의 기생에서 퍼지게 됩니다. 조급함이나 공포를 느끼는 이야기라면 그 자체가 경고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는가? 즉, 모든 서사에는 반대 서사가 있습니다. 코스피 1만 시대라는 이야기 옆에는 30년간 6번 터지는 서킷 브레이커가 올해만 수십 번 터졌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양쪽을 함께 볼때 비로소 이야기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왜이 이야기에 끌리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보겠습니다.
0: 그렇겠죠. 네. 어떤 이야기가 나를 지나치게 조급하게 만들거나 또 불안하게 한다면 그 이야기가 맞는지 따지기 전에 나는 왜 이야기에 끌리지부터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1: 네,
0: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9월 17일 목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0: 진흙 속에 있었던 건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1: 이 진동을 주면 파장을 주면 쫓겨요.
2: 한국물에 키우는 물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0: 손님들이 하는 게 포차 음식이죠.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드는 건 다 해요.
1: 이왕 하는 거 이렇게 식탁에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2: 땅에서 우리가 농사 지은 거니까 사온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0: 우와.
3: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원주의 명산 치악산에는 아홉 마리 용의 전설을 품은 사찰이 있습니다. 오롯이 자연을 느끼며 자신을 되돌아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 이가 많다는데요.
1: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차분해져서 그 기운으로 한동안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0: 수백 년 동안 마을을 지켜온 숲과 숲 속에 신을 모셔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2: 성황당은 이제 수호신으로 신을 모시면서 이제 마을의 그 뭐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신을 모시는 성황당이 있고
0: 집집마다 달콤한 향을 풍기며 엿을 만드느라 바쁜 산골 마을. 무려 100년을 이어온 전통의 맛이랍니다. 치악산, 그 품에 안겨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원주시를 서쪽으로 끼고 있는 명산 치악산으로 향합니다. 설악산, 월악산과 함께 3대 악산으로 불리는 치악산. 단풍이 아름다워 조각산으로도 불렸다는 치악산 기슭에 오랜 역사를 가진 사찰 구룡사가 있습니다. 원주 8경 중 첫 번째로 꼽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죠. 치악산 구룡사의 사시사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신라 문무왕 시절 창건했다는 구룡사. 그 역사는 천년을 훌쩍 넘어서는데요. 오랜 세월만큼이나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죠. 특히 이 대웅전에는 구룡사라는 이름에 얽힌 전설이 전해진답니다.
3: 구룡사 전설은 668년에 의상대사께서 이 치악산에 사찰을 지려고 오셨는데 이 대웅전 자리에 큰 연못이 있었는데 여기에 아홉 마리 용이 살고 있었답니다. 종이에다가 글씨를 하나 써서 던졌더니 연못이 뜨겁게 끌어올라서 용들이 견디지 못하고 동해바다로 도망을 가면서 앞산에 8개의 골짜기가 생겼다고 하고 그리고 연못을 메꿔서 이 절을 짓고 대웅전을 만들었는데 여기를 구룡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0: 아홉 마리의 용의 전설을 품어 구룡사라 불린 거로군요. 사찰 앞으로 내다보이는 골짜기가 달아나던 8마리 용이 남긴 흔적이랍니다. 아홉 마리 용 중 남은 한 마리가 살았던 계곡은 구룡소로 불리죠. 구석구석 이야기가 숨어있는 천년 고찰 구룡사.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답니다.
3: 이 종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종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호국을 위한 국태민안을 위한 그 종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든 종인데 종 이름이 여기 보시면 호국신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0: 태평성대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호국신종. 그 뜻 만큼이나 특별한 것이 또 있는데요. 종을 만들 때 사용된 재료입니다. 평화를 기원하며 베트남 전쟁 당시 사용됐던 탄피로 종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한낮에 더위가 한풀 꺾인 시간 한적하고 조용하던 산사를 찾은 이들이 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앉아 치악산의 풍경을 눈에 담는데요. 1박 2일 동안 이어지는 산사 체험을 위해 구룡사를 찾았답니다.
4: 저는 이제 뭐 시험 기간 앞두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한번 좀 주말에 이렇게 와서 생각 좀 비우고 한번 푹 쉬면은 또 다음 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휴식을 하려고 왔습니다.
0: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갖는데요.
1: 나이가 드니까 이런 그 자연을 바라보고 막 이런 게 참 좋더라고요. 그런 데 가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차분해져서 그 기운으로 한동안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5: 절이 대부분 보면 경치 좋고 물 좋고 이런 데 많이 있어서 아무튼 절을 찾아가면 풍경이 좋은 거는 당연한 건데 여기는 더 좀 계곡의 깊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깊은 것 같아요.
0: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생활을 접어두고 잠시 쉬어가는 여유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다들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금강산도 식후경 바로 공양 시간입니다. 소박하지만 정성 들여 만든 사찰 음식 먹을 만큼만 접시에 담는데요.
6: 이게 양이 소식이에요?
7: 아니요.
6: 근데
7: 마음의 욕심을 버리기 위해.
0: 그런데 이분은 욕심을 좀 내셨네요.
7: 많아서 창피한데요.
0: 창피할 거 있나요? 남기지 않고 다 먹으면 되죠. 그런데 바로 공양이 아니라 접시를 사용하네요.
8: 바로 공양 같은 경우에 이제 승가 출가 학교라고 일반인들이 잠시 출가하는 거 있는데 그때 사용하고요. 네. 저희는 자유형 휴식형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뷔페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담아서 먹고 있어요.
0: 힐링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휴식형 템플 스테이. 마음을 비우고 사찰 안에서의 쉼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9: 고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고기가 꼭 반찬에 하나씩 있었는데 고기가 없는데도 뭔가 반찬들끼리 서로 잘 어우러져서 맛있게 건강하게 잘 먹어봤습니다.
0: 맛있게 먹고 난 후에 각자가 사용한 식기 정리와 세척을 하는 것도 과정 중 하나. 마음을 닦듯 그릇도

0: 끝이 씻어냅니다.
1: 뿌듯해요. 뭔가 속살을 씻어내는 느낌.
0: 저녁 공양을 끝내고 어디론가 향하는 사람들. 아, 범 종각이네요. 종을 치면서 마음을 비우고 울림을 채우는 시간.
2: 여기 오시는 모든 참가자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지치고 힘든 그런 부분을 모두 내려놓고 잠시라도 멈춰서 몸과 마음을 돌보고 또 좋은 에너지로 가득 채워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드리고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산사라는 공간이 주는 위로와 휴식,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오롯이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3: 그 숲소리랑 새소리 들어가면서 그게 종소리랑 어우러지는 것도 되게 듣기 좋았고 그게 울림이 제 몸에 전달되는 것도 좋게 느껴진 것 같아요.
0: 아홉 용의 이야기를 품은 구룡산을 지나 구비구비 치악산 남쪽으로 향합니다. 마을로 들어서는 입구, 울창한 숲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무려 100여 년 동안이나 마을을 지키고 있는 숲이랍니다.

0: 응? 그런데 숲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물쇠가 걸려 있네요.
1: 잠겨 있나 봐요.
2: 네. 왜요? 1년에 두 번 개방을 하거든요. 그 외에는 그 이 성황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상시 잠겨져 있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오세요.
0: 1년에 두 번 허락받은 이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신비한 숲. 문 안쪽으로 나무가 우거진 울창한 숲이 펼쳐집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키 큰 고목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밀림. 신이 깃든 숲이란 뜻을 지닌 성황림입니다. 원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이 숲은 91종의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다는데요. 천연기념물 제93호로 지정된 보호지역이기도 합니다.
2: 열대우림에 이제 속한다 해서 지금 이제 수종도 한 곳에 밀집돼 있는 게 여기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전국에. 그래서 이 성황림은 보존 가치가 좀 높을 것 같아서 계속 지금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0: 성황림 숲 인근에 만들어진 마을.
3: 자신이
0: 오랜 세월 숲은 마을을 지키고 마을 사람들은 숲을 보존해 왔습니다.
4: 아침에 한 번 더 뿌렸지. 내가 전화를 했지. 안 뿌리면은.
0: 그런데 지금 뭐 그리 바쁘게 만드시는 건가요?
5: 서황제를 지내요. 동네에서 그 모든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다 모여서 미리 새끼를 꼬갖고 일주일까지 걸어 놀라고 지금 새끼를 꼬고 있는 거예요.
0: 숲 안에 걸어둘 금줄을 만드는 거랍니다. 그런데 성황림에 걸 금줄은 일반 새끼줄과는 다른 것이 있다는데요.
6: 선왕당에 이 금줄을 쳐놓잖아요. 전부.

0: 왼색.
1: 왼손.
0: 얘를 그 새끼만 갖다 놓지 오른손으로 끈 거는 안 걸어요. 거기 있는 게. 걸어오는 게 전부 다 그거예요. 왼새끼예요. 이게
2: 그래서 귀신도 싫어한다는 잡신 귀신들이.
3: 부정한 기운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왼손으로 꼰 굶줄만 걸어야 한답니다.
4: 야, 소리가 저래 말 것은?
3: 자, 성황님의 걸어둘 줄이 다 완성됐네요. 이제 숲으로 들어가 굶줄을 걸어줄 차례. 함께 성황님으로 향합니다. 해가 들지 않을 만큼 울창한 숲. 그 안에는 마을 주민들이 가장 신성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곳, 성황당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마을의 안녕과 무탈을 기원하던 바람을 품고 여전히 마을을 지키고 있죠. 자, 오랜만에 성황당의 문이 열렸습니다. 금주를 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는군요. 마을을 수호하는 신을 향해 인사를 올리는데요. 성황당과 성황님을 방문할 때면 꼭 하는 의식이랍니다.
5: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황신께 알렸으니까 무조건 모당 막 빗자루 제대면은 좀 노하실까봐 미리 잔을 올리고 이제 청소를 시작하는 거예요. 금주를 치고.
3: 성황님 마을에서는 숲과 성황당 보호를 위해 보존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기적인 관리와 청소를 하는 것도 보존회가 하는 일이죠.
6: 그래도 신이 참 계시는데 청소를 안 하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낼 때마다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재를 올려요.
3: 마을에서는 1년에 두 번 재를 지내고 있는데요. 매년 음력 4월과 9월에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며 제사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6: 들어 빠져. 그래 저쪽으로 가요.
3: 청소가 끝났으니 이제 준비한 금줄을 칠 차례. 성황당 주변부터 묶어주는데요.
6: 끈 헐렁헐렁하게 너무 바짝 당기지 말고 너무 팽팽해 저거.
3: 지퍼로 꼰 금줄을 쳐주고 나면 중간중간 흰 종이를 꽂아줍니다.
6: 이 창호지를 꽂는 거는 온 분들이 이제 잘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비는 거예요. 창호지 하나 꽂으면 한 분씩. 그래서 꽂는 거예요. 이서방도 꽂아봐.
3: 금줄에 꽂는 흰 종이는 신께 바치는 곡물과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데요. 신이 내린다는 나무라는 신목. 전나무와 엄나무에도 금줄을 걸어줍니다. 신성한 의식을 진행하며 마을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한 가지인데요.
5: 올 한 해 우리 마을 하여튼 무탈하게 뭐 풍년도 들고 또 온 마을의 주민들, 주민 여러분 전수 다 건강하시길 빌었습니다.
3: 오늘도 성황님 마을은 신이 깃든 숲과 그 신을 모신 성황당을 보호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치악산 서쪽에 자리한 작은 산골 마을. 큰 골짜기가 있어 황골 마을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주로 농사를 짓는

0: 이 마을에서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달콤한 엿, 그리고 가래떡과 찰떡 궁합 자랑하는 조청이죠. 이야, 쫀득한 가래떡에 달콤한 조청 찍어 한 입 먹으면 맛도 좋고 든든한 간식이 되는데요.
1: 맛이 어떠세요?
2: 맛있죠. 맛있어.
3: 저기 꿀맛이요. 조청은 있었는데 쌀 없어 떡을 못 했어요. 진짜요?
4: 역장에다 넣고 막 숟갈 넣고 먹고.
3: 진짜 떡이 없었어요. 영원히.
0: 척박한 땅 때문에 농사도 쉽지 않았던 치악산 산골마을. 생계를 위해 만들던 것이 바로 엿이었답니다.
2: 옛날에 다들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새끼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여긴 농사들도 별로 없었잖아. 그러니까 엿이라도 해야 새끼들 공부시키고 했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너를 엿 들고 왔겠지.
4: 그래가지고서는 엿 팔려고 낮으면 또 걸어가거든. 많이 걸어가고. 배를 끝내내기를 방에다 넣어놓고서는 엿 팔려가지고.
3: 우리 알긴들의 노인네들까지 했으니까 100년은 넘었다고 보는 거지.
0: 마을에서 엿을 만들기 시작한 것만 100여 년 전. 황골 하면 엿이 먼저 떠오를 만큼 대표 먹거리가 됐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매일 쌀을 불려 엿을 만들고 있습니다.
5: 엿 하려고 엿죽 끓이려고 지금 갈아서 경상도 전라도는 밥을 해가지고 꼬두밥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독사구멍으로 여기는 엿죽을 끓여서 엿을 해요. 방법이 틀리죠.
0: 지금이야 주 재료로 쌀을 사용하지만 쌀이 귀하던 시절에는요 옥수수로 엿을 만들었답니다. 주 재료는 바뀌었지만 엿을 만드는 방식은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엿은 어려서부터 뭐 어머니하고 하고 아버지하고 하고 불떼고 식구마다 다 댐벼야 돼. 이게 여러 사람이 옛날에는 그래서 뭐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뭐 언제부터 했다는 게 없어요. 거의 뭐 한 12살부터 한 것 같아요. 가정이 나무 해오고 불떼주고 뭐 이거 맷돌 돌리고 물기러 오고.
0: 장작을 떼던 아궁이는 가스불로 바뀌고 기계로 국물을 갈아 사용해도요. 엿이 될 때까지 연물을 저어주는 것은 꼭 사람 손으로 해야 한다네요.
6: 주먹만에게 방언이나 그렇게 그때 되면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려면 이 엿 시작해서 쌀을 담궈가지고서는 그 엿이 되기까지는 만 8호 가거든요. 24시간 정도.
7: 24시간?
0: 보통 새벽 서너 시쯤 시작된 엿 만드는 작업은 하루를 꼽아 갈고 끓여내야 완성이 된답니다.
6: 조청을 이때까지 쪼리고 거기서 한 3, 40분 더 쪼리면 이제 엿이 되는 거죠.
0: 연물을 4시간 이상 주걱으로 저어가며 끓여주면 조청이 되고요. 그보다 더 조려시키면 엿이 되는 것이죠. 엿은 예전부터 쓰임새가 많은 먹거리였죠.
8: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엿이 조청으로 뭐 음식을 하면 방부제 역할을 해갖고 저기 저 음식이 덜 상했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방부제 역할을 많이 했대요, 엿이.
0: 졸여진 연물은 판에 부어 식혀주는데요. 아무런 첨가제 없이 연물만 식혀 만드는 것이 갱엿이죠.

0: 연물에 고소한 맛 더해질 땅콩을 넣어주면 땅콩 엿이 됩니다.
1: 저는 한 20년, 한 25년 정도 되는데요. 저희 가문으로는 100년 전통이에요, 이게. 우리 진주할아버지 때부터 하시다가, 또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하시다가, 이제 저희 아버님 하시다가,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0: 먹고 살기 위해 만들었던 엿은 이제 대를 잇는 가업이자 마을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됐습니다.
2: 이건 옛날서 아버지 할 때부터 뭐 그 전부터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아버지 할 때는 이렇게 판에다 안 해고 그냥 둥그렇게 이렇게 퍼가지고서 팔았대요.
0: 모양은 달라졌지만 맛과 만드는 방법만큼은 옛날 그대로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전통과 문화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아름다운 산과 푸른 강을 품은 고향 원주입니다.

0: 이어서 귀하신 몸이 방송됩니다.
1: 브라질에 드디어 도착했다.
2: 너무 많이 커버렸어.
3: 너무 좋아서
2: 눈물이 나요.
4: 아이고, 누군가는 괜찮네. 나만 그래.
5: 아이고, 허리까지도 아프네.
6: 깨병은 아니죠?
7: 할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셔. 도와드려.
4: 다니엘, 마리아, 가서 물 한 잔 가져와.
8: 어?
4: 다니엘.
9: 우리 취미문과학에서 사실 생명과학 주제를 다룰 때마다 매번 단백질이 참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10: 네. 우리 몸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11: 단백질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저희를 이해시켜주실 아주 대단한 분을 모셨어요.
12: 어, 혹시 그분?
11: 맞습니다.
10: 세계적인 석학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3: 생명현상의 신비를 밝히는데 이 단백질을 이해하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9: 그럼 단백질도 종류가 좀 많은가요? 한 가지가 아니고요?
13: 한 가지가 아니고요. 예. 100만 가지 이상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9: 100만 가지요? 네.
13: 완전히 기존에 어떤 새로운 단백질 설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이 많은 질병들을 그 지식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10: 아,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프로틴 퀸이세요.
13: 한 10년, 15년 정도면 뭐 거의 모든 질병을 극복할 거다.
10: 아, 진짜요?
9: 단백질을 완벽하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냥 영생까지도 가능하겠네요.
14: 빨리 와!

0: 꼬꼬꼬 바로 놓지 않고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 대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 안고 있다가도 그냥 통으로 그걸 진짜 예측할 수 없어요.
1: 아! 오! 오! 물렸어. 어떡해.

누구나 자신만의 세계가 있다. 취향도 방식도 다양하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안녕하세요.
4: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강지혜입니다.
3: 네, 남편 김동욱입니다.
5: 아, 젊은 부부가 귀하신 몸에 무슨 사연일까요?
4: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은 많은데 너무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병원을 다녀봤는데 정확한 해답을 못 찾겠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5: 6살 딸아이를 챙기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이분. 시키고 입히고 부랴부랴 아이 등원시키고 나면 첫 번째 임무 클리어. 그런데 아우 벌써 지치셨나 봐요.
4: 들어오면은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또 일상생활 불편할 정도로 좀 많이 어지럽긴 하더라고요.
5: 아직 오전인데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지혜님. 사실 본격적인 업무는 이제부터 시작이랍니다. 지혜님은 SNS에서 활동하는 경제교육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요.
4: 보람을 느끼죠. 되게 뿌듯해요. 네,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5: 그런데 종일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 식사도 저렇게 컴퓨터 앞에서 대충 때울 때가 많다고요. 길게는 6시간 이상을 앉아서 일을 한답니다. 어느새 다크서클이 지혜님 급기야는 눕습니다.
4: 일하다가 갑자기 피곤해져요. 좀 어지러운 증상이 많아서 걷기가 좀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5: 수시로 몸이 처지고 어지럼증이 찾아온다는 지혜님.
4: 또 부종이랑 같이 오다 보니까 발을 내디딜 때 좀 아프다 싶을 정도로.
5: 이런 어지럼증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요.
4: 20대 중후반 때 지하철로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지럽기 시작하더니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때 구급차 타고 실려갔던 게 처음이었고.
3: 많이 봤죠. 이제 연애할 때부터 많이 봤었어가지고 누워서 물만 마셔도 토하고 연애 이제 하던 한 중반쯤에는 한 이틀은 누워있었던 것 같아요.
5: 20대 때부터 어지럼증이 시달리고 있지만 병원에서 한 번도 뚜렷한 원인을 듣지 못했다는 지혜님. 뭐가 문제일까요?
4: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머리가 너무 아팠을 때, 그럴 때 재면 항상 낮게 나오긴 했어요.
5: 혈압이 낮다고요? 어느 정도길래 그럴까요? 좀 낮긴 하네요.
6: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을 기준으로 할 때 120

0: 80, 이게 정상 혈압이 되겠고요. 140에 90을 기준으로 해서 140에 90이 넘어가면 고혈압. 저혈압은 따로 분류 기준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90에 60 밑으로 나오면 혈압이 좀 비정상적으로 낮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혈압은 혈관을 따라 흐르는 혈액이 혈관 벽에 가하는 압력을 말합니다. 혈압은 수축기와 이완기로 나뉘는데요. 심장의 심실에서 피가 뿜어져 나올 때를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 심실에서 피를 받아들일 때 혈압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120에 80, 정상 혈압을 기준으로 고혈압은 단계별로 명확히 나뉘는데요. 반면에 저혈압은 분류 기준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2: 제가 뭐 살면서 구급차 타고 실려갔던 적이 딱한번 있는데 그게 저혈압 때문이었으니까 저의 어떤 이러한 잔병 치레를 했던 것들이 저혈압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과연 지혜님의 추측대로 저혈압이 정말 문제일까요? 두 번째 귀하신 몸입니다. 운동 나오셨나 봐요. 근데 표정이 영.
3: 근데 항상 운동할 때마다 너무 빨리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머리가 좀 어지럽거나 살짝 앞이 안 보이거나 그럴 때가
1: 툭하면 어질어질, 현기증이 나고 쉽게 무기력해진다는 이분. 결국 몇분 걷지도 못하고 운동을 포기. 아니, 한창 때인데 왜 그럴까요?
3: 증상이 있었던 거는 진짜 그 10년 전쯤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간헐적성이다 보니까 혈압을 자주 재게 됐는데, 그때마다 정상 수치보다 항상 낮게 나와서.
1: 수시로 혈압을 재본다는 채민님. 혈압이 얼마나 나오길래 그럴까요?
3: 살짝 비슷하게 나오는 거.
1: 평상시 수치들도 그렇고 채민 씨의 혈압도 낮긴 낮네요.
3: 내가 이렇게 어지럼증을 느끼고 남들보다 좀 무기력해 하는 거는 저혈압 증상 때문에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1: 대학생인 채민님, 어지럼증 때문에 공부도 지장을 받는다고요.
3: 수업을 다못 듣고 중간에 화장실 가서 뭐 구역질하고 토를 하려고 한다든지. 진짜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일어날 수가 없어서 앉아있기도 힘들어서 계속 누워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공부도 체력인데 채민님 많이 힘들겠어요. 일상을 뒤흔드는 어지럼증과 무기력증의 원인, 저혈압이 맞을까요? 두분 병원을 찾았는데요.
0: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쪽으로 앉으시고요. 지금 본인이 좀 어지럽거나 하는 증상이 다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3: 그 혈압 쟀을 때 낮게 나오기도 했고, 평소에 너무 좀 기력도 없고, 한 80?
1: 두분다
3: 70,
1: 혈압이 문제라고
3: 72도
1: 생각하시는데요.
0: 80까지도 떨어지는.
4: 저혈압이 나왔다. 그러면 사실 이게 위험한.
0: 건강한 분들이 혈압이 낮게 나오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저혈압이 저혈압 자체보다도 어떤 다른 심장 혈관 질환이라든가 이런 다른 질환의 2차성으로 표현되는 그런 것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꼭 검진을 정밀하게 받아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 평상시에는 저혈압이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0: 평상시에 혈압이 좀 낮은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1: 자, 그래서 저혈압으로 표현될 수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대적인 정밀검사에 들어갔습니다. 24시간 활동 혈압을 재는 검사에서부터 누웠을 때, 앉았을 때, 섰을 때 자세에 따른 혈압 변화를 보는 검사. 일반 심전도보다 더 장시간 부정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24시간 심전도 검사까지. 먼저 지혜님은 어떨까요?
0: 24시간 동안 활동 혈압을 측정해 보면 혈압이 그렇게 낮지 않거든요. 낮에 평균 혈압이 수축기 혈압 11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1: 걱정했던 것과 달리 혈압도 정상 범주라는데요.
0: 간혹 어지러운 게 심장 맥박이 느리거나 이런 것 때문에 어지러울 수가 있어서 24시간 동안 심전도를 측정하는 홀터라고 부르는 검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맥박 숫자가 94,667개, 보통 하루에 맥박이 한 10만 개 정도 뛰거든요.
1: 맥박 수는 정상. 그런데 불규칙한 심장 맥박, 부정맥이 문제일 수도 있다는데요.
0: 엇박자로 나오는 거는

0: 가지고
1: 네, 약간 쓰러질 것 같은.
2: 응급실에 갈 정도로 심각했을 때 저혈압이 나와서 늘 저혈압이 문제라 생각해온 지혜님.
0: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으로 보면은 혈관 미주신경 실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절도하는 현상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요.
2: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이요?
0: 이제 우리 몸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거든요. 교감신경은 혈압이랑 맥박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화가 나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 계단을 올라가거나 이럴 때 작용을 하는 신경. 부교감신경은 그 반대되는 작용, 그러니까 수면 중이거나 명상을 취하거나 아주 편안할 때, 그럴 때 혈압과 맥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20대의 젊은 여자분 또 마른 체형인 분들한테 간혹 이게 밸런스가 깨지는 수가 있어요.
2: 우리 몸에는 교감, 부교감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심박수를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키고, 부교감신경은 심박수를 감소시켜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죠. 그런데 외부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 밸런스가 깨지면서 부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떨어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균형이 깨지는 걸까요?
0: 그 밸런스가 깨지는 상황은 환자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악기나 풍선 같은 거 세게 불다가 쓰러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 그때 밸런스가 깨지기도 하고,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같이 사람이 많고 또 그런 환경에서는 땀 냄새도 나고 아무래도 좀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기분이 안 좋은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일 때 갑작스럽게 밸런스가 깨지면서 혈압이랑 맥박이 떨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혈압과 맥박이 떨어지는 그 증상이 뭐냐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고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그런 증상, 그런 증상이 오면서 졸도를 하게 됩니다. 대개는 수십 초 이내에 의식이 자연스럽게 돌아오고, 이걸로 인해서 심장마비가 오거나 뭐 뇌혈관 질환이 오거나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넘어질 때 다치는 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됩니다.
2: 실신할 것 같은 상황이 또 닥치면 어떻게 하죠?
0: 넘어져서 다치지 않게만, 그러니까 서 있다면 앉는 자세로 바꾸고 어디 잠깐 기댔다든지 해서 그 몇 초간만 넘어가면은 다시 금방 정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2: 아, 일시적인 저혈압 현상이라 그 순간만 잘 대처하면 되는군요. 다음은 채민님입니다.
0: 제가 이제 24시간 활동 혈압, 그걸 측정을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120에 80을 정상이라고 볼 때 전체적으로 혈압이 좀 낮은 편은 맞는 것 같아요.
2: 저혈압이긴 하다는 채민님, 다른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0: 혈색소 수치나 헤모글로빈 수치가 다 정상 범위라서 빈혈은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 뛰고 있는 모양이나 뭐 그런 것들 다 힘있게 잘 뛰고 있고, 심장 기능이라든가 또는 혈압 이런 거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2: 다행히 채민님도 다 정상이네요.
0: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혈압이 낮은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또 혈압은 원래 혈압이 낮은 체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환자분은 원래 혈압이 낮은 체질이고,
2: 저혈압은 수치일 뿐 기저질환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데요. 왜 저혈압이 문제라고 생각했을까요?
0: 기력이 없을 때 혈압을 재면 늘 낮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혈압이 낮은 게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잖아요.
2: 재민님뿐 아니라 지혜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무기력증이나 어지럼증이 오로지 저혈압으로 인해 생기는 증상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고요.
0: 제가 볼 때는 이제 환자분들이 어지럽거나 핑 도는 증상이 있을 때만 혈압을 재니까 나는 저혈압 환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질환이 없이 건강한 분이라면 그 저혈압은 대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2: 그렇다면 두 분을 괴롭히는 일상적인 어지럼증이나 무기력은 문제가 뭘까요?
0: 그래서 강지혜님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혈압도 낮고 또 식사도 지금 변변치 않은데 활동량까지 적어지면은 이런 순환기 계통에 더 크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리가 붓는 것도 그런 거랑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종일 앉아서만 일을 하니까 다리 쪽으로 피가 몰리게 되고,
2: 하루 종일 한자리에 앉아 운동량도 부족하고 식사도 불규칙한 지혜님.
0: 그냥 일상적인 생활 습관만 잘 교정하셔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2: 다음은 채민님인데요.
0: 근데 지금 자취하고 있나요?
1: 네.
0: 아무래도 혼자 지내다 보면은

0: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가 좀 어렵고.
1: 재민님의 식습관은 어떨까요?
2: 하루에 한 끼는 채소 위주로 건강하게 먹으면 몸이 가볍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잘 챙겨 먹고 있는 것 같아서 식습관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0: 점심으로 드시는 게 이게 다인 거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간단한 식사인 것 같은데. 대학생인데 자취하다 보니까 혼자 지내면서 아침은 거르고 점심도 그냥 대충 먹고 저녁도 그렇게 제대로 잘 먹지 않는 것 같아서 불규칙한 좋지 않은 생활 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무기력하고 어지럼증이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1: 채민님, 균형 잡힌 식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0: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했더니 나는 혈압이 낮고 힘든데 아무 이상도 없고 괜찮다고 하더라. 그런 분들이라면은 저혈압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지럼증이나 무기력한 증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혈압이 원인이 아니고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개선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1: 이른 아침부터 더위가 계승인데도 텃밭에 나와 계신 이분.
3: 오이 고추 크잖아요. 이거는 그냥 오이 맛이 나거든요. 진이도 진이지만 그거 한 번 붙이게 되면 그래요. 욕심에 또.
1: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 반일이라고요. 그런데
3: 아이고
1: 대한님 괜찮으세요? 힘들어 보이는데요.
3: 나는 어지럼증이 심하니까 앉았다 일어나면 눈이 깜깜해지고 일어나면 뭐 약간 속이 미식미식한 이런 증세가 오니까 뭐 하루에 한 3번, 4번, 뭐 5번까지 오를 때도 있고.
4: 수시로 오른다는 게 작년부터 심하게 그러네, 솔직하게 말하면.
1: 요즘 들어 부쩍 어지럼증이 심해졌다는 태아님.
3: TV 볼 때도 카메라가 못 돌아가는 장면 이런 거 보면 속이 좀 미식궂고. 철봉을 이렇게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정신이 간 것 같아요. 떨어지는 순간에도 몰랐고 집사람이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그때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아 내가 기절했구나 순간.
1: 세상에, 기절까지 하셨다고요? 직장 다니던 시절부터 저혈압이 늘 있었다는 태아님.
3: 한창 나이고 또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뭐 신경도 별로 쓰지도 않고.
1: 평소 혈압도 자주 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현재 태아님의 혈압은 어떨까요? 낮긴 하네요. 저혈압이 있는 데다 기저를 한번 한 적도 있는 태아님. 다른 기저질환은 없는지 정밀검사에 들어갔습니다.
0: 내원했을 때 이제 기립성 저혈압 테스트를 위해서 누워서도 혈압을 재보고 앉아서도 재보고 하셨잖아요. 그때 혈압은 다 조금씩 높더라고요.
1: 높다고요? 집에서 쟀을 때는 낮았는데 혈압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0: 이거는 환자분이 고혈압이 있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 병원에 내원하면 내원한 것 때문에 그게 긴장이 돼서 자꾸 이제 신경이 쓰이고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흰가온을 보면은 혈압이 올라간다. 그래서 백의 고혈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의사가 혈압을 재는 것도 안 하는 걸로, 간호사가 혈압을 재는 것도 안 하는 걸로 하고 조용한 방에서 자기 혼자 전자혈압계로 한 두 번 이상 측정을 해서 평균을 내는 그걸 기준으로.
1: 그래서 집에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식전, 잠들기 전, 아침, 저녁 2회씩.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바른 자세로. 커프를 위팔, 심장 높이까지 착용. 혈압을 잰 다음 주기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0: 그리고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자꾸 어지럽거나 핑 돌거나 하는 것들은 야외 활동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1: 텃밭에서 오랫동안 쪼그려 앉아 있을 때가 많은 태아님.
0: 나이 드신 분들은 자율신경계 그 반응이 좀 느려지면서 기립성 저혈압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았다 일어날 때 원래 앉았다 일어나면 혈압과 맥박이 상승해주면서 그걸 따라가줘야 되는데 그게 잘 반응하지 않아서 어지러거나 핑 도는 수가 있고요.
1: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중력에 의해 피가 아래쪽으로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저혈압이 됩니다. 이때 교감신경이 반사적으로 작용해 혈압을 올려줘야 하는데요.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떨어져 빠르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0: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떨어져 기절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1: 기립성 저혈압도 아주 심하면 졸도할 수 있거든요. 졸도할 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고관절이라든가 손목관절 이런 데 골절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나이가 들지 않은 젊은 분이라도 절도하면서 이제 앞으로 넘어진다든지 하면 뭐 이빨이 부러진다든가 안면에 수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0: 그런데 기립성 저혈압과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은 어떻게 다르죠?
1: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기립성 저혈압은 일어날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혈관 미주신경 실신은 설명드렸다시피 극심한 통증이라든가 뭐 풍선을 불 때라든가 이런 특수한 상황들 이거는 일어나는 거랑은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혈압이 떨어진다는 면에서만 보면은 비슷한 현상이지만 조금 다르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0: 두 증상 모두 일시적인 저혈압 현상이라는 것은 같지만 원인은 조금 다르네요. 바깥 활동 꼭 주의하시고요. 어지럼증은 어떻게 개선시켜야 할까요?
1: 결국에는 이제 근력이 떨어지게 되는 게 모든 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근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자꾸 관절에 무리가 오게 되고 혈관도 자극을 덜 받게 되니까 혈액순환에도 좋지 않고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서 근력을 유지하시고
2: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집사람 맞춰서 뭐 채소가 좋다고 해서 맨날 채소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사람이 고혈압이 있으니까 그에 맞추다 보니까
0: 네? 아내분이 고혈압이시라고요?
2: 9년 정도 되죠.
3: 11년째요.
2: 아, 11년째요.
3: 양치질하고 밥 먹고 이제 약 타러 강동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뱅 돌지만 우쿡쿡 다 토하더라고요. 오직 내 혼자 있다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갑자기 마비가 오는 게 아, 이게 없어.
2: 내 이제 혈관에 그게 좀 안 좋아가지고 혈관 한쪽이 막혀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막힌 거는 폐쇄시키고
0: 혼자 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었던 아내. 그날 이후 태아님은 아내와 늘 함께합니다. 아이고 손 꼭 붙잡고 두 분 장 보러 나오셨나 봐요.
4: 혼자 가면 어떡해. 같이 가야지.
0: 어? 어딜 가든 아내부터 챙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요.
3: 고맙기도 하고 서로서로 주고받고 한 거죠. 아, 불안하죠. 그럴 때가 있죠. 그 전화를 좀 자주 한다든가.
2: 전화를, 어? 나가가지고, 한 10분? 이 정도 되면.
3: 아니요.
0: 아내분이 쑥스러우신가 봐요. 식사 준비도 두 분 꼭 붙어서 하는데요.
2: 사람 유지로 하다 보니까 야채를 많이 그 섭취하고 있습니다.
0: 식단도 고혈압 아내를 위한 채식 위주라고요.
3: 짜고 된장 뭐 이런 거 막 먹고 지금 고장 나기 전에 지금 신경을 썼어요. 근데 완전히는 좀 두고 봐야 된다. 이사 내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 말이 좀 혀가 힘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1: 고혈압은 증상이 대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3: 아이고 갑자기 마비가 오는 게 아 이게 없어.
1: 혈압이 높게 되면은요, 작은 혈관들이 쉽게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작은 혈관들이 있는 대표적인 장기가 뇌, 그리고 심장, 그 다음에 콩팥. 이렇게 세 가지 장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혈관들에 있는 미세 혈관들이 조금씩 망가지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출혈을 일으킨다든지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0: 뇌혈관 질환을 비롯해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 만성 콩팥 질환, 망막증까지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고혈압입니다.
1: 내가 고혈압에 노출된 시간에 비례해서 장기들의 합병증이 오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 생겼다는 것은 평균 수명까지 살 때 그런 장기들이 고혈압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더 시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을 미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편입니다.
0: 한 지붕 안에 고혈압과 저혈압 또 있습니다. 바로 지혜님의 남편 동님인데요.
1: 혈압약을 드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5: 2018년 겨울에 받았는데요. 고혈압이어서 병원을 간 게 아니고 야근을 되게 많이 하고 또 야식 먹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진짜 급격하게 많이 쪘었거든요.
0: 5년 전 역류성 식도염으로 병원을 갔다가 고혈압 진단을 받은 동욱님.

0: 그간 나름 체중 감량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지만 고혈압은 변화가 없답니다.
1: 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하고 뭘 만들어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어요. 그래도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니까 이제 그게 상호 간에 이제 약간 보완이 돼서 체중은 많이 나가긴 하는데 약간 뭐랄까 건강한 돼지 같은 느낌으로 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0: 건강한 돼지라뇨. 동욱님 같은 젊은 고혈압 환자들이 해가 갈수록 부쩍 늘고 있다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2: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뭐 고혈압이 있어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걸 쉽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뭐 아무 증상도 없고 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데 혈압이 일시적으로 높은 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본인이 혈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자체도 퍼센트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하거나 인지도 조사를 해보면은 젊은 층에서 내가 고혈압 환자라는 것을 인지하는 비율도 되게 낮고 그로 인해서 치료받는 비율도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 고혈압 환자분이 있으세요?
3: 예, 부모님 두 분 다. 예.
0: 가족력도 고혈압의 큰 요인이라고요. 하지만
2: 가족력이 있는 분들 고혈압이 생긴다 하더라도 보통 40대 후반 이때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0: 그러게요. 이렇게 빨리 온 이유가 또 있을까요?
2: 혈압이 좀 빨리 생긴 거는 음주 습관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4: 술도 좋아하시나 봐요.
1: 네, 전 좋아합니다. 예.
0: 아, 역시 원인이 있었네요.
1: 회식 참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또
0: 술 마시는 이유 참 구구절절하죠.
1: 주에 최소 3회는 먹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담배를 끊어서 술은 이것까지 끊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4: 목소리가 작아지시네.
1: 네, 아, 근데 이게
2: 기록해 오신 거 보면 일주일에 3번이고 한 번 마실 때 소주 한 병 반에서 3병.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걸 줄여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보다는
1: 솔직하게 좀
2: 솔직하게 쓰신 거예요.
1: 진짜 많이 마실 때는 3병이고
2: 굉장히 적은 양은 아니죠. 그렇죠?
0: 술만 끊어도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다고 하네요. 동욱님, 금주 꼭 실천해 주세요.
2: 고혈압이든 저혈압이든 이건 이제 성인병의 일종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활 습관, 식사 습관, 운동 습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작업 환경,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본인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증상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또는 저혈압인 경우에는 혈압을 정상화, 또 고혈압인 환자들은 또 혈압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저혈압, 고혈압 모두를 위한 혈압관리 특별 솔루션. 첫 번째, 바로 운동인데요. 특히 하체 운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2: 하지나 이런 데 가는 혈관들이 다 근육 사이를 흘러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키우고 많이 움직여주면 그 근육이 혈관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근육을 키우는 것은 고혈압을 치료하거나 혹은 뭐 저혈압인 환자들에게도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 운동에 앞서 귀하신 몸들 체질량 지수를 분석해봤는데요. 동욱님 빼고 골격 근량이 다 표준 이하네요. 운동이 시급합니다. 본격적인 혈압 맞춤 운동 첫 번째는 종아리 운동인데요.
5: 우리가 종아리 근육, 우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종아리에서 잘 펌프질을 해줘야지 심장의 부담을 덜할 수 있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0: 제2의 심장이라 부르는 종아리 근육,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중력으로 인해 혈액의 70%가 하체에 집중해 있다고 합니다. 심장에서 발밑으로 내려온 혈액이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하지 혈관에 강력한 펌프 작용을 해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한답니다.
5: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오래 앉아있고 또 오래 누워있고 그리고 외출을 잘 하지 않고 종아리 근육이 점점점 위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온전히 심장의 힘으로만 혈액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심장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체 강화 운동,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를 동시에 강화하는 운동들이 온몸의 혈액순환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아리 운동 배워볼까요?

0: 종아리 운동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건 까치발 들기입니다. 까치발 들기. 고혈압인 분들도 해당 운동을 같이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따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움직임이 적고 운동을 좀 멀리 하다 보니까 어깨가 이렇게 같이 말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을 위쪽으로 뒤집어서 올리는 동작까지 같이 해줄 겁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발목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가거나 골반이 너무 안쪽으로 이렇게 들린다거나 이러지 않도록 까치발 들기를 하는 겁니다.
1: 간단한 동작이라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면서도 운동 효과는 만점이겠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귀하신 분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0: 숨을. 아! 맞아요.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네. 평소에 운동량이 부족하신 거예요.
2: 아, 네.
0: 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시켜서 혈액을 잘 돌려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1: 다음은 의자를 이용한 운동입니다.
0: 근데 집에서 매번 서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앉아있는 시간이 꽤나 다들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자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앞쪽으로 들어서 팔짱을 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쪽 다리를 모아서 반대쪽으로 넘겨줄 거예요. 이때 팔은 자연스럽게 반대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들어서 반대쪽, 들어서 반대쪽. 왔다 갔다를 하나로 해서 10번만 딱 한번 해볼게요.
1: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저혈압인 분들에게 딱 맞는 운동이네요.
0: 반대로, 네. 반대로, 하나. 반대로, 둘. 반대로, 높게, 넷.
1: 세 번째 하체 운동은 다리를 들어 올리고 열어주는 동작입니다. 사례자분들 잘 따라하고 계신데요. 자, 이때 주의사항.
0: 저혈압인 경우에는 특히 운동하다가 어지럼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어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안 되면은 현기증 같은 게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1: 운동 중간중간 물 마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고혈압이 있는 동욱님과 태아님의 아내 금자님을 위한 운동입니다.
0: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운동부터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우리가 고혈압 있을 때 어머님 스트레스 많으시죠? 있죠? 맞아요. 고혈압이 있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가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목어깨가 자주 굳습니다. 어때요? 목어깨 자꾸 굳으시죠? 자주. 그래서 이 목어깨를 먼저 풀어주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이 뒤통수 밑에 딱딱하게 만져지는 뼈가 있습니다. 그 뼈 아래를 쭉 내려가면은 오목하게 들어간 공간이 있어요. 자, 그 공간에 목어깨 근육을 동시에 이완할 수 있는 근육이 존재해요. 후두화근입니다. 그 근육을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꽉 누를 건데, 자, 그 상태에서 팔을 양쪽 뒤로 우리 나비다 생각하시고,
1: 고혈압 운동은 심박수를 급하게 올리기보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이완 운동이 포인트랍니다.
0: 11, 12, 13, 14, 15.
1: 두 분 잘 따라하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0: 눈이 맑아지시나요?
3: 네.
0: 눈이 맑아지시고 어깨가 풀린 느낌이 나죠?
3: 와.
0: 이 무릎 위쪽에다가 종아리 근육을 꽉 눌러볼 겁니다.
1: 다음은 종아리 근육을 마사지해주는 운동인데요. 집에서 의자를 활용해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종아리 펌프 작용도 되고 이완도 되는 동작이랍니다.
0: 그 상태에서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이기를.
1: 어우, 동욱님 네. 많이 시원하신가 봐요.
0: 30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 역시 아내 곁에는 태아님.
0: 엉덩이만 밀어줍니다.
1: 끝으로 저혈압, 고혈압 모두에게 좋은 하체 스트레칭도 밀어주고, 배웠습니다.
0: 돌아오고. 다시 왼발.
1: 처음이라 좀 서툴지만 다들 열심히 하셨는데요.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하세요. 운동 다음 중요한 생활 습관, 바로 식단이죠. 먼저 평소 귀하신 몸, 여러분들이 뭘 먹는지 식단을 점검해봤는데요. 불규칙한 식사 시간에 대충 때우기가 일쑤였던 지혜님의 식단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4: 아침에는 채소 위주로만 드시다 보니까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3대 영양소 중

0: 식재가 부족하게 되고
1: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0: 우리 선생님께서는 혼자 식사를 하실 때에도 간단한 단백질 반찬이어도 괜찮으니까 매 끼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혈압을 위한 특별한 식사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영양 섭취로 인해서 현기증이나 편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이 증상들을 완화를 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식사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채민님의 식단은 어떨까요? 굶거나 채식만 하거나 과식하거나 너무 극단적이네요.
0: 제가 이 식사를 좀 보고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좀 채워놓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 채민님, 균형 잡힌 식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태아님의 식단은 어떨까요?
0: 단조로운 식사의 형태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혈압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가 되려면 전반적인 밥 섭취도 너무 중요하지만 단백질 섭취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2: 집사람이 고기류를 이제 안 먹고 이래 하니까 이제
1: 고혈압 안에 맞추며 식단이었는데요. 이거 괜찮을까요?
0: 우선은 첫 번째는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다고 해서 단백질을 줄여먹을 필요는 일단 없는 게 맞고요.
1: 아, 그간 단백질이 너무 부족했죠.
0: 근데 우리의 몸은 똑같은 단백질을 이렇게 먹는다고 해도 동물성 단백질을 먹었을 때 단백질 흡수율이 70%까지 확 올라가요.
1: 또한 식물성 단백질뿐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도 적절히 먹어야 한다는군요.
0: 우리 아버님은 체중을 오히려 조금 찌우셔야 되는 상황이고 너무 안 드시고 혈압까지 떨어지시기 때문에 더 잘 챙겨 드시긴 해야 돼요.
1: 태아님, 잘 아셨죠? 평소 요리도 먹는 것도 즐겼던 고혈압 동욱 씨의 식단은 어떨까요? 단백질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0: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다 지방이랑 세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늘어날수록 지방 섭취도 함께 늘어나면서 그로 인해 체지방이 늘어나고 혈압이 또 올라가는 사이클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1: 동욱님의 식단은 오히려 단백질 과잉이라는데요. 뿐만 아니라 고혈압에 위험할 수 있는 나트륨을 잘 배출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0: 칼륨이라고 하는 거는 나트륨을 몸에서 잘 배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왕 먹은 염분을 체외로 잘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 건데 칼륨은 보통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1: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은 바나나, 아보카도 같은 과일이나 감자, 고구마, 각종 채소에 많답니다. 저혈압의 경우 나트륨을 더 먹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나요?
0: 저혈압이시라고 해서 짜게 드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짜게 드시라고 권장하지는 않고요. 규칙적인 식사로 적당한 간을 해서 충분한 열량과 단백질 섭취 그리고 물을 또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까지를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1: 식단과 운동으로 혈압 관리하기 2주간의 프로젝트 다들 잘하고 있을까요?
2: 야, 오래 나눠오니까
1: 서울 아들 집에 잠시 머문 태아님 부부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어떤 음식 만드는 중이세요?
2: 고기 좀 이제 삶고 단백질 보충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1: 아유, 두 분 여전히 사이좋게 식사 준비도 함께 하시고. 오우, 식단이 확 달라졌어요. 단백질이 다소 부족했던 옛날과 달리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이 다 올라온 밥상이네요.
2: 당신 알아서 소금을 척해 먹어. 그런데 이건 마이였지 말이야, 소금은. 많다, 그거.
1: 여전히 고혈압 아내 분도 잘 챙기시면서 단백질 듬뿍 식단으로 본인 건강까지. 아우, 콩국수 맛있겠어요.
2: 고기도 잘 익었네.
3: 겉방에서 삶은
1: 수육으로 확실한 단백질 보충. 두 분,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2: 네. 근육 있는데 여기를 양쪽 손으로 깎는 거. 둘, 셋, 넷.
4: 시작, 반대.
1: 선생님이 가르쳐준 동작 맞는 거죠?

0: 엉망진창이게 어쩌면.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1: 저도 그 자세가 안 좋다고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0: 아, 근데 힘이 되니까 또 떼치고, 석지기만 하고 또, 막 짬뽕 운동하고 그랬지요, 솔직히 말해.
2: 자세가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두 분이 서로 챙기면서 나름 열심히 솔루션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 지붕 안에 또 다른 고혈압, 저혈압 부부 동욱님, 지혜님도 열심히 하고 있네요.
3: 서로 건강에 대해 얘기할 일이 없었거든요.
4: 셋.
3: 이 프로그램을 네. 통해서 한 2, 3주 동안 평소에 하지 않았던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서로 진지한 대화를 많이 나누게 돼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5: 아니, 분명히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
2: 이게 현실 부부죠. 뭐 토닥토닥. 그래도 다시 잘 하는 거죠.
4: 왕복 한번 하면 하나.
2: 운동광인 동욱님은 해보니 어떠세요?
6: 다르죠. 이게 이제 큰 기구들을 갖고서 이렇게 하는 운동들만 해오다가 제 몸으로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4: 야, 이런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
2: 매일 혈압 재고 혈압 일기 쓰는 것도 잘 지키고 있는데요. 그나저나 애주가였던 동욱님, 금주는 잘 지키고 있나요?
6: 술 마실 자리가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냥 저는 그냥 제로 콜라 이런 걸로 대체해서 술은 아예 마시질 않았거든요.
2: 오, 동욱님 잘 참고 있네요. 칭찬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느라 운동량이 부족했던 지혜님. 수시로 일어나기도 하고 앉아서도 틈틈이 운동. 오우,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대로 쭉 실천하세요. 채민님도 솔루션 실천에 잘 참여하셨고요.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까지 미션 클리어. 2주간의 도전이 끝나고 네 분의 귀하신 몸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7: 해서 좀 어떻게 더 영양가 있는 음식들 많이 드셨나요?
1: 네, 가르쳐주신 대로 네. 실행하고 있습니다.
7: 네.
2: 태아님 몸무게도 늘었다는데요?
1: 500kg.
7: 늘었죠. 아, 네. 한 500g 정도 늘었더라고요. 네, 네. 특히 골격 근량이 좀 많이 늘으셨어요. 거의 뭐 1kg 이상.
1: 네.
7: 체지방률은 더 떨어졌고 그 덕분에.
2: 저체중이었던 태아님 체중도 조금 늘고 골격 근량은 많이 늘었습니다.
7: 어지럽거나 좀 힘들거나 이런 증상들은 개선이 됐습니까?
1: 피곤함이 좀 들어가고, 네. 또 이제 활동력이 좀 수월하게 네. 하게 되고. 젊었을 때는 뭐 참 먹고 사는데 신경 쓰다 보니까 건강은 뒷전이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건강해야 또 우리 집사람 건강 또 유지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냥 편안하게 둘이서 인생을 다 끝날 때까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7: 지난 한 2주 동안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2: 채민님은 네. 어떨까요?
7: 일단은 식사나 운동 이런 걸 어떻게 좀 바꿔서 노력하셨는지.
3: 저녁 한 끼를 걸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바로 다음날 아침 되니까 네. 많이 어지럽더라고요. 혈압도 낮게 나오고 이래서 식사를 거르면 안 되겠다는 네. 생각이 일단 들었었고 운동하다 보니까 네. 좀 어지럼증이 덜해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7: 네. 그 운동을 계속하시고 운동을 하면 이제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어지럼증도 좀 줄어들 수 있고.
2: 운동과 식습관을 바꾸면 어지럼증도 개선될 수 있다니 꾸준히 실천하세요.
3: 몸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안심을 했었고 솔루션 받았으니까 이 감을 잃지 않고 계속 운동해서 건강하게 몸 유지하려고.
2: 끝으로 지혜님, 동욱님인데요.
7: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정한 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 혈압 기록도 잘하셨나 봐요.
7: 식사랑 운동이랑을 어떻게 좀 변화를 줘서 좀 도움이 많이 되신 게 있는지.
3: 식사를 거르는 일이 많았거든요. 최근 2, 3주간은 조금씩 좀 자주 먹는 걸 선택했어요.
2: 오, 삼시세끼 꼬박 잘 챙겨 드셨네요, 지혜님.
3: 최근에 어지러움증은 네, 잘 못 느꼈었어요. 네.
7: 120에 80처럼 정상이 된 건

0: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지럼증이 좋아졌다는 거는 그 혈압 자체가 너무 낮아서 그걸로 인한 것보다는 네. 본인의 생활 습관, 식습관 이런 것들이 네.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좀 핑 돌고 하는 그런 네. 증상들에 네. 더 연관이
1: 지혜님,
0: 많았던
1: 것 같아요. 어지럼증을 극복하려면 저혈압 걱정 말고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0: 김동욱님은 혈압 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아, 동욱님은 앞으로도 혈압 일기를 꾸준히 해야 한다고요?
0: 혈압을 재서 그걸 꾸준히 기록을 하시고 그 평균적인 움직이는 걸 따라서 혈압약을 조절하시면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2: 아, 네. 궁금한 점이 네. 있는데 그럼 이제 제가 지금 40에 2.5짜리를 걷고 있는데 네. 그럼 낮출 수 있는 어떤 사인이 있나요?
0: 김동욱님의 혈압이 네. 강지혜님처럼 나오면 그때 혈압약을 줄여야 됩니다.
2: 예, 아, 그렇게 10여나가.
0: 뭐, 어느 날부터 갑자기 100에 70 밖에 안 나오거나, 심하면 90에 60까지 떨어진다. 그거는 지금 혈압약이 나한테 과하다는 뜻이니까, 그때는 혈압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두 분, 파이팅입니다.
3: 습관을 바꾸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걸 좀 새삼 느꼈고요. 가장 기본적인 그, 운동과 식단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고
2: 일반 병원에 가서 혈압약을 처음 받을 때 그냥 뭐 집에서 혈압은 측정하시나요? 뭐 혈압 검사는 하시나요?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사실 등한시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토대로 집에 이제 혈압기가 있으니까 그 혈압기를 토대로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주는 게 가장 고혈압 관리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1: 건강의 척도가 되는 혈압 관리 그 어떤 것보다 운동과 식단이라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거 다들 아셨죠?
4: 갑자기 한 1년 사이에 확 무너진 것 같아요.
5: 이렇게까지 내가 공들였는데 왜 안 났지?
4: 혈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거든요. 노화 속도를 조금 늦추실 수는 있어요. 나를 위해서 세안하시고 보습제 바르시고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한 양을 바르셔야 되는 거예요.
5: 근데 진짜 여기 입가에 주름이 너무 많이 옅어졌어요.
4: 무려 3년이나 더 젊어지셨는데 예.
6: 그냥 이렇게 늙다가 그냥 가는가 보다 했는데 이렇게 변하는 게 이게 눈에 보이니까 진짜 너무너무 자신감이 생기고
7: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8: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9: 디스크 파열입니다.
8: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10: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11: 1566-8202
12: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13: 우리 엄마는 집에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에 없다.

0: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1: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2: 1566-8202.
1: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3: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해서 사라진다. 짐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1: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2: 1566-8202.
4: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5: 이어서 시대 목격이 방송됩니다.
6: 메라바, 디르키와 처음 만난 건 15년 전인데요.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문들을 한번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두두두거려요.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야생화 핀 거 보니까 진짜 알프스 와 있는 느낌이에요. 정말 어린 시절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0: 쇼크듯이 쫙 와버렸죠. 여기가 막 불 붙는 것 같아요. 이쪽 불대기요.
1: 환자분들이 그 통증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두려워합니다.
2: 얼굴이 이제 좀 흉측하게 이제 위로 쏠린다 그래요.
3: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고 힘들어. 스트레스가 막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1: 떨림에 의한 불안감 또는 그로 인한 우울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호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나한테 왜 이러세요?
1: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2: 아, 안 돼!
3: 멈춰라! 그 곰의 주인은 바로 아도와 이몽이시다.
4: 이 꽃 이름이 뭐야?
5: 이 꽃의 이름은 존넨시름입니다. 존넨시름의 꽃말은 거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2: 아, 너무 재밌는 거야. 야, 도대체 어떤 미친놈이지, 이거?
4: 되게 천재 같아요. 천재인데, 근데 약간의 광기를 곁들인.

0: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아니, 저게 감독이라서 이걸 시켜서 한 거거든요. 근데 타이트하게 찍으니까 뭔가 전위적인 뭔가를 한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네요. 불굴의 계단이라는 크리에이티브 그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광고 제작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거기서 감독을 하고 있고 대표를 맡고 있는 신우석이라고 합니다.
1: 다큐멘터리를 제안했을 때 처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0: 과연 내가 교육적인 인물인가? 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 그래도 가치를 좀 인정받고 있나? 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파격적이고 신선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 뭐 그런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러면

0: 바이럴이 많이 돼서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
1: 청와대 쪽에서 콜이 왔어요. 에이펙에 대한 준비가 되게 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
2: 뭐가 중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필이 돼야 되는지는 알것 같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최대한 빨리 작업해서 잘하겠습니다.
1: 첫 미팅을 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돌아가는 길에 그 핵심 아이디어가 이제 차에서 떠올랐어요. 비행기의 꼬리가 겹쳐지는 장면으로 한국의 수많은 국가들이 모인다라는 거를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자부심을 느끼게 하면서 전달할 수 있겠다. 근데 그 비행기를 유도하는 것이 대통령이면 좋겠다.
2: 제가 원하는 게이 영상에서 대통령님이 너무 거룩하게 나온다거나 딱딱하게 나오는 걸 원치 않아서 좀 소박하게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액션! 편하게 한번 해보실까요?
3: 고쳐야 돼요.
4: 지금 뒤에서 말씀 좀
0: 섭외하고 그 장소를 잡아서 만나고 장면을 찍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정말 한달 안에 그걸 다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들의 기본기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한번 다시 느꼈죠.
1: 그분들이 되게 흔쾌하게 참여하신 분들이거든요. 어떠한 프로젝트인 게 중요했던 사람들이지, 출연료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는 사실 뭐 길게 논의된 적이 아예 없는 상황이었고, 그 사람들의 선의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아예 제작이 안될 영상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작년에 이제 국조하고 얘기를 하다가 언뜻 그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인간이 몸으로 표현해야 하는 AI랑 어쩌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발레라는 아트피스를 통해서 AI의 역할 같은 걸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
5: 홀렸죠. 말씀하신 브랜드 입장에서 더할 나위가 없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어서 이거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2: 얼굴이 약간 타이트했다. 이렇게 돌아서 빠졌을 때는 넓어져야 돼.
6: 아니, 그냥 우리가 액팅을 해야 되는데.
1: 대중이 김연아 선수를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그 이유는 김연아 선수의 퍼포먼스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10여 년간 못 봤어요.
6: 그렇죠.
1: 김연아 선수가 다시 한번 퍼포먼스를 보이면 이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서 출발을 한 거였어요.

0: 근데 저는 솔직히 김연아 선수가 안할줄 알았거든요. 너무나 완벽하게 커리어를 끝냈는데 다시 새로운 것을 퍼포먼스로 보이고 그걸로 다시 한번 평가를 받는다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광고 촬영을 하면 보통은 그날 와서 몇 시간 찍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 필름을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연습도 해주시고 출연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사실은 김연아가 구할이었다 하는 거죠.
1: 시대를 잘 이해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핵심에는 바이럴이라는 게 있었다는 광고가 꼭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미디어일 수 있다는 걸 너무 이해한 거예요.
2: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찾아서 보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공유까지 하죠.

0: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이제 콘텐츠 형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뭐 그런 시도를 지금 신감독님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되게 어릴 때부터였어요. 책을 좀 좋아했어요. 도서관 가면은 책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일단 까미 제일 좋아했고 그리고 헤르만 헤세 좋아했어요. 근데 그 나이 때 많이 그러잖아요. 그냥 잡히는 대로 읽었어요. 그냥 음모론, 막 그림자 정부, 그리고 막 살인자의 인터뷰, 이제 막 그런 책들. 그냥 흥미가 가는 책들을 엄청나게 찾아서 읽었던 시기가 있고. 저는 소설가가 되고 싶었던 학생이었고, 그리고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창작은 누군가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학의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꼈어요. 대학을 안 나온다는 게 수많은 리스크가 있고 또 시선도 많이 따갑고 이런 게 있으니까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컨디션이고, 근데 그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납득되지 않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라는 걸 이제 결심을 하면서 이제 이탈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2: 창작이 남한테 배울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20살 때 어떻게 창작은 누구에게 배우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건지가.
1: 그냥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가?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방치되다시피 가혹한 환경에서 자라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인생이 됐든 아니면은 뭐가 됐든 가르침을 받는다? 에 되게 경험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거고 내가 부딪혀서 알아야 되는 거야. 뭐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는 건데 그냥 저한테는 그게 좀 생각할 여지 없이 당연한 거였어요.

0: 심우석 감독과 벌써 25년째 그 친구인 김보통 작가라고 합니다.
1: 이병 안 준 보
2: 기분 잘못했어. 빨리서 똑바로서 이껏 깨물어.
0: 방에 들어 누워가지고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 꺼놓고 이제 누가 더 가난한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제 보면 이제 나는 우리 집은 방에서 누워도 코가 시리다 얘기하면 우석이가 너네는 전기는 들어오잖아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는 들어오잖아 하면 너네는 컨테이너 살진 않잖아 뭐 이런 식으로다가 스무 살 때부터죠. 우석이는 초지일관 그 목표가 정해져 있었어요. 나는 감독이 될 거야.

0: 릴레이 같은 거 하나 생각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첫날에 제가 하늘에서 우주인이 내려왔다. 1화가 끝나면 2화에서 우석이가 하지만 우주인이 죽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등장인물을 다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장난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 시절 때부터 약간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칙적인 상황이라든지 지금 이 상황에서 벌어졌으면 웃길 일들이라거나 의외의 장면이라거나 이런 거를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1: 뭔가 창작하는 일을 하고 싶고 그게 소설이 될지 영화가 될지 드라마가 될지 몰랐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게 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끼리 놀 때도 그냥 당연히 그걸 했겠죠. 우리에게는 재밌는 거? 하고 싶은 거? 였던 거죠. 애초에 우리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완전히 다 아마추어인 사람들이 한 그때 6명이었나? 가 이걸 한번 해보자. 이걸로 우리가 작품을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였고

0: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만들고 그걸로 승부를 보자 라고 생각했는데 승부를 못본게 아니라 패배를 한 거죠. 그때는 원치 않게 실패만 했어요.
1: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맞는 거를 보고 너희 광고 한번 해볼래? 애가 시작이었어요. 우리 기름 넣잖아요. 가솔린 뭐 첨가제, 엔진 오일
2: 뭐 그런 거.
1: 뭐 이런 거 무슨 부탄가스도 있었고. 아, 그러니까 진짜 돈도 얼마 안 주고 되게 소소한 약간 이런 거였는데 여행사 상품 뭐 이런 것도 있었고.
0: 저희가 어떻게 일하는지도 몰랐고 어떠한 식으로 이게 이 업계가 구성되어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리고 이쪽 업계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인적 네트워크가 진짜로 제로인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진짜 말도 안 되게 우연으로 발견하지 않는 이상 이게 메이드가 될수 없는 상황들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를 알릴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방향으로 가게 된 거고.
1: 근데 그게 광고주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광고주는 왜 남들 하는 걸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당시에 그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해서 거기서 부딪힘이 많았고 저희가 더 배고플 수밖에 없었고 해서 어려웠죠.
2: 신우석 감독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표라는 직함을 이제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책임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빚을 져서라도 이거를 좀 해줘야 될것 같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던가 싶긴 합니다.
0: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였냐면, 저희 팀원들의 부모님과 마주하는 것이었어요. 이 팀원들 모두가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잖아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하고 있고, 같이 헤매고 있는 사람이 저라는 게 너무나, 뭐라 그래야 되지? 죄송하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되게 그랬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3억 5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30대 초반, 저는 평생 뭐딴걸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돌고래 계단이 주저앉는다면 나는 마이너스 3억 5천을 들고 다시 아무것도 없는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긴 했죠.
3: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아름답다. 안녕, 자연. 자연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
4: 아이씨. 죽는다고? 진짜로? 광고에서? 그 보면 거기에는 광고에 금기되는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죽음 이런 거안 하거든요. 거기 보면 죽잖아요, 나중에. 근데 전 그게 너무, 너무 신선했어요.
5: 이거 누가 했지? 이거 어디서 했지? 관심이 왜안 가겠어요. 근데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광고계 제가 아는 인맥들한테 물어봐도 하나도 라인이 없는 거예요. 돌고래 계단? 신우석? 전혀.
4: 아, 곰, 씨. 아, 이 씨발 곰. 너무 짜증나는데?
0: 이건 무조건 성공시켜야 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대중들을 설득하려면 기존의 TV 광고 문법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TV 광고 클리셰들을 다 전복시키는 방향으로 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광고에서 못 봤던 방향으로 스토리가 진행되기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제작을 하는 게

0: 저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승산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밀어붙였던 거죠.
1: 하지만 나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 1000만 이상으로 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 제품도 저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잘 판매가 됐었어요. 한 1년인가 2년 뒤에 해외 그 차이나라고 중국에서도 그 제품이 이제 잘 판매되는데 이유가 뭐냐라고 한국에서 무슨 광고가 중국에서도 되게 인기인데 이거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광고가 뭐냐고 오히려 역으로 연락이 와서 저희가 그 원본을 또 다 번역을 해가지고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광고하면서 처음 경험했던 일인데 이 스토리가 완성이 되려면 이 4편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3: 영화에서 이러면 다 죽는다는데?
2: 4편은 보니까 이거 거의 전쟁 영화 찍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는 4편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 없으면 뭐 본인이 사비를 들여서라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0: 근데 저 그런 경우 많아요. 이제 안정환 선수를 가지고 후속편을 만드는데 이 죽음에 대한 코드를 다른 문법으로 확장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발전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이 프로젝트에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작품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은. 근데 다행히도 이제 그게 잘 돼서 저를 구했죠.

0: 뱀이시여, 아비를 독살한 뱀이 지금 아비의 왕관을 쓰고 있구나.
1: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2: 꿈도 없고 면접도 떨어졌구나. 이럴 때일수록 낭만.
3: 야, 그거 돌고래 스타일이잖아. 돌고래 스타일 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볼까? 요런 이제 단어들이 워딩이 좀 종종 쓰이는 걸 전 들었어요. 네, 우리 업계에서.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됐잖아요. 띵감독님 광고는 뭔가 퍼포먼스가 되게 세고 좀 반전이 내용들이 좀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흔히 배우들이 선뜻 응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2020년도에 브론즈라는 게임 광고, 그 이병헌 씨가 나오시고 김영철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뭐 조우진 씨 그런 캐릭터들 섭외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병헌 씨가 광고에서 원하는 컨셉이 아니어서 좀 많이 거절했었는데 뭐 소속사 대표도 만나고 하면서 그게 아마 삼고초를 많이 했던 건 같아요. 결국은 이병헌 씨 본인도 만나서 이병헌 씨를 이제 신감독님이 설득했었죠. 일반적인 광고인 분들하고는 좀 또 다른 레벨이구나. 그 집념? 정말 그 집요함? 그거를 좋은 결과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 집념이 진짜 남다르신 것 같아요. 정말.

0: 한번 맞았는데 내가 걸어갈게 하면 걸어가야 돼. 돌아보는 것만 하고 기다리다가 거기 수습이 움직이니까 그러다가 출발할게 이러면 그때 얼마만 더 하자.
1: 그 사람의 천재성은 어디에 있냐면 저는 고집에 있어요. 고집. 절대 누가 뭐라도 안 굽혀요. 광고주가 아 이거 싫어요 그러면 아 네? 이러고 하는데 절대 안 해.
2: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림은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코멘트를 했을 때 거의 뭐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확실히 거절을 하셔갖고 예, 그런 아, 본인이 굉장히 딱 지키시는 부분이 있고 이제 좀 중립적인 광고에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저런 종교적인 요소는 좀 뺄 수 있겠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 저런 오브제가 있어야 무대가 확

0: 확실히 산다라고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주셔서 그러면 하시죠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네.
1: 맞아요. 죄송하지만 맞아요. 크리에이티브적으로 처음부터 이 전체를 관장하면서 만들고 있는 사람은 저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 요소가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는 이제 제가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책임도 제가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결과가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2: 지금 신우석 감독의 그리고 돌고래 유교단에 나오는 광고들은 그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우리는 강제로 노출을 시켰지 그거를 소비자가 원해서 찾아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3: 디자인이 돋보인다. 패션 감각이 빛난다.

0: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1: 그녀의 취향대로 입어봤습니다. 저기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2: 네.
1: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2: 말 안 거는 남자예요.
3: 괜찮아요, 경표 씨. 그래도 새 옷 생겼잖아요.
4: 화이팅!

지금은 스킵 버튼이 달려 있잖아요. 그게 모든 걸 바꿨다고 생각해요. 스킵을 누를 수 있게 되면서 광고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광고를 소비자가 선택권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광고를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려면 이 광고의 흡입력 있게 끌어당겨야 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찾은 답은 감정적 보상을 돌려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웃음이 됐든 감동이 됐든 그 사람이 이 광고를 선택해서 투여한 시간만큼, 투자한 시간만큼 보상을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줄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저는 그건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감정에 도달하게 하려면 스토리는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0: 여기가 저희 사무실입니다.
1: 여기 이전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2: 한 5년? 5년?
1: 5년? 네. 대충 뭐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2: 뭐, 일단 장비, 저희 촬영 장비, 미품실 있는데, 잠겨 있는데, 제가 비밀번호를 몰라요. 피디들이요. 저는 출입금.
0: 여기는 지하 이제 직원들 쉬거나 뭐 외부 미팅 할 때 그리고 그 SC.com 할 때 아마 미술로 인서트가 필요해서 여기다가 세팅을 해서 찍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아직도 안 뗐어. 놀랍게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4년 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어요. 애들이 게임기 사달라고 해서 게임기를 샀었거든요? 괜히 샀어. 별로 안 쓰는 것 같아. 저 슬러시 기계도 몇 번 반려했거든요? 근데 자꾸 줄기차게 요구해서 샀거든요? 근데 이게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분명히 이제 나중에는 아무

0: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돌아가고 있다고. 족발을 시키면 주는 쿠폰 같은 거. 10장을 모으면 족발 또는 버스단 무료 서비스. 놀랍게도. 저희 집은 식비가 무제한이에요. 카드를 다 줘가지고 식비가 무제한.
1: 스시.
0: 돼요. 약간 후회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받았던 상들을 그냥 쌓아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먼지가 이렇다. 이게 유튜브웍스 그랑프리. 우리나라 최초 그랑프리. 아이! 뉴욕 페스티벌 것도 원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트로피를 신청을 안 했어요.
1: 클리오.
0: 네. 클리오도 신청을 안 했어. 그거 다 돈 내야 돼.
1: 훈장은요? 뭐나 훈장?
0: 아, 훈장 그 집에 있어요. 가져오라 그랬었나?
1: 아니요.
0: 아, 다행이다. 집에 있어요.
1: 이거 여기 안 두시면 집에 두시나요?
0: 아, 그건 중요하니까. 이건 안. 안녕. 여기는 제작부, 이제 PD들인 거고, 여기는 전략팀. 근데 전략팀은 오늘 팝업 때문에 전체가 다 나간 것 같아요.
1: 원래 조용한 분위기인가요?
0: 얘네요? 아니요? 지금 뭔가 굉장히 얼어 있는 거. 너네 왜 그러냐? 뭐야?
2: 그게 아니라. 앉아있어.
0: 아, 이게 놀랍게도 PD가 시켰대요. 너네 자리에 앉아있어라. 촬영 때문에.
2: 이걸로.
0: 이거 봐, 이 카톡만 떠 있잖아. 이거 봐, 이거 봐. 아, 그래. 4층. 4층입니다. 야근 시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이 저의 자리. 라고 할 수 있죠.
1: 1년에 몇 번 앉으세요?
0: 앉는 거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안 앉아요, 한 번도. 아니, 사실 자리가 필요가 없어요. 막 돌아다녀가지고.
1: 대형 아이디 있어요.
0: 도와주고 있었어? 아, 얘가 짠 걸 듣고 있었어?
3: 소재.
0: 뭔데? 아, 맞아. 그거 내가 너한테 하라 그랬어.
3: 은행 광고가 나오면 어떠냐.
0: 은행 광고인데 은행 강도가 나온다? 좋은 접근이네.
3: 은행 광고인 척 하고 왔는데 그냥 자산 관리 받으러 온 손님이다. 이렇게 가면 조금 덜 위험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캐릭터가 아예 은행 광고는 좀 위험할 것 같아.
0: 근데 뭐 광고주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은행 강도가 실제로 한국에서 이제 없잖아.
3: 네.
0: 그러니까 뭐 오케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고민하는 최민영 감독. 후배들이 핀치에 몰렸을 때 저를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답을 생각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이제 답이 생각났어도 힌트 정도를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편이고 여기서 자기가 자기 스타일의 답을 찾게 만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4: 카페에서 대사를 치고 나서 이제 뒤에 남자 배우가 들어온다. 그러고 6에 화면 넓어지고 우리가 합성 생각하면 사실 정면이 유리하긴 한데 시나리오를 영상화해서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콘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저는 돌고래회계단에서 기획과 연출을 하고 있는 감독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석 선배를 처음 만난 거는 2016년도에 만났는데 그때의 우석 선배는 정말 야인 같았거든요. 진짜 뭐 하나 잃어도 뭐 대수롭지 않은 그런 표정을 하시고 야 반갑다 신우석이라고 해 하고 이제 인사를 하셨는데 처음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우석 선배한테

0: 광고를 배울 때 광고, 뭐 광고주는 어떻고 그리고 이 브랜드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한 이야기를 만들고 하나의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대중들에게 더 어필이 되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1: 감독이 직접 해야 된다는 그 지론 때문인 거고 그게 퀄리티를 크게 좌우한다고 믿어요. 결국에 저희는 감독의 크리에이티브를 믿고 그걸 밀고 나가게 해서 결과를 책임지게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지로 몰아서 어떻게든 뽑아내게 한다. 이게 저희 방식이에요.

0: 저는 지금 내일 PT인데, 그 PT 자료를 만들기 전에 다시 한번 시나리오 수정을 좀 보고 있어요. 광고였던 주제가 있으면은 그 주제에 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좀 연결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1: 근데 지금 F1부터 막혀서 슬퍼. 아,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
0: 이 압박감과 함께 생활하다가, 이거 좀될것 같은데? 할때 이제 어떤 약간 그 뇌에서 뭔가 약간 뭐지? 박하사탕 먹은 느낌이 한번 딱 들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는 안 오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0: 주는 진짜예요.
1: 광고업계도 엄청 그 소위 이제 고된 업종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돌고래가 더 심해요, 사실은. 근데도 여기로 오는 건 힘들어도 내 뭔가 생각하는 걸 더 펼치고 싶고 더 멋진 걸 하고 싶어 라는 친구들이라서 그런 친구들이 오는 것 같아요.
2: 한 시간? 모르겠네요. 잤나?
3: 어제는 갑자기 좀 암담한 상황이었는데 계속 생각하다가 뭐 한 마디가 딱 떨어지면서 아, 좀 풀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에피 1 좀 마무리하고 너다라라락 하고 삐안을 새벽 한 4-5시에 잤어요. 그래가지고
4: 어제 말씀하셨던 네. 박하사탕 먹은 듯한 그 모먼트가 온 거예요?
3: 아 박하사탕, 1 박하사탕 한번 먹고 그래가지고 아 다행이다 가도 되죠?
5: 저희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감독이 돌고래 계단의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조감독을 거쳐서 다 데뷔한 사람들이에요. 이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배운 것 을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짧게 했어요. 우리끼리 가짜 광고주, 가짜 주제를 만들어서 2시간에 한 번씩 완성된 이야기를 들고 서로 발표를 하고 그걸 시키자.
6: 안녕하세요.
7: 어느 약간 주택들 모여있는 그런 마을 단지여서 2층짜리 주택 가정집이 있어요. 거기서 강하늘이 이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딸을 불러요. 네, 걔가 자기 방에서 뭔가를 꼼지락꼼지락 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지 물어보니까 산타 할아버지한테 받을 선물주머니, 양말 선물주머니 만들 그거를
5: 네가 여기서 임팩이 있는 부분 가장 핵심, 연출적으로 가장 핵심이 어디라고 생각해?
7: 어쨌든 반전을 줘야 되니까 마지막에

0: 강하늘이 안방에 들어와서 딱 꺼냈을 때그 부분 이야기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1: 내가 볼 때는 그 임팩으로 이거를 흥행까지 끌고 갈수 있는 그 포인트라고 짚었다면은 너무 약한 것 같아, 그거는. 재미있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그 구간들이 훨씬 더 허들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
2: 너가 이걸 갖다 사람들이 흥미롭게 보게 하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거지 했는데 계속 안 나와, 계속 안 나와.
3: 칭찬받아서 좀 기억에 남았던 기억?
4: PT 데이 때는 칭찬 받은 적이 있나?
5: 있지. 없나? 저 있어요. 넌 이런 걸 들고 오면 안 됐다, 이 자리에.
4: 가볍게 생각해. 이렇게 하지 마. 안 되는데 더 무겁게 들리고.
6: 제가 우석 선배님 앞에서 한번 운 적이 있는데 그냥 크게 한숨을 쉬셨어요. 전 열심히 짜왔는데.
3: PT데이 다시 하라고 하면 다시 원하고 싶으세요?
4: 그거를 왜 딱.
1: 경험하게 하는 거? 결국에는 계속 트라이하고 계속 실패하고 트라이하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7: 안녕하세요.
8: 선배.
9: 선배님입니다.
7: 얼마나 적었냐, 근데?
6: 지금.
8: 안녕하세요.
6: 한참 남긴 했어요. 사실. 이 상황이 뭐냐면. 그지 눈보라 맞으면서 엄청 오열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후레쉬를 비춰가지고 저기요 괜찮으세요? 하는 그 컷이
10: 사이즈감이 좀 다르네요.
7: 아니 이제 애들이 예전에 이제 막 데뷔하고 이럴 때는 옆에서 잡아줘야 되는 것도 있고 조언해야 될 것도 있고 뭐 이런데 뭐 지금은 다 알아서 잘 하니까 경험이 쌓여서 예전에 현준이가 자기 색깔을 못 찾아서 몇 년간 되게 헤맨 시기가 있었어요. 좀 가혹하게 일부러 가혹하게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 껍질을 깨게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한 작년 정도부터 자기 색깔을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3: 이렇게 남는 댓글이 있는지가.
1: 저희 회사에서 저희가 내놓은 작품에 대한 댓글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저일 거예요. 제 작품이거나 후배 감독의 작품이거나 떠나서 자기가 어렸을 때 병원에서 죽어서 산타가 걷어서 루돌프가 된 스토리거든요. 어린아이 때 죽으면서 헤어진 그 엄마를 자고 있는 엄마를 들여다보러 가는 장면이 있어요. 이 방에서 세워놓는 불빛 때문에 어떤 방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방이 아이 방으로 꾸며져 있고 아기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돌프가 죽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르고 동생이 태어난 거죠. 나오고 시간이 어느 만큼 좀 지난 다음에 어쩌다가 그 댓글을 보게 됐는데 이제 실제로 자기 아이를 잃었던 어머니가 그걸 보고 이 댓글을 적은 게 있었어요. 이 필름을 통해서 내 아이도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거기에서 큰 위안을 얻은 것 같다. 라는 댓글을 보는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엄청난 위로가 된다는 게 되게 제가 만드는 작품을 만드는 그 작품관 같은 거를 좀 바꿨어요, 살짝. 작품의 역할이 있구나, 감독의 역할이 있구나.

0: 이번에 뭐 하지? 아, 이거를 뭘로 표현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딱 순간적으로 뭐가 머릿속에 딱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면은 그게 머릿속에 탁탁탁탁 조립이 되거든요. 그런 순간들이 있죠.
1: 감독님의 다음 스텝은 무엇인지.
0: 이제 저희가 원래 영화를 만들려고 이 회사를, 이 팀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광고를 하게 됐고, 지금은 그게 광고가 됐든, 뭐 뮤직비디오가 됐든, 어떠한 형태의 영상이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서도 할수 있게 됐어요. 최근 한 1년 전? 그때부터, 영화로 이걸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영화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생겼고, 그걸 잘 만들어서 우리가 광고판에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또 새로운 영화를 뭔가 보여주고 싶다. 분명히 재밌을 거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더 얘기해. 이것은 저의 신발이에요.
2: 이것은 쓰레기통이라고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에요.
0: 이것은 복사기라는 것인데 얘가 미로라고 저희 회사 7년 차.
3: 게으르신 점? 아침 일찍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편집을 안 하시지? 밤을 이제 꼴딱 새시면.
0: 사실상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왜요? 다큐에 안 어울려요?
4: 시끌시끌했죠.
5: 여자가 락을? 그런 반응이 진짜 의외로 많았어요.
4: 음악이 좀 샤프해. 근데 야, 이거 히트하겠다.
6: 너무 다 흥미롭고 어딘가 범상치 않은 소재들과 서사인데?
7: 여성 보컬이 다 깨부수니까.
8: 헤이헤이를 데뷔를 했는데 카메라가 저를 다리부터 이렇게 비춰가지고 올라온다? 왜? 왜 그래? 그럼 우리 기타리스트도 발부터 찍고.
9: 무엇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사고방식이 갑갑했어요. 김유나로서만 할 수 있는 장르의 음악이 있거든요. 여성으로서의 김유나, 인간으로서의 김유나, 내 인생을 살아온 김유나.
10: 방문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1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2: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3: 네?
12: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3: 와.
12: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낄 셈인 거죠.
13: 어떻게?
12: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0: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1: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2: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4: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5: 방문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김치통 6종 모두 증정.
0: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6: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7: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0: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8: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0: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4: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9: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0: 브라질에 드디어 도착했다.
11: 너무 많이 커 올랐어.
12: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려고.
13: 아이고, 아이고. 누군만은 괜찮네. 나만 그래.
14: 아이고, 허리까지도 아프네.
15: 깨병은 아니죠?
16: 할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도와드려.
13: 다니엘, 마리아. 가서 물 한 잔 가져와.
15: 어?
13: 다니엘! 다니엘!
17: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8: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9: 오빠한 친구로 엄마한테 찾아오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8: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1: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난방구는 붙방구와
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V5.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1: 오늘도 당신은 짐 빠지는 하루를 보냈겠죠. 그럼에도 하루를 다시 시작하고 한 발 더 내딛고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잠깐!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운 식약처 기능성 인종 콘드로이친의 MSM과 NAG를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연골의 구성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3: 나 거기서 나비지
4: 잘못하면 엄청 커.
5: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6: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5: 치과에서 찾으세요.
7: 모든 엘리베이터와 굿바이. 블록 방식으로 안전의 기준을 높이고 건물의 완공 속도까지 높인 엘리베이터 혁신의 최상층 이노블록.
8: 새로운 삶의 방식. 파크로시 서울원.
9: 조선은 배를 띄우는 일이 아니다. 바다 위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에너지는 전력에 머물러선 안 된다. AI 시대로 전환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반들이 미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도록 한화는 지금 대한민국의 기간 산업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내일, 한화.
10: 멀리서 봐도 예쁘고 자세히 보면 더 사랑스럽습니다. 풀꽃 인심이 가득한 안제르 고원. 꿀의 명성에 도전하는 약초 고수를 만납니다. 오스만 시대부터 존재해왔다는 네 개의 뿔향. 이런 양 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 금을 만지는 흑해의 금손들. 화려함 뒤 감춰졌던 그들의 이야기까지. 빛나는 인생 뒤 숨겨진 고수의 향기를 쫓아 떠납니다. 세계의 바다와 맞닿은 나라 튀르키예. 그중 흑해는 연안에서 조금만 들어가도 곱고 험준한 산악지대가 펼쳐집니다. 울창한 숲과 고산 초지 곳곳에 숨겨진 놀랍고도 특별한 삶을 만나는 여정. 시작은 아르트빈입니다. 튀르키예 흑해 지역의 가장 동쪽으로 코카소스로 넘어가는 관문입니다. 주 면적의 60% 가까이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높이 22m의 아타테페는

0: 아르트민의 랜드마크입니다. 튀르키예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1: 튀르키예 전역을 여행하다 보면요, 아타투르크의 동상이나 사진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거든요. 저 자세는요,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아타투르크가 전투할 때 코자 테페에서 진군을 할 때 군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포즈로서 정말 유명한 포즈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훌륭한 지도자의 느낌에서 이러한 포즈의 동상을 이곳에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와.
0: 아타투르크가 사랑했을 튀르키예의 장엄한 풍경을 먼저 만나러 갑니다. 이곳에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방불케 하는 놀라운 협곡이 있다고 해 찾아왔습니다.
1: 이곳 아르트민에는 높고 험준한 협곡이 있는데요. 이름도 제헨렘 네레시, 지옥의 계곡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왜 하필 지옥의 계곡일까요?
0: 울창한 숲이 대부분인 아르트민의 다른 지역과 달리 건조하고 거칠어 보이는 암벽 지형입니다. 들어서면 좁은 협곡이 나타나는데요.
1: 바위로 둘러싸여 있어서 제 목소리 울리는 거 들리시나요?
0: 바위벽 사이로 구불구불 좁고 웅장한 통로가 이어집니다. 조금 올라가면 점점 확장되는 독특한 형태.
1: 다른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나무가 나타났어요.
0: 공간 이동이라도 한 듯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1: 5분밖에 안 올라왔는데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있습니다.
0: 흑해의 산악지역이 만들어낸 천연 암석 협곡입니다. 해가 잘 들지 않는 어둡고 깊은 골짜기의 위용 때문에 지옥의 계곡이라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우뚝 선 암벽에선 강렬한 자연의 위압감이 느껴집니다.
1: 협곡 사이사이에 작은 구멍이 있는데요. 이런 구멍에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희귀종인 검은 황새가 산다고 해요. 사람이라든지 소음에 예민해서 이 검은 황새가 살기에는 최적의 환경이 바로 이곳인 거죠.
0: 협곡 내에 수많은 비어있는 굴은 아직 연구되지 않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1: 협곡 사이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바람이 점점 더 세지는데요. 이 바람을 타고 저 계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0: 최근 전망대까지 산책로 시설이 정비되었습니다. 덕분에 안전하게 탐방하고 조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어떻게 이렇게 절벽 사이에 길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오, 아래를 보니까 아찔해요.
0: 입구에서 안쪽 탐방로 끝까지 한 시간이 채 안 돼 부담 없이 산책할 수 있습니다. 원시적인 대자연의 날것 그대로가 선사하는 긴장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1: 지옥의 계곡이라고 해서 들어올 때 그 좁고 어두운 길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연이 만들어낸 이 풍경을 보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0: 보고 있으면 현실과의 경계가 사라지는 듯한데요. 그 강렬함 앞에 또 한 번 겸손해집니다. 이제 아르트빈을 떠나 고원 문화가 발달한 리제로 갑니다. 카치카르 산맥에 자리한 안제르 고원은

0: 세계적으로 이름난 안제르 꿀 생산지입니다. 섬세한 자연의 생태를 담으려는 자연 사진 작가들에게도 인기입니다.
1: 야생화가 이렇게 피어있는 거 보니까 알프스에 와 있는 기분이 들어요. 카치카르 산맥은 3,000m 이상의 봉우리에 빙하호수, 고산 초원으로 이어져 있어서 튀르키예의 알프스라고도 불리는 지역입니다. 와, 특히 야생화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곳에는 500여 종의 야생화가 있대요.
0: 야생화 덕분에 안제르 꿀이 유명한데요. 꿀 말고도 꽃에 대해 할 말이 많다는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1: 뭐 하는 거지?
0: 야생화가 흐드러진 초원에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1: 메라바.
2: Dağlardan çiçekleri, otları topluyoruz. Şifa olsun.
3: Bunları kurutup işte çaylarını yapıyoruz.
2: Yemeklerini yapıyoruz. O balın işte meşhurluğu da buradan. Çok güzel, dünyada çok nadir bulunan otlar ve çiçekler burada var.
0: 3,000m가 넘는 산맥으로 둘러싸인 U자형 계곡에 고도가 1,000m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독특한 식생을 자랑합니다. 꽃을 보면 기분이 좋죠? 꽃 선물은 언제라도 환영입니다.
1: 바나무? 오, 진짜 끌어내린. 와, 이렇게 예쁜 꽃다발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0: 야생화 꽃다발은 처음입니다.
1: 은은한 향기가 나요.
3: 우리 안젤 야일라스나 özel çiçekler. Evet, evet. Burada çok çeşit var. Bunlar 1/3.
1: 1/3.
3: 1/3. Bunlar 1/3. Burada 1001 çeşit çiçek derler. Gelip yapılmış, bakılmıştır.
0: 꽃 종류가 많아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안제르 고원에는 약 500종의 야생화가 자생하는데 이 중 80에서 90종이 안제르 고원에서만 나는 고유종이라고 합니다.
3: 부다 kekik.
1: Kekik.
2: Anzer çayı deriz biz. Bu bölgenin kekik. Kekik özelliği var. Burada bu şekilde. Kokusunu alabilirsiniz. Hoş kokuludur böyle.
1: Tamam.
2: İşte soğuk algınlığı, enfeksiyon, işte bu tür hastalıklarda karın ağrısı, onlar da çayı demler, hemen çocuklara kendimiz tüketiriz yani.
0: Ot kuyong jom jedero hebolkayo?
1: Fark etmedim.
3: Bunları böyle alıp,
1: tut,
3: böyle bir tat oluyor. Bunlar.
1: 오, 저 어릴 때 그 사루비아 꽃 이렇게 따서 먹잖아요. 꽃 빨아먹는 거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 꿀이 진짜 맛있네요. 문나도 오늘 뭐.
0: 근데 꽃을 따면서도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3: 우겐할때 문나르 아르 için çok önemli. 아르 문나르단 rengarenk pollen alıyor.
0: 벌이 앉아 있는 꽃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는 꽃은 몇 가지만 정해 채취하고 벌들을 위해 남겨둡니다. 물어보는 풀과 야생화마다 막힘없이 답해주는 귤세렌 씨.
1: 엄청 많아.
0: 근데 이 많은 꽃들을 어디에 쓰시려고 모으는 걸까요?
3: 뭐 topladığımız çiçeklerle yemek yapacağım. 오! 예드림, 이치림, 바꿈 타드나.
1: 다음.
0: 야생화와 풀로 어떤 음식이 탄생할지 기대됩니다. 귤세렌 씨는 혼자 마을에서 올라와 고원살이 중입니다.
1: 와, 텃밭도 있어요.
3: 마론, 소안, 소안바, 파슬리에바. 부르다 야즈 야일라다 예티션 본나.
0: 시장이 멀기 때문에 고원에선 자급자족이 기본입니다.

0: Hoş geldin.
1: Hoş bulduk.
0: Yayla evim.
1: Wow, yayla evi böyle. Bunlar hepsi güzelce
0: Evet.
1: böyle siz yaptınız.
0: Evet.
1: Wow. Ya, bu niye çivin ya? Opnun ki opsa ya. İroke yepyeni kopi can.
0: Çok eski.
1: Wow. Bu ne?
0: Bu çiçek, arı
1: Çiçek.
0: çiçeği.
1: Çiçek, arı çiçek.
0: Evet. Bu bunu kaynatıyorsun. Bu da iltihaplara kaynatıp çayını yapıp içiyorsun. İltihaplara çok iyi geliyor. Bak.
1: Wow, 이거 염증에 굉장히 좋은 꽃이라고 합니다.
0: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da haşlayıp dizlerine, evet, ağıran yerlere sarıyorlar bunu. Oo. Çok iyi geliyor. Aa. Yemeğini yapıyoruz.
1: Evet.
0: Kavurmasını yapıyoruz. Oo. Bu başlı başına bir şifa.
1: 가지고 온 건데 길에서 여러 종류로도 다양하게 사용이 된대요. 향이 되게 좋은데 이거를 삶아가지고 아픈 데다 이렇게 붙이면 그 자체로 약이 된다고 하네요. 어, 신기하다.
2: 알고 보니 귤세렌 씨는 약초 박사. 남편의 건강을 돌보며 약용식물을 많이 연구했답니다. 어릴 적부터 보고 들으며 익힌 데다 스스로 책을 찾아보며 공부했다네요.
0: 으슬간 옷도 간 돌아심이나 이 게리, 이드랄 söktürücü, 어뎀 attırıcı. Ama bunu hasta olmadan yediğin zaman kötü şeyleri geride bırakıyor. İyi hücreler ilerliyor. Bu iyi hücreleri çalıştırıyor. Ben 60 yaşındayım. Eğer biraz sağlıklıysam bunlardan yiyoruz yani. Yazın bunlardan hep yiyoruz biz.
2: 약초로 만들 수 있는 요리 뭘까요? 세 가지 약초를 한꺼번에 데쳐서 적당히 자르고 기름에 양파를 먼저 볶아준 다음 같이 볶습니다. 소금 간에 고춧가루를 살짝 뿌려 섞어주면 나물볶음 완성. 이 나물볶음을 프라이팬에 넣고 달걀물을 입혀 부치면 오믈렛이 됩니다. 저를 위해 디저트까지 만들어주신답니다. 밀가루 약간에 치즈와 요구르트 한 스푼을 넣고 반죽했습니다.
0: 우리가 레스토랑은 페이니리네. 페이니 타파스. 뱀보는 약간
2: 흡사 도넛츠 같은 비주얼. 노릇노릇하게 튀겨서 시럽으로 코팅을 해주면 되니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1: 드실게드림. 이게 그냥 도넛이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안에 치즈가 들어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튀르키예에서 먹을 수 있는 디저트 중에 큐네페라는 디저트가 있거든요. 그게 안에 치즈가 들어있어서 이것과 맛이 되게 비슷한데 그거는 뭔가 조금 더 카다이프가 위에 얹어져 있어서 바삭바삭하다면 이거는 조금 더 찹쌀 도넛츠 같이 쫄깃쫄깃한 맛이 있어요. 허, 진짜 맛있는데요, 이거?
0: 치즈야제!
2: 버터에 옥수수가루와 치즈까지 듬뿍 넣은 무힐라마도 빠지지 않습니다. 푸짐한 안제르 고원의 밥상입니다.
1: 엘리즈 사르.
0: 아피에토스.
1: 베시크레드림.
0: 호시 게알디니스.
1: 저를 위해서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식재료로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베시크레드림.
0: 분은 içinde sırgan var. Ebem gümeci var. Onun gelin parmağı var. Ama bu çok sağlıklıdır.
1: 잠깐.
2: 먼저 오믈렛부터 맛봅니다.
1: 과연 어떤 맛이 날까요? 이 요름.
0: 네. Evet. Afiyet olsun. Bunda
1: 와, 나물을 먼저 삶으신 다음에 만드셔서 그런지 식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물론 달걀을 넣어서 더 고소한 풍미까지 나는 것 같고요. 와, 입안에 딱 넣었을 때 그 나물 향이 확 퍼지는데 싱그러운 느낌이 들어요. 한국 음식하고도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0: 나물과 빵입니다.
1: 저는 나물은 무조건 밥이랑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빵이랑 잘 어울려요.
0: 제가 잘 먹으니까 보기 좋으셨나 봐요. 흐뭇해하면서 엄마처럼 계속 입에 넣어주십니다. 귤세렌 씨는 여름이면 이렇게 고원에 올라 약초와 야생화를 찾아 나섭니다. 꿀의 명성 뒤에 가려진 안제르 고원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헤어지려니 아쉽습니다. 귤세렌 씨 덕분에 낯선 고원에서의 긴장감이 편안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튀르키예어로 고원 목초지를 뜻하는 야일라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여름철 목축과 농업을 이어온 생활 공간입니다.
2: 소들이 줄지어서 내려오고 있어요. 집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응? 안녕.
0: 꿀을 좋아하는 곰은 늘 흑해 지역 양봉과의 고민입니다.
2: 잠깐만.
0: 길 가다 우연히 들렀는데 벌집 구경도 합니다. 안제르 꿀은 튀르키예 특허 상표청에 지리적 표시로 공식 등록돼 있습니다.
2: 안제르 balı neden ünlü, neden meşhur? Sebep?
3: Anzer balı florası farklı. Özelliği farklı. Çiçekleri var. Sadece Anzer'de yetişiyor.
2: Vücut için ne güzel, faydalı. Ne faydalı oluyor?
3: Bağışıklık sistemi hücre yenilemesinde. Çünkü hücreler yeni olduğu için kullandığı zaman çoğu fayda bulan var. Anzer'in vücutu yenileme özelliği var. Vücuttaki hücreleri, kanı yenileme bir özelliği var yani. Geçen yıl balımız 6000 TL'ydi. Bu sene 7000 lira oldu. Daha sağım yeni yani yeni sağım yeni başladı.
0: 안제르 꿀은 생산량이 적어 가격이 비쌉니다. 꿀 속에 남은 꽃가루를 살펴보면 벌이 찾아간 꽃들의 흔적을 알 수 있다는데요. 꽃가루 성분부터 품질까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정식 안제르 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Bak bunlar papatya, bunlar bal çiçeği. Yani bunlar hep çeşit çeşit çiçekler. Şu anda zaten Hacettepe'ye gittiği zaman 20 farklı çiçek olması lazım ki anzer balı olsun.
2: Aa.
3: Olmadan zaten anzer balı standartlarına uymuyor.
2: 20 tane çiçek olması gerekir
3: numunenin,
2: ki
3: numunenin balın içinde olması lazım ki anzer balı olsun ha. Yani her
0: İ 알록달록한 들판이 순수하고 특별한 자연의 선물을 품고 있는 보물입니다. 여름철이면 계절 이동 목축으로 고원의 활기가 돕니다. 흑해에서 차를 재배하며 대규모의 목축업이 많이 줄었는데 꽤 많은 양떼가 있습니다.
2: 메라바. 와, 벤 güney Kore'den geldin.
4: Hoş geldin, safa geldin.
2: Teşekkür ederim.
4: Rica ederim. Burada hayvanları bekliyoruz. Buranın yerlisi Anzer yaylası. Dede mesleği.
2: Evet.
4: Devam edici değilim.
0: Süleyman 씨의 소리를 알아듣고 양과 염소들이 움직입니다.

0: 슬레이만 씨는 50년째 가축을 돌보고 있는데요. 새끼까지 다 합쳐 600마리나 된답니다.
1: 키셨는데 아시지 제대. 그 자만 브라바다 올리 56cm 칼 1m 1.5m 아쿠셔는 가축 야두는 브라바다 칼바.
0: 이 많은 양과 염소를 혼자 치신다니 대단한데요. 슬레이만 씨는 안제르 고원의 마지막 양치기 중 한 명입니다.
1: 우리는 이루슈 도아시 규정 오티범 오티. 네. 신이 오와 타라플라인다 오타 쿠르미시. 이 하이완나 야리아츠. 아마 비중 불다 오니신데 가다 말하시겠습니다.
0: 아침 일찍 풀을 뜯고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점심부터 해질 때까지 또 풀을 뜯습니다. 이런 가축의 패턴에 슬레이만 씨의 생활도 맞춰져 있습니다.
2: 아약도 브라나로 왔니?
0: 갑자기 보여줄 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찾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슬레이만 씨 눈엔 잘 보이나 봅니다. 금방 찾았습니다. 뿔이 4개가 나 있는 오스만 순양입니다. 왕관 모양의 긴 뿔 아래로 작은 뿔이 나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에서 행운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상징으로 여겨 발견 즉시 황실이나 고위 관료에게 바쳐졌다고 전해집니다. 오스만 순양은 힘도 대단합니다.
1: 보였지다 뉴지 파스.
2: 에베 뉴지 파스. 아마 미라스 되게 쉽게 비교해서 키우다.
1: 뭐는 다리 키사.
2: 돌탄에 봐. 내대나 잡아 원래 비 있으면.
1: 오스만 당감시 문내 실단 해결제 욕.
2: 아.
1: 문만 해결제 욕.
0: 가까이 갈수록 사람을 피하고 도망갑니다.
2: 뭐라고? 네.
0: 근데 슬레이만 씨는 어떻게 네 개의 뿔의 순양을 키우게 됐을까요?
1: 난다 뭐 대대단 가람 메슬렉 대와메뚜리룩 이래리룩 네스티니 캐스미 네실로넴 아살레토넴.
0: 최근까지 또 다른 네 개의 뿔 양이 있었다는데요. 뿔이 아까 본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큽니다. 애지중지 키웠는데 갑자기 죽었답니다.
1: 불다 실내는다 바발라를 붙들. 올라다 내이면서.
2: 아.
1: 야상급세 내이면서. 우는 보이는 자리 옷달천 예라 아리지 테페레는 셔스터. 원래 옷달천 예라 사사이들.
0: 지금도. 네 개의 뿔 양을 영물로 소중히 여기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슬레이만 씨.
1: 고추 없어서 말 아트마스. 고추는 이신의 가이렛에 대해서 원래 쓰라단 고추 없어. 쓰라단 고추 없어. 이신이 세세대서.
0: 절대로 해치지 않고 오스만 시대의 혈통이 끊기지 않도록 계속 보존해 나가겠다는 그 신념이 안제르 고원의 풍경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0: 보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2: 먹는 즐거움.
1: 이가탄탄, 이가탄.
3: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0: 모시겠습니다.
1: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2: 이제 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 트라브존으로 갑니다. 튀르키예 흑해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 도시로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오스만 시대 이후 은 가공과 금, 은 세공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트라브존 시내를 걷다 보면 많은 귀금속 상가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팔찌와 목걸이와 달리 장신구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트라브존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해 잠시 구경하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팔찌와 세트로 제작되는 목걸이인데요. 트라브존 하스르입니다.
3: 하스르 클래식, 카라데네스인 çok eski bu savaşta zırh denilen giysiden esinlenerek çok eski tarihi var bunun. Ondan esinlenerek çok eski ustalarımız bunu takıya döndürdüler.
2: 자리라는 뜻으로 촘촘하게 엮은 모양이 돗자리와 닮아 붙은 이름입니다.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장인의 손재주로만 제작됩니다. 얇은 금실이나 은실로 천을 짜듯 하나하나 엮어 만듭니다. 트라브존의 전통 고유 유산으로 등록돼 있는 금속 직조 기술입니다.
3: Yani 70-80 metre telle beraber örülüyor. O yüzden hem manevi hem işte el işçiliği olduğundan dolayı bu hak edişi var yani. Evet.
4: Yani dünyada mesela bu bir tane, değil mi?
3: Sadece Karadeniz Trabzon.
4: Anladım.
2: 흑해 지역에서는 결혼할 때 신부에게 귀한 혼수 예물로 선물합니다. 저도 잠깐 해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4: 와, 어떤가요? 근데 사실 이거 되게 무거워요. 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무겁습니다. 멋진가요? 와, 헵시 토플 네카달.
3: 400,000 지와르, 980,000 지와르, 보다 50,000 지와르.
4: 가격을 말씀해 주셨는데 암산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 비싼 가격입니다. 오!
2: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런 하스르를 제작한 숙련된 장인들이 주부라는 겁니다.
3: 트라브존다 şöyle bunu biz Trabzon'da hiç tanımadığımız bile Trabzon'da olan kadınlara veriyoruz bayanlara. Gidip evde örüyor.
2: 트라브존 하스르를 만드는 금손들을 만나러 갑니다. 트라브존 시내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숲속 마을입니다.
5: 메라바, 호시푸드.
2: 전통적으로 흑해 농촌의 여성들은 부지런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에미네 씨도 일정이 빠듯합니다.
6: Çok işler yapıyoruz çünkü sabahtan kalktık mı başlayıp çalışmaya. Önce kahvaltımızı yapıyoruz.
4: Evet.
6: Ondan sonra ineklerimizi yapıyoruz. Ondan sonra da el işi yapıyoruz. El işten yorulduk mu bahçe işleri işte bu gördüğünüz gibi çay kesiyoruz. Araba geliyor buraya bunu almak için ona veriyoruz. Tekrar yine el işi yapıyoruz. Yemek falan var. Komşuluk var. İmece usulü var. Arkadaşlarımızla beraber buluşuyoruz.
2: 찻잎은 1년에 3번 수확하는데 그 사이에 헤이즐넛 수확도 해야 합니다. 지금이 그 시기죠. 목초지에서 소도 돌보고 먹을 콩이나 옥수수도 직접 키웁니다. 그래도 힘들지 않다니 저를 좀 반성하게 됩니다. 일하다 말고 갑자기 춤바람. 흥이 많습니다. 저도 같이 해야 하는 분위기인데요.
7: 왜?

0: 꽃자리 꽃자리 뭐야래 아이디 아이디 꽃자리 꽃자리 뭐야래 꽃자리 불당게
1: yorulmadınız mı böyle çay tokumaktan? Nasıl şarkı söylüyorsunuz?
0: Çok. Biz de çok yoğun çalışıyoruz. Böyle Karadeniz'in havasında suyundandır böyle bir enerji.
1: Ooo öyle
0: evet,
1: mi?
0: Evet evet aynen öyle.
2: Baffuge 일에도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도 키우려니 사정은 늘 어려웠죠. 일할 곳도 마땅치 않은 농촌 여성들에게 하스르는 든든한 부업이자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에미네 씨는 경력이 38년인데요. 가르쳐주는 학교나 학원은 없고 언니들 손동작을 보면서 스스로 익혔답니다. 주문을 받고 공방에서 금이나 은실을 여성들에게 전달하면 여성들이 집에서 손으로 엮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방으로 가져가 마감하고 팔찌를 완성합니다. 전통적인 분업 구조 방식입니다.
0: 지금 피콜라시 피텔
3: 비싼데. 야, 어둠은 어둠은
1: evet.
3: genişliğine göre değişiyor.
1: Evet, o, evet. o kesin.
3: Genişledikçe, evet. genişledikçe ipin 70 evet. santimi fark ediyor.
4: Problem, nazar.
0: Kalmasın.
2: 가는 금실과 은실을 잡고 작은 고리 형태를 수없이 반복해서 엮어 하나의 팔찌를 만듭니다. 다 똑같아 보여도 문양의 각 장인의 솜씨가 드러나죠.
0: 조직 박특 부 이니시 어렵대 onların şeysinden hani onların parasıyla çocuk büyüttük. Çok değerli bir meslektir. Yani sevenler de vardı bunu çok. Takanlar da sipariş aldılar mı bunu kim ördü belli oluyor. Mesela sen gittin dedin ki Hülya Hanım'ın ilişkisini istiyorum.
2: Hı-hı. 어머니에서 딸로 여성들에게 전승되어온 생활의 기술입니다. 고객이 주문하며 장인을 지정할 때 특히 보람을 느낀다네요. 금이라서 더 떨리는데요. 금실이 굉장히 가늘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 잘못하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1: 메셀라. Ben bunu yaparken yanlışlıkla böyle gücümü öyle fazla verip de bu koparırsa ne yapacak?
0: Takıyoruz onu.
4: Bak şuralarda ikisinin ekleşmiş hali var.
1: 그러니까 뜨개질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 금실을 적당한 힘을 가해서 구부리고 넣었다 빼고 당기고 이게 조율이 되게 잘 되어야지 되는데 처음 하는 저로서는 정말 어려운데요, 이거?
2: 잘했는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면접 보는 것처럼 떨립니다. 금과 은실이라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긴장감을 안고 하는 일이었네요. 저 좀 난처합니다.
0: 테크를 aldığında diyelim ki 59 gram verdi sana. 59 gram teslim alacak işlemiş hali. Örneğin az olsa ondan kaybetmiş gibi oluyorsun. O zaman parasını ödüyorsun yani kaybettiğinin sonuçta. Çünkü bu altındır. Evet.
2: 뜨개질도 숙달되면 안 보고도 하잖아요. 30에서 40년 경력의 금손들이라 얘기를 하면서도 집중력은 그대로입니다. 대단합니다.
4: 에마넷.

0: evde bırakıp bir yere gitmeyiz. Evet. Yani gidersek de evde biri vardır.
1: Evet.
0: Yani evde bunu tek başına bırakıp bir yere gitmeyiz.
1: Evet.
0: Ya da bir yere gideceksek yanımıza alır öyle götürürüz. Çantamıza götürürüz. Yani kıymetli eşyalarımızı nasıl muhafaza ediyorsak o şekilde muhafaza
1: evet.
0: ediyoruz.
1: Aynen öyle. Böyle yapıyoruz.
2: 금실을 엮고 나면 나무 망치로 두드려 납작하고 균일한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장인의 일은 끝.
3: 와.
2: 팔찌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4: 좀 güzel yakışmış.
1: Teşekkür ederim.
4: 오, 좀 이상하네.
2: 함께 일하고 그냥 헤어지면 섭섭하죠. 일을 한 뒤에는 음식도 함께 나눕니다. 모인 사람들이 각자 요리를 하나씩 준비해 온다네요. 저는 따로 준비를 못했는데요. 손님은 예외. 언제든 환영이라 괜찮답니다.
5: 하수 씨가 아프다는 소리 요리도요리 셋 beraber birlikte soframızı kırıp beraber yemeğimizi yiyoruz. Çayımızı içiyoruz. 요르고놈스 무색히다 atıyoruz.
2: 이 지역에도 푸마시 문화가 있어서 서로 농사일을 도와주고 밥을 같이 먹는 게 흔한 일입니다. 정을 쌓는 시간이죠.
6: 어머니 생선도 직접 잡아요? 예, 고기도 직접 잡아요?
4: 올다 var. 올다 atıyoruz denize. Ondan sonra deri bekliyoruz. Böyle çıktı mı hop çektirmeyip den geliyor balık buralara kadar yani.
2: 농담을 너무 진지하게 하셔서 제가 웃을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유쾌한 에미네 씨 덕분에 밥맛도 더 꿀맛입니다. 밭일로 손마디가 더 굵어지고 눈이 침침해져도 금실 매듭을 계속 엮어나갈 거라는 에미네 씨. 화려한 장신구 뒤에 숨겨진 그녀의 금빛 공예 인생이 앞으로도 눈부시게 이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트라브존 허스르 장인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이제 트라브존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을 보러 갑니다. 트라브존은 동로마 제국의 후손인 트라페준타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에 특별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7: 절벽에 붙어있는 건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곳 트라브존에는요, 마치 공중에 떠있는 듯한 건물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곳에 온 적이 있지만 이곳은요, 말로만 듣고는 믿을 수 없고 눈으로 봐도 믿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2: 가파른 절벽 위에 수도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모습이 볼수록 놀랍습니다. 여행을 온다면 빠뜨리지 않고 들러야 할 필수 코스죠.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사이 더 유명해졌나 봅니다.
7: 스멜라 수도원에 사람들이 정말 엄청 많이 있네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 겨우 입구를 통과해 들어가 봅니다. 건물을 짓기 어려운 지형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지 푸켓 사람들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13세기 트라페준타 제국의 후원 속에 크게 번성했다고 합니다.
7: 여기 벽화에는 예수, 성모 마리아 그리고 여러 성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0: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다양한 장면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림으로 보는 성경과 같은 거겠죠?
1: 근데 수원은 왜 여기 지어졌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아테네 사제 두 명이 성모 마리아의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은 절벽 동굴로 찾아가 성모 마리아의 성화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신성함을 알리기 위해 둘은 절벽 위에 성소를 지었고 그곳이 바로 이곳, 수멜라 수도원입니다. 처음엔 바위를 깎아 만든 두 개의 방뿐이었지만 수세기에 걸쳐 확장됐습니다.
0: 이곳 수멜라 수도원은 비잔틴 제국 때 세워져서 오스만 제국 때까지 지배층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무려 1600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1: 놀라운 이야기와 역사를 직접 확인하고 그 의미를 느껴보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2: �ence çok etkileyici. Özellikle şekilleri gördüğümüzde ben çok etkilendim ve binlerce yıl öncesi tabii böyle bir yapının yapılması, burada olması, keşfedilmesi vesaire beni çok etkiledi. Tabii bunun için şey söylemem gerekirse de daha çok yer görmek isterdim burada. Göremediğimiz sanki yerler var.
1: Soğumun의 끝에 발견한 튀르키예 북동부는 조금 놀랍고 많이 새로웠습니다. 꺼내볼 추억이 가득 쌓였는데요. 그 매력 느끼러 한번 가보지 않으실래요?

0: 고기 하나 넣으면 문화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도가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 사스리아칼.
0: 줄레이. 살람 알레이쿰. 나.

0: 내가 이걸 보려고 길을 떠났지. 이 히말라야와 사막이 같이 있는 풍경이 어딨어요?
1: 자, 자, 자.
2: 아,
0: 예,
2: 야.
0: 예? 돈? 이 할아버지, 지금 이렇게 연출하셨네.
1: 자빠 죽이지.

0: 쇼크듯이 쫙 와버렸죠. 여기가 막 불 붙는 것 같아요. 이쪽 불대기가.
1: 환자분들이 그 통증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두려워합니다.
2: 얼굴이 이제 좀 흉측하게 이제 몸으로 쏠린다 그래요.
3: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고 힘들어. 스트레스가 막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1: 떨림에 의한 불안감 또는 그로 인한 우울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호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안 돼!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0: 싫어. 바로 놓지도 않고 이빨을 드러내 오래름 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안고 있다가도 그냥 통으로
1: 그걸 진짜 예측할 수 없어요.
2: 오! 오! 물렸다 어떡해!

0: 시끌리고 시끌했죠.
1: 여자가 락을? 그런 반응이 진짜 의외 많아.
0: 음악이 좀 샤프해. 야, 이거 히트 하겠다.
2: 너무 다 흥미롭고 어딘가 범상치 않은 소재들과 서사인데?
3: 여성 보컬이 다 깨부수니까.
4: 왜냐하면 헤이헤이로 데뷔를 했는데 카메라가 저를 다리부터 이렇게 비춰가지고 올라온다? 왜? 왜 그래? 우리 기타리스트도 발부터 찍고.
5: 무엇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사고방식이 갑갑했어요. 김유나로서만 할 수 있는 장르 음악이 있거든요. 여성으로서의 김유나, 인간으로서의 김유나, 내 인생을 살아온 김유나.
6: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7: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8: 오빠한테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7: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9: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0: 이 분위기?
11: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0: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12: 이분 위기.
13: 여러분의 위기도
14: 이게 뭐야?
1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현재 저희는 이 재난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아동의 수를 최소 17,0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순식간에 집과 학교를 잃었고 식량이 부족하고 또 깨끗한 식수의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장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네팔 정부 당국과 또 현지 파트너와 협업해서 임시 대피소를 만들고 긴급구 키트와 아동보호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트만두 긴급구 물류창고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물품을 한 장으로 실어 날르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가정에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후원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1: Save the Children은 마지막 한 아이라도 더 끝까지 현장에 남아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월 2만 원의 긴급구호 정기 후원으로 재난 속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청량한 숲길을 따라 들어서니 숲속 그림 같은 집에 맛있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깊은 산골까지 찾아오는 이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밥상을 들여놓았다죠.

0: 이렇게 베이스를 좀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서 음식으로 색을 칠할 거예요.
1: 음식은 눈으로 먼저 먹고 맛으로 완성한다고 하죠. 맛깔스러운 색으로 정갈하게 채운 밥상.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영혼까지 살찌우는 그 숲으로 초대합니다. 충북 영동의 골 깊은 산이 바람을 막고 추위에 약한 편백을 품어 숲을 이뤘답니다. 그 숲에 숲지기가 된 지 13년.
0: 좋다. 맨날 맨날 와도 좋아. 매일매일 와도 좋아.
1: 시아버지가 생전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어 60년간 정성껏 가꾼 숲이랍니다.
0: 다 편백나무예요. 여기서 전부 산 꼭대기까지. 얘네들 봐봐요. 얘가 1년 정도 된 나무고 요 편백 금방 태어난 애기. 이런 애들이 한 5년 정도 됐을 때 64cm 정도 됐을 때 그때 옮겨 심는 거예요, 저희들이. 씨가 어떻게 생긴 거냐? 축구공 같이 생겼어, 꼭 이렇게.
1: 작은 씨앗이 아름드리 나무가 되기까지 벌목업자였던 시아버지는 베어낸 만큼 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이 숲을 일구셨다죠.
0: 갔어. 나이가 중년 나이예요. 45살.
1: 이만큼 자란 편백이 무려 7만 그루.
2: 그 못하지. 그 옛날에 이걸 우리 아버님이 심었다고 생각하면 일일이 쇠꼬챙이로 뜯어가지고 비료를 다 줘가지고 키운 나무들이에요, 이거.
1: 그 숲을 차마 팔 수가 없었던 부부는 도시 생활을 마무리하고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2: 아, 이쪽으로 한다.
0: 아이고, 누워야, 누워, 누워라. 와, 여기서 나무 멍 때리면 진짜 좋아요.

0: 확실히 있잖아. 이게 보니까 나무가 부쩍부쩍 막 커 나가는 것 같아.
1: 편백숲 아래 부부가 공들여 지켜온 공간이 있습니다.
0: 이 집은 언약사 60년 된 집이에요. 60년 전에 일하시는 분들 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황토방이.
1: 숲을 찾은 이들이 하룻밤 묵어가길 청하면서 조금씩 손을 보고 이곳을 숙소로 내어주었답니다.
0: 이게 우리나라 고구려 고분 벽화 중에 수렵도 있죠. 가죽에다가 한 거예요. 우피. 가죽으로 한 거예요. 가죽, 소가죽으로.
2: 어머니 작품이라는 거예요?
0: 네, 제가 했어요.
1: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화가로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해왔답니다. 44년간 시부모님 모시고 주부로 살면서도 해외에서까지 개인전을 열 만큼 열정을 쏟았다죠. 그러다 10여 년 전 돌연 붓을 내려놓게 됐다는군요.
0: 그러면 그러다 보면 진짜 잠을 못 잘 때가 너무 많았어요. 맨날 머리가 아프고 근데 그냥 쓰러졌어요. 쓰러져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손발은 움직이지도 않고 근데 그래서 여기 산에 들어와서 점점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이 산을 이렇게 아주 자연 친환경 갖고 나가는 이유가 그 하나의 이유도 있죠. 예.
1: 요양차 들른 시아버지의 숲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면서 이곳을 지키기로 결심했다죠. 작은 텃밭 일구며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0: 이런 색깔 꽃이 봤어요? 당노 꽃이라고 그래요. 색깔이 약간 그린 색깔 나오죠.
1: 붓은 놓아도 색은 놓칠 수 없습니다.
0: 가지꽃추. 가지꽃추. 가지 색깔이죠. 요거는 이제 치커리. 요거 공심채라고 해서 이거 원래 그 동남아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늦가을까지 계속 그냥 올라오고 위에 새순 따면은 또 올라오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심어요. 저는 공심채를.
1: 텃밭에 무엇든 심어놓기만 하면 병충해도 없이 잘 연근답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0: 우리가 이제 거름이 많이 나와요. 봐. 이거 편백이에요. 다. 이 거름을 이용하니까 벌레가 달라들질 않아요. 그러면 살충제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게 좋더라고요. 아따 잘생겼다.
1: 편백이 내뿜는 피톤치드 향을 벌레들이 싫어한대요. 덕분에 건강한 식재료를 얻을 수 있어 요리하는 재미까지 늘었다죠.
0: 호박 잎 국을 끓이려고 하는데 호박 잎에다가 또 이거를 많이 넣어요. 이걸. 삐진다고 그러죠, 그지? 호박을 삐져요, 이렇게. 이거 봐. 이걸 많이 으깨요, 이렇게. 이 풋내를 없애려고 그래요, 지금. 호박이 생잎이라.
1: 으깬 호박과 호박잎은 멸치 육수에 된장 풀어 끓여냅니다. 갓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맛이라죠.
0: 어르신들은 왜 꼭 아침에 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했죠. 생각해봐. 종갓집에 맏며느리, 외며느리. 그도 참 좋았어요. 또 배우기도 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했겠지. 지금부터 시부모 모시고 살아가면 다 도망갈까요? 그죠? 근데 우리 때만 해도 당연히 모시는 줄 알았죠. 뭐.
1: 1년에 제사만 13번. 종가라서 찾아오는 손님도 많았고요.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일도 당연히 많았답니다.
0: 고추하고 대파를 이용해서 부각을 해볼까 해요. 부각해보려고. 부각 참 맛있어요, 대파 부각이. 여기 찹쌀가루하고 튀김가루고 묻혀요. 네.
1: 고추 부각은 들어보았어도 대파 부각은 또 처음이네요. 일단 3분간 쪄줍니다.
0: 다 쪘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건져서 완전히 건조시켜야 돼요.
1: 햇볕에 소까지 바짝 말린 후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내는데요. 밥 반찬으로 그만이랍니다. 달짝지근한 감칠맛과 고소하고 바삭한 식감이 어우러진 대파 부각은 별미 중에 별미라네요. 이번엔 연잎이 등장합니다.
0: 편백 수육을 할까 싶어요. 예, 편백나무 수육을.
1: 전복과 새우를 비롯해 연근, 버섯, 밤, 대추, 인삼까지 몸에 좋은 재료를 푸짐하게 올립니다.
0: 요 편백 증류수를 이게 살짝 뿌려줘요. 잡내치면 최고 좋더라고요.
1: 오늘 하룻밤 묵어가는 손님들을 위한 음식이래요.
0: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 계속하시겠어요?
0: 아, 그럼요. 오늘 오실 거 다 오셨구만.
2: 신세 좀 지어야겠어요?
0: 아, 그럼요. 괜찮아요. 예. 이번 부부가 세 번째 와요. 세 번째. 아, 근데 네 번째 또 내년 거 또 해놨네.
3: 내년 5월에 이제 시댁 식구들 11명 예약해놨어요. 또.
4: 아, 아니, 여기 어떤 게 좋았어요? 이렇게 계속 오셨어요?
3: 여기요? 아, 일단 공기가 굉장히 맑고요. 그리고 사장님 음식이 굉장히 예술, 되게 멋있게 잘 나와요.
1: 식탁은 숙자 씨에게 도화지랍니다.
0: 뭐 이렇게 베이스를 좀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서 음식으로 색을 칠할 거예요. 물 속에 꽃이 피어났습니다. 빵과 옆에 검정이세요.
1: 반찬 하나도 색을 맞추어서 담습니다.
0: 이거 파인애플로 장아찌라는 거예요.
5: 아니, 파인애플로도 장아찌가 돼요?
6: 그럼요.
0: 완전 다 돼요. 그리고 달콤하면서도 이 드시게 되면은 소화도 잘 되고 또 향도 있고.
1: 색다른 음식들로 채워지는 숙자 씨의 밥상.
0: 사실 이제 제가 요리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관심 있는 것만큼 자꾸 알게 되잖아요. 그래 일부러 좀 서울 쫓아다니면서 좀 많이 배우기도 했어요. 네.
1: 궁중요리부터 천연식초까지 명인들을 찾아다니며 전수받았답니다. 시작은 찾아오는 지인들을 위해 차린 상. 그 정성이 소문이 나고 칭찬하는 목소리에 요리하는 기쁨이 점점 더 커지더랍니다. 그림을 그리던 열정을 식탁에 오롯이 담았죠.
5: 아이고, 예술이네 예술.
0: 아, 예술이에요. 네.
3: 예쁘게 너무 화려하지? 이 그림을 깨뜨리 아깝죠.
1: 음식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 대접하고자 손님도 하루에 10명만 받는답니다.
7: 아, 먹을 수 있어요.
6: 시원하고 너무 맛있어요, 진짜.
7: 이거 상추야, 상추 하나 먹어봐.
3: 상추 장아찌.
6: 상추로 장아찌.
3: 장아찌인데 짜지도 않아. 아버지는 별로 마음에 안 드시겠다.
6: 왜?
3: 아버지는 짠 거 좋아하시죠?
8: 지금 이거 된장을 엄청 많이 찍어줘, 상추.
6: 너무 맛있어요.
0: 호박도 갖다
6: 줘.
5: 다 맛있어요.
0: 다 맛있어. 감사하네요.

0: 청량한 숲속에서 아침을 맞은 이들의 표정이 참으로 밝아 보이죠. 주인장의 아침 인사는 밥상으로 대신합니다. 조식으로 빵과 함께 직접 키운 신선한 채소로 샐러드를 준비합니다.
1: 본인이 좋아하니까 하는 거지, 요리하는 거. 안 그러면 못해, 이거.
0: 아침상에는 꼭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답니다.
2: 우리가 이거 타락 죽이라고 해가지고 임금님들 아주 그냥 건강식으로 보양식으로 드셨던 음식이에요.
0: 임금님 수라상 받는 기분이 든다는 손님의 말에 이왕이면 제대로 배워보자 싶어 궁중요리까지 전수받고 택한 메뉴랍니다. 진심을 담은 그림 같은 밥상.
3: 고소하고 진짜 맛있다. 그죠?
4: 입에서 살살 녹아요.
0: 직접 담근 아카시 꽃 식초로 맛을 더한 샐러드를 빵에 넣어 먹는 샌드위치 맛도 일품이랍니다.
2: 아, 뿌듯하죠. 본인들이 맛없다고 해봐. 아, 그럼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예, 감사할 일이죠, 그죠?
0: 큰 욕심은 없습니다. 그저 숲에 온 이들이 편히 머물면서 숲의 가치를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뿐.
2: 여름철에는 여기가 굉장히 좀 시원해요.
0: 숲 해설도 그래서 시작했다죠.
5: 삼나무 밑에 풀이 엄청 많죠. 단목도 많고 잔풀이 많고 이거는 복분자고 많아. 너 한번 뒤돌아봐. 이게 편날나무예요. 왜 편날나무 밑에 풀이 없을까? 피톤치드 알죠? 항균작용, 항암작용, 항염작용 가장 강력한 게 편맥나무 숲이에요. 편맥나무예요.
0: 잡풀과 벌레는 얼씬도 못하지만 사람의 심신을 안정하게 하는 향. 자연의 향과 소리를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0: 곤충 소리, 새 소리, 물 소리, 바람 소리.
1: 자연의 소리가 그 행복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도 오신 분들도 같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전 끝까지 이렇게 해나가고 싶어요.
2: 지상 소요에 지치고 마음이 허기진 날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이 될 수 있기를 편백숲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3: 진동을 주면 파장을 주면 쫓겨요. 한쪽 물에 키우는 물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4: 이거 매기 불고기 하는 거예요.
5: 뭐 대단하네. 아니.
6: 제가 아파서 대신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7: 오빠는 징계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8: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우리나라에 난민이 있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지만 난민이 과연 누구인가 또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알겠습니다. 관해서는 사실은 예전하고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는 거죠.

0: 현재 저희는 이 재난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아동의 수를 최소 17,0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순식간에 집과 학교를 잃었고 식량이 부족하고 또 깨끗한 식수의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장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네팔 정부 당국과 또 현지 파트너와 협업해서 임시 대피소를 만들고 긴급구 키트와 아동보호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트만두 긴급구 물류창고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물품을 한 장으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가정에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후원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1: Save the Children은 마지막 하나이라도 더 끝까지 현장에 남아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월 2만 원의 긴급구호 정기 후원으로 재난 속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현재 저희는 이 재난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아동의 수를 최소 17,0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순식간에 집과 학교를 잃었고 식량이 부족하고 또 깨끗한 식수의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장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네팔 정부 당국과 또 현지 파트너와 협업해서 임시 대피소를 만들고 긴급구 키트와 아동보호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트만두 긴급구 물류창고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물품을 한 장으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가정에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후원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1: Save the Children은 마지막 하나이라도 더 끝까지 현장에 남아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월 2만 원의 긴급 구호 정기 후원으로 재난 속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4: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5: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6: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5: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번째 사라입니다. 둘째 마리아입니다.
1: 셋째 드레오입니다.
2: 넷째 사모아입니다.
3: 안녕하세요.
4: 한 5년은 못 본 것 같아요.
5: 걱정보다는 즐거움이 앞서는 거죠.
6: 금방 도착할게.
5: 금방은 아니고 40시간 넘게 기다려. 이름을 정리해서 딸 집까지 가려면 3번 해야 돼.
7: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8: 솔직히는 좀 걱정은 돼요.
5: 좀 빨리 걸어봐요.
6: 빨리 걷고 있어요. 어떻게 더 빨리 가.

0: 가고 있어요?
1: 지금은 독일 상공을 지나와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갈 거예요.
0: 지금까지 몇 시간 탔어요? 비행기?
1: 다 합하면 한 12시간 반 정도 타요. 목표가 즐거우면 모든 일에 즐거워요. 긍정적이고.
0: 네. 여가 이제 진짜 네덜란드 분위기야.
2: 할머니 할아버지 안 피곤하시죠?
1: 네, 피곤하죠.
0: 아, 조금은 피곤한데 그래도 신나요. 애들 보러 가는. 할아버지는 하나도 안 피곤한가 보네.
1: 난 안 피곤해요. 환승은 왼쪽으로 가라고 써졌어요.
0: 저쪽으로 갈까? 여기가 쉬는 데인가 봐요. 경렬하면 쉬어야 되는데, 아, 우리 시간이 7시간이나 여기서 7시간 동안 뭘 해야 되지? 여기 7시간 동안 앉아 있어요?
1: 아니요. 당신 아이쇼핑 좋아하니까 저 열심히 가서 쇼핑하고 오시고. 네,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 음료수를 하나, 한 잔 사갖고 오시고. 나는 여기서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 보고 있을게요.
0: 나 혼자 가다가 길 잊어버리면 어떡하려고.
1: 아까 너무 좋으니까. 커피숍도 샀는데 요즘인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예, 있네, 있네, 네. 한참 기다려야 되겠네. 아메리카노, 리듬. 예, 아메리카노 핫.
0: 야?
1: 예.

0: 찍어주세요. 네.
1: 알겠습니다.
2: 네. 하트 하나. 네, 감사합니다.
0: 아, 지금 손주 생각이 안 났네. 그러네, 진짜. 막 여기에 도취돼가지고 여기 나왔다는데. 안녕. 오,
2: 안녕.
0: 안녕, 설아, 마리아. 안녕, 설아, 마리아. 다니엘.
2: 안녕하세요.
0: 우리 멋쟁이 사이, 안녕.
1: 진미랑 이런 거는 다 잘 보내셨어요? 아무 문제 없이?
0: 너는 진애가 관심 있냐? 엄마 아빠한테는 관심이 없어?
1: 아니 엄마 아빠도 관심 있지 당연히.
3: 저는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2: 어이구.
3: 잠깐만요, 잠깐만요.
0: 열심히 해.
3: 네. 어서 오세요.
4: 선물도 엄청 많아.
1: You understand?
3: 네.
1: 말해줘, 말해줘.
5: I was feeling nervous, happy, but kind of sad because I wasn't able to practice any Korean. You told us to, whatever we do, it has to be Korean. After this, you and Dad are supposed to do this.
6: What should I do?
5: You're supposed to do this. I think it's best if I keep an eye on my iPad with me.
0: 야, 드디어 이제 브라질에 갑니다. 얘들아 기다리라, 할매 할배가 간다.

0: from the line, they kept it. Again, something in our operation is not running as it should be.
1: 저희 조종석에 문제가 생겨서 기술자 불러서 고쳐야 된대요. 근데 이게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2: 볼라길에 가서 갈아타야 되는데
3: 김차버스 머리고 다시 오고 언제 그 장례식을 가서 타고
2: 지금 출발해도 늦겠는데.
4: 때문에 짐은
2: 삼팔로에서 찾으셔야 돼요. 삼팔로. 아... 지금 시간이 지금 2시가 됐어요.
3: 한국 같으면 그냥 막 욕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5: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지만 가다가 바카스나 하나 사 먹으면 되는데 여기 한국이 아니라 바카스도 없지. 마지막 비행기 국내에서만 타면 됩니다.
3: 실상 막상 오니까 비행기도 뭐 과속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가 봐요. 그래도 거의 그래도 애정 시간과 맞춰져 가지고 그래요. 그래도 뭐 안심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유, 그나저나 긴 시간 고생했어요.
5: 그래도 애들 볼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렁설렁해요.
3: 애들 만납시다 이제.

0: Are they actually arriving now? They are not.
1: Yeah, I think on time.
0: So they.
1: They were.
0: I think on Rio de Janeiro.
1: Yeah.
0: The connection.
1: If it's more than 40 hours of trip, you know.
0: Yeah.
1: How tired it is.
2: 아이고, 야, 비행기가 드디어 도착했네. 도착했나 보다.
3: 4강 시작하네.
2: 아유, 잠도 안 자고 애들이 나왔나.
3: 4강 시작하기도 하고, 나들. 꽁소리 나면 내 냄새 된 거야?
2: 도착했다! 드디어! 브라질에 드디어 도착했다!
3: 기분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네, 조금만 이제
2: 너무너무 좋은 거래요.
3: 조금만 기다리면
2: 아니지. 얘들이 얼마나 많이 커갖고 아가씨 같이 커버렸나 하고 지금. 아,
3: 그래요. 우리 것만 돌아보는 거죠?
2: 진짜 우리 것만 돌고 있어. 아, 아이고 잘 만났다.
3: 미안해요. 또 하나 더 있어요. 그 와, 요리 없을래? 밖에 있는 아우. 사람들이 왜 우리를
2: 밖에 있는 사람이 기다려서 이제 우리가 몇 시간을 타고 왔는데 밖에 있는 사람 좀 기다려야지. 갈까요?
3: 갑시다.
1: Why I'm nervous?
0: 어서 오세요, right?
1: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1: 왜 안 나와? 나오세요.
0: 아, 네. Yep, yep. 와!
3: 아니, 같이
0: 어서 오세요.
1: 애들은 자고 있지.
0: 아빠! 아빠! 어서 오세요.
1: 엄마.
3: 얘들아.
1: 얘들은 자고 있고. 아니, 왜 이렇게 내 긴장이 되지? 나야 뭐 늙었지. 이거 애들이 그린 거야. 아, 애들이. 이거 봤어요? 이거
4: 봤어요.
1: 이거 마리아가
2: 반영이에요.
4: 이거 마리아가
1: 어.
4: 우와.
1: 어. 이거는
0: 또 이거는 스마일.
1: 아. 사위가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2: 아니 애들이 왔어야 되는데 애들이 못 왔구나.
1: 애들을 데리고 오기가 너무 늦어. 지금 새벽 3시잖아.
2: 그러니까.
5: 차야 조그맣게 없고 어떻게 다시냐. 작았는데 어떻게
1: 다시고. 넣어야지 뭐 어떻게든.
5: 어? 들어가겠냐? 이걸 이렇게 하고.
2: 싼 거 빼고요, 빼고.
5: 이거 좀 하고.
6: 이거는 저희가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 예.
6: 실을
5: 수
6: 있는
5: 건
6: 저희가
5: 바로 실을 수
1: 있어요.
5: 여기 봐.
1: Is it
6: okay to? 아이고.
2: 여기도 카메라 설치해놨네.
5: 여기도 카메라 설치해놨네.
1: 조심히 운전하세요. 아, 그리고 여기요. Should I say if there's a red light in the...
0: Oh, yeah, tell him if we don't stop. They don't stop
1: either. They want to go first.
0: Don't stop.
1: 아, 여기 만약에 빨간 불인데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천천히 운전해서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혹시라도 그렇게 빨간 불 있을 때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경찰들도 그런 거 갖고 뭐라고 안 하거든요. 천천히 가십시오.
6: 알겠습니다. 조심히 오세요.
1: 네, 조심히 오세요.
2: 진짜 브라질 우리가 도착해서 필리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지 아 실감이 안 나네. 아직도 비행기 있는 거.
1: That's the odd real.

0: 모두가 날
1: 좋아해. 4시가 됐다야.
2: 필리핀은 아침에 또 7시에 나가야 되는.
3: 아, 필리핀 피곤하겠다.
4: 많이 짐을 갖고 와야 될 거야.
5: 아니야, 두세요, 저기. 아,
1: 진짜 옛날 집이다.
5: 그래도 웰컴입니다. 들어오세요. 아유.
1: 우리 딸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4: 들어오면서 우리 딸내미 집이 있어, 어머니.
5: 사진?
4: 사진 하나 찍어야 되겠다.
1: 감사하고.
5: 들어보실래요, 문 열고? 우와! 겨우 애들이 만든 커피. 이야. 아까 그 사인 어디 갔어? 네. 엄마 네.
1: 야, 이렇게 해놨구나. 아유, 이쁜 것 같다.
5: 이거 할아버지, 다니엘이 이거 할아버지래. 아. 주름 보여, 주름? 네. 주름?
4: 이거 할머니. 이거 수프레. 나같이 생겼어요, 봐요. 내 거예요? 나같이 똑같이 생겼어요? 네,
1: 똑같아. 아, 나도 똑같아요? 어?
4: 그러네. 거의 비슷하게 생겼네. 잘 기르네. 아이고, 고맙네.
1: 드라마에서 보면 뭐 프로포즈 할 때라든가 아니면 뭐 신혼여행 갔을 때 막 침대 왜 이렇게 쫙 꾸며놓은 그런 거를 봤잖아요. 그건 그냥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아, 드라마 찍으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랬거든. 근데 우리가 그 실제 그 상황이 우리가 잠자는 침대 위에가 그게 펼쳐져 있다는 게 손주들이 많아서 참 좋구나. 와, 진짜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5: 계단 보시면, 네, 아빠가 네, 여기가 아들 대발. Why do birds suddenly appear? 얘들아, 아니야, 여기 사모엘이랑 얘는 항상 같이 자, 이렇게. 사모엘이랑 다니엘 여기서
1: 그건 아무래도 첫째 사라져 첫 손주잖아
4: 첫 손주 첫 기쁨이야 네. 첫사랑이라고 하면 네.
1: 얘들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컸어요
4: 같이 소풍도 한번 가보고 싶고 여행도 한번 가보고 싶고
1: 이거 하고 싶은데 같이 놀래요 하면 놀아줘야죠.
5: 이제 좀 들어와서 쉬세요.
4: 언니, 그래. 오늘 수고했다.
5: 네, 아빠도 푹 쉬세요.

0: 로션 조금 줘봐요.
1: 로션?
0: 네, 로션을 줘야지. 머리 엉터져.
1: 로션을 머리에다 발라?
0: 그래서
1: 괜찮은데 뭐.
2: 엄마, 아빠 일어나셨어요. 자, 커피라도 한잔 드실래요?
1: 제가 우리 따끈하고 맛있는 커피, 아유.
2: 브라질 커피.
1: 몇 년 만에 내린 커피 한번 먹어보자.
0: 그리고 나는 그 냉커피 주세요.
2: 아, 드세요. 아, 드세요.

0: very suspicious. Yeah, because I don't know why they had the day enter the house in the first place.
1: By opening the door.
0: No, like when like
1: they broke a wall. They broke a wall.
0: Or they broke the window?
1: No, they opened the door.
0: Like, well, like what time did they enter?
2: Hurry, let's go.
3: I'm scared.
2: Yeah. You can go with this hair. They won't lie.
3: I'm gonna go with this hair. One second. They're here, and they're awake.
2: No, you don't have to get up now. You don't have to get up now.
3: I just want to get up.
4: 따뜻하니 좋다. 아, 그냥 해도 잘 마셔. 이렇게 나도 오이구. 우리 다니엘. 아이고.
5: 아이고. 이렇게 많이 커버렸어. 아유, 할머니 알겠어? 응?
6: 네, 좋아.
5: 하나! 아이고, 어떡해. 우리 사는 아가씨가 돼버렸어.
4: 이야, 아이고. 할아버지 보다 이제 키 다
5: 그러니까, 아유.
7: 아이고, 언니, 안녕하세요.
4: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래.
5: 이제 사랑 엄마를 내려다 봐야 되겠네.
8: 내 옷 다 입어요.
5: 이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8: 안 자른데. 아니야. 엄마가 아니라 지금.
9: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5: 이런 얘기가.
8: 그래파다.
4: 우리 막내. 우리 보자. 어이구.
11: 잠깐만요. 보고 싶었어요. 어색해요. 돈 욕해요.
12: 마리아!
11: What?
12: Come.
11: Thank
12: you. 반갑습니다.
4: 그래. 아이, 말이야. 많이 컸네.
8: 많이 컸네.
5: 할아버지 자르가려고.
8: 얼마 할아버지
13: 말고. When did they arrive?
5: 언제 왔어요?
4: 눈을 자고 있을 때 왔어.
5: 3시.
8: 6 a.m. 3. Oh. I was close.
5: 3. 빨리 와. 할머니 선물 사 왔어. 자, 이거부터.
13: 예!
4: 자. 또.
8: Wait, how many did they get?
13: We're gonna be billionaires.
8: 너무 많잖아요. 가사 안
13: We're gonna be billionaires.
8: No, like all of this is ours, is it? Is there? Or is each of them?
13: No.
8: I'm here.
5: 마리아
13: 계란후라이. Go, I head downstairs to eat some breakfast. Eat and make.
8: 계란후라이
4: 하라고.
8: 아, 감사합니다.
4: 나
8: 이제 이거 뭐야? 이거 뭐지?
13: Maybe it might be
4: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8: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6: 한 세네 배 이렇게 값이 비싸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엄마가 그 들고 왔을 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8: 세상에. 이게 얼마 만이에요, 밥순.
5: 신기하네요, 엄마 아빠한테.
8: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해야지, 3월.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젤로 아주 잘했어.
8: 자, 다음 거. Now, next, next. Bring it, bring it for.
0: I thought that this house was gonna be packed with jajangmyeon. It was gonna fill the whole kitchen.
8: Yeah.
0: When I saw it stop, I was like, okay, we don't need any more Korean food, I guess. We already got enough.
8: Hold on. Wait, I think I know.
0: Oh, you're supposed to break it in half.
8: Yeah,
5: 그렇게
8: 해요. 아, 이거.
0: 이 I was like, wait, is this real? Is this real? When I got the I think it's the Love Yourself album, I went
8: crazy.
0: I went supernova, I guess.

0: CD 여기 놓고.
1: 감사합니다.
2: 국가 하나에 다 될까? 여덟 개는 끓여야 될 것 같은데.
3: 여덟 개 하나에 안 될 것 같은데.
2: 여덟 개는 안 되지. 두 개는 해야 되겠지. 여기 한 다섯 개, 여기 아니면 여기 네 개, 여기 네 개 이렇게 끓일까요?
3: 니네 그릇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
2: 다 뺄까?
3: 짜장면 끓여줄게.
2: 짜장면을 만듭시다.
4: 여기다 먹을까요?
2: 짜파게티가 비싸서 한 달에 한 번 먹나 봐, 애들.
3: 한 달에 한 번도 많이 먹는 거지.
5: My mom barely makes any 짜장면 because like so expensive here in Brazil. Come on, you can afford that, can't you? So I don't understand the logic.
2: 애들한텐 귀한 음식이야. 특별한 날 먹는.
3: 네 개지? 다섯 개?
2: 여기에 다섯 개.

0: 아우 많이 끓이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1: 맞아.
0: 그러니까 그때마다 정말
2: 아. 할머니 how many more minutes?
0: 할머니 얼마나 걸릴까요?
1: 텐미. 아까부터 할머니는 텐미니만 부르겠지.
0: 텐미니.
2: I still.
0: Still? 아직도 텐미니야.
1: 아, 아직도.
2: Still?

0: 밖에 아니니까 그냥. 내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은데?
1: 내가 저렇게 그럴 것 같아.
0: 아니, 애들이 할 것 같아.
1: 애들이요? 응.
2: See, I tried baking it. It's actually kind of hard.
1: 예, 짜장면이 왔습니다.
2: See me again?
3: 얘들아, 빨리 와. 짜장면 무거워서.
4: 나 얘들이 배고플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5: 잘 먹겠습니다.
6: 배수.
7: 점심을 먹고 왔어.
6: 너무 맛있어.
7: 몇 시요?
6: Yeah, I enjoyed it. I enjoyed it. That's all I'm going to say.
8: 어머님이 만들어줄 거예요.
9: 할머니
10: 맛있어요.
9: 맛있게 먹어.
10: 네.
11: That was the new man of the house.
12: 그렇지.
11: 나이 많으신 연장자. Bye bye, this one. I'm able out. Okay. 네. 네.
0: 김치가 있으면 좋겠다.
1: 그러게.
0: It would be nice with the kimchi,
4: yeah.
0: Right?
4: Mm-hmm. Don't you have kimchi?
0: No, we don't. Have to make.
13: I like kimchi a lot. I like kimchi a lot. Especially newer kimchi. I like it a lot.
11: Yeah. Omani made it.
13: That's why I like it.
11: Omani did a great job, right?
8: Mm-hmm. Yeah. I'm not sure that's something positive that you can talk about.
0: 어머님이 만들어줄 거예요.
4: 그러면 할머니가 김치 한번 담아주고 가야 되겠네.
1: 마리아, 김치 맛있어?
4: 아니요.
0: 매워요?
4: 매워요.
6: 매워요.
11: 나 제일 나 좋아.
6: Yeah, he likes it. He likes it. He likes it.
0: 사라랑 다니엘은 잘 먹어요.
6: I'm the one that likes it more in here.
4: 오, 그렇구나.
1: 마리아.
0: 내가 아직도 사람들 만나면 그 애고 얘기해 듣고 항공사에서 누가 일을 하든지
1: 그래서 나는 조금 있으면 알바하고 나가게 생겼다.
6: 맘,
1: 이제 뭘? 그 말을 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6: Maybe just a little bit.
1: Little bit?
6: 더 주세요.
1: 선배는 제일 잘 듣네.
4: 이야.
0: 오케이.
4: 끝까지 먹었어.
6: 해피, 해피, 해피. 해피, 해피, 해피, 해피, 해피.
0: 잘 먹었습니다.
6: 잘 먹었습니다.

0: 누워있는 것도 힘드네. 아이고. 아니, 진짜 몸살이 났던 것 같아요. 몸살 감기까지 있나, 어쨌나, 코도 꽉 막혀갖고, 숨도 쉬기가 좋고, 힘들었고.
1: 정말 어때요?
0: 아무래도.
1: 열이 오늘 많이 나나?
0: 아무래도 조금 쉬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요. 아이고. 아마 아무래도 몸살 감기 같아.
1: 지혜! 엄마! 아빠가 몸살이 왔나 봐. 드디어.
2: 아이고.
1: 약치. 뭐 없어?
2: 몸살약? 몸살약은 없는데. 뭐
1: 아, 니네는 젊으니까 몸살약도 없나 보다.
2: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1: 혹시 선생님들한테 비상약은 없어요?
2: 혹시 뭐 감기 몸살약 같은 거, 타이레놀 같은 것도.

0: 저희한테 타이레놀. 네.
1: 아, 네. 타이레놀 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하나씩
2: 주세요. 아이고, 고마워네.
1: 몸 보신할 만한 걸 좀 사갖고 와야겠네.
2: 그래. 아이고.
1: 그러면 아버지 혼자 계시면 좀 그러니까.
3: 하람이한테 도움이 될 사람을 놔둬야지. 응?
4: I'm your life is not well?
1: Yeah. Oh.
4: No, are you serious or is it just
1: serious? It is serious.
4: Okay.
1: Maria! You!
4: For me to do what? It was pure chaos in here. I didn't know how to handle a sick grandparent. I had to control an out of control Daniel.
1: 아무튼 그래서 엄마랑 할머니랑 잠깐 나갔다 올 거니까 look at me. 할아버지 좀 도와드려. You helped 할아버지. 마리아 갔다 올게.
5: 다녀올게요.
6: 맘, 할머니.
7: Come here. Sit down,
1: everybody. 이게 we going to make cabo das tulhas.
7: Let's go there.

0: 마리아, 마리아.
1: 예? I felt excited, but mostly a little bit awkward because my Korean was not good. So I just crammed in some random stuff to learn, and then I just practiced them a little, like for 2 minutes every day or whatever.
0: 마리아.
1: 네?
0: 할아버지가 너무 어깨가 아프고 힘들어.
2: Do you need anything? 필요한 것 있으세요?
0: 그래. 할아버지가 목이 아픈데 따뜻한 커피 한 잔 가져올 수 있어? 보자.
2: I don't know how to make coffee.
0: 커피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가서 물 한 잔 가져와. 물.
1: 물?
0: 물 한 잔 가져와.
1: 알았어요.
3: 되는데.
4: 그치, 할아버지 이거 보면 좋아하셨어. 사진기 바로 꺼내 드셨을 텐데.
5: Should have been driving from the beginning here.
3: 바다다, 다미야. 씨. 저 바다 봐.
4: 바다 봐.
3: 아,
5: the water is the water is really good.
4: 아, 그리고 물이 안 차갑고 따뜻해.
3: 오, 그래?
4: 엄마, 제 사람들은 저렇게 수상스키 같이.
3: 우와. 와, 브라질이 이런 데가 있었구나. 와, 너무 좋다.
1: 예쁘다.
3: 어, 예쁘다. 필리페 고마워.
5: 네.
3: 여기야?
4: 네네네. 여기다 세워놓고 좀 걸어가야 돼요.
5: So you like this weather?
3: 어, 좋아, 너무 좋아.
4: That is happy.
1: Yeah. This part of the city is old.
6: 저기 엄마, 여기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파란색, 하얀색 들어간 벽돌들. 타일들, 타일.
1: This one is the azulejo.
3: 아, 옛날에 그런 포르투갈 시대 때 지은 거로구나.
6: 어, 그때부터 있던.
3: 오. 저 아저씨 들고 된거 뭐야? 사진 찍나?
6: 그러신 것 같은데.
3: 오.

0: 네, 그렇지, 엄마. 역시. 이제 다른 문이야.
1: Let's be in the shade. Yeah, let's be in the shady part.
2: 더워, 진짜 조금만 더워.
1: Yeah, I mean, it's quite hot there, though. It's very hot. Better like this.
3: 나 아이스크림 주세요, 제발요.
0: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3: 네.
4: 오케이.
3: Me dá, por favor.
4: Na casquinha da tapioca de mandioca, sem leite, sem açúcar.
5: 우리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 파는 분 같이 통 자체도 이렇게 네모고 또 너무 똑같아가지고 너무 그게 이렇게 서로 공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그 얼음 아이스크림이었지만 여기는 이렇게 퍼서주는 그 아이스크림 말하면 고급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에 비하면
3: Obrigada.
0: Muito obrigada. Oh,
3: caiu.
4: Mais um.
3: 맛있어요, 엄마.
5: 맛있어요.
3: 엄마, 엄마, você quer um? Tá enfiando?
5: 그냥 하나 더 살까?
0: 먹어볼래, 엄마도? 엄마 무슨 맛으로 먹어볼래? 이거 똑같이
5: 반반.
0: 아, 반반.
5: 노란 게 훨씬 맛있어. 오브리가. 이게 맛있어요?
0: 맛있어요?
5: 이게 맛있어, 하얀 거.
3: 응.
5: 아. 맛있어요.
1: 맛있어요.
0: 이, quanto é?
4: 예, deu 21.
0: 픽스라고 우리로 치러, 계좌 이체하듯이. 이거 찍어서. Obrigado.
5: 아, 여기 이제 시장 들어가는 거야? 와, 여긴 또 특별하네.
0: 여기는 이제 기념품들이 많아. 수빈이 기념품도 팔고 그래서 이런

0: 가방밭.
1: 와. So, it looks so old. It looks like they're from the 1980s.
0: 그래서 여기 이거 봐.
1: All these things look like they're from the 1980s.
0: Do you think it is what?
1: I mean,
0: 엄마 이런 옷 좋아하잖아.
2: 어. 와.
3: 우리 엄마가 하는 excess style with talent of style. You know.
4: They know how to choose clothes. They know how to make combinations. Yeah. Yeah, they do.
5: 한국에 가서 입을 수도 있고 전철 타고 다닐 때, 오, 저 사람 저 옷은 어디서 샀지? 그런 옷들을 나는 어디를 가면 즐겨서 사는 편이거든요. 이 옷 입고 싶어.
1: 예쁘다.
5: 필리페. 나 이거 사.
4: 여기?
5: 어.
4: 여기?
5: 여기?
4: 여기요?
5: 내가 입으면 이쁘겠어? 이뻐?
4: 예뻐요. 예뻐. My gift to you. My gift to you. 이 벤치 새끼 봐봐.
5: 이거 말고.
4: 뉴 one?
5: 이건 여기 입은 거 말고 뉴.
4: Esse aí você tem um, esse aí tava lá no mostruário, né? Você tem um que é novo? Exactly like this. They only have the one there. But they put it on display today. So it's too new.
0: 아, 오늘 저거 분열한 거래. 오늘 분열한 거라고.
5: 고마워. 가자.
0: 갑시다. 이제
5: 집에 가서 패션 쇼를 한번 해야 되겠다.
6: But he asked, he wants water.
7: He wants water.
6: No, you're getting that.
7: No, I'm getting it.
6: I'm hungry.
7: You're hungry? Well, good. Well, that's sad. I'm gonna go check if there's any food. Mario, when you're gonna go to the store, there's no food left.
6: What?
8: 아이고, 어이구 고맙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9: Wait, is that like...
8: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목이 너무 아프다.
9: Because they said that they're going out, but Maria, they didn't say where.
6: 네?
8: 그 엄마 약상자에서 파스 나 가서 보고 파스 좀 가져와봐. 파스.
9: 어?
8: 파스 몰라?
9: 아니요.
8: 어 파스 모르는구나.
9: I'm so
8: 벌써 와 이리 가지고 뭐냐 아이패드 가져와봐.
9: 네.

0: 말이야.
1: 네? 이거. I was like, Daniel, pay attention. Daniel. I felt like one of those, like, doctors. They have to go, like, rushing through everything, and if they don't rush something, then what's gonna happen, so. How much terror is going on, you know?
0: 마리아, 너무 힘들다, 이거.
1: Found it!
0: Daniel, 마리아.
2: We are going to travel together.
3: No
4: more, Chung Leo, Hemp Pago.
1: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5: no, no, no, no,
1: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6: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딥이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7: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7: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7: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7: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7: 됩니다.
1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7: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7: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7: 되죠.
10: 디스크로 수술해도?
7: 물론 됩니다.
14: 이게 뭐가 된다고요?
7: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DB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7: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0: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3: 진단비도요?
1: 되고요.
0: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0: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4: 이게 뭐가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더비식 미니 세탁기 증정.
9: 이어서 EBS 다큐 프라임이 방송됩니다.
10: 시끌했죠.
11: 여자가 락을? 그런 반응이 진짜 의외의 반응.
10: 음악이 좀 샤프해. 근데 야, 이거 히트하겠다.
12: 너무 다 흥미롭고 어딘가 범상치 않은 소재들과 서사인데?
11: 여성 보컬이 다 깨부수니까.
13: 왜냐하면 헤이헤이로 데뷔를 했는데 카메라가 저를 다리부터 이렇게 비춰가지고 올라온다? 왜? 왜 그래? 우리 기타리스트도 발부터 찍지.
14: 무엇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사고방식이 갑갑했어요. 김유나로서만 할 수 있는 장르 음악이 있거든요. 여성으로서의 김유나, 인간으로서의 김유나, 내 인생을 살아온 김유나.
15: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면모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6: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7: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6: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8: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9: 이 분위기?
8: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9: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8: 뭐야 이거?
19: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전지현도 엄마 생각은 어쩔 수 없나 봐.
1: 요즘 이게 좋대.
0: 영양 채우려다 배만 차겠네.
2: 균형 잡힌 영양도 먹기 편해야 한다는 새로운 생각. It's new, new care, active.
3: 모든 엘리베이터와 굿바이. 블록 방식으로 안전의 기준을 높이고 건물의 완공 속도까지 높인 엘리베이터 혁신의 최상층. 이노블록.
4: 회식이요? 저 치질인데요?
5: 어머니, 저 못 가요. 치질이라서.
6: 휴가 냈어요. 치질이라.
7: 이런 말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치센.
8: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7: 치질 아무도 모르게 편해지세요. 치센.
9: 드넓은 바다는 늘 같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쉼없이 방향

인생이 바뀌고 삶의 선택이 이어집니다. 이 바다에서 생존은 힘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서로 다른 종은 때로는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가 됩니다. 바닥의 균열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물. 에너지는 위로 올라가고 그 흐름을 따라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산호는 숲이 되고 물고기들은 그 안에서 태어나 세상을 배웁니다. 바닷속에서 생존은 다음 세대를 남기는 일에서 완성됩니다. 지키고 모든 것을 내어주며 생명은 이어집니다. 태어나는 순간 삶의 선택은 오로지 산자의 몫입니다. 사냥은 곧 생존이고 망설임은 곧 죽음입니다. 이 바다에는 쉬는 시간도 안전한 밤도 없습니다. 순환은 반복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선택하는 생존의 몸짓입니다.

이 바다는 끝없이 넓지만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깊이에서 이미 생명들의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위와 아래,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도 생명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작은 몸일수록 빠른 판단을 해야 삽니다. 숨을 곳을 찾고 흐름 속으로 몸을 맡깁니다. 생명은 우연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다는 살아남은 자들로 채워집니다. 이 거대한 몸은 힘으로 바다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물살을 따라 조용히 흐름을 이어갑니다. 바다 속에서 물결의 방향은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분명히 존재하죠. 만타의 이동은 먹이가 모이는 곳에서 멈춥니다. 이 거대한 여정도 먹이의 순환이 만든 길입니다.

물고기떼가 일제히 솟아오릅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1mm 안팎의 플랑크톤. 작은 먹이가 큰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물고기의 주먹이는 요강류와 갑각류 같은 플랑크톤. 눈으로 구분하기도 어려운 크기죠. 그렇다면 이 작은 플랑크톤을 물고기들은 어떻게 알고 먹을까요? 플랑크톤은 눈으로 하나씩 골라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아닙니다. 물고기들은 햇빛에 반사되는 밝고 어두운 움직임을 감지해 먹이를 먹습니다. 산호초에 사는 물고기의 약 60%는 플랑크톤에 의존하고 삽니다. 하지만 모든 물고기가 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죠. 이 종은 물속을 떠다니는 먹이 대신 산호초 표면을 이용합니다. 뾰족한 주둥이는 산호 사이에 자라는 조류와 미생물을 정확히 잡아냅니다. 하지만 훨씬 과격한 방식도 존재하죠. 강한 턱과 이빨을 가진 이 종은 산호초의 골격을 깨뜨려 먹이를 얻습니다. 이 바다에서 사냥의 방식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방식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사냥 방법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한 번의 우연이 아닙니다. 멀리 흩어졌던 바닷뱀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파충류인 바닷뱀은 스스로 체온을 올리지 못하죠. 바닷뱀은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체온이 떨어지고 활동 리듬도 느려집니다. 체온이 곧 생존인 바닷뱀은 몸을 데울 수 있는 공간으로 모입니다.

연중 40도가 넘는 물이 솟아오르는 이곳에서 느긋하게 몸을 데웁니다. 움직임을 멈춘 시간은 쉼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바다뱀은 잠든 사이 체온을 회복하고 몸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바다뱀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회복된 기력은 곧 사냥으로 이어지죠.

바다뱀의 사냥은 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산호초의 틈과 굴, 그리고 절벽까지 동시에 퍼집니다.

산호초 굴 입구에서는 전갱이들의 사냥이 벌어집니다. 전갱이들은 굴을 지키며 튀어나오는 먹이를 놓치지 않죠. 바다뱀은 굴 속에 작은 곰치나 장어를 노립니다. 그리고 전갱이는 굴 입구를 막아 바다뱀의 먹이가 빠져나오는 걸 막습니다. 순발력이 빠르지 않은 바다뱀에게 이 상황은 분명한 이득이죠. 이들이 주고받는 신호는 없습니다. 서로의 행동을 잘 알고 있을 뿐이죠. 바다뱀의 사냥은 1시간 남짓, 거칠게 움직인 뒤에는 수면으로 올라 호흡을 해야 합니다.

바다뱀은 몸통 위쪽의 폐에 공기를 가득 채운 뒤 산소를 조금씩 아껴 쓰며 다음 시간을 버텨냅니다. 서로 다른 종이 협력하며 사는 비밀의 세상. 이곳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닷속에는 배설로 세상을 바꾸는 종도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무리가 동시에 움직이면 주변의 풍경이 달라지죠.

몸길이 1미터가 넘는 이 물고기들은 바위처럼 단단한 산호초의 표면을 갉아먹습니다. 주먹이는 산호초 표면에 붙어 사는 조류와 유기물. 강한 턱과 단단한 이빨을 가진 이 무리는 산호초와 산호 곳곳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언뜻 보면 파괴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이물질이 남지 않아 새로운 산호가 붙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죠. 이들의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먹는 과정이 끝나면 또 다른 방식으로 순환에 동참합니다. 소화된 유기물을 제외한 산호초의 흔적이 바다로 흩어집니다. 단단했던 산호초 조각은 소화기관을 거치며 고운 모래가 되죠. 이 한 마리가 배설하는 양은 1년에 수백 킬로그램. 이 모래들은 해류와 파도에 의해 먼 곳까지 이동합니다. 이렇게 운반된 산호 모래는 해안에 쌓이며 열대 섬을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 되죠.

낮 동안 이어지던 순환은 어둠 속으로 잠시 숨어듭니다. 밤의 바다는 낮과 전혀 다른 생존의 무대입니다.

이 밤 먹이를 노리는 사냥꾼들은 자신의 존재를 은밀히 감춥니다. 그러나 물의 파장에 극도로 민감한 이 사냥꾼은 멸치의 등장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이 종 역시 밤의 사냥꾼이죠. 탁 트인 공간에서의 움직임은 곧 누군가의 표적이 됩니다. 한 생명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생존의 시간은 늘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어지죠.

어두운 밤, 빛을 내는 산호에 멸치들이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 사냥꾼은 기회가 올 때까지 먹잇감을 기다립니다. 물고기들이 잠든 시간,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물살에 밀려 운이 나쁘면 잠결에 깨지도 못하고 마지막 밤이 됩니다.

밤이 되면 둥지 근처라도 안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어떤 생명은 위험을 먼저 감지하지만 모든 생명이 같은 신호를 읽지는 못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잠에 취한 이 물고기는 아직 위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포식과 죽음은 밤바다의 일상입니다. 깊은 밤, 또 하나의 사냥꾼 문어는 은밀하게 몸을 숨깁니다.

가까운 거리에서도 생존은 엇갈립니다. 개는 위험을 감지하고 숨지만 문화는 사냥감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 밤 모든 개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이지만 위험을 모두 감지할 수는 없죠. 밤의 사냥꾼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교차합니다. 문어는 보기와 달리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포식자입니다. 이런 문어에게는 특이하게 심장이 세 개나 있습니다. 심장 두 개는 아가미로 혈액을 보내고 하나는 온몸으로 순환시킵니다. 이런 신체 구조 덕분에 문어의 신진대사는 빠르고 불과 6개월 안에 성체로 자라죠. 문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독립생활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숨을 곳을 찾고 주변을 경계하며 생존을 이어갑니다. 먹이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죠. 본능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사냥은 배워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힘에 부쳐도 먹잇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하지만 모든 사냥이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죠. 이때 문어의 눈에 또 다른 사냥감이 들어옵니다. 깊은 잠에 빠진 물고기입니다.

이 밤의 사냥은 문어의 생존으로 이어집니다. 밤의 사냥꾼이었던 문어는 산란기가 되면 사냥을 멈추고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30여일 동안 품어온 새 생명의 움직임을 불어넣습니다. 어미 문어의 사랑은 새끼들을 더 멀리 안전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밤에는 혹시 모를 위험에 주변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같은 문어의 기척에 어미는 서두릅니다.

서둘러 새끼들을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새끼들은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넓은 세상으로 향합니다.

바다는 밤이 깊어지면 또 하나의 세계를 드러냅니다. 수없이 많은 생명이 어둠 속에서 떠오릅니다. 바닷속 생태계를 떠받치는 가장 아래의 생명들이죠. 물고기들이 매일 먹고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플랑크톤은 짧은 주기로 태어나고 한 번에 수없이 번식합니다. 먹히는 속도보다 태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생명. 이것이 바다가 늘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햇빛이 스며들면 바다는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합니다. 치어들은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을 구분하죠. 하지만 이 바다의 모든 공간이 선택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어떤 곳은 머무는 순간 생존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바다는 넓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은 한정돼 있죠. 치어들은 그런 바다를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이 작은 생명들은 이미 바다의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적의 공격까지 모두 피할 수는 없죠. 수없이 잡아먹혀도 이 무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빠른 성장과 끊임없는 탄생이 그 수를 계속 유지합니다. 바다에서 물고기 수가 줄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부모의 헌신과 다산에 있습니다. 수천 개의 알이 모두 부화할 때까지 부모는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돌봄이 사라지는 만큼을 다시 채우고 바다의 균형을 이어가죠. 몸은 작지만 지켜야 할 것은 큽니다. 이 작은 생명에게 알은 세상의 전부입니다. 위험은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기에 단 한순간도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다. 이 바다에서 자식 사랑은 크기가 아니라 책임으로 증명됩니다. 하지만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이 이어져도 바다는 한 생명만을 위한 공간은 아닙니다. 이 작은 물고기들은 알 낳은 둥지를 지키기 위해 매일 신경이 곤두섭니다. 그러나 이곳을 노리는 포식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온 힘을 다해 쫓아보지만 수적 차이는 너무도 큽니다. 한쪽을 쫓아내면 또 다른 쪽으로 달려들어 알을 모조리 먹어치웁니다. 바다에서 자식 농사는 늘 실패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든 환경도 존재합니다. 바다는 끝없이 이어진 하나의 세계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닷속 갈라진 틈 사이로 뜨거운 물이 솟아오릅니다. 바위는 마치 흰색으로 칠해진 듯 변해 있고 그 틈에서는 쉼 없이 기포가 터져 나옵니다. 이 구멍들은 지구 내부와 바다가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마치 숨을 쉬듯 지구는 이곳으로 자신의 열을 내보냅니다. 분출된 물은 주변 바닷물과 빠르게 섞이지만 그 온도는 53도에 이릅니다. 뜨거운 물과 가스는 위로 올라가 주변 바닷물과 섞이고 다시 바다의 일부로 순환됩니다. 이곳에는 뜨거운 물 사이로 솜털처럼 피어오른 생명의 장막이 있습니다. 황산화 미생물 군집입니다. 이 미생물은 살아있는 생명의 집단으로 독성 화학물질에서 에너지를 얻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뜨겁고 거친 환경에서도 과연 살아가는 생물이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 아래에 있습니다. 크기는 손톱만 하지만 이곳에서 살아남은 특이한 종입니다. 이 개는 높은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몸체 껍데기를 이루는 단백질 구조가 더 촘촘하고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먹이를 찾아 멀리 나가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곳에 쌓인 미생물 군집이 중요한 먹이가 되기 때문이죠. 극한의 바다에 가장 조용한 생존자입니다. 뜨거운 물과 가스가 섞이면서 이곳의 환경은 빠르게 변합니다. 산소는 줄어들고 온도와 화학 성분은 계속 늘어납니다. 대부분의 물고기가 오래 머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곰치는 어쩌자고 뜨거운 곳으로 다가올까요? 곰치는 낯선 환경에도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국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까지 접근합니다. 하지만 곰치는 격하게 입을 벌리며 숨을 고릅니다. 결국 채 1분도 버티지 못한 채 줄행랑을 칩니다. 이 바다는 누구에게나 허락된 곳이 아닙니다. 뜨거운 바다를 지나 더 깊은 곳에는 고요 속에서 완성된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빛을 머금고 거센 흐름을 견디며 수많은 생명을 품는 자리로 남아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그렇듯 산호의 아름다움도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한때는 바다를 가장 화려하게 물들였던 존재였습니다. 물의 흐름을 따라 몸을 펼치고 수십 년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남은 것은 앙상한 가지뿐입니다. 그런데 그 끝자락에 또 다른 생명이 붙어 자라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에서 생명은 다시 시작됩니다. 바다에서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는 순간에 조용한 방식으로 생명은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물살을 타고 이동하는 순간 이 오징어는 생명이 아니라 바닷속 풍경의 일부가 됩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오래전 버려진 것에 시선을 둡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다음 생명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고 투명한 알 하나에 담긴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시간입니다. 알들은 조용히 다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알을 보살피는 것은 어미입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생명이기에 꼼꼼히 상태를 살핍니다. 그리고 역할이 끝나면 어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작은 생명이 다음 세대를 남기는 방식입니다. 어미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바다에는 고독한 아비도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둥지가 아니었죠. 버려진 물건 하나가 아비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몸을 숨긴 채 알이 깨어나는 순간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어미는 알을 낳고 사라졌지만 아비는 마지막까지 다음 세대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이런 선택으로 바다의 순환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또 다른 생명이 탄생을 기다립니다. 아직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아주 느리게 넓은 세상을 향해 준비합니다. 마침내 닫혀있던 시간의 문이 열립니다. 아주 연약한 몸으로 넓은 세상을 향해 모습을 드러냅니다. 태어나는 순간 생명은 곧바로 순환 속으로 들어갑니다. 보호는 끝났고 이제는 스스로 버텨야 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바닷속 생명들은 매번 다시 시작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생명들. 그들이 매일 버텨낸 시간 위로 순환은 이어집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강해지는 일이 아니라 세대를 이으려는 본능입니다. 때로는 숨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떠나는 선택으로 생존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바다는 스스로를 순환시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순간들까지.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 우리 취미문과학에서 사실 생명과학 주제를 다룰 때마다 매번 단백질이 참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2: 네. 우리 몸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3: 단백질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저희를 이해시켜주실 아주 대단한 분을 모셨어요.
2: 혹시 그분? 세계적인 석학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4: 생명현상의 신비를 밝히는데 이 단백질을 이해하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1: 단백질도 종류가 좀 많은가요? 네, 네, 네. 한 가지가 아니고요?
4: 한 가지가 아니고요. 100만 가지 이상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100만 가지요? 네.
4: 완전히 기존에 어떤 새로운 단백질 설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이 많은 질병들을 그 지식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2: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프로틴 퀸이세요.
4: 한 10년, 15년 정도면 뭐 거의 모든 질병을 극복할 거다.
2: 아, 진짜요?
1: 단백질을 완벽하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냥 영생까지도 가능하겠네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띵띵 포지캔트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진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균형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죠. 토마스 헤더윅. 조형과 건축, 도시를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21세기 다빈치라 불리는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는 이유를 공간으로 만들어 온 디자이너입니다.
1: Do the 99% of buildings that get built make your life better? Are they generous? Are they engaging? More detail? More stories?
0: 토마스 헤더윅이 들려주는 사람이 머무는 건축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조금 더, 조금 더.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1: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0: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식품 안심 없어. 몰라?
2: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 없어로 감독. 액션!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 없어. 오케이.
1: 부모님, 이제 그 다음이.
0: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2: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 없어.
3: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4: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5: 오빠는 친구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4: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우리나라에 난민이 있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지만 난민이 과연 누구인가 또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알겠습니다. 관해서는 사실은 예전하고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용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 저에게 힘이 되었던 음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연주한 곡은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의 시작은 굉장히 웅장하고 당당한 그런 느낌, 그리고 거침이 없다라는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방랑자의 이미지와 좀 어울렸나요? 여러분에게 방랑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길 잃은 세상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 한편으론 사회적 규범이나 정착 생활의 구속을 벗어나 물 흐르듯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이 곡을 작곡한 슈베르트는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한 푼도 없었던 20대 중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에게나 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기 나름입니다. 무작정 그냥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부푼 꿈을 안고 이 나만의 음악을 펼쳐보고자 러시아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을 많이 배출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피아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거기다가 유럽 사람들은 등치도 크고 등치가 큰 반면에 손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악기를 물리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는 러시아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 피아노를 친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아니 뭐 동양 애들이 쳐봤자 얼마나 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들이 좀 있어서 러시아 유학 생활은 생각만큼 그렇게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이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 그리고 문화적 충격, 이 생소한 뭐 러시아어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두려웠고 너무 힘들었어요. 화려한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사서 고생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가? 아니, 유학생활이 원래 이런 건가? 내일은 뭐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정말 매일매일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그럴 때마다 이 찾아들었던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 곡이 방금 연주했던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요, 마치 제가 이 곡 속에 등장하는 이 고독한 방랑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을 떠나 타국에서 헤매는 서글픔이 이 음악과 아련하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슈베르트가 그 절망 속에서도 결코 주저하지 않고 폭발적인 에너지로 곡을 완성해 냈듯 저 역시 음악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예술이 필요한 이유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방랑하고 있을 때 음악이 어쩌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삶을 지켜주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첫 번째 유학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은 구소련 시절 러시아에서 최초로 생긴 고등음악원입니다. 1회 졸업생이 바로 차이콥스키였어요. 저도 졸업을 했죠. 그래서 차이콥스키와 저는 동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이콥스키를 차선배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다가 이 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는 이 뾰트르 대제가 북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만든 이 계획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에르미타지 박물관도 있고요. 그리고 박물관 옆에는 이 네바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풍경이 끝내줍니다. 특히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여름에는 백야가 있어요. 이 살면서 백야를 경험한다는 게 정말 매우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특히 새벽 2시가 되면 이게 살짝 노을이 집니다. 그 살짝 노을이 질 무렵 네바강에 있는 다리들이 이렇게 들려요. 멋진 유람선들이 들어오는데요. 정말 장관입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유학을 하면서 마주한 저의 이야기를 좀 낱낱이 해볼까 합니다. 이 러시아 겨울은 매우 춥고 길거든요. 이 여름과는 반대로 이 겨울, 러시아 겨울 4시만 되면요. 벌써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리고 겨울에는요 하루 종일 눈이 내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로맨틱하고 와 너무 이쁘다 막 이러면서 뭐 나잡아봐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날씨가 조금 풀리기 시작을 하면 그 쌓여있던 눈들이 녹으면서 바닥이 매우 질퍽질퍽하고요. 걸어다니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러시아 겨울도 저를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그것보다도 저를 더 힘들게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였는데요. 지하철을 딱 타서 빈자리가 있길래 이제 가서 앉았죠. 근데 제가 앉자마자 옆에 할머니가 일어나시

뭐 내릴 때가 됐으니까 뭐 일어났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앉자마자 할머니가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가 딱 앉는 순간 할머니가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그때 저의 상황은 막 가슴이 답답해져 오고요. 열이 오르기 시작을 하고요. 두근거리고요. 뒷목이 막 뻣뻣해지고요. 막 몸이 후끈 막 달아오고, 막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그런 상황인 것을 옆에 사람들이 마치 동물원의 동물 보듯 그렇게 막 바라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굉장히 막 화가 막 치올라 올랐어요. 정말 이제 한국에 있었으면 당해도 되지 않을 일들을 당하면서 내 노력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자존감이 박살나는, 왜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막 그런 생각들이 막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하철 할머니 인종차별 사건은 사건 축에도 못 끼는 그런 평범한 사건입니다. 그 백인 우월 집단 중에 유색 인종과 피해 축제를 벌이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는 이 집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킨헤드들이에요. 문신이 있고요. 이 가죽 자켓에 청바지, 그다음에 워커를 신고 다니고요. 이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니는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5년 유학 생활 동안 한 두세 번 그런 스킨헤드들을 만났는데, 저도 지금 팔뚝에 아직까지 흉터가 있어요. 이 힘없는 유학생이라서 그저 유색 인종이라는 이유로 이 폭행을 당하고요. 자존감이 막 완전히 박살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너무 억울하고요. 그날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 당시 이 나를 지켜줄 울타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힘들고 괴로웠던 러시아 유학 시절, 저를 붙잡아 줬던, 저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던 음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음악입니다.

바로 베토벤 비창 소나타 2악장입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따뜻하고 뭐 차분하고 그리고 이 들으셨던 이 아름다운 멜로디는 이 평온하게 마치 다정한 목소리처럼 들려옵니다. 이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는 청년 시절 베토벤이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오스트리아의 한적한 마을 하일리겐슈타트라는 곳에서 이 요양을 하고 있었을 즈음에 작곡된 곡이에요.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죽음이라는 운명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비창 소나타 2악장에 자주 등장하는 리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리듬인데요.

0: 이 2악장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리듬은 당시 저에게 베토벤이 이 등을 토닥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토벤이 이 등을 토닥이면서 따라리라리라 이렇게 등을 토닥이면서 차분하고 따뜻한 말투로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용진아 힘들지? 괜찮아. 원래 유학생활 힘든 거야. 야, 나는 귀도 안 들리고 건강도 안 좋고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 지옥 같은 순간들을 견디다 보니까 내 안에서 다시 살아갈 열정이 생기더라. 지금은 너가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고 버텨봐. 제가 그 힘든 유학생활을 하면서 혼자 방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특히 이 베토벤 비창소나타 2악장을 치면서 혼자 이렇게 눈물을 흘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저 스스로 굉장히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유학생활 동안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감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있는 날이 없었어요. 그때 제 마음을 울렸던 비창소나타 2악장은 지금도 힘들 때마다 저에게 회복에 이 힘을 주는 그런 음악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마음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던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외롭기도 하고 나밖에 없다 라는 말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라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솔직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주도적으로 내가 만들어 나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책임질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온전히 나라는 것입니다. 예술은 슬픔을 아름다운 에너지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또한 예술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당장 클래식 음악회를 가라, 뭐 거창한 예술을 감상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치고 외로운 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 줄수 있는 그런 노래 한 곡쯤은 여러분 곁에 두라는 것이에요. 예술을 통해 나를 가만히 좀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꿈을 다시 찾아가는 것.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예술적인 시간을 삶에 들여놓는 것은 세상의 풍파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진정한 자립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예술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여러분의 위대한 방랑을 온 마음을 담아서 응원합니다. 피아니스트 김용진입니다.
1: 저는 사실 가수의 꿈은 없었거든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음악을 듣는 것만 좋아했는데 본인의 가야 될 길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잖아. 갈 수 없을지언정 그래도 가봐야 되잖아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불안하더라도 믿고 끝까지 했으면 제 그 인생의 그 모토라고 하죠. 절대 포기하지 말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2: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0: 있을까? 우리는 움직임 하나, 소리에 예민한, 장면 사이사이의 감정까지도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1: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양식.
0: 누군가에겐 중요한, 누군가에겐 유용한 시청관리.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그거를 하러 가면 쌔가루가 막 날리게 일을 하고 엄청 힘들게 일들을 하시거든요. 기름진 빨래 이런 걸 가지고 집에까지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주머니 하면 쌔가루 같은 등 이제 그런 거를 같이 빨기가 조금 힘드니까. 하루에 많이 들어올 때는 200벌 이상 들어옵니다. 주머니 안에는 이제 마스크, 귀마개, 뭐 볼펜, 어떤 때는 이제 열쇠도 나오고 동전도 나오고 드라이버 이런 것도 나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반 세탁소에서는 잠바 하나 맡길래도 보통 5, 6천 원은 가져야 된다고 들었어요. 아, 여기는 시에서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상하 여름 거 같은 경우는 천 원, 동복 같은 경우는 2천 원이에요. 춘추복도 상하 천 원이거든요. 처음에는 기름 냄새 때문에 조금 힘들고 이게 만지기도 조금 힘들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괜찮아요. 얼마나 힘들까 일하실 때. 그러니까 더 깨끗이 빨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나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활동지원사 일했어요.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인데요. 가서 빨래도 하고 목욕도 시키고 식사 준비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고로 인해서 무릎을 다쳐갖고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서 장애 판정을 받게 됐죠. 네. 여기는 이제 크고 작은 장애를 가진 분들끼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뭐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조금 그랬지만 이제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서로가 이제 호흡이 척척 맞고 손발이 맞고 더 가족적인 분위기고 서로가 더 이해를 잘하는 편이에요. 이게 찢어진 옷, 구멍난 옷, 단추가 떨어진 거. 아,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버려도 되겠다 싶은 옷도 오는데 필요로 하니까 그거는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원단 얇은 걸 안에다 대서 다시 누벼주기도 하고 우리가 눈에 띄는 거는 다 수선해주고 있어요. 새 옷은 아니지만 새 옷같이 깔끔하고 깨끗해졌을 때 이 옷을 입고 얼마나 기분을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기분이 좋죠. 건성건성 해주면 그분들이 일할 보람이 나겠어요. 옷을 봤을 때 아 그래도 깔끔하다 좋은 냄새 나네 하면서 입을 수 있을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요. 페브리지를 한 번씩 싹 뿌려드려요. 지금처럼 앞

The ballot or the bullet?

Today we're here to mourn the cruel.

0: 응,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띵띵!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

0: 수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파이폴! 한번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0: 않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Yes.
0: 자, 오늘 또 마무리 지면은 주말이 또 마음이 편해져.
1: 그렇죠. 예.
0: 네. 자, 오늘은 여행 영어 해볼 텐데요.
1: 네.
0: 승희 씨,
1: 예.
0: 우리가 여행을 갔어요. 아, 막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1: 너무 좋아. 캐리어 지금 다 있어요.
0: 자, 예. 호텔이에요.
1: 아.
0: 호텔에서.
1: 네.
0: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1: 짐 맡기는 거.
0: 아, 짐 맡기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 체크인.
0: 아, 조식이 중요해요.
1: 아,
0: 먹어야죠. 저는
1: 그죠.
0: 그 다음 날
1: 예.
0: 그 딱 씻고 나서 그 뭔가 뽀송한 느낌에
1: 그렇죠.
0: 에어컨이 딱 나오는 뭔가 조식하는 데서 가면 그 행복. 말로 못합니다.
1: 특히나 이제 저는 육아를 조금 하니까
0: 아하.
1: 남이 해주는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0: 아, 그러네요.
1: 내가 밥을
0: 하시다가.
1: 네, 내가 밥을 안 해도 되는
0: That's
1: 게
0: right.
1: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0: 아.
1: 제가 예전에 미처 몰랐네요. 경솔했어요. 죄송합니다.
0: 많은 분들이
1: 예.
0: 공감하시지 않을까.
1: 네.
0: 자, 그래서 제목이요. 조식을 위해 엄마 대신 아. 자리 맡아두기 해서
1: 아.
0: 학생이 아 엄마 아빠가 오시는데 먼저 가서 뭐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1: 그쵸.
0: 그런 상황 준비해봤습니다.
1: 자,
0: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310호실이요.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아, 보통 몇 호에 묵냐고 물어볼 때
1: 그쵸,
0: 있잖아요.
1: 그쵸.
0: 왜냐면 그 조식을 미리 신청해 놨는지 볼 수가 있으니까.
1: 그렇죠. 왜냐면 조식이 포함인 그 객실이 있고 포함이지
0: 맞아요.
1: 않은 객실이 있기
0: That's
1: 때문에
0: right.
1: 그 체크해야
0: 요즘에는
1: 되거든요.
0: 좀 그런 식으로 자동화돼

0: 있기 때문에.
1: 네, 맞죠.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어, 여기요. 아, 엄마가 오시네요.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1: 어허,
0: 겁니다.
1: 네. 예.
0: 자, 이 문장들을 다 오늘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아, 배고픈데 잘 됐다. 조식 먹으러 한번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2: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1: 아, staying?
2: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What room number?
1: Number?
2: Yes.
1: 아, 310호실이요.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2: Well, I don't know this language. I'm sorry.
1: Yeah, yeah, yeah. Okay. 310.
2: Ah,
1: yes.
2: Okay. Room 310.
1: My mom will come two minutes later.
2: Oh, your mom is coming in two
1: yeah,
2: minutes?
1: Yeah, yeah, yeah, yeah.
2: Well,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1: Room key?
2: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1: Me?
2: Yeah.
1: Room key? I have?
2: Do you?
1: Ah, yeah, yeah. Oh, ah, 여기 가방 안에, 여기요. 네. 아, 아, 엄마가 오시네요.
2: 어. 아, is that your mom?
1: Yeah, yeah, yeah, yeah, yeah.
2: 아.
1: 그, 저기, here, key, room key.
2: Okay, you
1: and
2: have?
1: And my mom coming.
2: 아, okay, yeah, great, yeah, great, yeah. great, great. Okay,
0: okay.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4: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3: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4: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거기서 보통 그렇잖아요.
1: 네.
0: 주식 있는데 딱 가면 그 앞에서 어, 몇 호실에 묵고 있죠? 라고 먼저 물어본단 말이에요.
1: 네.
0: Right.
1: What room are you in? 몇 호실에 너가 묵냐? 이거죠.
0: 일단 이게 what room이라는 게 몇 호실이 되겠네요.
1: 네. 그렇죠? 그러면은 당신은 묵고 있습니까? 몇 호실에 이거니까 여기에 머물고 있냐라는 뜻으로 stay 저 한번 써볼까요?
0: Okay.
1: Yeah.
0: Alright.
1: Are you staying?
0: Okay. So 몇 호실에 묵고 있죠? 이거는 보통 고정이 된 수준으로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뭐 이름이 뭐예요? 뭐 그런 거 나중에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1: 네.
0: So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정답은요?
1: staying.
0: Because.
1: Yes.
0: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랑 뭔가 ing가 오는 게 어울리게 되겠죠.
1: 그러네요.
0: 그리고 지금 한참 묻고 있냐. 그래서 진행형으로 물어본 겁니다.
1: 네네.
0: So 무슨 room에 are you staying in?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Again, staying은 머물다, 묵다 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면 what? 시라는 게 의문사잖아요.
1: 예.
0: 그렇죠? 근데 그 what이라는 것으로만 의문사로 질문을 만드는 거는 일단 1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면은 what 뒤에 명사를 넣는 거예요.
1: 오.
0: 저 여기 what 뒤에 명사 뭐예요?
1: room.
0: room. what room. 이러면 그냥 무슨이 아니라 무슨 방이에요. 그게
1: 예.
0: 의역이 되면서 몇 호라고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what 명사라고 해서 무슨 명사 뭐 숫자가 나오게 되면 뭐 몇 명사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무슨 색이라고 하면
1: What color? 하면?
0: What color, right? What color?
1: Mm-hmm.
0: How about 몇 호실? 무슨 방? 다시 한번
1: What room?
0: Okay,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고 얘를 여기서 끝내면 이 명작이 아닙니다.
1: 그렇죠.
0: 가볼게요. 무슨 색을 너는 선택했니? 자, 일단은 무슨 색이 뭐라고요?
1: 무슨 색은 what color?
0: What color? 자, 너는 선택했어.
1: Are you?
0: 과거로.
1: Did you choose?
0: That's it. What color did you choose?
1: 아.
0: 그러면 무슨 색을 너는 골랐니?
1: 예.
0: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의문사 뒤에는 질문 어순이 따라왔잖아요.
1: 네.
0: 그래서 what color를 did you choose? Did you choose는 질문 어순이죠.
1: 네.
0: 자, how about this? 이것도 이 동사를 써볼게요.
1: 예.
0: 대신에 시제만 좀 바꿔서 몇 호실에 당신은 묵었나요?
1: What room
0: 과거로?
1: did you stay
0: in?
1: In.
0: So what room did you stay in? 그럼 I stayed in 몇 호실
1: 예.
0: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So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질문이 있어요. 그렇죠?
1: 네.
0: 질문 앞에다 의문사를 붙이는 거. What, where, who, 뭐, why 이런 것은 이제 1단계입니다. 근데 조금 올리고 싶다? What color? What room? Right?
1: 아.
0: What time? Right? 이런 식으로 what shape? 명사를 붙이는 연습을 좀 해보는 거예요.
1: 예.
0: Okay, so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at color did you choose?

0: What color did you choose?
1: 자, 이번에는 What room did you stay in?
0: What room did you stay in?
1: There you go. 본문도 읽어볼게요.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0: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1: 네, 물론 이제 What's your room number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0: 네.
1: Okay. 자, 미션입니다.
0: 오.
1: 310호실이요.
0: Yes.
1: 그래서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자리를 좀 맞는 느낌?
0: 그렇죠. 왜냐하면 조식 시간대 가면요.
1: 네.
0: 정말 분주하고 자리가 없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Number.
1: Okay. Number 310.
0: Yes.
1: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자, 이거 뒤에 한번 나눠볼 수 있을까요?
0: 우리 엄마는 오고 있어요. 2분 있다가. 여기서 나눌까요?
1: 2분 있다가 오고 있다고요?
0: 네.
1: 그럼 나중에 오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0: 오고 있다는 건데.
1: 한국어로도 좀 이상한데요?
0: 아, 2분 있다가 올 거예요.
1: 와요.
0: 와요.
1: 와요.
0: 네.
1: 오케이. 비동사 ing가 아직 제대로 안 들어간 겁니다.
0: 네.
1: 좀 살려드릴게요. 자, so,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은 room이 빠졌습니다.
0: 아?
1: 그렇죠.
0: 아.
1: 이제 숫자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보통 room 몇. 이런 식으로
0: 아,
1: 이제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room은 당연히 방이란 뜻도 되지만 공간이나 여유도 될 수 있다는
0: 예.
1: 거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숫자를 얘기를 할 때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0: 네.
1: 지금 슬기 씨가 얘기한 310 or 310 이렇게 하나의 디짓별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100대가 되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310.
0: 오.
1: 앞에 하나, 나머지 두 개 있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0: 이거는 본인의 선호에
1: 따라 달라요.
0: 아.
1: 310은 안 쓴다고 거의 봐야 되는데
0: 아, 그래요?
1: 그걸 써도 what? 이럴 사람은 전혀 없다는
0: 아,
1: 거예요. 그건 없어요. 없는데 제가 추천하는 것을 하나씩 다 읽거나
0: 예.
1: 아니면 앞에 하나 읽고 뒤에 두 개 읽거나
0: 아.
1: 이런 식으로. Right? So, 예를 들어 이게 10층이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0: 예.
1: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이렇게 좀 나눠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0: 네.
1: So, 뭐 예를 들어서 11, 15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It's up to you, okay? Alright, so room 310 or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이렇게 썼고요. 자, 여기 지금 비동사 ing 나왔습니다.
0: 네.
1: 제가 지금 슬기 씨가 해석하는 게 저 솔직히 말해서 우리말로 했을 때도 헷갈리는 해석이에요.
0: 그렇죠.
1: 우리 엄마는 오고 있는데 2분 있다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가라는 말은 왜 붙인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0: 네.
1: 그 얘기는 비동사 ing가 지금 오고 있다 라는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0: 그쵸.
1: Alright, 바로 비동사 ing, 뭐뭐 한다, 뭐뭐 해.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제가 100번, 1000번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해봐야 비로소 들어오게 됩니다.
0: 네.
1: 자, 비동사 ing는 지금 한참 하고 있는 행동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확정된 미래 사실을 나타낸다고도 했죠.
0: 네.
1: 그래서, 저희 엄마 2분 있다가 와요.
0: 예.
1: 팩트예요. 그냥 이미 정해진 거예요.
0: 그쵸.
1: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확신이 더 있거든요. 이거는 마치 무슨 뭐 계약서를 엄마가 계약서를 쓰는 느낌. 2분 있다 옴. 이렇게
0: 그렇지.
1: 그만큼 거의 정해졌다는 느낌입니다.
0: 무조건 지켜질
1: 네네네.
0: 수밖에 없는 미래의
1: 맞아요.
0: 일.
1: 그래서 올 거예요라는 것도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와요. 이렇게 팩트처럼 고정해버리는 거예요.
0: 네.
1: So, 예를 들면 요건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가 오늘 사실은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느낌. The bus is coming in 10 minutes. 그러면은 10분
0: 있다가
1: 버스가
0: 와요.
1: 이거예요. 오고 있어요는 말이 안 되잖아요.
0: 네.
1: 그렇죠? 그래서 버스가 오는 거는 뭔가 추측의 느낌도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정해졌어요.
0: 그치.
1: 이 스케줄 보세요. 이거 정해졌어요.
0: 네.
1: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와요. 이런 느낌이죠.
0: Okay? Yes.
1: 자, 이것을 기반으로 저 뒤에 in 2 minutes라고 하는 거 이게 아직 엄마가 안 왔다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0: 오, 아니,
1: 전에도
0: 맞아요.
1: 말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in이라는 건 얼마 안에가 아니라고 했었죠.
0: 있다가?
1: 있다가입니다.
0: 네.
1: 그래서 in 뒤에 시간이나 기간을 쓰면 그만큼을 딱 채우고 온다는 말입니다.
0: 그쵸.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 30 minutes라고 하면 20분에 10분에 온다는 얘기 아니라요. Right?
0: 30분을 채우고
1: 뭐
0: 그
1: 30분
0: 뒤에?
1: 1초에 올 수는 있겠죠.
0: 예.
1: 그 정도에 온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출근을 할 때 버스를 타기도 하고 뭐 트레인을 타기도 하지만 페리를 타기도 해요.
0: 오?
1: 배를 타고 건너기도 합니다.
0: 그러니까
1: 미국에서 제가 뉴저지 쪽에 처음에 이민 가서 살았었는데
0: 네.
1: 거기서 뉴저지에서 뉴욕시티로 건너갈 때 있잖아요.
0: 아.
1: 길이 너무 막히니까 그냥 페리를 타고 배를 타고서 건너가는 경우도 있어요.
0: 오, 네. 너무 좋은데요?
1: 네, 거기 주차를 해놓고.
0: 길 막힐 때는
1: yes.
0: 최고겠네요.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페리는 떠나요. 5분 있다가요.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그냥.
0: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1: 이렇게 쓸 수 있다? 아, 이 사람 영어를 원래 하는 사람이 있나?
0: 네.
1: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0: Mm-hmm.
1: 자, 이런 거 있죠.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0: 오케이. Okay.
1: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숙제가 요 정도 있으면 끝날 것 같아요. 10분
0: 네.
1: 있으면 딱 끝나는 게 거의 확정 느낌이에요.
0: 오케이. Okay.
1: 그랬을 때 나 나올 수 있어. 10분 있다가. 나 나올 수 있어. 그러면은 할 수 있다.
0: I can.
1: 나오다가 뭐예요?

0: I can
1: Now다.
0: come out.
1: Come out.
0: 예.
1: 10분 있다가.
0: I can come out in 10
1: 그죠?
0: minutes.
1: Hey,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okay?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0: 오, 진짜 이거 간단한데요?
1: 간단해요. 그러니까
0: 네.
1: in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만큼 딱 채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Yes.
1: Yes.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0: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1: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0: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1: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사실 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0: 네.
1: in은 얼마 있다가 채우고라면, 만약에 그러면 쌤, in 30 minutes인데 30분도 안 돼서 그 내라고 하려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하실 거예요. 그러면 쓸수 있는 게 있습니다.
0: 30분 안에.
1: 네. 기억 안 나시죠?
0: 네.
1: 네.
0: 30분 안에.
1: 그러면
0: 잠깐만. 예.
1: 뭔가 하나 단어가 있어요. 그걸 쓰던가요? 아니면 in, 이렇게 쓰면 됩니다. 둘 중에 둘다 모르겠다 말아도 괜찮습니다.
0: 예, 둘다 모르겠어.
1: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 예.
1: 자, 그래도 이거 하도 보시면 이게 조금씩 느낌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알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오게 될 거예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So. 그죠? 이럴 줄 알았어요.
0: 이거 알죠?
1: Within. less than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단어만 계속 외우려고 하면 절대로 익혀지지 않아요.
0: 그쵸.
1: 문장 내에 이거 다 써보고 in과 비교를 그냥 해보는 거예요.
0: 네.
1: 문장으로. So within이라고 하는 거, in less than이라고 하는 거, 얘가 조금 더 격식이에요. 그리고 in less than 같은 경우에는 in이 얼마를 채우고 있죠?
0: 네.
1: 근데 그것마저도 차마
0: 못
1: 못 채우고이기 때문에
0: 채웠네요.
1: 해야체에서 더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0: I understand. 네.
1: Alright. 자, 그렇다면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뭐 310 써도 되고요. 310 써도
0: 네.
1: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할게요.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0: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1: 오케이,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310. My mum is coming in 2 minutes. Room 310. My mum is coming in 2 minutes.
1: 자,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Right?
0: 네.
1: 방 열쇠를 가지고 있나요? 요즘에 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회해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0: 맞아요.
1: Right.
0: 그리고 요즘에는 막 열쇠가 다 카드키로 나오잖아요. 띡 이렇게 태그해서
1: 맞아요.
0: 들어가고.
1: 근데 어떤 지역은 또 이게 있을 수도
0: 있어요.
1: 있는데,
0: 있어요.
1: 오히려 근데 카드로 된 거를 확인해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Do you have your room with you? 키가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방키가 있습니까? 지금 당신과 함께. 그죠?
1: 어디서 나누면 좋을까요?
0: 그러면은 여기 룸 키고, have your room key. 여기서.
1: 오케이.
0: 예.
1: 자, do you have your room key? 괜찮아요. 근데 with you는 왜 들어갔지? 할수 있습니다.
0: 네.
1: 정답. Perfect.
0: 오.
1: 그죠? 키는 근데 사실 키, 오, 키 어딨어? 키 어딨어? 하도
0: 그쵸.
1: 하니까. 그죠?
0: 모를 수가 없어요.
1: Right.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do you have 명사? 뭘 가지고 있나요? 이
0: 예.
1: 부분인데요. 여기서 뒤에 with you 들어갔다고 했었잖아요.
0: 네.
1: 이게 약간의 느낌을 바꿔줍니다.
0: 오.
1: 자, 제가 해석을 지금 해놨는데, 명사 가지고 있나요? 뒤에 뭐라고 써놨어요?
0: 지금 당장.
1: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소지하고 있냐를 강조하고 싶다.
0: 그러네요.
1: 이럴 때는 이렇게 쓰게 됩니다. I mean, do you have your room key? 이러면, 네, 방에는 있는데요?
0: 그렇죠. 그렇게.
1: 이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그쪽에서는,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있어야 내가 보는 거니까. 그게
0: 그렇죠.
1: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0: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소지하고 있냐, 이런 의미가 될수
1: 당신과 함께 어딘가 여기 몸에
0: 있겠네요.
1: 있냐라는 것을
0: 에이.
1: 강조해 줄때쓸 수가 있습니다.
0: 으흠.
1: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네.
1: 그냥 방 쓰지 말고 친구한테 너 열쇠 지금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한번 그냥 해볼게요. 넌 너의 열쇠를 지금 가지고 있니?
0: Do you have your key with you?
1: 그렇죠. Do you have your key with you?
0: 응.
1: 그러면서, 왜? 그러면서, 내가 차에 잠깐 가서 내가 뭐, 너 대신에 뭐 가져오려고. 이럴 수도
0: 그쵸,
1: 있으니까.
0: 그쵸.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영수증이 영어로 뭐죠? 영수증?
0: Bill.
1: 그거는 청구서고요. R로 시작하는 거.
0: Re
1: receipt.
0: Receipt.
1: receipt.
0: receipt.
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혹시 손님 당장 그 영수증 가지고 계신가요?
0: Sir,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1: 그렇죠. Do you have the receipt 정도가 아니라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0: With
1: 이러면
0: you?
1: 지금 혹시 바로 보여줄 수 있냐?
0: Oh.
1: 라는 느낌으로 뭐 예를 들어 환불 요청하는 사람이라든가
0: yes.
1: 뭐 교환 원하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0: Mm-hmm.
1: Yes. So, just like this. So, with you를 빼도 맥락상 통하지만
0: 네.
1: 이렇게 강조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었을 때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0: Mm-hmm.
1: 이거 그나저나 영수증 할 때 이거 receipt가 아니라 receipt입니다. P는 묵음입니다.
0: Receipt.
1: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o you have your key with you?
0: Do you have your key with you?
1: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0: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1: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요.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0: 네.
1: 우리가 돈 같은 거 있냐 당장 내가 좀 빌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볼 때는요.
0: 네.
1: With you를 쓰기도 하는데. 현금 같은 경우에는 on을 더 많이 써요.
0: 아~
1: okay? So, do you have $5 on you?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좀 잠깐 필요한데 그거 지금 가지고 있니? 이런 식으로 돈에 관련해서라면 with 가능한데 on을 더 많이 쓴다.
0: Yes.
1: Or, 뭐, do you have any cash with you?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요.
0: 네.
1: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0: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1: Al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0: 뭔가요?
1: 아, 여기요. 하면서 줬는데 그때 마침 엄마가 오는 거예요.
0: 아, 그러네요.
1: 아, 엄마가 오시네요.
0: Nice timing. 예. 여기요. Oh, here she comes. 여기 엄마가 오네요. 그러면 여기에 여기요라는 거니까 here you are 할게요.
1: Okay.
0: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약간 okay. 뭔가 격식 표현으로 좀 약간 풀 센텐스로 한번 가볼게요.
1: 맞습니다. 약간 뭔가 예전에 문법책에서 보신 것 같은 느낌.
0: 네, 그렇죠.
1: 자, here you are. 오케이, 일단은 정답입니다.
0: 네.
1: 그런데 오늘 그냥 더 편한 거 저 가져왔을 뿐이에요. Here you are or here도 좋아요.
0: 네.
1: Or right here.
0: Right here.
1: 이런 것도 괜찮겠죠.
0: 그렇죠? 편한데요.
1: 바로 여기에요. 뭐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here you are 쓴다고 너무 이거 교과서적이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많이 많이 씁니다.
0: 네.
1: 자, 그리고요. Right here 바로 여기에가 나왔고 저 뒤에 보세요. Oh, here she comes. 이거 아마 영화나 미드나 이런 데서 이런 말하는 걸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어요.
0: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1: Right? 그런데 hold on one second. 우리가 문법을 생각을 했을 때 주어, 동사 뭐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죠?
0: 네.
1: 그래서 슬기 씨 이거 보지 말고 그냥 그녀가 여기 온다라는 거 원래 보통 뭐라고 써요?
0: She comes here.
1: That's it.
0: 예,
1: right?
0: 맞아요.
1: Oh, she comes here. 이라고 쓰는 게 맞는데
0: 네.
1: 자 이거는 어느 정도 굳어진 관용적인 표현 같은 건데 어느 정도는요. 그래서 온다. 갑작스럽게 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런 어순을 쓰기도 합니다.
0: Here이 먼저 앞으로 빼고
1: 네, 원래 문법상은 she comes here가 맞죠. 그녀는 네. 온다 여기에.
0: 그렇죠.
1: 그런데 감탄의 느낌? 네, 그래서 here Joe comes 이러면 Joe가 온다. 갑작스럽게 반갑거나 라고 얘기할 때 이런 어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0: 네.
1: 친구들이 우리 얘네들 어디 간 거야? 왜 안 와? 그랬다. 얘네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여기 온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요? Here she가 아니네요?
0: Here they come.
1: 그렇죠. Comes도 아니라 come입니다. 복수니까. 너무
0: 네.
1: 잘해줬어요. Here they come. How about this? 그가 온다. 여기 있네. 그러면서 그가 온다.
0: Here he comes.
1: 그렇죠. Here he comes.
0: 으흠.
1: 이런 느낌. 약간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0: 그렇죠.
1: 확실하게 놀란 게 있어요.
0: 약간 이게 목소리가 좀 업이 되네요.
1: Yes.
0: 네.
1: 같이 한번 해볼게요. Here they come.
0: Here they come.
1: Oh, here he comes.
0: Oh, here he comes.
1: 네. 자, 다만 제가 예외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They나 he나 she나 이런 거 다 대명사죠, 그렇죠?
0: 그렇죠.
1: 그건 이렇게 써요. 그런데 만약에 고유 명사를 쓰거나
0: 네.
1: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명사 그 외에 다른 거 아무거나 뭐 고유 명사든 일반 명사든
0: 마유, 슬기,
1: 뭐 그런 슬기, 네. 뭐 어떤 사람 뭐 이런 게 나오면은요.
0: 네.
1: Here, come 쓰고 나서 주어를 씁니다.
0: 아~
1: 그래서 예를 들어 고유명사. Here comes Mayu. 이렇게 써요. Here Mayu comes 라고 쓰지 않아요. 그리고 the bus. 이것도 얘는 일반 명사죠?
0: 네.
1: 그랬을 때 here the bus comes 가 아니라 Here comes the bus. 자연스럽지 않아요, 느낌 자체가?
0: 이거 완전 그 애기 동화책이나 이런 데서 yeah. 버스 노래 나올 때 Oh, here comes the bus. 많이 들어.

0: 좋은 것 같아요.
1: That's right.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문법식으로 연습해 보는 거 좋아요. 좋고 나중에 입으로 계속 한번 해보세요. Oh, here they come. 이런 식으로 말로 해보면 어느 순간 그게 바뀌었을 때, 어? 좀 이상한데? 느끼게 될 겁니다. 오케이?
0: Yes.
1: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1: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310호실이요.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0: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1: Alright. 여기요. 아, 엄마가 오시네요.
0: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1: Alright.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2: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1: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2: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1: 이병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1: Alright. In 시간 기간 해서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세요.
0: 네.
1: 엄마가, 나의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1: 그렇죠? 자, 페리가, 그 페리가 5분 있다 떠나요.
0: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1: Yes. One more. 나 10분 있다가 나갈 수 있어. 나 나갈 수 있어, 10분 있다가.
0: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1: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Alright,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Joa comes.
0: Uh-huh.
1: 근데 이런 식으로 쓰려면 중간에 대명사여야 된다라고
0: yeah.
1: 했었죠? 자, 가보겠습니다. 어, 엄마가 오시네요. 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엄마가 여기 오시네요.
0: 오. Oh.
1: 아, 그러니까 그녀라고 할게요. 그녀.
0: 네네네. Here she comes.
1: 그래, here she comes. Alright. 그들이 오네. 어, 그들이 와.
0: Here they come.
1: Here they come. 복수니까 comes 아니라
0: come.
1: 지켜주셔야 되고요. 자, 어, 그가 온다.
0: 오, here he comes.
1: 그렇죠, here he comes. 근데 그가 마유다. 그러면 here comes 마유.
0: 네.
1: 해주시면 되겠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re she comes. Here they come. Here he comes. 어,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4: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3: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4: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1: 미션 해결할까요?
0: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2: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0: Ah,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2: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0: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2: Oh, is that
0: mom.
2: Your mom? Hi.
1: Great job, you guys.
0: Yes.
1: 오, 주말 깔끔하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네.
1: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너 왜 오늘 학교 안 왔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y didn't you come to school today?
1: 그렇습니다. Why didn't you? 동사 원형.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0: 패턴입니다. in 쓰고 나서 뭐 시간, 기간 쓰면 얼마 있다가 되는 거죠.
1: 그죠?
0: 자, 그러면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나 3개월 있다가 돌아와. 아, 나 3개월 있다가 돌아와. 만들어 주시면
1: 네.
0: 되겠습니다.
1: 자,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자, 주말입니다. 주말에 그냥 이렇게 쉬고 하면은, 아, 뭐, 물론 쉬는 거 중요하지만요.
1: 네.
0: 약간의 복습, 약간의 뭐 그런 것들을 해주면 또
1: 아.
0: 이게 월요일이 또 새롭게 느껴지거든요,
1: 그럼요. 그리고
0: 영어가.
1: 또 이게, 완전 알았다라고 했을 때는 또100% 내게 아니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본인
1: 예.
0: 것으로 만드는 그런 주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0: Bye.

0: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전하신데?
1: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0: 나일상 팀메이트. 역시 우리 과일. 언제 먹는 거야? 아, 지금 먹어, 지금.

0: 수거를 하러 가면 쇳가루가 막 날리게 일을 하고 엄청 힘들게 일들을 하시거든요. 기름진 빨래 이런 걸 가지고 집에까지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주머니 하면 쇳가루 같은 등 이제 그런 거를 같이 빨기가 조금 힘드니까. 하루에 많이 들어올 때는 200벌 이상 들어옵니다.
1: 사진 10개.
2: 점검 2개.
0: 주머니 안에는 이제 마스크, 귀마개, 뭐 볼펜, 어떤 때는 이제 열쇠도 나오고, 동전도 나오고, 드라이버 이런 것도 나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반 세탁소에서는 잠바 하나 맡길래 해도 보통 5, 6천원은 가져야 된다고 들었어요. 아, 여기는 시에서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상하 여름 거 같은 경우는 1,000원, 동복 같은 경우는 2,000원이에요. 춘추복도 상하 1,000원이거든요. 처음에는 기름 냄새 때문에 조금 힘들고 이게 만지기도 조금 힘들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괜찮아요. 얼마나 힘들까 일하실 때. 그러니까 더 깨끗이 빨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나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활동지원사 일했어요.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인데요. 가서 빨래도 하고 목욕도 시키고 식사 준비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고로 인해서 무릎을 다쳐갖고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서 장애 판정을 받게 됐죠. 네. 여기는 이제 크고 작은 장애를 가진 분들끼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뭐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조금 그랬지만 이제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서로가 이제 호흡이 척척 맞고 손발이 맞고 더 가족적인 분위기고 서로가 더 이해를 잘하는 편이에요. 이게 찢어진 옷, 구멍난 옷, 단추가 떨어진 거.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버려도 되겠다 싶은 옷도 오는데 필요로 하니까 그분은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원단 얇은 걸 안에다 대서 다시 누벼주기도 하고 우리가 눈에 띄는 거는 다 수선해주고 있어요. 새 옷은 아니지만 새 옷같이 깔끔하고 깨끗해졌을 때 이 옷을 입고 얼마나 기분을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기분이 좋죠. 건성건성 해주면 그분들이 일할 보람이 나겠어요. 옷을 봤을 때 아 그래도 깔끔하다 좋은 냄새 나네 하면서 입을 수 있을 때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서요. 페브리지로 한 번씩 싹 뿌려드려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그냥 꾸준하게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일한다는 자체가 너무 좋거든요.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0: 쇼크듯이 쫙 와버렸죠. 여기 막 불 붙는 것 같아요. 이쪽 불대기가.
1: 환자분들이 그 통증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두려워합니다.
2: 얼굴이 이제 좀 흉측하게 이제 위로 쏠린다 그래요.
3: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고 힘들어. 스트레스가 막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1: 떨림에 의한 불안감 또는 그로 인한 우울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호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0: 한국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알고 있었는데 진짜 만나서 반갑네요.
1: 아니 녹음하는데 들어갈까 봐서 못 했어요.
2: 되게 박항수 노래인데 그리고 목소리가 똑같지.
1: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2: 근데 신분 너무 예쁘신데요.
1: 미모의 여가수라고 이 사람들한테.
2: 노래 다음에 가서 들어봐. 너무 좋아.
1: 감사합니다.
3: 통기타 하나 들고 노래하는 가수 박강수. 고향에서 그녀의 두 번째 무대가 펼쳐집니다. 고즈넉한 남도의 작은 마을 창평. 서울에서 이곳으로 삶의 무대를 옮겨온 지도 벌써 7년. 그 사이 일상도 많이 달라졌답니다.

0: 시간에 잠들어는 보았어도 일어나기는 힘들다는 강수 씨. 오늘은 웬일로 새벽부터 바지런히 움직이는데요.
1: 엄청 일찍 일어나시네요.
2: 오늘만 미션이 있어요. 요즘에 오빠 그 농약이라기보다 친환경 단지나 그런 게 물통 좀 차여야지 싫어라고 얘기를 하셔서.
0: 농번기엔 오빠의 호출이 잦아진답니다. 계절 따라 자연이 빚어내는 풍경들.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을 법도 한데 볼 때마다 선물처럼 다가온답니다.
2: 그림 같잖아요, 유경이. 사람들도 별로 없고. 비현실적이야. 옛날 스타일 기아다, 이거. 뺏기하는 때.
1: 트로트 운전할 줄 아세요?
2: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에 좀 어색했는데 옛날에 전 스틱으로 이거 면허를 땄거든요.
0: 같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오빠의 일손을 거두는데 가수라고 예외는 없답니다.
3: 내가 물을 내릴 때니까 꺼내서 차단기를 좀 꺼내.
2: 올려? 이거는 파란색이라서 물이 안 보이는데?
3: 아, 바퀴 보면 알아. 바퀴가 어느 정도 깔리는지.
2: 위험한 거 아니야?
3: 자, 내가 잡고 있을게. 이제 물 꺼주세요.
2: 어, 청개구리.
1: 응?
2: 청개구리.
3: 야,
2: 청개구리.
3: 청개구리?
2: 어.
3: 원래 저기 집이야, 청개구리 집. 어미 잡아먹고.
2: 어미 잡아먹고.
3: 어미랑 알파리.
0: 오빠의 수고를 알기에 가수 동생은 굴착기 면허까지 따가며 농사일을 거들고 있답니다. 창평의 삶은 가수로서 욕망만 조금 내려놓으면 이보다 좋을 수 없다는 강수 씨. 늘 꿈꾸던 마당 있는 2층 집에 자신만의 특별한 공간까지 마련했다죠.
2: 짜잔, 방송국입니다. 옷가게냐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긴 하더라.
0: 옷가지가 빼곡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죠. 흡음과 방음을 위한 강수 씨만의 아이디어랍니다.
2: 조명빨입니다. 무엇이든지. 이게 어두우면 안 예쁘더라고. 방송국에서 불러주지 않으면 대중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못 갖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필요했던 시스템이죠, 이게.
0: 기다리는 대신 직접 무대를 만들어가기로 한 강수 씨. 개인 방송으로 수시로 관객을 만난답니다.
2: 먼저 하게 될 노래들 좀 미리 선곡해놔야 안 바빠요. 안 그럼 바빠요.
0: 기타를 매는 순간 그곳이 어디든 무대가 됩니다.
2: 반갑습니다. 갑작스러운 번개방송 같은 오후입니다. 서정숙님 되셨고요. 향하님도 보입니다. 코비타 부사님도 보이고요. 오아시스 같지 않아요? 오늘같이 뜨거운 날 박강수 TV 실망한다 그러고 목 좀 축이는 재미 좀 축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거 한번 해볼게요.

대표님도 목소리 들으니까 더위가 어디로 가버렸다고. 정말 밖에 있는 더위를 싹 잊게 되는, 잠깐은 좀 잊을 수 있는 그런 텀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쉼표 같은 삶의 역할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0: 직접 쓴 곡이 200여 곡에 달하는 데뷔 25년 차 포크 싱어송라이터. 창평에 내려온 뒤 쓴 곡이 지난 세월 만든 곡보다 더 많다는데요. 날마다 달라지는 자연을 마주하니 하고 싶은 이야기도 늘어났답니다. 시골의 하루하루가 삶도 노래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는 거죠.
1: 슬로시티 처음으로 받은 그 이름 있잖아요. 슬로시티 1호, 1호가 여기 창평이었어요. 마당에 저런 저 풀이라도 심고 꽃이라도 심으려면 다 샀어야 되는데 땅을. 돌이 처치가 안 되니까 제주도 마냥 담을 쌓은 거예요.
0: 그런데 처음부터 시골 사리를 꿈꿨던 건 아니었답니다. 강수 씨가 9년 전 창평으로 온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2: 여기는 어디예요?
1: 여기 엄마 이제 생전에 거처하시던 곳이고 저기 하얀 거에 이제 엄마 계셨었어요. 거기가 안방이었거든요. 저 작은 창이. 맨날 들여다보시고 온 동네 이 새들이 저 집하고 이제 저 소나무 집하고 우리 집 감나무에 와서 살았네. 엄마 새소리 듣는 거 좋아하셨고 뭐 그러다가 마지막에 임종까지 제가 같이 있어서 좀 아프고 슬프기도 한데 그래도 함께 있어서 다행이었다 싶어요.
0: 엄마의 마지막을 함께 했던 시간은 큰 위안으로 남았답니다.
1: 한동안 서울을 가도 전화를 드리면 받으실 것 같고 한동안 여기 있어도 엄마가 저기 계실 것 같고 그게 꽤 오래 가더라고. 그러면서 엄마가 나한테 했던 얘기, 그 목소리, 엄마 방에 들어가면 나는 냄새 이런 게 아직도 엄마 냄새 찾아봐 그러면 어딘가에서 아 이거 우리 엄마 방에서 우리 엄마한테 나던 냄새인데 그리고 찾을 것 같은

0: 엄마가 먼 길을 떠난 뒤 이곳엔 새로운 인연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1: 풀 잘 매시더니 막판에 못, 네. 못했구나 더여가지고
2: 못 이겨요 못 이겨.
1: 그래도 많이 달렸네. 네,
3: 늦게 오셔가지고.
1: 아무래도 우리 마그마님.
4: 마그마님?
3: 예.
1: 닉네임으로.
4: 아니, 그러면은 팬이시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여기 텃밭에 오셔가지고.
3: 강수님 안 다음부터요. 한 3년 됐습니다.
4: 3년?
3: 예, 예. 화려한 연예인이 아니라 가까운 친동생처럼 이렇게 편안히 팬들한테 대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런 면에서 좋아요.
1: 예쁘다고.
4: 앞에 분은 누구세요?
1: 마그마님. 사랑초님. 그러니까 닉네임으로 하는 사랑초님. 와이프. 부부예요, 부부. 네.
5: 팬분들이 많아. 저희뿐만 아니라.
1: 부부 많아.
5: 같이.
0: 강수 씨 노래 덕분에 다정한 시간이 늘었다는 부부. 노래로 맺은 인연이 각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이런 텃밭 그런 전후 생활을 아예 안 해봐서 로망이었고 하고 싶었는데 강수님 만나서 이렇게 청평울에 와서 한 번씩 농사 지으면서 팬들하고 같이 어울린.
1: 나중에 나 시집 갈 때 뭐 해줄 거야? 꿈을 이루게 해줬잖아. 꿈을 이루게 텃밭 가꾸기.
5: 노래와 결혼하신 거 아닌가요?
1: 자기네들은 다 알콩달콩 잘 부부들이 잘 살면서 나한테는 무슨 노래와 결혼을 하래.
3: 먹여줘야 된가요?
1: 아니 진짜? 나는 누가 먹여줘?
0: 이곳은 강수 씨 팬들의 아지트.
1: 식당이 되게 커요. 다들 우와 그러더라. 여기 식당이네. 거의. 아니 식당이었던 데야. 그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0: 공연장을 꿈꾸며 마련했던 공간이 팬들의 사랑방이 되었답니다.
1: 팬들이 저 먹으라고 뭐 피클도 담아다 주시고 뭐 김치도 싸다 주시고 하면서 제가 먹고 남은 통들인데 또 이렇게 저희가 남으면 팬들 싸서 또 보내기도 해요. 진짜 공동체 같은 진짜 이상적인 삶이야. 농촌에서.
0: 팬들은 귀한 걸 잔뜩 챙겨오고 강수 씨는 정성스러운 요리로 그 마음에 화답합니다.
1: 통째로 들어가가지고 맛있어야 될 텐데 몇 년 전에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야 진짜로. 살봐 살봐.
3: 잘 먹겠습니다.
6: 잘 먹겠습니다.
1: 뭘 갔으니?
0: 나이가 든다고 해서 애정이 녹슬 리가 있나요?
3: 그래, 이 맛이야.
6: 정말 끝내줘요.
1: 진짜?
6: 진짜 맛있다.
4: 식사를 대기에서 하셔도 되는데
3: 네.
4: 여기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3: 여기서요? 제가 잘 먹으려는 게 아니라 가수님을 잘 드시게 하기 위해서
1: 무슨 소리야?
3: 하지 마.
1: 제 마음으로도 그냥 오빠도 선생님처럼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하고 이미 신비감 다 떨어졌어 여기 이 팀들한테는.
0: 스타와 팬으로 만나 이제는 식구 같은 사이 이런 인연이 보물이 아닐까요? 팬들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드디어 꿈꾸던 공연장이 제 모습을 갖추어 가는데요.
3: 앞에다 놓으세요. 따로.
4: 오늘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1: 그 개인 방송이긴 한데 유튜브 그 직관하는 거 공개 방송처럼.
4: 아, 자발적으로 와서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6: 네. 저 뭐 그 몸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7: 네. 함께하면 즐거워. 같이 놀면 재밌고 같이 밥 먹으면 또 맛있고 그런 느낌.
8: 아 모니터 볼륨 여기 있다. 여기 있다.
1: 폰만.
8: 여기 있다.
1: 음악하는 오빠 저랑 일집 때부터 같이 도움받고 제가 든든하게 믿고 같이 동행하는 음악 동지.
0: 먼 길 마다 않고 달려와준 고마운 사람들.
8: 저 휴가인데 저 고향에 가다가 지금 들린 거예요.
9: 강수 씨 좀 도와주려고.
0: 하나둘 객석이 채워지고 작은 공연장이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포크 음악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시간.
4: 긴장되세요?
1: 오늘은 살짝.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콘서트 때랑은 좀 다르게 음향 감독님이 따로 붙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제일 소리가 제일 중요한데 혼자 해야 되니까 좀 아쉬웠어요.
0: 드디어 창평의 무대가 시작됩니다.
1: 작은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계획도 사실 없었다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채워주신 객석 큰 응원 받고 노래 한 곡 먼저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0: 삶의 두 번째 무대 창평. 이곳의 하루하루가 노래가 됩니다.
1: 진흙 속에 있었던 건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2: 이게 진동을 주면 깨요.
3: 나는 황토물에 키워놓은 물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4: 땅에서 우리가 농사 지은 거니

0: 네, 제 건 보장해줘요.
1: 암수술비나 항암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0: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네, 해줘요.
1: 암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0: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제 건 다 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1: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0: 어머머, 8회?
1: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0: 우와, 대단하네.
1: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2: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3: 이어서 세계 테마기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4: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도리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얼전하신데?
1: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0: 나일상 팀메이트.
2: 역시 우리 과일.
0: 언제 먹냐고. 아, 지금 먹어, 지금. 누나는 사과?
1: 사과 과일 먹어야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이가탄탄. 이가탄.
5: 1억 5천만 년 전 대자연이 선사한 경이로운 풍경.
6: 끝이 한 거예요, 끝은.
5: 위대한 강 위의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간 삶의 이야기와
7: 물고기도 막건졸립니다. 와.
5: 원시의 자연이 이어지고 강렬한 생명이 고동칩니다. 살아 숨쉬는 남아프리카의 야생을 만나러 떠납니다. 이번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인 빅토리아 폭포로 가기 위해 태국과 케냐를 경유했습니다. 20여 시간의 비행기 때 짐바브웨의 빅토리아 폭포에 도착합니다. 아프리카 대륙 중남부에 위치한 짐바브웨는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의 두 배 정도.

0: 그중 4분의 1이 해발 1000m 이상의 고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정의 시작인 빅토리아 폴스는 짐바브웨 서쪽 끝 국경지대에 자리한 도시입니다. 도시는 작고 소박하지만 전 세계 여행자들이 찾아오는 짐바브웨 제1의 관광지입니다. 본격적인 탐험을 떠나기 전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잠깐 시장에 들렸습니다.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얼핏 보면 실타래 같기도 한 이것은 멋쟁이들의 필수품이라는데요. 바로 가발입니다. 주로 여성들이 애용하는 붙임머리 가발이죠.
1: 그래서 원래 자기의 생머리랑 인조머리랑 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브레이드를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This is my black hair.
2: Yeah, it's nice.
1: It's okay?
0: 요상하게 생긴 영양간식을 발견했습니다.
1: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애벌레입니다. 애벌레.
0: 모파인 나무에 서식하는 산루의 나방의 애벌레인데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남아프리카 일대에서 즐겨 먹는답니다.
1: 커피 맛이 있고 무슨 풀을 먹는 것 같아요.
0: 첫 번째 여정은 하늘에서 시작됩니다.
3: 세계에서 가장 큰 빅토리아 폭포를 내일 한번 구경해보겠습니다.
0: 거대한 빅토리아 폭포를 한눈에 담고 싶다면 헬리콥터가 제격인데요.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짐바브웨와 잠비아의 국경을 가르는 잠비지 강은 위대한 강이란 뜻입니다. 잠비지 강은 협곡을 만나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의 장막, 빅토리아 폭포를 만들어냅니다.

절벽 아래로 쏟아져 내린 물줄기는 산산이 부서지고 연기처럼 피어오릅니다.

0: camping.
1: Okay.
0: The tent for the camping and the cooler box. Oh. And the grill for the braai.
1: Braai, barbecue. Ah.
0: Barbecue, yeah. Okay. So everything is ready. We are ready to go.
1: Oh.
0: We are ready to go.
1: Perfect.
0: Perfect.
1: Very good. Very good.
0: Okay, so I have the map here.
2: Okay.
0: We are here now in Zimbabwe. Okay, Victoria Falls. Mm-hmm. It's here.
1: Yeah.
0: Then we go up Zambezi River.
1: Okay.
0: We go up Zambezi River upstream.
1: Yeah. Yeah.
0: Okay.
3: 빅토리아 폭포로 향합니다. 그런데 폭포 입구에서 흥겨운 리듬이 여행자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 통에 저도 그냥 지나치질 못합니다. 신명 넘치는 춤 사위에 저도 모르게 흠뻑 빠져들었는데요. 흥을 참지 못하고 용감하게 뛰어듭니다. 비록 몸치지만 열심히 리듬에 몸을 맡겨봅니다.

0: 빅토리아 폭포는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하얀 물보라가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모습에 모시 아투냐, 천둥치는 연기라고 불렀죠. 천지를 삼킬 듯 요란한 폭포의 굉음에 연기나는 천둥이라 불린 이유를 실감하게 됩니다.
1: 빅토리아 폭포가 얼마나 긴지 딱 보입니다. 이 끝에서 끝이 한 거예요, 끝이. 아, 더워서 당장 뛰어들고 싶어요. 이 엄청난 유량과 여기서 나오는 수증기 때문에 마치 무슨 폭풍에 있는 것 같습니다.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Yeah. Yeah. Yeah.
2: Yeah. What we say. Whoa. Very good place.
0: Yes. 머리부터 발끝까지 빅토리아 폭포에 흠뻑 젖었지만 즐겁기만 한가 봅니다.
1: 오! 우비가 있네, 우비.
0: 빅토리아 폭포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우비랍니다.
1: Thank you.
3: All right, it's good because I saw Korea.
1: Enjoy.
3: Nice to see
0: you. 우비까지 있으니 이제 물보라쯤은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지개가 피어오릅니다. 환상적인 무지개는 여행자를 가슴 설레게 합니다. 100m가 넘는 낙차가 거대한 물보라를 만들고 덕분에 20km 바깥에서도 보일 만큼 크고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날 수 있습니다.

0: 빅토리아 폭포가 처음 생겨나기 시작한 건 1억 5천만 년 전. 지구 표면 밖으로 분출한 용암이 굳으면서 표면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잠비지강의 침식 작용으로 균열이 점점 갈라지며 첫 번째 협곡이 만들어졌고, 침식 작용이 계속되면서 빅토리아 폭포가 상류 쪽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1만 년에 1.6km씩 절벽을 깎아내고 있다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7개의 폭포는 거대한 협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협곡의 폭은 헬리콥터가 지나갈 정도로 넓은데요. 그 변화무쌍한 매력에 흠뻑 빠져들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1: 영국에서 오신 분들, 뭐 프랑스에서 오신 분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데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좋은 추억, 좋은 경험, 아주 멋진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0: 저희가 해발 300에서 지금 한 해발 100 정도로 거의 다 오긴 한 것 같은데 끝도 없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마치 무슨 등산을 하는 것 같아요.
1: 가파르고 미끄러운 길을 더듬더듬 그렇게 30여 분쯤 내려왔을까요? 요트를 타고 태평양을 탐험했던 저에게 래프팅쯤은 식은 죽 먹히겠죠? 본격적으로 급류를 타기 시작합니다. 보트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급류 앞에서 저 역시 속수무책이 되어버립니다.
2: 하나, 둘.
1: 손발이 척척 맞는 동료들도 만났겠다. 이젠 거센 급류도 두렵지 않습니다.

0: 제대로 물 먹었습니다. 탐험가 채민이 말이 아니네요. 하류로 갈수록 급류가 더 거세지는데요. 이 아저씨는 어찌할 바를 모르네요. 즐거운 잠베지강의 래프팅이었습니다.
1: 최고였습니다. 제가 다양한 곳에서 래프팅을 했는데 이렇게 재밌고 그 재밌는 팀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엔 최고였습니다. 급류도 좋고 날씨도 좋고

0: 수십만 년의 세월 동안 깎이고 깎여 만들어진 잠비지강의 협곡. 이곳에서 뭘 하고 계신 걸까요?
1: 아, 생선을 훈제하고 있습니다. 훈제. 아.
0: 잡은 물고기를 훈제하며 사흘째 이곳에서 낚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2: 수바피시.
1: 오. 오. 맛있는 냄새 나는데요?
0: 절로 군침이 돕니다.
3: 따랑따랑따랑 방울 소리가 나네요.
0: 고장난 자전거에 배를 떼어 낚싯대에 달았다고 하네요.
4: 좀만 가고 온때 한번 손바이가 이까지라 이구이라 이깔리라 나고.
0: 저도 낚시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0: 전화 드릴 텐데.
1: 많이 세고.
2: 기쁨도 잠시 깜빡 속았습니다. 능청스러운 가이드 어네스트는 고기잡이는 아이의 뒷전인가 봅니다. 저도 잠비지강의 물로 잠시 더위를 달래봅니다.
0: 아, 시원해요. 스쿨.
2: 그렇게 하염없이 얼마를 더 기다렸을까요? 방울소리가 이렇게 반갑기는 난생 처음.
0: 아,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2: 기다린 만큼 물고기도 큼지막했으면 좋겠습니다.
0: 물고기가 잠깐 보였으나 요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2: 한참 실랑이를 한 뒤에야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0: 와! 오! 굿잡! 스퀴카! 스퀴카! 예, 아우스 스퀴카! 스퀴카! 아, 오케이!
2: 잠비지강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어종 중 하나라고 합니다.
0: 오! 오! 오! 오! 오! 와! 나왔다! 오! 잡았어요! 오! 굿잡!
2: 기다리던 물고기도 잡았으니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 고맙게도 어부 아저씨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빅토리아 폭포에서 멀지 않는 협곡 위에 작은 마을이 있는데요. 이곳이 어부 아저씨의 집입니다.
0: 헬로.
3: 젠.
2: 당나귀가 모는 작은 마차인데요. 선뜻 태워주겠답니다.
0: 오, 베스트로, 베리스트로, 너 베리스트로, 당연히 좋다. 오,

0: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한창 분주합니다. 저도 일손을 좀 보태고 싶었는데 아주머니에게 뺏겨버렸습니다.
1: 자세가 틀립니다. 맛있어요. 시원하고.
0: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나니 어느새 해질녘. 슬슬 배가 고파집니다.
2: Cheers.
3: Cheers.
2: Cheers.
3: Big fish.
2: Big fish.
3: Where's the big fish?
2: In the pot.
3: In the pot. Small fish.
2: Big fish.
3: Big fish. 물고기가 좀 작아서 아쉬운데요. 뭐 어떻습니까? 이분이 정성스럽게 생선찌개도 끓여주고 저쪽에서 밥도 해주시고. 아, 기분 너무 좋습니다.
0: 정성 가득 담긴 음식이 맛있는 냄새를 풍길 무렵 어부 아저씨의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일도 잘 돕는 효자랍니다.
3: 오, 자전거 타고 우물에서 물을 기러 왔습니다.
4: Hard work?
3: No?
4: Easy?
3: Yeah. Okay.
4: Strong man.
0: 먼 곳에서 온 이방인에게 소박한 밥상을 기꺼이 내주는 넉넉한 인심. 그 마음만으로도 배가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시골 마을이지만 아들 스투리지의 꿈이 아버지의 마음을 밝혀주는 등불이라는데요.
3: 독도. 왜? Do you want to make a hospital here? No?
2: Because you can see maybe sometimes there are so many patients here. So it's better maybe you need to treat people.
3: I think you're very smart. Yes. Yes. And I think you will be a doctor.
0: 집안을 희미하게 비추는 촬영용 조명에 스투리제가 책을 꺼냅니다.
5: Country easy.
0: 해가 지면 학교 숙제도 책을 읽는 것도 어려웠던 소녀는 오늘 같은 작은 불빛도 놓치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제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지를 탐험할 때 사용하는 헤드랜턴이 떠올랐습니다. 스투리제의 어두운 밤은 비춰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He free for all citizens.
0: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뿌듯합니다.
3: He wants
5: the law
3: against the law.
2: Yes.
3: Very good.
0: Okay. 저의 작은 선물이 아이의 미래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3: 친구가 되게 좋은 경험을 해주게 하고 또 가족까지 소개시켜줘가지고 제가 작은 선물을 나오고 가지만 굉장히 부족한 거지만 앞으로 더 도움이 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4: Okay. See you. Thank you.
2: Okay. Thank you.
4: Bye.
6: 파이팅.
3: 이 친구한테 파이팅이란 말을 한번 가르쳐줬더니 너무 좋아합니다. 파이팅!
6: 파이팅!
2: 파이팅!
3: 파이팅!
6: 파이팅!
0: 이제 저는 잠베지강과 합류하는 초베강을 만나기 위해 보츠와나로 향합니다. 국경으로 향하는 길, 작은 시장에서 잠시 쉬었다 가기로 합니다. 잘 익은 토마토가 먹음직스러워 보였지만 가이드 어니스트가 오렌지를 권합니다.
6: Look at your face. You need a bit of vitamins.
0: Oh, okay. Like fire. 여적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0: 갔는데 벌써 얼굴이 새까맣게 탔답니다.
1: 네, 이제 출발했습니다.
0: 빅토리아 폭포와 잠베지강의 웅장한 아름다움을 가슴 가득 안고 보츠와나 국경을 향해 달려갑니다. 잠비아에서 보츠와나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국경을 가로지르는 잠베지강을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보츠와나 출입국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2: 조금만 건너면 보츠와나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비자입니다.
0: 드디어 보츠와나 땅을 밟습니다. 보츠와나의 초배강은 잠비지강과 합류합니다. 잠비지강의 수위가 상승하면 초배강 역시 범람합니다. 제가 보츠와나에 온 건 바로 이 배를 타기 위해서입니다. 험악한 인상과 달리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한 마를 가장 먼저 만났는데요.
3: 한 마를 이렇게 보시면 좀 우둔하게 생겼고 좀 어떻게 보면 좀 귀엽게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마가 한번 공격을 하고 싶으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 또 공격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사람들 많이 해치기도 하는데요. 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해치게 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저 귀여운 하마입니다.

0: 멀리 코끼리 가족도 보입니다. 불법적인 밀렵으로 인해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몇천 마리에 불과했지만 보츠와나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로 지금은 무려 10만 마리가 넘는 코끼리가 서식하고 있답니다.
1: 장관입니다, 장관. 와, 이렇게 많은 코끼리들이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 좋고 막 신났습니다. 아, 새끼 보세요.
0: 코끼리의 코는 10만여 개의 섬세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덕분에 인간의 손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죠.

0: 이른 아침과 저녁에는 주로 먹이를 찾으러 다니고 뜨거운 한낮에는 시원하게 목욕을 즐기며 유유자적 하루를 보냅니다.
1: 이 코끼리의 무리를 이끄는 것은 암컷입니다. 이거를 매추약 코끼리라고 하는데요. 매추약이 이 무리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어디 있는지, 소금이 어디 있는지, 풀이 어디 있는지, 어떤 계절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다가 이 무리를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이끄는 것입니다.

0: 여기 워터그가 있어요. 워터그.
1: 멧돼지의 일종인데 밥 먹느라 바쁜지 제겐 통 관심이 없네요.

오늘은 이곳에서 하루 묵을 예정인데요. 이곳도 야생동물 천국입니다.

0: 한국의 맛을 보여주고 싶었죠. 오랜만에 만나는 매운맛에 야생탐험으로 쌓인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1: Fun, very good. Yeah. Every day, different people, you meet different people from every time, yes.
2: That's true.
1: Not one person every day, no.
2: Yeah.
1: Every year, differen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Yes.
2: I want your job.
1: So no problem, you come and stay in Africa.
0: 아쉽지만 오늘이 우리가 함께하는 마지막 밤입니다. 아침이 되면 어니스트는 짐바브웨로 돌아가고 저는 또 다른 야생을 찾아 국경을 건널 겁니다. 내일은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0: 잠비아의 북서쪽에 있는 몽구는 잠비지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다들 즐거워 보이는 표정입니다.
1: 자, 출발해보겠습니다.
0: 여기서부터 배를 이용해 잠비지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잠비지란 큰 수로 또는 위대한 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0: 크고 작은 물줄기들을 따라 삶의 이야기와 다채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1: 저기 지금 마을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물들 한강 뒤에 지금 마을이 한 곳이 있습니다.
0: 잠비지강의 범람을 피한 강변에 옹기종기 작은 집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곳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다행히 마을 분들도 반가워해 주십니다.
2: 이게 섬인지 입지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좀 재밌어 보입니다.

0: 토실토실 귀여운 아기 돼지가 손님을 맞아줍니다.
1: 어우, 돼지네요. 와, 새끼 돼지랑. 이 새끼가 귀여워.
2: 아, 새들입니다. 새. 새장.
1: 새장?
2: 네, 새장이에요. 안에 봄.
1: 와, 이렇게 해서 새를 키우면.
0: 노란 솜털이 아직 보송보송한 귀여운 아기 새들입니다.
2: 키운 다음에
3: Yes.
2: 네. 네. 먹는다고 합니다. 맛있다고 합니다.
0: 먹을 것이 다양하지 않는 이 마을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별미가 바로 이 새라고 합니다. 아직 날개가 자라기 전 어린 새를 잡아다 벌레를 잡아 먹이며 키운다고 합니다.
2: 담비지방에서 굉장히 많이 서식하는 새들입니다. 아, 근데 이들에게는 간식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좀 아이러니하지만 이들의 생활 방식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0: 부지런한 어른씨는 텃밭도 정성껏 가꾸십니다. 하지만 잠베지강의 범람이 심해지면 마을을 떠나야만 합니다.
4: When it is raining heavily, you have a lot of water, and the whole place turns into an ocean-like, except trees going above the water and few areas where you have grass and reeds appearing on the surface of the water. Otherwise, the whole place around this time could have been flooded.
0: 그래서 갈대와 흙으로 얼기설기 가벼운 집을 짓습니다. 강이 범람하면 언제든지 떠나기 위해서죠. 잠베지 강의 변화에 삶의 방식을 맞추는 겁니다. 소들의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목동은 소 울음소리를 내는 통으로 소를 유인합니다. 비가 더 내리기 전 가장 큰 재산인 소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0: 이건 며칠 전 잡은 생선이라는데요.
1: 와, 엄청 크네요. 한 1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아, 이 돈배가 물고기뿐만 아니라 채소 먹는 육식고기입니다. 와, 엄청 크네요.
0: 강이 범람하면 집도 마을도 떠나야 하지만 힘든 일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물고기들이 산란을 위해 모여들기 때문에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2: 오! 오! 엄청 큰 고기 잡았습니다.
1: 와! 오! 엄청 많이 큽니다.
3: Bubblefish.
1: Bubblefish.
3: Yes.
1: 아, 메기네요, 메기.
3: Sometimes it can bite you.
1: Oh, okay.
3: Yes.
1: Oh.
0: 물고기치고는 성격이 포악한 편이라는.

0: 인데요. 그런데 오늘처럼 뜨거운 날 두툼한 털모자가 웬 말입니까?
1: 나이스.
2: 이게 잠베지의 어부 패션입니다. 물고기를 한번 잡아 봅시다.
0: 강이 범람하기 전 이곳은 소들이 풀을 뜯던 푸른 초원이었죠. 잠비지 강과 함께 순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의 삶은 단순합니다. 필요한 만큼 물고기를 잡고 강이 범람하면 주저없이 집을 옮깁니다.
1: 오, 오, 엄청 큰 맥이네. 물고기를 막 건져올립니다. 와.
0: 잠깐 그물을 걷었을 뿐인데 꽤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1: 올라올 때보다 물고기가 한가득이네요. 중심을 못 잡겠어요.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춤을.
0: 범람을 피해 이동해야 하는 고단한 생활을 풍요로운 강의 선물이 위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잠비지 강의 참맛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조금 전 잡아온 싱싱한 물고기입니다. 과연 맛은 어떨까요?
3: 맛있어요.
0: 소박한 미소와 넉넉한 인심을 나눠준 잠비지 강의 사람들. 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제 삶에서 영원한 추억으로 남을 듯합니다.

0: 쫙 한번 둘러보세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갑니다. 화이팅! 후!
1: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

0: 것을 해도?
1: 물론 됩니다. 이게
2: 뇌도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전날부터?
1: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0: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3: 이어서 소망요정 몽글리가 방송됩니다.
14: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루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템바.

0: 오늘 무대는 여기까지만.
1: 바르게 달리는 힙포즈.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아기 탔어? 동생이야? 아기 강아지.
4: 유모차 타는 아기 강아지 포미.
3: 귀여워.
5: 아기 찍는다.
6: 쪽이 줄까?
5: 노래하네.
3: 기분이 좋은가 봐. 아기 차.
4: 유모차 타는 아기 강아지 포미. 아기 고양이도 있네.

0: 번개가 치고 번쩍 쾅! 오디션 장은 난장판이 되었고 관객도 오디션 출연자들도 모두 달아났지. 글쎄, 심사위원들이 반칙을 저질렀다나 어쨌다나. 아무튼 엄청 커진 버럭 망글리가 심사위원들을 모두 밧줄로 묶어버렸어. 이제 어떡하면 좋지? 아니야,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어. 그 희망이 뭐냐고? 내가 변신을 했거든. 이 메일리가 변신을 한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지켜봐줘.
1: 이거 프로저야! 집에 가래요!
2: 오늘의 오디션은 모두 무효다! 멈춰!
0: 누구 마음대로 무효래? 나 30번째 참가자거든?
2: 오디션은 끝났죠!
1: 그럼! 어? 이제 어떡해!
3: 드림 트윙클의 위치샹!
0: 어? 어?
3: 시작해!
0: 알겠어! 드림 트윙클!
3: 넌 이제 드림스타가 된 거야. 자, 어서 시작해!

0: 오디션은 끝났다니까. 달콤한 멜로디
1: 듣고 싶어 추억의 그 노래. 뭐야 저 사람은?
2: 아이돌인가?
0: 뭐든지 돌아가.
3: 참가자가 한 명 더 있나봐. 참가자래.
4: 30번 참가자가 있대.
2: 30번 참가자?

0: 자체야 환상적이요.
1: 지금 뭐하는 거야 망글리?
2: 망글리 왜 그러는 거죠? 망글리.
1: 정신 차려 바람 망글리.

0: 여기까지만. 아주 환상적인 무대야. 뭐지? 난 몽글리인 거, 망글리인 거.
1: 멜리, 바로 망글리가 몽글리로 돌아오고 있어.
0: 뭐야?

0: 30번 참가자 합격이라니까요. 안 계신가요?
1: 내가 어떻게 그런 멋진 춤과 노래를 부릴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응.
0: 30번 합격자가 없는 관계로 특기 장학생을 뽑겠습니다. 댄스 특기 장학생 28번 참가자.
1: 감사합니다.
0: 자, 학생은 노래 실력은 부족하지만 이미 댄스 대회 우승으로 특기 합격생 자격이 있는데 반치 합격 취급해서 미안해요.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 그럼 나 다시 몸치음치로 돌아가야 하는 거야?
1: 그럴까? 그래도 나랑 함께하니까 신났지? 재밌었지?
2: 그래, 재밌었어. 그것도 엄청. 그때 나는 알 수 있었다. 몽글리라는 친구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나의 매일매일이 아주 재미있을 거라는 걸.
1: 하나, 둘, 하나, 둘. 발주하면서 마무리.
2: 우와, 지금 그거
1: 맞아. 오늘 네가 드림 트윙클 때 췄던 바로 그 춤이었어. 기억나?
2: 맞네, 엉덩이로 박자 맞추기. 근데 내가 지금 그 춤을 출 수 있을까?
1: 아마 안 될걸?
2: 그치? 그러니까 그 춤 좀 알려줄래? 야, 가르쳐주라! 가르쳐줄까지?
1: 알았어, 슝! 하지만 춤을 잘 추려면 먼저 기본 체력 훈련을 해야 한다, 슝!
2: 네, 선생님!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1: 어? 기상! 기상!
2: 아우, 탱탱몽. 오늘 일요일이야. 잠 좀 자자.
1: 기상! 지각은 용납하지 않는다.

엉덩이를

그래.

18, 19, 20. 와! 잘했다쇼! 셋, 완벽한데? 준비 완료! 이젠 댄스 알려줄 거지? 댄스!

0: 저런 건 춤도 아니지.
1: 제법 기초는 잡혔네.

0: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1: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2: 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0: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3: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2: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3: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출동!

0: 블록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가니 출발, 루기 출발, 가요. 차가 문이 열리면 슝. 타요? 중앙 최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1: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오늘은 최고의 1주년 파티가 될 거예요. 이런 멋진 파티는 안 해봤을걸요?
1: 정말 그런 것 같지? 파티에 필요한 건 다 있어. 모자, 풍선, 장식용 리본에 에어바운스도. 거기에 음악까지.
2: 드디어 하루 푹 쉬면서 이테라시티의 시민으로서 마음껏 축하할 날이 찾아왔군요.
0: 있잖아, 오늘 특별한 일은 테라시티 1주년 기념일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어. 오늘은 바로 내 생.
2: 오늘이 무슨 날인데?
3: 아 맞다, 어떡해. 케이크 만드는 걸 깜빡했어.
2: 케이크가 없다고요? 케이크 없는 파티는 돌 없는 화성이나 다름없어.
4: 다들 오늘이 내 생일인 걸 진짜 까먹었나 봐.
2: 파티에 케이크가 빠질 수는 없지. 좀 도와줄래? 얘들아, 준비됐어? 기가 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0: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기가 빌더 출동! 좋아, 얘들아. 자, 이렇게 하자. 우린 케이크를 만들어야 해. 근데 더 크게!
5: 우와, 진짜 예술 작품인걸?
1: 그치, 벌써 입에 침이 고여.
4: 나도 케이크를 받고 싶은데, 조그만한 거라도.
2: 자, 그럼 시작해볼까? 특별 배달 왔어요. 이제 잘 섞어야 해. 반죽할 때는 정확한 비율로 골고루 섞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계산해볼게. 밀가루의 흡수율을 계산하고 액체의 점성 개수를 측정한 다음 일정한 한마디로 골고루 섞으면 된다는 거지.
0: 잘 되고 있어, 얘들아.
2: 잘했어, 얘들아. 이제 케이크에 덮을 크림을 만들어서 위에 잘 발라주면 바로 파티!
4: 케이크 정말 멋지겠지.
6: 야, 정말 멋진 발명품이야.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정말 잘 파는군. 이거 조만간 흥미로운 게 나오겠어.

0: 진짜 매끈하게 잘 발랐는데? 예술작품 완성! 진짜 맛있겠는데? 거의 다 됐어. 모두 잘하고 있어. 크림 한 겹만 더 바르고 과일을 올리면 케이크 완성이야. 루루, 딸기 좀 가져다 줄래? 응? 딸기가 다 어디 갔지?
1: 크림도 다 사라졌어. 어? 딸기랑 크림에 발이 달렸나?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0: 누군가 우리 재료를 훔쳐가고 있어! 뭐야! 두더지들이잖아! 빨리 뒤쫓아가자! 그래!

0: 조심해! 뭔가 수상한 짓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그것 봐! 맞지?
1: 기가 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레이몬 변신 완료!
0: 스케이몬 변신 완료!
1: 기가 빌더 뒤쫓아!
0: 너희 도망가봤자 절대 숨을 수 없어! 뭐야! 생각보다 엄청 잘 숨었잖아!
1: 겨우 저만큼? 빨리 잡자! 그렇게 쉽게 도망가게 해준대?

0: 도망치고 있어.
1: 아니, 누구 맘대로. 축하 파티를 망치게 할 순 없어.

0: 뭐지? 그래! 우리의 특별한 날을 망치게 할 순 없어! 멋진데?
1: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갈게! 두 번째로는 안 되네!
2: 얘들아, 우리가 해냈어! 잘했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가자! 빨리 재료를 싣고 가서 파티를 시작해! 예!

역시 내가 만든 발명품이야. 아, 여기 좀 봐, 두더지들아. 처음 보는 광물이 여기 있네. 에? 얘들아? 으아! 내 스릴러 드릴러! 두더진 녀석!

촉촉하긴 싫지만 곧 파티가 시작될 거야. 그때까지 케이크는 준비될까? 가자 얘들아, 우린 할 수 있어. 니들은 기가 길더잖아.

0: 기가 막혀! 임무 완성!
1: 우와, 이건 정말이지 화성에서 가장 멋진 케이크 같은데? 아니, 은하계에서?
2: 우와, 진짜 멋진 케이크다.
3: 자, 마지막 장식할게요.
2: 어?
3: 놀라.

0: 절대 안 까먹었지. 네 생일을 어떻게 까먹겠어.
1: 우와,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맛도 최고인데.
2: 여기 있어, 그럼. 여기서 뭐들 하는 거야? 빨리 돌아가자.
1: 윙윙윙 꿀벌 로봇.
3: 와, 저 해바라기는 정말 큰데요?
4: 제가 화성에서 이뤄낸 두 번째 결과물이죠. 거대한 감자에 이어 거대한 식물원도 만들었어요.
3: 특별한 꽃들이 정말 많네요. 저도 식물원을 위해 특별한 걸 만들어봤어요.
5: 저게 뭐야?
3: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저건 진짜 벌이 아니라 로봇 벌이에요. 꽃가루를 옮겨서 씨앗이 맺히게 도와줘요. 누군가 갑작스레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0: 벌들이 시내에 나타났잖아. 오, 다 찍고 있지? 어? 어떡해, 시장님이잖아.
1: 그만 쫓아와, 저리 가.
0: 괜찮을 거예요, 어서 서둘러서.
1: 키가빌더에게 연락 좀 해.
0: 새로운 임무가 생겼나 본데?
2: 키가빌더, K시장이야.
3: 안녕하세요.
2: 벌 때문에 곳곳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벌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해.
4: 그러니까 시장님 주위에 날아다니는 오싹한 괴물들로부터 벌들을 보호하라는 거죠?
2: 아니, 그 괴물들이 벌이야.
4: 에? 저 거대한 괴물이 정말 벌이라고요?
2: 조금 서둘러주겠니? 시민들이 진짜 벌로 착각하고 불안해하고 있거든.
0: 걱정 마세요. 다들 준비됐어? 자,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켓 챔피언 마이티!
4: 자, 사켓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기가빌더 출동!
5: 도와주세요! 벌들이 내 국화꽃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0: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벌들을 다시 식물원으로 데려갈게요.
5: 하지만 어떡해?
0: 얘들아, 좋은 생각 있어?
6: 나한테 맡겨.
0: 어?
6: 잘 봐.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 자, 꿀벌 여러분, 우리 식물원으로 가볼까?
0: 뭐야, 이건 어때? 벌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야. 이 달콤하고 커다란 막대. 애사탕을 보면 관두자.
1: 또 다른 방법 없을까?
7: 저한테도 좋은 생각이 있어요. 벌을 유인하는 데는 진짜 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0: 효과가 있잖아. 빨리 마이티, 어서 따라와.
4: 하지만 저 벌침에 찔리면 너무 따끔할 것 같은데.
0: 기가빌더가 벌들이 살 새로운 집을 지어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보자. 커다란 벌집을 짓는 거야. 벌이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면서 꿀을 모을 수 있게 벌집을 육각형으로 만드는 거지. 하지만 벌집은 꿀을 누르는 천

0: 저 나무 위처럼. 이번 벌집 짓기 공사는 아주아주 간단해. 블록 쌓기 하듯 차곡차곡 쌓으면 돼.
1: 근사하겠죠?
2: 예, 그럼요.

0: 벌써 꿀을 만들기 시작했어. 저기 봐.
1: 이미 블록 한 개를 채웠으니까 내 계산에 따르면 화요일까지면 벌집을 다 채울 거야. 너무 무서워하지 마, 마이티.
2: 고맙단 말을 하려는 거야.
1: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으로.
3: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나의 에너지 스캔 안경이 아주 그냥 요동을 치는군. 그래. 왜냐고 물어본 거야? 왜냐하면 방금 내 안경이 꿀이라는 걸 감지했기 때문이지. 꿀을 특별한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걸 녀석들은 몰라. 오직 나 같은 천재만이 알 수 있지. 곧 저 꿀은 다 내게 될 것이다.
0: 저 우르렁 소리는 뭐지?
1: 지진인가?
2: 내 뱃속에서 난 소린가?

0: 조져지들이야. 꿀통을 훔쳐갔어.
1: 보탱 꿀도둑을 빨리 잡자.

0: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1: 도망 못 가, 약당들아.
0: 하하, 이거나 받아라. 이렇게 놀고 있어. 난 탈구단 꿀을 연구할 테니까.
1: 도망치고 있어. 소용없어. 여기 갇혔어. 얘들아, 뭔가 깜빡한 거 없어? 기가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2: 마이티몬 변신 완료!
1: 레이브 변신 완료!
0: 얘들아, 서랍장을 어서 던져! 에이, 서랍장이든 선인장이든 아무리 어때! 던지기나 해!
3: 이제 어떡하지?

0: 나쁜 녀석들 같으니 너희 다 사라지게 해주마. 제아 간다.
1: 선인장을 모두 원래 자리로 되돌려놔야겠지. 기가빌더 출동! 출동!
0: 이건 내 꿀이야. 이 꿀은 나만을 위한 거란 말이야.
1: 절대 그럴 순 없지. 준비 완료.
0: 저 꿀을 다 차지하려면 어라? 아니 저것도 뭐야? 저 고슴도치 같은 선인장은 또 뭐야? 안 돼! 내

0: 저기 봐. 이젠 벌이 하나도 안 무섭나 봐.
1: 맞아.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주는 벌이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겠어. 안 그래? 하이파이브. 어? 뭐야? 어디 가는데?

0: 이어서 출동, 타요와 소방구조대가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경 통통 치즈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3: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4: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5: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6: 어? 여긴 어디지?
4: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5: 다녀오겠습니다.
6: 오? 토끼다.
5: 길을 잃었어.
6: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4: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7: 집에 데려다 줄게.
6: 누구세요?
4: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6: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4: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1: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0: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1&1.
1: 유치원 가자.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 놀이, 조섬이랑 가게 놀이, 종이 울리면 놀이터로 와. 신난다. 내일 또 놀자. 똘똘이 유치원.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 어둠 속의 눈동자.
5: 하여와 소방구조대가 도둑을 쫓고 있어요.
1: 하여, 길을 바짝 쫓아줘. 나랑 투잇이 양옆을 막을게. 알았어. 거기서. 하여, 지금이야.
6: 박물관 도난 사건의 범인이 드디어 잡혔다는 소식입니다. 긴급구조대의 패티가 추격 끝에 도둑을 붙잡고 보물을 되찾았습니다.
7: 어딜? 저는 도시의 안전을 해치는 자들을 끝까지 쫓겠습니다.
8: 네, 언제 하시는지를
9: 찾지. 멋있는 척도 여기까지다.
1: 다녀.
10: 다니, 다니.
9: 이제 오는 거야?
10: 응.
11: 오늘 힘들었지. 아까 뉴스에서 봤어.
10: 나보다 범인을 잡은 패트가 힘들었지. 난 언제쯤 패트처럼 멋진 구조대원이 될 수 있을까?
12: 얘들아!
10: 여기!
13: 혹시 오늘 패트 온 거 없었어?
10: 뭐 기다리는 거라도 있어?
13: 아, 그게.
10: 어?
13: 어? 왔다! 여기에요, 여기! 드디어 왔다.
11: 대체 뭔데 그래?
13: 날 스타로 만들어줄 엄청난 보물이지.
10: 그런데 왜 모모랑 비비 대신 드론이 배달을 하는 거지?
11: 안녕 얘들아.
10: 모모,

0: 드론들은 뭐야?
1: 요즘 택배가 많아서 드론들이 도와주고 있거든.
0: 그렇구나.
1: 난 배달할 곳이 많아서 이만 가볼게.
0: 안녕. 잘 가, 머머. 또 만나.
2: 우와, 이거 최고인데? 캄캄한 밤에도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야간 촬영 기능! 멀리 있는 것도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무한 확대 기능! 어떤 순간도 놓치지 않는 순간 도착 기능까지! 이것만 있으면 어떤 상황도 놓치지 않고 카티브에 담을 수 있지!
0: 얼마나 대단한 걸 찍으려고!
2: 예를 들면 구조대의 멋진 모습 같은 거 말이야. 분명 조회수가 폭발할걸.
0: 페트, 오늘 정말 멋졌어요.
3: 페트는 우리의 영웅이에요.
4: 감사합니다.
5: 수고 많았어, 페트. 그럼 내일 봐.
4: 수고했어. 아무도 없지? 드디어 나만의 시간이다. 붕, 붕, 붕, 붕, 붕, 붕, 붕, 붕, 붕, 붕, 붕, 붕, 붕, 붕, 붕, 붕, 붕, 붕, 붕, 붕, 붕, 붕, 거기 가는 주황택시 잠깐만 정지. 빨간 차랑 파란 차는 조금만 더 전진. 길이 너무 막힌다고 서두르지 마. 빨간불엔 멈추고 초록불엔 출발해요. 이제 자볼까? 이상, 사이렌을 울려.

0: 보스 타이어.
1: 다음날 하트가 시내를 순찰하고 있어요.
0: 안녕하세요, 패트.
2: 잘 주무셨죠?
0: 너도 어제 봤어?
3: 진짜 웃기더라.
4: 패트, 다들 널 보고 웃는 것 같은데?
3: 그럴 리가 있나?
5: 우와, 패트다! 패트!
0: 방귀 끼워주세요!
3: 방귀라고? 무슨 방귀?
0: 천둥처럼 큰 소리가 나는 방귀요!
6: 어제 방귀 끼웠잖아요! 다 봤어요!
7: 우린 마저 순찰을 해야 해서 이만... 저게 다 무슨 소리야?
3: 글쎄... 신호 위반이야. 어디 가는 주황택시? 잠깐만 정지. 신호 위반을 하면 어떡해?
8: 길이 너무 막혀서요.
3: 길이 너무 막힌다고
8: 자느리지 마.
3: 교통규칙을 잘 지켜야지. 빨간불엔 멈추고 녹색불엔
9: 출발해요.
3: 오늘따라 다들 왜 이러는 거야?
7: 글쎄.
8: 패티! 선물이에요. 패티가 좋아하는 하트무늬예요. 안데랑 같이 쓰면 잘 어울리겠죠?
7: 패트, 너 하트무늬를 좋아했었어?
3: 이건 나밖에 모르는 건데.
6: 순찰 끝. 이제 좀 쉬자.
0: 무슨 일이지?
6: 얘들아.
0: 얘들아, 다들 뭐 보고 있어?
10: 저것 좀 봐.
11: 안돼요.
6: 저거 패트잖아. 패트의 저런 모습은 처음 봐.
11: 이상, 사이렌을 울려.
6: 여기, 언제 이런 걸 찍었어?
12: 뭐? 저건 내가 찍은 게 아닌데?
6: 하지만 네 카티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잖아.
12: 에? 이상하다. 난 이런 거 찍은 적 없는데.
3: 로기? 에? 네가 내 영상 찍어 올렸지?
12: 제가 찍은 게 아니라니까요.
3: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6: 루기, 어제 최신형 카메라를 새로 샀다면서?
12: 맞아. 캄캄한 곳에서도 멀리서도 찍을 수 있는 카메라야. 흔들림 감지 기능도 있어.
6: 구조들을 찍어서 올리면 조회수가 폭발할 거라는 말도 했었고.
13: 맞아.
3: 역시. 로기, 이래도 발뺌할 거야?
12: 그건 웃긴 모습이 아니라 멋진 모습을 찍고 싶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전 어젯밤에 계속 차고지에 있었단 말이에요.
14: 로기 말이 맞아. 그건 내가 확인해 줄 수 있어.
12: 들었죠? 제가 아니라고요.
6: 하지만 로기가 가장 의심되는 건 사실이야.
10: 의심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6: 저 영상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딨어?
10: 영상?
6: 그래!
11: 막힌다고 서두르지 마. 빨간 불엔 멈추고.
6: 타유, 영상을 몇 번이나 보는 거야?
10: 분명히 영상 속에 증거가 있을 거야.
6: 저건
10: 로기는 범인이 아니에요.
6: 뭐?
10: 하나 누나, 영상을 조금만 뒤로 돌려주세요.
14: 알았어.
10: 잠깐, 바로 이 장면이에요.
6: 범인은 이 화면 안에 있어요.
3: 화면엔 나밖에 없는데 설마 내가 범인이라는 거야?
10: 영상 안에 거울을 보세요.
3: 저게 뭐야?
10: 지금 멈춰요.
3: 저건...
10: 맞아요. 팩트를 찍은 범인은 바로 드론이에요.
3: 이럴 수가.
6: 루기가 범인이 아니었다고?
14: 역시 드론에 이상한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어. 지금 보여줄게.
10: 드론에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는 줄 몰랐어요.
14: 이제 깨끗하게 삭제했으니까 걱정 마.
3: 내가 괜한 의심을 했구나. 미안하다, 로기.
6: 나도 미안.
15: 타요, 대체 어떻게 맞춘 거야?
6: 대단해, 타요. 이번에도 맞췄어. 뭘, 거울에 비친 드론을 발견한 것뿐인데.
3: 타요, 네 덕분에 진짜 범인을 찾을 수 있었어. 고맙다, 타요.
6: 이번에도 난 아무것도 못 맞췄네.
12: 와! 어? 얘들아, 해트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
6: 우와, 카튜브가 온통 패트 이야기뿐이야.
15: 영상을 보고 나서 패트가 오히려 더 좋아졌대요.
3: 뭐라고?
12: 다들 패트가 멋지게 활약하는 모습도 좋지만 패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오히려 더 편하고 좋대요.
3: 뭐, 내 매력이 다양하긴 하지.
14: 타요, 해킹으로 인한 사건들이 점점 늘고 있어. 대책을 세워야만 해.
6: 네, 저 바이러스는 전에도 봤던 거예요. 저걸 만든 사람을 꼭 찾아야 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띵띵! 허지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이분은 페파예요. 이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1: 아기 탔어? 동생이야? 아기 강아지.
2: 유모차 타는 아기 강아지 포미.
1: 귀여워.
3: 낑낑댄다.
1: 쪽이 줄까?
3: 노래하네.
1: 기분이 좋은가 봐. 아기차.
2: 유모차 타는 아기 강아지 포미. 아기 고양이도 있네.
4: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상동이다.
2: 사건 발생.
4: 도망쳐. 나 잡아봐라. 보조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전 투차 진입. 꼼짝 마. 사건 종료. 스와트 옥스포드.
5: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6: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7: 뽀로로 스마트 패드. 터치! 터치해 터치해. 그리면 움직여. 말로 해 말로 해. 애플 잘한다. 터치로 말로 카메라로. 뽀로로 스마트 패드.
8: 엄마 폰 말고 내 폰.
9: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사진 3천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0: 더 커져가면 플러스.
11: 블러그래?
12: 플러스.
9: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원인원.
13: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핀과 함께.
1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6: 지당하신 말씀.
1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7: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

1위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 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0: 팔팔한 친구들이 수지 할머니 아트밴을 타고 나갑니다. 수지 할머니 아트밴 이름은 바네사예요.
1: 바네사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할까요?
2: 바네사는 우리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데로 데려가고 싶어 해.
3: 할머니, 매번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2: 어우, 내 정신 좀 봐. 영감을 받는다는 건 세상에 대해 흥분과 감동을 느끼는 거란다.
3: 어우.
2: 지금까지 말이나 모양으로 빚어진 아름다운 건 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
3: 알 것도 같고요.
2: 우리도 뭔가를 하고 싶게 만드는 거야.
3: 그렇구나. 영감을 받으면 뭔가 하고 싶어지는 거구나.
4: 난 축구공 보면 영감을 받는 거네. 자고 싶어지니까.
3: 난 진흙탕을 보면 영감을 받는 거고 훌쩍훌쩍 뛰고 싶어지니까.
1: 난 공원을 산책하면 영감을 받는데.
3: 뭘 하고 싶어지는데요?
1: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5: 할머니 말로는요, 영감을 받으면 뭔가 하고 싶어진대요.
1: 그러게, 나는...
2: 공원을 산책하면 난 살아있다는데 감사하고 싶던데.
1: 네, 저도 비슷해요.
3: 영감은 아무데서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 물론이지. 이상한 걸 봐도 영감을 받을 수가 있단다.
0: 아트밴 바네사가 토끼 할아버지의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레베카 할아버지.
6: 안녕하세요, 수지 할머니.
3: 여기엔 왜 온 거예요?
2: 여기서도 영감이 떠오를까 해서 온 거란다.
5: 쓰레기 더미를 보고요?
6: 아니, 이게 왜 쓰레기 더미야? 아직도 쓸모가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지만.
2: 애들한테 영감을 좀 불어넣고 싶은데 조선소 좀 둘러봐도 될까요?
6: 아하, 그럼 저야 영광이죠. 어디든 마음껏 둘러보세요. 단 만지지는 마시고.
2: 가자 얘들아, 뭐가 있는지 찾아볼까?
0: 팔팔한 오래된 밧줄더미를 발견했어요. 샌디는 해초다발을 발견했고요.
3: 이 해초 예쁘다.
0: 데니는 바다를 발견했어요.
7: 전 바다가 참 좋아요.
2: 바다 정말 멋지고 좋지. 난 파도 소리가 그렇게 좋던데. 바다 냄새도 좋고. 좋아. 이제 영감을 받았으면 가서 뭔가를 만들자꾸나.
1: 여기 병뚜껑, 빨대, 끈, 휴지, 물감, 종이가 있어요.
2: 영감이 이끄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볼까 우리?
3: 저는요, 끈으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꼬불꼬불한 끈을 이렇게 붙여서요.
0: 페파의 끈 작품은 오래된 밧줄에서 영감을 받은 거네요.
3: 저는요, 휴지 조각이랑 조개 껍질을 붙여서 예쁜 바닷가 그림을 만들 거예요.
0: 캔디의 바닷가 그림은 해초에서 영감을 받은 거고요.
7: 난 파란 물감으로 축축하고 파란 바다를 그려야지.
0: 데니의 파란 그림은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거네요.
5: 저는요, 이것저것 다 붙여서 공을 만들었어요.
0: 헤드로의 공은 토끼 할아버지 조선소에 잔뜩 쌓아놓은 고철에서 영감을 받았고요.
2: 정말 잘 만들었네. 토끼 할아버지?
6: 아하, 저도 영감을 좀 받아서요.
2: 어머, 진짜요?
6: 맞아요. 내가 선물하는 그늘막이에요. 날씨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밖에서 그림을 그리시라고요.
2: 어우, 이러니까 쓸모있고 좋아 보이네요.
6: 이 벽도 만들었답니다. 그림을 걸어서 전시하라고요.
2: 고맙습니다. 이거야말로 예술이 따로 없네요.
6: 좋아하시니 정말 다행이네요.
8: 만세!
3: 근데 할머니는 뭐 만드셨어요?
2: 나도 바다를 보고 영감을 받았단다. 그래서 거대한 파도를 만들었어.
3: 우와! 이거 보니까 다른 것도 만들고 싶어지네요.
2: 오, 그러니 페파, 예술의 영감이 샘솟는 것처럼 좋은 것도 없지.
0: 페파는 영감을 받는 게 좋았어요. 영감을 받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포근을 잡아주면 참 좋지.
1: 아주 행복할 거예요. 아기들은 포근하고 따뜻하니까요. 꼭 감자 같이요.
0: 뭐라고? 감자 같다고?
2: 저는요, 좀 걱정돼요. 아기는 툭하면 울고 기저귀 냄새도 나잖아요.
0: 맞아.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한 거야. 혹시 누구? 어떻게 아기 돌보는지 아는 친구?
2: 아기들 기저귀 갈 때 엉덩이에 크림을 발라줘요.
0: 그래, 맞아. 아기들은 늘 엉덩이가 보송보송하게 크림을 발라줘야 하거든. 아기 엉덩이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계속 웃을 거니? 금방 안 끝나겠네. 누구 또 말해, 친구?
3: 저요. 아기랑 같이 놀아주면 도움이 돼요. 공 같은 걸로요.
0: 맞아. 우리 언니도 공 갖고 놀아줬는데. 다른 걸로 쓰더라고.
3: 맞다. 하나 더 있어요. 아기들이 쓰는 말로 대답하는 거예요. 아기는 이래요. 기기 블라블라 칼라 블라블라블라.
0: 맞아. 아기들이 재밌게 소리를 내는 걸 옹알이 한다고 해.
3: 구구가야가가구.
0: 그래, 맞아. 아기들한테 옹알이로 대꾸하면 말하는 법을 빨리 배우지. 다 같이 해볼까?
3: 아바위 빠바라라
4: 아바위 빠바라라 아바위 빠바라라 아바위.
3: 안녕 인형아, 너 페퍼피그야.
0: 괜찮아 얘들아. 아기들이 울 때 우린 뭘 할 수 있을까?
2: 우리
5: 몸을 흔들어줘요.
2: 몸을 토닥여줘요.
3: 노래를 불러줘요.
0: 맞아. 지금 말한 걸 전부 해보자.
3: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0: 이제 살겠네. 참, 낮잠 잘 시간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아기들 재우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는 친구?
3: 우리 큰아빠는 알렉산더 재울 때 일부러 청소기를 들고 시끄럽게 해요.
0: 와, 그 방법 좋은데? 아기들은 그런 소리 좋아해.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생각나는 소리거든.
2: 여기도 진공청소기 있어요, 토끼 이모?
0: 없는데.
3: 없으면 제가 진공청소기 하면 되죠.
6: 진공청소기는 아무나 할 수 있군요.
0: 수고 많았어, 페파. 오늘은 다 스티커를 줘도 되겠는데?
3: 스티커다! 정말 감사합니다.
7: 안녕, 페파.
8: 수업은 어땠어?
3: 좋았어요, 엄마. 우리 이제 처음부터 다 알아요.
8: 그거 참 다행이네.
6: 페파랑 조지는 아기를 돌보는 게 좋았어요.
0: 뭐야, 또?
6: 아기를 돌보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3: 아기가 태어났어요.
6: 파파 가족이 영화를 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조지가 영화를 고를 차례네요.
3: 아빠, 조지는 너무 오래 골라요.
7: 답답해도 우리가 참아야지, 페파. 아기를 기다릴 때처럼.
3: 맞다. 아기는 언제 나와요, 엄마?
8: 안 됐지만, 페파. 아기는 다음 주나 돼야 나올 것 같아. 잠깐.
3: 다음 주요?
8: 아니, 그게 아니라 아마 지금 같아.
7: 지금이요?
8: 네, 바로 지금이요.
3: 지금이다! 야!
7: 좋아, 페파, 조지. 병원 가방 챙기고 샌드위치 싸림, 장난감이랑 책까지 올게.
8: 페파, 아빠.
7: 맞다. 그대로 하되 서로 바꿔서 서둘러.
3: 네, 엄마 대장님.
8: 부모님께 연락할게요.
9: 여보세요?
8: 엄마, 나올 때가 됐나 봐요.
9: 진짜? 지금 바로 갈게.
6: 파파 할머니, 할아버지가 벌써 병원에서 기다리십니다.
8: 안녕, 엄마. 안녕, 아빠.
10: 자, 그럼 페파랑 조지는 우리 집에 가 있을까? 여긴 엄마, 아빠한테 맡기자.
3: 하지만 전 여기 남아서 아기를 돕고 싶다고요.
8: 미안하지만

0: 봐, 아기는 한참 있다가 나올 거야. 그동안 누나니까 네가 조지를 돌봐야지.
1: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전화해 줄게.
2: 알았어요, 그럼. 가자, 조지.
0: 잘 가, 얘들아.
1: 나중에 보자.
3: 팔팔한 조지는 아기가 태어날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 있기로 했어요.
4: 페파, 괜찮니, 너?
2: 저도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4: 그렇구나. 이렇게 할까? 아빠 전화 기다릴 동안 너희 엄마가 태어났을 때 얘기를 해줄까?
2: 맞다. 할머니가 엄마의 엄마였죠.
4: 그래, 맞아. 자, 들어보렴. 우린 아주 오래 아기가 나오길 기다렸는데 갑자기 이 아기가 우릴 만나고 싶었나 봐. 그래서 차를 몰고 병원에 갔지. 그냥 흉내를 내자고요.
5: 아, 흉내? 그럽시다.
2: 운전은 저요. 엔진 출발 준비.
6: 보담 보담 보담.
5: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빠를 수가.
4: 그래서 우린 병원에 들어갔어.
5: 다 왔습니다.
4: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가 나왔지.
2: 안녕하세요. 전 의사고요. 이쪽은 간호사예요.
4: 안녕하세요.
5: 아범이 전화한 건가?
4: 여보세요, 페파 아빠?
7: 여보세요. 배관에 문제 있다고 전화하신 분이죠?
4: 네? 제가요?
7: 아, 저야 모르죠. 아닌가요?
4: 아닌데요. 예의가 없네.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5: 의사랑 간호사 선생님들이 당신을 편하게 해줬다고요.
2: 이쪽으로 오실래요?
4: 맞아, 이런 식이었어.
5: 여보세요?
8: 안녕하세요, 퍼그씨.
5: 퍼그씨라고요?
8: 지금 쓰신 전화요금제 만족하시나요?
5: 전화 뭐요? 지금은 좀 바빠서요.
4: 어쨌든 계속하면 금방이라도 아기가 나올 것 같았어. 그래서 간호사랑 분만실로 갔지. 가자, 조지. 그리고 너희 엄마가 태어난 거야.
2: 아기군요.
4: 나 참, 뭔 영업 전화를 이렇게 많이 해. 우린 이중창 필요 없고 배관도 멀쩡하고 우린 성은 피그지 퍼그가 아니니까 좀 그만해요.
5: 오.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끊는 건 좀.
4: 여보세요?
1: 모두 기뻐해 주세요. 페파 엄마가 고생을 했지만 아주 건강한 여자 아기를 무사히 낳았어요.
2: 잘됐다. 조지, 우리한테 예쁜 여동생 생겼네.
3: 페파랑 조지는 여동생이 생겼다는 소식에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드디어 내일 여동생을 만나러 갑니다.
2: 아기 이름 짓기.
3: 오늘은 팔팔한 조지가 갓 태어난 여동생을 보러 병원에 오는 날이에요.
2: 안녕, 우리 예쁜 아가. 난 너의 큰 언니 페파라고 해. 아기.
4: 수고했다, 우리 딸. 몸은 좀 어때?
0: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2: 엄마, 봐요. 아기 볼에 분홍색 하트 모양이 있어요.
0: 출생점이구나. 듣고 보니 하트 모양 같은데?
1: 진짜 하트 같은데요?
5: 내가 뭘 좀 가져왔는데.
4: 지금은 좀 그렇고 나중에 보여주죠.
5: 그게 낫겠죠?
2: 와, 진짜 신기하다.
4: 근데 이름 놔두고 계속 아기라고 할 순 없잖아. 이름이 뭐니?
0: 그러고 보니
1: 뭐라고 부를지 아직 못 정했어요.
2: 제가 도와드려요. 아기한테 딱 맞는 이름을 제가 꼭 찾아줄게요. 안녕, 귀여운 아가. 어쩜 이렇게 완벽할까? 너한테 딱 맞는 이름 찾아줄게. 자, 묻는 말에 대답해. 조지, 넌 여기에 적고. 아기야, 어떤 색이 제일 좋아? 빨강 아님 파랑? 세상에 그런 색도 있나? 좋아, 다음 질문. 엄마 아님 아빠? 질문 끝! 고마워!
3: 페파 가족이 새로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집에 갈 시간이 됐습니다.
5: 노란 선을 따라 쭉 가면

0: 주차장이 나올 게 확실해요.
1: 아니요, 노란선은 화장실이래요.
2: 어, 여기요. 지도가 있어요. 어디 보자.
3: 걱정 마, 아가야. 너한테 예쁜 일은 꼭 찾아줄게. 허! 알았다. 네 이름 정했어. 초콜릿.
4: 어우, 좋긴 한데 아기한테 딱 맞는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3: 어.
2: 아하, 바로 이쪽이었네요.
3: 어, 어, 아줌마 이름 뭐예요?
5: 안녕 아가, 내 이름은 린다야.
3: 좋네요. 아가, 네 이름은 린다로 정했어요.
4: 그것도 좋긴 한데 아기한테 딱 맞는 이름은 아닌 것 같아.
2: 고맙습니다. 페퍼, 만나는 사람마다 이름을 다 물어보고 그걸로 짓게?
3: 어, 그럼 다른 걸로 지어야겠네요. 아기 안전벨트? 아기 신호등 같은 걸로 부르면 어떨까요?
4: 어, 그것도 귀엽네. 근데 아직도 아기한테 맞는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6: 페퍼 가족이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7: 드디어 왔구나.
4: 진짜 잘 왔어, 아가.
3: 아기 문손잡이는?
4: 아기 이름이 문손잡이야? 그건 별론데, 페퍼.
2: 특이한 이름도 좋지만, 페퍼. 보통 이름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짓는 거야. 왜, 특별한 거 있잖아.
3: 알았어요, 아빠.
4: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
0: 지금이 딱 좋은 때 같은데 널 위해 만든 거 볼래?
4: 어우,
0: 가족 앨범이란다. 막내 사진을 넣을 칸도 있어.
4: 어, 고마워요, 아빠. 정말 너무 예뻐요.
3: 우와, 이분 멋지다.
0: 이분은 너희 큰할머니야.
4: 어,
0: 항상 주변 사람을 웃게 만들었지.
3: 어, 할머니 이름은 뭐예요?
7: 어, 아마 이비였을걸?
3: 좋다, 이비! 우리 아기한테 딱 맞는 이름 같아요.
4: 이비? 엄마가 평소에 좋아하는 이름인데.
2: 네 생각은 어떠니, 이비?
3: 얘도 마음에 든대요!
4: 잘 골랐어, 페퍼.
3: 안녕, 예쁜 아기 이비. 언니가 너한테 딱 맞는 이름 찾아준다고 했지, 응? 안 그래?
6: 이비는 자기 이름이 좋았어요. 이비라는 이름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이어서 메탈 카드봇 W 강철의 포효가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 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3: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4: 세라베라 뿅크크!
5: 내가 박임수가 되다니!
4: 그만 읽을까?
1: 잠깐!
6: 한용호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4: 나 파김치 됐어.
7: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8: 2번 신나고 재미나라. 와!
4: 안돼.
6: 손이 크자. 손이 크자.
4: 내가 무슨 짓을 할 거야.
9: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0: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11: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9: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0: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수업 출동! 기동 전투차 진입! 공장으로 사건 종료! 수업 복습!
1: 바르게 달리는 풀포즈!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엑스트레이, 엑스파이터, 카봇 엑스! 카봇 기사 트리오, 그랜드 카봇 엑스! 하늘을 찬 캐논 엑스와 그랜드 카봇 엑스가 합체하여 한체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GX! 키트가, 코드가, 페트롤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페트롤 가이즈!
1: 빅바이트를 빼앗겼다고?
3: 솔레이유한테?
1: 준, 너 그 아이한테 반해서 멍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4: 그럴 리가 없잖아.
1: 과연 그럴까?
5: 전에도 봉인 직전에 펜트몬넷을 빼앗겼다며.
6: 간스랑 엘서 쫓아가서 단서를 찾아줬더니 뭐 하는 거냐, 준?
4: 방심했던 건 사실인데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냐고. 로크러쉬랑 글로버한텐 뭐라고 말하지?
0: 빅바이트를 빼앗겨? 그게 무슨 소리야, 준?
1: 납치당한 거야? 어떡해!
6: 로크러고도 친구야?
7: 그 녀석, 다음에 만나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2: 자, 얘들아, 다들 자리에 앉으렴.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오늘은 전학생을 소개할게.
8: 오늘이었던가?
1: 전학 오기엔 뜬금없는 시기 아니야?
2: 솔레유라고 해, 잘 부탁해. 좋아하는 음식은 도넛이야.
9: 자, 박수!
4: 빅바이트를 돌려줘!
2: 사양할게.
7: 저기 전학을 와!

0: 거의 프로선수급이야.
1: 솔레이오 저 녀석. 어째서 굳이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온 거지?
2: 공기리네. 내가 쟤한테 있는 있고 공을 던질 테니까 네가 그 틈에 메탈 브레스를 빼앗는 거야.
3: 좋았어. 네 친구랑 팬텀 호넷을 되찾자고.
1: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
2: 으라차차차.
4: 말도 안 돼.
5: 너희 얘기 다 들렸거든. 그렇게 원한다면 주워가는 건 어때?
1: 소용없어. 메탈 브레스는 선택된 자만 들 수 있거든.
2: 뭐? 그런 거 빨리 말해.
0: 솔레이오는 빅바이트를 돌려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
1: 어떡할 거야, 준?
0: 곤란한 일이라도 해봐.
6: 베라? 전 학생이 어디 사는지 궁금하지 않아? 내가 알아냈어.
1: 진짜? 역시 베라. 이럴 때만 든든하다니까.
6: 말 예쁘게 해라.
1: 여기
0: 크레스트가 살던 아파트잖아.
1: 솔레이유도 같은 아파트에 사나봐.
3: 부잣집 아가씨 같아 보이더라니.
6: 주소뿐만 아니고 호수도 같아. 맨 꼭대기층 말이야.
2: 뭐? 뭐하냐? 빨리 불러.
1: 갑작스레 찾아오면 안 만나주지 않을까?
6: 뭘 또 이제 와서? 어?
7: 어? 기다리고 있었어. 들어오렴. 어서들 와.
1: 저 누구세요?
7: 누구긴. 반가워. 난 솔레이유의 엄마야.
1: 엄마?
7: 왜들 그러고 있어? 다들 들어와.
1: 실례하겠습니다.
7: 너희 얘기는 아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들었어.
0: 아들이요?
1: 설마 크레스트 말씀이세요?
7: 그래 맞아.
0: 그럼 솔레이유는?
7: 어머, 솔레이유 얘도 참. 얘기 안 했니? 크레스트의 쌍둥이 여동생이야.
3: 쌍둥이?
2: 듣고 보니 닮은 것 같기도.
0: 혹시 로봇공학의 권위자 레이아 카이웬 박사님이세요?
7: 날 아니? 고마운데?
0: 만나뵙게 돼서.

0: 나도 영광이야. 특히 준, 널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단다.
1: 저요?
0: 너의 그 아름다운 메탈 카드봇과의 활약상 쭉 지켜봐왔지.
2: 제가 좀 하죠.
0: 그래,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한두 개가 아니야. 먼저 너의 파트너에 대해서 말인데.
2: 블루캅이요? 여기에.
3: 안녕하세요.
2: 어머! 이렇게 보니 진짜 좋다!
0: 반가워, 블루캅. 그래, 너희 둘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4: 여긴 왜 온 거야?
2: 너!
0: 모처럼 반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좀 더 기쁜 얼굴로 맞아주는 게 어떠니?
4: 네, 어머니.
5: 저 혹시 어머니는 솔레이웨일은 어디까지?
3: 전부 알고 있어. 와일드 카드봇에 대한 것도?
4: 당연하지.
3: 내가 이 행성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만난 게 이 둘이었다. 상처 입은 날 상냥하게 맞아주었지.
6: 와일드 카드봇이 응속도 부릴 줄 아는구나?
3: 함부로 말하지 마. 난 이 행성의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 솔레이와 함께하고 있는 거다.
6: 다리를 잇는다면서 준을 공격해?
2: 진정하고.
3: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라.
0: 로봇의 육체 동료들이 내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4: 어머니.
0: 아, 어머, 내 정신 좀 봐. 미안하다. 자, 얘기 계속해.
2: 솔레이유, 우리랑 더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4: 무슨 뜻이야?
2: 메탈 카드봇이니 와일드 카드봇이니 그런 건 상관없이 마키나 행성에서 온 친구들을 돕기 위해 힘을 합치자는 거야.
3: 크레스트는 지금 뷰스트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0: 크레스트가?
3: 백신만 완성되면 와일드 카드봇은 우릴 위협할 수 없게 될 거예요.
0: 그래, 기특하네.
3: 쉽게 말하는군.
2: 그게 무슨...
3: 마키나 행성에서 탈출한 와일드 카드봇은 무수히 많아. 그 중에 몇이나 이곳에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당할 수 있겠나? 준과 우린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왔어.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거야.
2: 이럴 때... 네네, 시장님!
5: 아빠?
2: 무슨 일로... 네? 와일드 카드봇이요?
7: 그 탱크가 도시 외곽에서 발견됐어. 더 난동을 피우기 전에 어서 막아주게.
2: 가자, 블루캅.
4: 우리도 가자, 블레이어.
3: 알겠어.
8: 좋았어, 우리도.
5: 대중을 괜찮아. 세바스찬?
9: 저는 게리슨입니다. 머핀이마 완성됐는데 드셔보시죠.
0: 맛있단다.
10: 뭐야, 여긴 이런 거밖에 없어? 걸쭉한 기름 없어, 기름? 아유, 또 너이냐? 이러다 정들겠다, 야.
7: 타이건, 소라는 그만 피우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11: 말로 설득할 상대가 아니라는 건 아직도 모르겠나?
7: 알고 있어.
10: 어지간히들 날 막고 싶은가 보군. 나도 싸움을 언제나 환영해.
2: 힘을 합치자, 솔레이유.
4: 아니, 누가 먼저 고민하는지 겨뤄보자.
2: 뭐라고?
4: 팬텀 포네, 세더. 교란 작전이야, 팬텀 리저.
12: 깔끔하게 감싸고.
10: 뭐야, 손가시기시.
2: 솔레이유, 난 너랑 경쟁할 생각은 없어.
4: 그럼 내가 이겼네.
7: 준, 냉정해져야 돼.
6: 나도 힘을 보탤게, 준.
2: 피닉스 파이어, 제동. 저번처럼 타이건을 땅에 박는 작전으로 가자.
6: 알겠어.
4: 뒷발트 막아.
2: 어? 조심해. 딥파이트, 너!
4: 딥파이트, 세다.
6: 너도 역시 와일드 카드만 쪽이었군! 멈춰! 지금은 동료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동료, 지금은 딱 봐도 적이잖아!
2: 그만둬, 딥파이트! 우리에게로 돌아와!
6: 용서해라, 준! 난 솔레이유를 떠나야 돼!
7: 준, 기억나? 메탈버렛에 부인된 자는 그 주인을 거스를 수 없어. 내가 말해준 적이 있을 거야.
2: 그거는 날 안심시키려고 했던 말 아니었어? 그럼 지금까지 내 말을 들은 건 모두
4: 빙트라이던트, 게틀링.
7: 질서를 위해 메탈 카드봇의 전투 능력을 통제하는 데우스 마키나의 절대적인 힘.
4: 블레이온, 타이건을 부탁해.
7: 알았다. 모두가 메탈버렛을 달가워하지 않은 이유였지.
2: 하지만 난!
7: 준, 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 문제의 시작과 끝이 비록 싸움뿐인 우리였을지라도 친구라고 진심으로 불러줬으니까.
2: 딥파이트!
7: 전 지금의 난 이 말을 들을 수 없어.
2: 널 한번 친구라고 부른 이상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0: 먹보이기만 한 게 아닌가 보네.
1: 왜 이리 꾸물거리나, 딥바이트! 빨리 그 녀석들을 해줘!
2: 조용히!
3: 괜찮아, 딥바이트! 마음껏 싸워! 피닉스 파이어, 다이건을 향해 돌진!
1: 뭐? 준 나중에 얘기 좀 해!
0: 놓치지 마, 디크!
3: 네! 빔 트라이던트로 날려버려!
2: 알겠어! 빔 트라이던트!
3: 맞지? 남에게 봉인당했어도 우리는 마음으로 이어져 있는 사이라니까!
2: 뭐라고? 그렇긴 하지! 뭐라? 난 누구 말을 들은노! 안 차라! 뜨겁게 잘 싸우고 있었는데!
0: 플레이온 셋업!

0: 블루편 개동!
1: 블루 하오이!
0: 샷!
1: 기간! 프리즈심! 최강의 나에겐 어림없다! 그라울! 엑스토스!
0: 썬더하울!
1: 제시! 재밌었다!
0: 이번에야말로 와일드 카드몬 체인지 업!

0: 이제야 봉인했네.
1: 딥바이트, 솔레유가 승부에서 패배했다. 네 녀석의 그 알 수 없는 행동 때문에.
2: 이제 됐어, 글레이온.
1: 뭐, 하지만.
2: 돌려줄게.
0: 어째서.
2: 오늘은 네가 이겼어. 그렇지만 다음엔 지지 않아.
0: 솔레유, 어째서 우리가 싸워야 하냐고. 우리 잘 지낼 수도 있잖아.
2: 그건 네 멋대로의 착각 아닐까?
0: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3: 학교에서 만나면 어색하겠군.
0: 그런 건 안 알려줘도 돼. 뭐야, 버스터 갤런? 어느새 크레스틴의 연구실에 갔어? 농사일은 접은 거야?
4: 그럴 리가요. 수박이 불티나게 팔리는데 왜 그만두겠어요?
0: 맛있긴 했어.
4: 메탈 카드봇을 폭주시키는 비스트 바이러스. 그리고 그것을 정복할 백신. 천재 발명가이자 과학자인 제가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5: 덕분에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4: 그쵸?
0: 그렇다면 다행인데.
5: 아, 그리고 딥바이트도 여기에 와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내일 와줄 수 있을까?
0: 아, 괜찮을 것 같아. 아, 저기, 너한테 알려줘야 할 게 있는데.
5: 응? 뭔데?
6: 그게...
7: 뭐라고? 내 여동생이 너희 학교로 전학을 왔다고?
0: 놀란 건 우리거든.
6: 설마 솔레유가 크리스틸 쌍둥이 여동생이었다니.
7: 대체 누가 그런 얘기?
6: 누구긴 너희 어머니가 알려주셨어.
7: 우리 어머니?
6: 레이아 카이웬 박사님 말이야. 로봇공학의 1인자. 나 사인도 받았다.
7: 그렇게 된 거군. 백신 개발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5: 그때까지 동생을 잘 부탁해.
0: 잠깐!
6: 기대가 어긋나 버렸네.
8: 오빠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0: 뭐지?
1: 내가 느끼는 녀석은 모두를 짓밟아주겠다.
9: 그만! 고쳐주고 먹여주고 해줬더니 뭐하는 짓이야!
1: 쟤 너무 야만스러워. 봉인당해도 야성의 본능을 잃지 않다니 인정한다.
6: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1: 준, 내가 타이거를 진정시켜볼게.
0: 부탁해.
7: 그만해, 타이거! 싸울 필요가 없잖아!
1: 나는 호랑이네! 야생의 호랑이는 누구의 말도 따르지 않아!
9: 저 녀석 네 메탈 브레스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냐?
0: 잠시만요.
1: 선수 교체다. 우리도 갈게. 시끄럽다. 이걸로 난 자유의 몸이시다.
0: 어디 가려고?
8: 고양이다.
1: 뭐냐, 네 녀석은? 그런 쬐끄만 몸으로 이 타이거님한테 덤비겠다는 거냐? 쭈구리, 타이거 뭉개주마!
10: 생명을 소홀히 하는 녀석은 내가 용서 못해!
6: 데스터!
11: 이제 괜찮아.
6: 큰일 날 뻔했네, 그치?
0: 뭐야, 데스터. 웬일로 카센터에 온 거야?
11: 근처에서 건물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포선한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 안 그래도 애들 카센터 방향이어서 황급히 달려와 봤더니 이 난리지 뭐야.
10: 저 녀석이! 쥐어박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던데.
0: 고양이 때문이지?
6: 애들 아저씨 카센터엔 이 동네 고양이들이 잘 모여들잖아.
11: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
5: 뭐, 덕분에 사고 나기 전에 무사히 넘어갔네.
9: 무사히 넘어가긴 바퀴 적고는 어쩔 거야. 저 녀석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고.
1: 야생 호랑이.
11: 저 녀석 그 와일드 카드 보시곤 봉인은 한 거야?
0: 그런데도 소란을 피우더라니까.
9: 또 난동 부리기만 해봐라. 이 녀석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시장님한테 통보해버릴 테니까.
12: 와일드 카드봇도 메탈 카드봇도 상관없어. 마키나 행성에서 온 녀석들은 전 주방이다.
7: 주방?
6: 바이바이.
7: 싫어. 대기권 돌파는 두 번 다시 싫다고.
13: 집중해, 피닉스 파이어.
9: 알겠지?
0: 알겠다고요. 타이건 돌아와. 얜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그럼 불만 없죠?
9: 진작에 그럴 것이지. 빨랑 데려가.
0: 그럼 피닉스 파이어랑 딥바이트 점검만 부탁할게요.
7: 전 온도 센서만 봐주세요.
1: 스킬링 좀 부탁할게, 애들.
9: 알았다, 알았어. 호랑이 봐주는 것보다 훨씬 낫지.
1: 내가 먼저...
0: 가자, 블루캅. 안나, 태우. 우리 먼저 간다.
1: 준!
11: 준도 매번 고생이 많군.
6: 안나, 좋은 아침.
8: 좋은 아침. 준? 괜찮아?
13: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대.
8: 아, 진짜?
0: 타이건 녀석, 메탈브레스 안에서 밤새 소란을 피워서.
1: 죽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아. 여기서 꺼내줘!
0: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조용히 해!
1: 답답하다고! 꺼내달라고, 전! 꺼내줘! 꺼내달라고, 빨리 꺼내줘! 여기서 꺼내달라고! 자, 자, 자!
14: 이게 무슨 소리야?
15: 냉장고가 고장났나 봐.
14: 어디 어디.
0: 준! 냉장고에 호랑이를 넣어두면 어떡해?
14: 이웃들한테 배가 되지 않냐? 어떻게든 수습 좀 해봐.
16: 준! 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8: 그래서 밤새 드라이브를 했다는 거야?
0: 아이고 녀석, 차 안에서도 계속 소란을 피웠다고. 덕분에 난 한숨도 못 자고.
2: 바보구나. 말을 안 들으면 굴복시키면 되지. 네 메탈브레스에는 그 기능이 있을 텐데.
0: 알거든. 난 사용하고 싶지 않아.
2: 기계는 충분히 활용할 때 가치가 있는 거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
0: 녀석들은 기계가 아니라 친구야.
2: 친구?
0: 그래, 친구. 녀석들에겐 마음이 있어. 태어난 행성이 다르고 덩치가 달라도 마음이 통하면 친구가 될 수 있어.
2: 이해가 안 되네. 말도 듣지 않고 이득은커녕 피해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
0: 너 친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블루컵이 폭주할 때 진정시켜주고 나한테 돌려줬잖아.
2: 소중한 친구지?
0: 그건 대체 뭐였는데? 블루컵과 내 사이를 이해해준 거 아니었어?
2: 그건...
0: 너랑 블레이오는 친구 아니야?
2: 뭐?
17: 그건 너희와 상관없는 얘기다.
16: 아니, 있어 블레이오. 넌 왜 솔레이유에게...
1: 시끄러! 얼른 나를 여기서 꺼내줘!
0: 아우, 또 시작이네. 나 조퇴할게. 선생님께 잘 말씀드려줘.
6: 아, 알았어.
8: 조심히 가.
18: 블루컵은요, 저의 소중한 친구예요.
16: 준은 저의 소중한 친구죠.
19: 둘 사이가 정말 좋은가 봐요.
9: 소품용으로 둔 차였는데 이거야 원. 폐기물로도 못 쓰게 생겼네.
20: 우리가 구해올까요?
21: 여기저기 굴러다니던데 하나 가져와 줄게.
9: 야, 그건 안 돼.
21: 농담이야, 농담.
14: 나왔어, 애들. 다 떨어졌어. 야.

0: 것 같아서 가져왔어?
1: 에휴, 가지고 따라와.
2: 고마워,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돌봐줘서.
1: 내쫓을 순 없잖아. 입양해갈 사람이 나타날 때까진 가족이나 다름없지 뭐. 예전에 너희들 같다, 그치?
2: 애들, 나는 준 덕분에 이 행성의 인간을 믿어도 되겠다 생각하게 됐어. 그러니까 준을 너무...
1: 바보야, 나는 준이 유만할 때부터 돌봐왔어. 그 녀석이 뭘 하고 싶은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녀석은 내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2: 나이트 크롤러가 안 보이네.
1: 나이트... 뭐? 내 말 듣고 있지?
2: 검은 녀석이 안 보여. 타이거에게 덤비던.
1: 걱정하지 않아도. 저기 봐, 나왔네.
2: 나이트 크롤러 거기 있었구나. 어? 이봐, 애들. 이 녀석이 타이거에게 덤볐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 준에게 연락해줘.
3: 뭐하러 가면 좋을까요?
4: 호랑이?
5: 네, 네, 에드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네, 네, 괜찮겠어요? 네, 이따 봐요. 좋아, 타이건. 알았으니까 꺼내줄게. 좀만 기다려봐.
6: 정말?
5: 타이건, 나와.
6: 예! 역시 바깥 공기가 최고구만! 이제 맘껏 날뛰어볼... 응? 뭐야 너희들? 또 한번 겨뤄보겠다는 분위기인데 나야 좋지! 어라? 기린 너! 나한테 기습 공격을 날렸던 녀석 맞지?
2: 작은 생명을 지키려면 불가피했지.
6: 오랴! 이제 내 뜻대로 짐승의 힘을 못쓰게 됐지만 얕보지 마라!
2: 잠깐! 어? 이걸 보라고.
6: 그럼... 조그마한 주제는 나에게 덤빈 녀석. 으아, 게다가 순간으로 났어. 이 녀석도 팬텀 온에 같은 기술을 쓴 말이야.
5: 아니야.
2: 나이트 크롤러는 엄마였어.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고 너한테 덤볐던 거야. 이해가 되나?
6: 어? 엄마라고? 그게 뭐?
5: 뭐야, 무서워서 그래?
3: 귀여운데?
1: 엄마, 아빠, 부모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하지.
6: 저리가, 이쪽으로 오지 마. 저는... 이 지역 속 강렬히 불타는 태양과 같은 눈. 그저 싸움이 좋을 뿐인 나라 다른 녀석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강한 눈을 하고 있어. 이것이 지키고자 하는 자의 각오.
7: 서른의 힘에는 와일드 카드보다 당할 수 없나 보군.
8: 타이건, 우리와 이 지구에서 함께 살자.
9: 우리처럼 같이 친구가 돼서 새로운 미래로 달려가 보자고.
6: 친구라고? 나는 평생 싸움만 한 마리의 고독한 야수란 말이다.
9: 알았어, 그럼. 우리가 너의 엄마 아빠가 돼서 끝까지 지켜주고 돌봐줄게.
8: 타이건, 날 엄마라 불러도 좋아.
1: 징그럽다, 블루카.
9: 에드 아저씨가 아빠야.
6: 네? 지켜준다고? 나는 와일드 카드봇이다. 영원히 싸워야 할 메탈 카드봇이 네 녀석들에게 언제 발톱을 드러낼지 모른다고.
9: 그때는 내가 보는 눈이 없었던 걸로 치고 포기하지 뭐.
4: 미춘, 농담으로 넘길 일이 아니야.
9: 나는 너를 믿어, 타이건. 그러니까 너도 나를 믿어줘.
6: 지켜준다라. 싸움만이 아닌 삶도 함 살아보지 뭐.
9: 고마워, 타이건.
7: 먼저 나이트 크롤러랑 친해져야겠군.
10: 타이건 씨의 싸움의 냄새가 나길래 왔더니 뭐야 저건. 저 화기애애한 꼴이라니 실망이군.
6: 아니지, 좀 더 사냥하던 꼴. 덥죠? 그렇지, 발톱도 세우고 너의 무기를 최대한 사용하고.
1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날뛰기만 했던 타이건이 아기 고양이들이랑 놀아주다니.
9: 꼭 아기랑 놀아주는 아빠 같아.
12: 우리 아빠보다 낫네.
6: 좋아, 꼬맹이들. 이 타이건님이 진짜 사냥이 뭔지 알려주지.
1: 야, 야, 뭐 망가뜨리지만 마라, 알겠지?
6: 알겠어, 애드 아빠.
1: 애드 형이랬지, 형.
6: 알아와, 다음 훈련이다.

0: 멋진 소방구조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1: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2: 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0: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3: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2: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3: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